0: 블랙버스터?
1: 그레이텔렉 스카이저의 합체는 용납할 수 없다. 버스터기가의 코인은 내가 가져간다!
0: 어림없다! 다이노이드 소화!
2: 야채야!
1: 아!

0: 다시!
1: 지구의 전선!
2: 한 차를 가져와! 머스터기가 내가 내려간다!

0: 고맙다, 지구의 전사들. 나도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1: 좋아, 어서 다른 동료들을 구하러 가자.

이겨라, 딘다!

0: 얘들아.
1: 티나, 괜찮아?
0: 해냈구나, 볼트.

0: 스파이더의 힘!
1: 이렇게 강한 힘이라니! 말도 안 돼!
2: 느껴져. 이건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압도적인 힘! 카르노 군단! 지금이라도 너희 악행을 숙지하고 떠나라! 그럼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지.
3: 건방진! 아들 모기를 들어! 넷이 한 번에 공격하면 돼! 그렇겠지! 공격해!
2: 안타깝군.

0: 널 볼 일 없는 녀석들. 어!
1: 이게 네 최선이냐?
0: 이럴 수가.

0: 일단 호출하자.
1: 카르노, 다음은 네 차례다.
2: 블랙버스터, 이 멍청한 녀석, 널 믿은 내가 바보지. 하지만 너희의 코인은 곧 내 손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0: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2: 저 중장비들 좀 봐!
3: 정말 멋져!
1: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

0: 그러면 기가 막힌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막혀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막혀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미안해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4: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네,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배운 AI 허성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AI로 영상 만드는 법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 컷, 컷들을 이어붙이는 것에 그쳤다면 오늘은 그걸 가지고 좀 더 긴 스토리를 만드는 법을 배워볼 겁니다. 오늘 같이 해주실 현광민 PD님 다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영상 만드는 현광민 PD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와!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울 건 좀 어떤 것들일까요?
1: 아, 오늘은 1분짜리 쇼폼을 한번 만들어보죠.
0: 오, 쇼폼. 요즘 또 쇼폼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1: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이야기를 만드냐잖아요.
0: 네.
1: 오늘은 초등학생의 일기를 한번 재미있는 쇼폼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0: 좋습니다.
1: 저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있었던 일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기를 써볼게요.
0: 네.
1: 엄마가 두부를 사오라고 했다.
0: 네.
1: 마트에서 두부를 샀다.
0: 네.
1: 오다가 넘어졌다.
0: 아, 실화인가요?
1: 비밀입니다.
0: 아, 예.
1: 네. 두부는 부서졌지만 나는 안 다쳤다.
0: 아하.
1: 엄마는 두부 걱정을 먼저 했다. 나도 좀 걱정해줬으면 좋겠다.
0: 정말 솔직한 감정이 담겨있는. 그렇지만 두부는 자연회복이 안 되지만 우리는 자연회복이 되거든요.
1: 그럼요.
0: 그래서 어머니의 걱정이 좀 옳은 걱정일 수 있다.
1: 그리고 나는 안 다쳤다라고 이제 돼 있는 거 보면 다치진 않았으니까.
0: 다행이네요.
1: 네네네. 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어 볼 건데, 아,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0: 네, 약간 막막한데요.
1: 그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콘티라는 거예요.
0: 아, 콘티.
1: 네, 콘티가 뭐냐면은 저희가 영상을 제작할 때 막 너무 많잖아요. 해야 할 게.
0: 네네.
1: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0: 설계도, 영상의 설계도. 설계도.
1: 네, 네, 영상 설계도, 설명서. 그래서 설명서를 먼저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영상을 하나씩 만들면 되는데요. 제미나이를 일단 우선 키고요.
0: 네.
1: 그리고 요 일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이 일기로 영상 콘티를 만들어줘. 그리고 우리가 또 그냥 인물이 나오면 또 조금 심심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주인공을 고슴도치로 한번
0: 바꿔볼게요. 아, 좋습니다. 귀여울 것 같은데요.
1: 네, 주인공은 고슴도치로 바꾸고 네, 일기 한 줄에 한 컷씩 지금 여섯 줄이니까 총 여섯 컷으로 구성을 해줘. 그리고 대사가 또 길면 우리가 또 힘드니까 대사는 짧게 만들어줘.
0: 아.
1: 장면 번호, 화면 모습, 대사로 이루어진 표로 만들어줘.
0: 오. 확실히 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네요. 콘티를 만들 때는.
1: 네,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조금 작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콘티 만들 때는 약간 이렇게 공을 들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콘티가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0: 장바구니를 든 고슴도치가 집을 나서는 모습. 오케이. 두부 사올게. 마트에서 커다란 두부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모습. 맛있겠다. 길을 걷다 돌뿌리에 걸려 공중으로 붕 뜬 모습.
1: 아이고.
0: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1: 옆에 으깨진 두부가 있는 모습. 그리고 엄마 고슴도치가 달려와서 부서진 두부만 쳐다보는 모습. 시무룩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모습.
0: 나도 아픈데.
1: 네, 요 이제 여섯 컷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먼저 만들고 영상을 만들면 되는데 이제 하나 만들고 또 동영상 하나 만들고 이러면 좀 복잡하니까
0: 네네.
1: 한 번에 이미지 여섯 개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여섯 개를 또 한 번에 다 동영상으로 바꾸고 요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0: 좋습니다.
1: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플로우 3에 들어가서 이미지로 설정을 해주고요. 프롬프트를 한번 써볼게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떤 느낌으로. 네. 고슴도치가 한국의 아파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나온다. 그리고 또 고슴도치니까 꼭 네 발로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0: 네.
1: 뒤에 두 발로 서 있다고 또 추가로 써줄게요.
0: 그래야 좀 더 리얼하겠네요.
1: 네. 네네. 그리고 저는 약간 실제 고슴도치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뒤에 어떤 느낌으로는 굳이 적지 않을게요.
0: 네.
1: 적지 않으면 실사로 나오니까요.
0: 좋습니다. 꿀팁이군요.
1: 네. 프롬프트를 적는 게 콘티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0: 네.
1: 콘티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설계도이고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것 뿐이지 좀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도 됩니다.
0: 아, 저 설계도는 참고만 하고 우리
1: 네네.
0: 스타일대로 좀 맞춰서 하면 되는 거군요.
1: 맞습니다. 자, 네, 두 개가 나왔는데 어떠세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0: 두 번째가 나은 것 같아요.
1: 두 번째 그림으로.
0: 두 번째 게 좀 더 리얼한 것 같습니다.
1: 네. 요 고슴도치가 그대로 마트에서 두부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고 요 이미지에서 수정을 또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프롬프트를 한번 써볼게요. 고슴도치 슈퍼마켓에서 두부를 들고 기뻐한다.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 아!
1: 아이고.
2: 순두부.
1: 아, 너무 귀엽네요.
3: 네.
1: 아, 딱 기뻐하는 얼굴까지. 좋습니다. 아,
3: 귀여워.
1: 자, 그러면 세 번째 커트가 뭐죠? 한번 포인트를 다시 볼까요?
3: 돌풀에 걸려 공중에 붕 떠야 돼요.
1: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이미지 투 비디오잖아요.
3: 네네.
1: 이미지의 첫 장면인데 첫 장면부터 넘어져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3: 네네.
1: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 전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3: 네, 좋습니다. 네.
1: 그리고 그 넘어지는 것은 이따 동영상 만들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볼게요. 오순도치 두부를 들고 집으로 가는 길. 신난 표정. 네, 두부를 잘 샀으니까. 네, 그 다음 컷은 이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옆에 으깨진 두부가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 이제 요 컷으로 할 거잖아요.
3: 네네.
1: 그러면 이제 넘어져 있는 상태인데
3: 네.
1: 여기서 또 기술이 하나 들어갑니다.
2: 어허.
1: 바로 기술의 이름은 클로즈업입니다.
2: 클로즈업.
1: 네, 가까이서 보듯이 아니면 이제 크게 확대해서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만든 화면들을 보면 화면 사이즈가 다 비슷해요.
3: 네네.
1: 풍경이 있고 고슴도치가 있고
2: 풀샷.
1: 풍경이 있고 네 맞습니다. 네. 풀샷이에요.
3: 네.
1: 근데 이제 풀샷만 나오면 조금
3: 재미가 우리가 없죠.
1: 맞아요. 고를 때 이런 기교가 한 번씩 들어가 주면 좋습니다.
3: 와, 여러분들 이거 너무 꿀팁입니다.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앵글, 구도를 좀 우리가 지시해 볼 수 있다는 거.
1: 클로즈업의 기능이 또 강조해 주는 느낌이 있어요.
3: 네.
1: 우리가 넘어져서 두부가 으깨졌으니까 으깨진 두부를 한번 클로즈업으로 만들어 볼게요. 두부가 땅에 떨어져 있다. 그리고 으깨져 있다. 추가로 클로즈업. 한번 만들어 볼게요.
2: 안 돼!
1: 아니, 두부가 너무 껍데기까지. 엄마가 좀 슬퍼하실 만한데요.
3: 그러니까요.
1: 그러면 이제 다음 컷. 엄마가 달려와서 부서진 두부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 전 컷을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부가 부서져 있고 엄마랑 아기 고슴도치가 같이 있는 모습. 엄마 고슴도치, 어린이 고슴도치, 땅에 떨어진 으깨진 두부를 보고 서 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3: 근데 죄송한데 애가 너무 작아졌는데 갑자기? 제가 저 두부를 어떻게 들고 갔죠?
1: AI적 허용이라고.
3: 아, AI적 허용.
1: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줬고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또 두부만 보니까 어린이 고슴도치 친구가 좀 화가 날 거잖아요.
3: 속상할 거죠.
1: 속상하고 이 친구의 얼굴을 한번 클로즈업 해볼게요.
3: 좋습니다.
1: 왼쪽 어린이 고슴도치의 얼굴 클로즈업이라고 쓰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3: 와, 근데 제가 고슴도치가 아니라 그런지 이 표정을 읽을 수가 없네요. 시무룩한 건지 좀 기쁜 건지 화가 난 건지
1: 요 애매한 표정인데
3: 네.
1: 요 표정은 저희가 동영상 만들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3: 아, 그렇군요.
1: 네, 요게 시작 그림이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여섯 커트를 다 만들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순서대로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요 창을 설정을 해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바꿔주고요.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이니까 프레임을 선택해주고 한 컵당 그림을 6초 정도로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3: 네.
1: 네, 드래그를 해서 우리 저번 시간과 다르게 대사가 있잖아요.
3: 네네.
1: 그래서 프롬프트에 두부를 사올게 라고 말한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3: 대사까지.
1: 네네.
3: 내가 대사도 치나요?
1: 네.
4: 두부 사올게.
3: 아, 뮤지컬 영화였군요.
1: 아, 근데 우리가 또 뮤지컬로 하면은 이제 왜냐면 이제 앞에와 뒤에 음악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3: 아...
1: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음악은 없다라는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4: 두부 사올게.
1: 아, 좋아요, 좋아.
3: 오, 귀여워, 귀여워.
1: 2번부터 6번 컷도 똑같이
3: 네.
1: 이제 드래그를 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3: 네.

0: 네, 6개의 영상이 완성이 됐는데요. 우리가 그럼 이제 무료 편집 툴로 이 6개를 순서대로 배치를 해서 영상을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영상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 네, 좋아요.

0: 맛있겠다.
1: 아이고, 두부가 으깨져서 어떻다냐?
2: 나도 아픈데.
3: 우리가 이 컴퓨터 앞에서만 앉아가지고 이 정도 퀄리티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훌륭한 영상인 것 같아요.
4: 아, 그런가요? 네. 아, 다행이네요.
3: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만약 내가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따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4: 요즘은 이제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3: 네.
4: 근데 이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AI를 활용해서 만들어보시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꼭 보고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0: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참을 수 없는 가려움과 자꾸만 긋고 싶은 그 충동.
1: 그냥 정신이 없다 정도로 짜증날 정도로 가려, 짜증이 날 정도로.
2: 무섭다고. 밤에 왜 이렇게 머리를 긁냐고.
3: 이거는 진짜 사람이 미칩니다, 진짜. 이게 안 긁으면은 그 가려움증에 짜증이 나고, 근데 긁으면은 또 아프니까 또 짜증이 나고.
0: 지옥 같은 가려움증을 겨우 잠재운 자리, 두피는 또 다른 비명을 지른다. 허물처럼 벗겨지는 비듬과 각질의 습격. 털어내고 숨겨봐도
2: 먼지처럼 이렇게 막 날리면서 떨어지더라고요. 일반 사람 각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4: 비듬가루 같은 거 있죠. 막 내려오고 딴 데로 막 번져요, 이게. 그렇다, 야, 이거는 단순한 병이 아니다.
0: 진짜 비극은 그 다음부터다. 그러다 결국 모낭이 서서히 파괴되고

0: 길을 잃은 모발들은 처참히 떨어진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탈모가 시작됐다.
1: 결국 두피도 피부이거든요. 심한 염증으로 인해서 모낭이 초기세포까지 소실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모발이 자라지 않고 연구탈모가 되는 것입니다.
0: 탈모의 또 다른 원인이 되는 두피 질환. 긁을 땐 시원하지만 결국 남는 건 무서운 탈모다. 세계 최초로 기름을 일으키는 핵심 유전자를 찾아냈고

0: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두피 때문에 병원까지 올 줄이야.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 더욱 답답하기만 하다.
1: 그냥 귀에 열나고 막 간지럽고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뽑을 정도로 긁었어요. 그래서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0: 모처럼 손자가 해준 염색. 그날 이후 두피에서는 알 수 없는 소동이 일어났다.
1: 처음 해봤습니다. 92살 먹도록 염색 처음 해봤어요. 그냥 간지럽고 그래서 무슨 피부병인가 몰라가지고 침 맞으러 열흘간 침 맞았습니다. 10일 동안을.
0: 붉게 성이 난 두피. 대체 왜 그렇게 가려웠던 것일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1: 뒷머리가 가렵고 열받고 그냥 참참히 네네. 머리 끝까지 다 가려워서
2: 뽑고 싶을 정도로 가려워서
1: 네, 거죠. 막 그냥 다 팍팍 긁고 싶었어요.
2: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0: 좀 더 자세히 두피를 살펴보기로 했다.
2: 염증이 지금 이렇게
1: 네, 많이 긁었어요.
2: 이게 가려워서 자꾸 긁으면 염증이 점점 심해지고
1: 아, 그러면요, 그냥
2: 각질도 막 일어나고 네. 이렇게 두꺼운 각질들이 막 이렇게 생기시는 거죠.
1: 네, 그래서 어제 이발소 가니까
0: 염증으로 빨갛게 변하고 긁어서 상처가 난 두피.
2: 염증이 있으니까 이제 부종이 생기는 건데 여기가 빨갛거나 그런 건 보지를 못하시니까 본인께서
1: 누가
2: 뭐 봐주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이제 본인이 인지 못하고 계시다가 가볍게 두피가 왜 이렇게 붓지? 또는 두피가 왜 이렇게 가끔 가렵지? 또 누가 가족들이 봐주고 두피가 왜 이렇게 빨개?
0: 최태식 씨는 가려움증으로 머리를 심하게 긁기 전까지 두피 지루피부염을 모르고 지냈다.
2: 이분께서는 2, 3년 전부터 지루피부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염색약이 지루피부염을 악화시킨 부분보다는 이 염색약 중에 파라펜렌다이아민이라는 PPD라는 흔히 성분이라는 알러지를 잘 일으키는 그런 염색약 성분이 있습니다. 염색약도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런 데 대한 알러지가 생기면 이제 두피가 가려워지고 염증이 생기시거든요. 그런데 원래 지루피부염이 있으시면 두피에 염증이 있고 피부 장벽이 파괴되어 있잖아요. 염색을 했을 때 그런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성분들이 더 잘 흡수가 두피로 되면서 더 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0: 두피도 엄연한 피부다. 우리의 모낭은 피부 진피층에서부터 피하지방층까지 깊숙하게 걸쳐있는 구조로 모낭 주변에는 혈관과 피지선이 분포되어 있다. 우리 두피에는 말라세지아 효모근이 살고 있는데 이것이 두피 지루 피부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과도하게 분비된 피지는 두피에 사는 말라세지아 효모근의 좋은 먹이인데 말라세지아 효모근에 의해 분해된 피지 분해 부산물들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킨다. 이로 인해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이 활성화된다.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사이토카인 등의 염증 물질들로 인해 두피 혈관이 확장되어 피부가 붉게 변하는 홍반이 생긴다. 또한 각질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과다 증식하면서 비듬과 각질이 일어난다. 심하면 진물도 생기고 그 위로 죽은 각질 세포들이 엉겨붙으며 누런 기름떡 같은 비듬이 겹겹이 쌓이는 증상들이 발생한다.
2: 두피 지루 피부염에 지루라는 것은 기름지에 그다음에 새어 나올 루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기름이 새는 피부염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그런데 피지 분비가 많은 곳에 발생하는 피부염이기 때문에 지루 피부염이고 특히 이 피지세이 많은 두피가 그 지루 피부염이 많이 고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두피 지루 피부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원인을 첫 번째는 피지의 과다 분비를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말라스지아 효모균의 증식을 들 수 있고 세 번째는 그 면역학적 이상으로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두피 지루 피부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0: 비듬과 각질은 두피 지루 피부염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이다. 두피가 자주 가렵고 곳곳이 붉게 변하는 홍반, 진물과 딱지가

0: 생기기도 한다. 두피 지루 피부염이 목숨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최태식 씨가 서둘러 병원을 찾은 데는 이유가 있다.
1: 제가 장기 기증하려고 요즘 새로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나이 먹고 하려니까 치매 검사 뭐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어렵더라고. 그래서 어려워도 그냥 만들어놨어요. 장기 기증하려면 건강해야 할 거 아닙니까?
0: 기증할 몸인데 대충 넘길 순 없다. 90살 해병대의 두피 지루 피부염 박멸 작전.
1: 제일 가려웠던 데가 이쪽을 하여튼 전체가 다 가려웠지. 이런 데 얼마나 긁었는지 몰라요. 이쪽이 제일 가려웠습니다.
0: 두피 지루 피부염에서 가렵다는 것은 염증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다.
2: 특히 맨날 머리가 가려워서 이렇게 손을 이제는 버릇이 좀 된 것 같아요.
3: 막 안 긁으면은 못 될 정도로 머리 일단 뭐 처음에는 뭐 그냥 뭐 두피가 가려운 정도 뭐 열이 좀 나네 그러다가 하면서 이제 막 계속 손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4: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고 계속 긁게 되고 이제 긁으면 또 각질이 나오니까 또 그걸 또 다시 긁어내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피까지 조금 맺히거든요.
0: 자꾸 손이 가서 긁게 되고 머리카락을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가려웠다는 최태식 씨. 두피 지루 피부염은 왜 그렇게 가려운 것일까? 밤낮 없이 환자들을 괴롭히는 극심한 가려움증. 그 원인은 말라세지아 효모근이 피지를 먹고 분해하면서 만드는 대사산물에서 시작된다. 이 대사산물들은 두피 표면에 각질 세포층에 침투하며 두피의 방어벽을 사정없이 무너뜨린다. 두피 장벽이 뚫리면 더 많은 대사산물과 단백질 항원들이 침투하면서 면역세포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일제히 뿜어져 나온 염증 물질들은 두피 속 감각신경을 자극하고 뇌는 즉각 긁으라는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참지 못하고 손톱으로 긁는 순간 두피는 손상을 입게 된다. 그러면 그 상처 틈새로 더 많은 세균과 곰팡이가 침투하며 염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결국 가려워서 긁고 긁어서 염증이 더 생기면서 두피염이 더 깊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5: 때로는 이 가려움증이 너무 심하셔서 손톱으로 이제 긁는 걸로 부족해서 효자손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날카로운 빗 같은 걸 이용해서 긁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두피의 장벽들이 파괴되겠죠. 파괴되면 그런 두피의 장벽 파괴로 인해서 더 큰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물리적인 자극으로 더 많은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니까 또 더 많이 긁게 되시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피 지루 표면 치료에 뭐 염증 자체를 치료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가려움증을 치료하는 것도 큰 치료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원인을 알면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두피 지루 피부염 환자들의 각질이나 딱지를 긁어내 특수 염료로 염색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두피 지루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인 말라세지아 효모근을 관찰할 수 있다. 스트레스와 피로 등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말라세지아 효모근이 과증식하며 두피 지루 피부염을 악화시킨다.
5: 대부분 이제 늘 관찰되는 건 아닌데 워낙에 이제 그 활성도가 높고 각질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잘 관찰됩니다. 그래서 효모균의 특성상 이렇게 보자 형태로 아주 여러 개가 이렇게 뭉쳐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질에서 검출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활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균사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원래는 이렇게 동그란 포자 형태만 있는데 여기서 더 활성도가 강해지면 이렇게 균사처럼 길쭉하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흔히 그 스파게티 앤 미트볼 형태라고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0: 이양원 교수는 바로 이 말라세지아 효모근에 주목하며 두피 질환 연구의 첫 장을 열었다. 국내 처음으로 말라세지아의 진균 유전체 분석을 통해

0: 통해 비듬을 유발하는 균의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찾아내며 두피 질환과 탈모로 치료 영역을 확장해왔다.
1: 말라스염물균은 우리랑 같이 사는 애들이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에요. 정상 상제균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의 그 면역 기능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이 말라스염물균의 활성도에 따라서 얘들이 나쁜 친구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그 이 말라스염물균이 심해져서 지루피부염이 심해지면 아 내가 컨디션이 안 좋구나. 내 면역 기능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과 잘 사이좋게 지내는 게 참 중요하고, 이게 저희 군과, 저희의 어떤 면역 기능에 대한 지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두피 지루 피부염은 두피 질환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또 그만큼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다. 매년 21만 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두피 지루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70대 환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꼴. 두피 지루 피부염은 흔한 질환이지만 예상치 못한 위험을 숨기고 있다.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나쁠 때마다 두피 지루 피부염이 재발했다는 정선희 씨.
2: 아, 이렇게 머리 감으면 머리가 부피가 좋아진다고 그래서요. 커피하고 샴푸하고 섞었어요.
3: 이걸 머리에 바르시는 거예요?
2: 네. 샴푸 대신 이렇게 하면 좋대요.
0: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서 봤던 커피 샴푸.
3: 실제로 좀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2: 아, 더 가려웠어요.
0: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샴푸에 혹할 정도로 가려움증이 극심했던 정선희 씨. 집안일을 하면서도 손은 벌써 머리에 올라가 있다. 긁는데 정신이 팔린다.
3: 근데 일하시다가 계속 긁으시느라고 불편하시겠어요?
2: 많이 불편해요. 설거지할 때가 제일 불편해요. 물이 묻으니까.
0: 10년 넘게 두피 지루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정선희 씨.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는 사이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4: 또 긁어? 아이고 그 비듬하고 머리카락 누가 치우라고?
2: 아유 가려운 걸 어떻게 해.
4: 아유 얼른 병원에 가봐 그러면 큰 병원에.
3: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좀 많이 가려워하시나 봐요?
4: 아니 뭐 가렵다고 뭐 머리 감고 나오면 또 멀쩡하고 하니까 청소할 때는 내가 해가지고 한우큼이야.
3: 뭐가요?
4: 머리카락이. 본인이 주소도 나중에 보면 내가 해가지고 샤워하면서 보면은 내가 지금 한우큼대 한우큼.
0: 한우큼씩 빠지는 머리카락. 언제부턴가 정수리 쪽 탈모가 시작됐다.
2: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이런 데가 화냈거든요. 이게 옆으로 넘겨요, 머리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넘기면요, 잘 안 보이더라고, 이렇게 하면요.
3: 머리가. 앞머리를
2: 네,
3: 예.
2: 네.
3: 그 어머님만의 노하우가 좀 생기셨네.
2: 네, 그래.
1: 여성의 경우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형태의 탈모가 먼저 1차적으로 옵니다, 여성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두피 지루 피부염이 오랫동안 가려움증과 염증이 반복된다는 것은 이런 탈모에 영향을 주게 되고 특히 이게 정수리에 가르마 부위거든요. 이런 형태에 여기가 더 하얗게 비어 보이는 거죠.
0: 훤히 드러나는 정수리. 언제 어딜 가더라도 꼭 모자를 쓰고 다녔다.
2: 거의 모자 벗을 때는 없어요.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냥 쓰고 먹고 나가서도 몇 년 됐어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0: 지금 정선희 씨가 병원을 찾았다.
1: 지난번에 오시고 나서 5월달에 오시고 이제 4주 되셨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2: 그래도 좀 가려워요.
1: 아직도 가렵긴 하시고.
2: 네. 네.
1: 두피에 염증 생기고 뭐 그런 거는 많이 괜찮으시죠 이제?
2: 네.

0: 그리고 좀그 머리가 막 빠지는 거 이런 느낌도 조금 덜하긴 하시고요.
1: 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0: 그런 건 많이 줄어들었는데
1: 그것도
0: 그
1: 머리가 많이 난것 같아요.
0: 어쨌든 두피 염증 같은 걸 많이 치료하 염증을 많이 조절하고 치료하면 탈모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많이 좋아지긴 하죠. 네. 근데 또 동등하게
2: 치료를
0: 또
2: 시작하며
0: 아로마
2: 탈모의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0: 저거 저번에 5월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 사진하고 비교해서 한번 비교해 보드릴게요. 훨씬 좀덜 붓지 않으세요? 약간 불그스름하긴 하죠, 아직은. 근데 이제 가르마 타면서 올라가는데 정상인 부분이 더 많죠. 처음하고 비교하면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각질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러셔가지고. 많이 좋아지면 이제 약을 끊고 샴푸 치료만 저희들이 하거든요. 지금 둘다다 병행하시잖아요. 샴푸도 번갈아 쓰시고 약도 드시는데 약은 좀 줄여도 될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염증은 많이 좋아지시고 각질이나 이그 비듬 같은 건 많이 좋아지셔서 염증에 대한 약을 오늘 좀 줄이려고 하고요. 이제 근데 아직 가려움증이 계속 있으시고 그게 제일 불편해서 하셔서 가려움증에 대한 먹는 약은 계속 드실 거고요.
2: 두피 지루 피부염은 왜 탈모까지 불러오는 걸까? 모발이 자라는 주머니, 즉 모낭은 두피 깊은 곳 미세혈관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머리카락을 길러낸다. 하지만 두피 지루 피부염을 방치해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사태는 완전히 달라진다. 두피 표면의 염증 세포들이 모발의 뿌리인 모낭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게 되는 것이다. 모낭을 둘러싼 염증은 모근으로 가는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영양 공급로를 차단해버린다. 굶주린 모낭 세포는 점차 힘을 잃고 쇠퇴하며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 결국 모발의 생장기가 급격히 짧아지고 모발이 빠지는 휴지기 탈모가 발생한다.
0: 두피는 모발을 건강하게 키워내는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논이나 밭이 건강하고 그 영양분이 많아야지 벼라든지 작물이 잘 자라듯이 그 바탕이 되는 그 논이나 밭이 되는 부분이 두피라고 할수 있겠죠? 두피 지루 피부염의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경우는 탈모까지 유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피 지루 피부염이 너무 심해지면 이 모발의 주기가 있는데 모발의 주기인 생장기가 짧아지고 빠져버리는 휴지기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탈모가 진행되는 휴지기 탈모가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런 두피 지루 피부염에 의한 휴지기 탈모인 경우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1: 여기 봐, 다 파먹은 거 봐, 이거 봐.
2: 두피 지루 피부염 자체가 모낭을 직접 파괴하는 탈모 질환은 아니지만 염증이 모낭에 나쁜 영향을 미쳐 모발이 잘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 머리카락을 길러내는데 나쁜 밭이었던 정선예 씨의 두피. 그 밭은 어떻게 했길래 머리가 다시 난 걸까? 이양원 교수는 두피 지루 피부염 환자들에게 샴푸 치료를 권한다.
1: 이거는 약이래요. 이건 독한 약이라서요. 이건 하루 걸러씩 하래요. 계속 하면은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걸 여기다가 해놓고, 여기 가운데다가 문지르고, 그리고 15분 있어야 돼요. 예. 이렇게.
3: 몸을 되게 꼼꼼하게
1: 네. 골고루 약이 들어가게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놔두고선 한 15분 있다가 감거든요.
2: 항진균제 샴푸를 쓴 후에는 바로 씻어내지 않고 5분 정도 약이 잘 스며들도록 기다린다. 번거롭지만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양원 교수만의 치료법이다.
3: 좀 번거로우시겠어요?
1: 번거로워도 해야지요.
3: 효과가 좀더 있는 것 같으세요?
1: 예, 효과가 많이 있어요.
2: 이양원 교수가 두피 지루 피부염에 사용하는 샴푸는 두 가지. 말라세지아 효모균을 줄이는 항진균 샴푸와 항염증 샴푸를 하루씩 번갈아가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피에 직접 바르는 연고보다 샴푸 치료를 권하고 있다. 두피 지루 피부염의 치료는 크게 항진균 치료와 항염증 치료로 이루어진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항진균 샴푸 치료다. 과도하게 증식한 말라세지아 효모균을 억제하는 것이 두피 지루 피부염 치료의 핵심이다. 의사 처방을 통해 사용하는 항진균 샴푸는 두피 장벽을 파괴하는 주범인 말라세지아 효모균을 직접 표적 치료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거품을 내자마자 헹구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 유효 성분이 두피 각질층 깊숙이 흡수될 수 있도록 최소 5분간 기다린 뒤 헹궈낸다. 두 번째는 항염증 샴푸다. 두피 염증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 제제로 염증을 억제하여 홍반과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스테로이드제는 단기간에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내지만 오남용하게 되면 두피가 얇아지고 방어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다.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두피의 특성상 샴푸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더 심한 경우 경구용 약물 치료도 병행하게 된다.
0: 저는 그 샴푸 제제로 되는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5분 미만으로 유지하고 씻어내기 때문에 이런 그 장기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심한 증상을 호소하실 때는 경구용 약물하고 그 항염증제, 항진균제 포함하는 경구용 약물하고 그 샴푸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요. 근데 증상이 완화되면 이제 경구용 약물은 끊게 되고 이런 샴푸 치료로 이런 유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3: 비듬 샴푸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효과가 있나요?
0: 네, 있습니다. 그 가벼운 비듬이라든지 또 가벼운 그런 지루 피부염에는 이런 항진균 성분이 들어있는 비듬 샴푸로 효과를 내실 수가 있죠. 두피 이제 비듬 샴푸를 계속 쓰는데도 계속 그 비듬이 떨어지고 또 가려움증이 지속되면 그때는 이제 병원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2: 68세 이승규 씨. 머리가 가려운 것은 기본. 얼굴과 목까지 피부가 벌겋게 변했다. 술을 마셨냐는 말도 자주 듣는다.
4: 두피가 지금 뭐 발진이 나고 가렵고 그리고 뭐 피가 나고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정수리 쪽에 조금 보르지 나더만은 계속 번지더라고요, 보니까. 머리가 뭐 완전히 뭐 자갈밭이 됐죠.
2: 두피에 그치지 않고 얼굴까지 붉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0: 지금 그 저 모니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피가 지금 염증이 되게 심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긁어서 상처를 많이 내셨거든요, 두피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긁어서 다 상처가 이렇게 생기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두피에 상처를 내게 되면 두피 염증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탈모가 생기시는 거예요. 이 부위에 모발에 숱이 많이 없잖아요. 지금 원래도 뭐 유전성 탈모에
2: 하도 가렵다 보니 마구 긁어버린 두피. 더 가속화되고 지루 피부염은 두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게 다
0: 긁어서 이렇게 상처. 좀 특징적인 건 두피만 지루 피부염이 있는 게 아니라 안면부에도 지루 피부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피부에도 지루 피부염이 있으셔서 안면부의 홍반, 홍조, 안면부 가려움증. 두피 염증, 두피 가려움증 뭐 이렇게 다 호소하고 계셨던 거고 하도 긁으셔서 이게 미란이 생기셨어요. 이렇게 그 미란은 조금 더 쉬운 말로 까졌다고 하죠, 피부가. 그러니까 까진 상처. 손톱으로 긁어서 이렇게 보시면 길쭉하게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서 상처가 된 상처 보이시죠?
2: 레이저 시술로도 지워지지 않았던 붉은 얼굴. 지루 피부염은 얼굴에도 자주 발생한다.
0: 지루 피부염, 전형적인 지루 피부염을 증상을 보이세요, 안면부도. 그렇게 안면부의 지루 피부염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심해지시니까 얼굴이 붉어졌다가 좀 좋아졌다가 붉어졌다가 좋아졌다가 반복하면 혈관이 민감해서 확장되거든요. 왼쪽 뺨에 보시면 이 혈관이 이렇게 막 주행이 보이잖아요. 혈관이 이렇게 확장돼서 혈관이 달리는 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도 다 지루 피부염이세요. 반복되는 염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얼굴이
2: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
0: 보기가 미용적으로 안 좋으니까.
4: 이거는 뭐 고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예. 지루 피부염을 완치시킬 수는 예. 없어요. 완치시키는 질환이 아니라 예. 예, 잘 조절하는 질환이에요. 그런데 좋은 상태는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뽑거나 한번 치료해서 다음에 안 생기게 하는 그런 근치는 불가능한 질환인데 잘 조절하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2: 지루 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흔히 발생하기 쉬운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도 않고 잘 치료하면 약을 중단할 수도 있다.
3: 머리를 매일 감는 게 좋다.
0: 네, 이건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으면 어떤 분들은 한 번만 감아도 청결할 수 있으면 한 번 감으셔도 되고 이틀에 한 번 감아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으시면 이틀에 한 번 감으셔도 됩니다.
3: 두피 지루 피부염, 머리를 바짝 말리는 것이 좋다.
0: 네, 두피 지루 피부염 환자한테서 이게 뜨거운 헤어드라이로 너무 강하게 건조시키게 되면 오히려 그 건조성 두피염을 유발하게 되죠. 특히 그 뜨거운 그 헤어드라이를 써서 너무 강하게 건조시키는 건 좋지 않습니다.
3: 모자를 쓰는 것은 두피에 좋지 않습니다.
0: 아닙니다. 모자를 쓰시는 건 전혀 두피에 좋지 않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요즘 같은 여름에 그 자외선 조사가 심한 그런 낮 같은 경우에는 그 자외선 차단으로서 모자를 쓰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조금 유의하셔야 될 거는 모자를 너무 이렇게 두피가 꽉 잴 만큼 타이트하게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피의 그 혈액순환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를 쓰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2: 각질과 비듬이 있으면 흔히 두피 지루 피부염으로 알기 쉽다. 비슷하지만 다른 질환이 있다. 두피 지루 피부염인 줄 알고 치료하지만 낫지 않는 경우가 많다.
5: 일단 비듬 같은 게 많이 떨어져요. 검은색 옷을 입으면 이게 남 보면 좀 그렇잖아요. 옷에 막 이렇게 하얀 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갈라져요. 약간 어떤 데는 또.
3: 두피가요?
5: 아니요. 이거 귀 이런 사이 같은 데 보면은 귓밥하고 이 사이 있잖아요. 그쪽이 갈라지면 너무 아파요. 엄청 아파요.
3: 지금은 괜찮으신데 어디가 그러셨던 거예요?
5: 여기죠. 예. 갈라지고 이쪽은 이제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거 자다가 저도 모르게 자꾸 쥐어 뜯어요. 그러면 또 이제 각질 같은 게 떨어지고.
3: 그 지역의 병원에 가셨을 때는 그럼 진단을 뭐라고 받으신 거예요?
5: 지역에서 그냥 알 수 없는 피부염?
2: 알 수 없는 피부염이라니 어떤 질환일까?
0: 오늘 그 두 번째 그 방문이신데요.
5: 네네.
0: 두피라든가 그 상태는 좀 어떠세요?
5: 이쪽에 각질이 떨어지는 게 왼쪽이 지난번에 왔을 때 처음 왔을 때는 좀 네. 심했는데요.
0: 네네네.
5: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인데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0: 같으시고 가려움증도
5: 네.
0: 좀.
5: 네, 낮에는 잘 모르는데 밤에 잘 때 좀 많이 저도 모르게 손이 막 갔거든요. 근데 조금 들이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두 가지가 주관적인
2: 약물 치료 덕에 하얗던 각질과 가려움증이 조금 진정된 상태.
0: 지금은 깨끗하죠. 각질 같은 거 안 보이지 않아요? 두피 염증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5: 2주 만에 온 건데 많이 좋아졌네요.
0: 네, 이게 왜냐면 주관적으로는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원래도 두피 건선은 그렇게 가렵지는 않거든요. 많이 지난번 두피 보시면
5: 예.
0: 이렇게 막 각질이 심하게 이렇게 있죠.
5: 예.
0: 이렇게 있고. 각질의 그 안쪽 베이스로 보면 이렇게 붉은 염증들도 보이고 그러죠. 요런 데서 피가 빨갛게 피부 예. 병변이 보이고 특히 이제 이 귀 옆에 보시면 요런 부분이 이제 건선에 좀 전형적인 붉은 염증 위에 이제 각질이 이렇게 덮여 있는 판 형태의 피부염이 같이 있으시고 여기도 보면
2: 남순혜 씨의 알 수 없는 피부염은 두피 건선이었다. 지루성 두피염과 혼동하기 쉬운 또 다른 질환, 두피 건선. 건선은 균 때문이 아니라 면역계의 오작동으로 일어나는 만성 염증성 면역 질환이다. 건선은 정상 피부보다 무려 대여섯 배나 빠른 속도로 세포가 과증식하면서 미처 떨어지지 못한 각질이 겹겹이 쌓여 두껍고 하얀 은백색 껍질을 만들어낸다. 경계가 명확하고 하얗게 떨어지는 각질 탓에 비듬으로 오인해 억지로 뜯어내기 일쑤다. 하지만 건선 두피를 자극해 각질을 강제로 벗겨내면 표피 아래 미세 혈관이 터져 피가 나고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
0: 두피 건선에서 그 건선은 마를 건에 버즘 선자입니다. 그래서 마른 버즘이 피는 그런 피부 질환이다. 두피 지루 피부염의 경우는 약간 노란 빛깔을 띠고 비교적 좀 얇게 각질이 형성되는 반면에 그 두피 건선은 아주 두껍고 은백색의 그런 그 각질이 형성되는 것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두피 건선은 비교적 가려움이 좀 덜합니다. 하지만 두피 지루 피부염은 가려움증이 좀 심한 편에 속하고 또 두피 건선 경우는 두피에만 건선이 있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보통 건선은 이제 온몸의 피부에 다른 부위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피부에도 건선이 있으면 두피 건선으로 진단하게 되죠.
2: 건선은 두피만의 병이 아니라 전신의 피부에 다 생길 수 있고 팔꿈치와 무릎같이 자극이 많은 부위에 잘 생긴다.
6: 저는 처음에 저게 피부암인 줄 알았어. 손만 이렇게 딱 스쳐도 후두둑 떨어졌어. 치약 같은 거 있죠. 좀 약간 좀 다른 엉뚱한 방법을 했는데 그게 더 이제 부추기였습니다.
3: 치약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6: 그냥 뭐 바르고 막 문지르는 거죠. 소리 있죠. 빡빡 가르니까 빡빡. 그게 이제 뭐 항균 작용이 있거나 세정 작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했죠.
2: 건선은 세균 감염이나 위생 문제로 생기는 질환이 아니다. 피부 면역이 과하게 반응하면서 염증과 두꺼운 각질이 생기는 만성 질환이다. 두피 건선은 단순히 비듬 샴푸를 쓴다고 해결되지 않고 면역 반응과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먼저 심하지 않은 두피 건선의 경우 두꺼워진 각질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비타민 D 유도체와 스테로이드 복합 연고 등으로 치료한다. 한편 국소도포제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 광선 치료도 병행하게 된다. 단파장, 자외선 B를 쬐어 과열된 면역 세포들을 억제시킨다. 경구 면역 억제제는 늘어나는 각질과 염증을 조절하는 약인데 장기 복용할 경우 간이나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최근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면역 물질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최신 주사치료, 생물학적 제제가 도입되면서 중증 건선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정확한 진단만 있다면 두피 건선은 충분히 관리하며 지낼 수 있다.
5: 근데 선생님, 저기 뭐야, 이 건선에 주의해야 될 뭐 먹으면 좋은 음식이라든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런 게 있나요?
0: 아, 건선은 음식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선이 어떤 특정 음식을 조절하거나 뭐 기피하거나 더 먹어야 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네. 건선의 악화 요인 중에 흡연, 그다음에 음주 이런 건 악화 요인이거든요.
5: 아 예. 뭐 기름진 음식 이런 것도 관계는 없나요?
0: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대사증후군과 관련성이 좀 있다고는 알려져 있긴 합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콜레스테롤
5: 비만이죠. 저 같은.
0: 근데 그건 꼭 이 건선 피부 병변을 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건강을 위해서 그런 대사증후군 같은 것도 조절을 잘 하고 그런 건 치료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5: 예, 알겠습니다. 네.
2: 두피 질환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탈모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두피 질환을 잘 치료하면 나아지는 탈모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위험한 탈모가 있다. 3년 전 원형 탈모로 고생했던 홍정표 씨. 치료를 하며 머리가 다시 났지만 최근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0: 예전에 안 좋았을 때로 혹시 갈까봐 걱정이죠. 그래서 진료보러 왔습니다.
1: 홍정표 씨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2: 그동안 잘 조절되셨는데 오늘 뭐 특별히 좀 안 좋아지셨어요?
0: 지금 머리가 요즘에 가렵고 뭐 긁으면은 각질 같은 게 생기는 느낌이고 저 샴푸나 이런 거 하면 좀 머리가 빠지는 느낌이
2: 그런 느낌도 있어서
1: 머리가 빠진다는 것은 두피 염증이 심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2: 2022년도 예. 그러니까 4년 전 사진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원형 탈모가 있으셨어요. 원래도 원형 탈모가 있는데 또 이런 데 보면 염증이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이런 데. 그래서 염증에 의해서 또 탈모성 모낭염이 또 생기신 거예요. 둘 다. 지루 피부염 때문에 탈모성 모낭염도 생기고
1: 큰 좌절을 느껴야 할 정도로 심했던 원형 탈모. 원형 탈모는 면역 세포가 자기 모낭을 적으로 잘못 인식해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0: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항암 치료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짧은 기간 내에 탈모가 완전 진행돼 버렸던 거야. 자고 일어나면 베개 밑에가 그냥 시커마다 보이면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1: 치료를 하면서 원형 탈모는 점점 개선되고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나아졌다. 하지만 새로운 두피 질환이 생겼다.
2: 이게 염증이 심하시죠? 잠깐만. 다 염증이세요 지금. 그리고 이런 데를 보면 상처가 다 생기셨죠 여기. 여기 보면 이게 피부 네. 각질도 벗겨져서 네. 상처가 생겼죠. 여기도 상처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니까 이 부위에 모발들이 부분적으로 탈모가 조금씩 보이고, 그죠? 여기 염증이 좀 보이시죠, 여기? 네. 여기 사진, 여기 탈모성 뭐라, 이건 원형 탈모가 아니라, 아까 긁었던 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원형 탈모는 다 좋아졌는데, 좋아지고 있는데, 요, 두피 염증 때문에, 이 탈모성 원형들 때문에 생겼던 탈모는 아직까지 여기 보이고 있는 거죠. 이 부분도.
1: 가려워서 긁은 상처들이 탈모 모낭염을 만들고 그로 인해 탈모가 시작되고 있었다. 모낭은 피부 속에서 털을 감싸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주머니를 말한다. 면역력이 약해진 모낭에 균이 침투하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고름이 차는데 이것을 탈모 모낭염이라고 한다. 그런데 염증이 모낭 깊숙이 번져 모발을 새로 만드는 줄기세포까지 침투해 손상시키면 모발 재생이 되지 않는다. 세포가 죽은 자리는 섬유화 조직인 딱딱한 흉터 조직으로 채워진다. 이를 흉터성 탈모 또는 반응성 탈모라고 부른다. 흉터 조직만 남은 두피는 모낭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어떤 치료로도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수 없는 영구 탈모 상태가 된다.
2: 반응이라는 건 한자인데요. 그러니까 흉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뛰어놀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쾅 넘어지게 되면 피부를 다치게 되고 다친 피부가 다시 회복되지만 흉터는 남잖아요. 그 흉터를 이제 반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원래 두피에 모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낭이 소실되고 흉터를 만드는 그런 섬유화 조직으로 대체돼 버립니다. 그래서 섬유화 조직, 뭐 다른 말로 흉터 조직으로 대체돼 버리면 모낭이 소실되니까 그 부위는 이제 모발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낭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모발이 재생될 수도 없고 줄기세포도 없기 때문에 영구 탈모가 되는 것입니다. 두피 지루피부염과는 다른 질환이죠.
1: 홍정표 씨에게 탈모의 고통은 자신감이 지워지는 불안과도 같았다.
0: 직장 생활도 그만두려고 했었거든요.
2: 네, 그래 그만둘 생각도 있었다.
0: 가발 쓰고 다니고 할까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가발도 안 하고 이제 갑자기 급격히 좋아지긴 했었죠. 다시는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으니까.
2: 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치료해서 네. 두피 염증 관리해서 탈모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열심히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네.
1: 돌이킬 수 없는 영구 탈모를 유발하는 탈모 모낭염. 탈모 모낭염은 긴 머릿속에 숨어 진행될 수도 있다.
3: 머리를 긁게 되면 이제 딱지 같은 게 이제 떨어지면서 머리카락까지 같이 이제 뜯겨 나오는 증상, 그게 이제 제일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러다 진짜 머리가 다 빠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막 병원균이 뭔가도 고민을 이제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되게 많이 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1: 고등학교 때부터 두피 지루 피부염이 있었던 박효미 씨. 혹시 탈모는 그것 때문일까?
4: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탈모도 조금 생겨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 수치 좀 없지 않습니까? 요 옆에하고 비교해봐도 없고, 또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 모발이 한 그 모낭의 그 입구에서 모발이 여러 개가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보이시죠? 이런 게 이제 탈모성 모낭염으로 원래 모발이 한 모낭의 입구에서 한두 개씩 뭐 두세 개씩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뭉텅이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1: 박효미 씨의 탈모 원인은 탈모 모낭염이다. 탈모 모낭염의 탈모는 다소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2: 박효미 씨는 탈모 모낭염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여부에 모발이 없는 걸 보이시죠? 이 부분이 숱이 많으니까 다 이렇게 커버가 돼서 모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젖혀서 보면 이 부위도 그렇고 이 부위도 지금 탈모 반이에요. 여기는 머리가 없는 거고, 한 모낭의 입구에서 모발이 한 2, 30개씩 이렇게 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모낭 모공의 입구에서 모발이 한 두세 개 막 한 개 이렇게 나지 막 2, 30개씩 나지는 않는데, 이렇게 2, 30개씩 이렇게 나니까 마치 이거 우리 이게 돌스 헤어 패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형 머리라고 머리 패턴이라고 하는데, 인형들 보시면 머리가 이렇게 묶음묶음으로 나오잖아요.
1: 인형 머리처럼 모낭 하나에 수십 가닥의 머리카락이 다발로 나오고, 주변 모낭은 이미 염증으로 섬유화되면서 탈모반을 보인다.
2: 왜 그러냐면 이 두피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그 염증 때문에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흉터 조직이 섬유화 조직인데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니까 모낭이 다 소실되잖아요. 소실되면서 한 곳에 모낭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환자분들께서 모발 이식을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탈모 모낭염에 이런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식을 해도 그 이식된 부위에 다시 또 염증이 생겨서 또 탈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탈모 모낭염의 경우는 모발 이식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1: 뿌리 뽑을 순 없지만 관리만 잘하면 되는 두피 지루 피부염. 염색 때문에 고생했던 최태식 씨, 많이 나아졌을까?
4: 아, 많이 좋아지셨다.
5: 다 나섰습니다.
4: 아직 염증이 조금 있긴 하죠. 지금 많이 좋아지신
5: 상태? 네, 많이 좋아.
4: 많이 좋아지셨죠.
5: 다 나섰습니다.
4: 다 낫지는 않았습니다. 다 낫지는 않았는데 조금 붉은 염증 등들만 있지. 지금은 뭐 거의 많이 좋아지셨어요.
5: 네, 그렇습니다.
4: 그때처럼 진물이 나거나 뭐 네, 그런 심한 각질이 보인다든지 각질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있고.
1: 항진균 샴푸와 항염증 샴푸로 꾸준하게 머리를 감으며 치료한 결과 두피가 달라졌다.
2: 그때는 막 너무 가려워서 막
5: 네, 지금은 그냥
2: 너무 힘들어하셨는데
5: 지금은 깜짝하지 잘 해주셔서 잘 나섰습니다.
2: 워낙에 이제 해병대 정신으로 지내시니까 뭐 그 정도는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 앞으로 그 염색약은 좀 예, 염색은 피하시고 피하시는 게 좋고요. 지루피부염은 제가 드린 샴푸 네. 치료로 계속 관리는 하셔야 돼요. 네. 한 지난 2주 전에는 아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 얼굴도 밝아 보이세요.
5: 원장님 덕분에 잘 나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질환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니 지금 기분이 다 나섰습니다.
6: 네. 염색 안 하실 거예요?
5: 네, 염색 이제 절대 안 할 겁니다.
6: 더 좋아하실 거니까 건강하십시오.
5: 예, 네, 감사합니다. 빈승.
1: 기미, 주근깨, 흑자, 늘어가는 세월의 흔적, 얼굴에 난 작은 잡티 하나엔 민감하면서 두피의 비명에는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자.
2: 두피 지루 피부염이 악화된다는 것은 저희 몸이 부분적으로 면역이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그런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컨디션이 안 좋거나 내가 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좀 더 컨디션 조절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두피 건강은 우리 삶의 질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0: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1: 건강검진 때 발견을 했거든요.
2: 폐암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뇌변 폐암 환자 수가 그만큼 더 늘고 있다. 폐암 수술을 하는 분들 중에 여성 환자가 더 많아요. 폐 속에 드리운 그림자, 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3: 암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4: 어? 보장기시?
3: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4: 설마... 세 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5: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6: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7: 1577-1704.
8: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10: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9: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10: 1년이면 뭐 금방이네.
5: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6: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7: 1577-1704.
8: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1: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2: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11: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3: 계약일로부터 91일?
11: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4: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6: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7: 1577-1704.
15: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1: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오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6: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11: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7: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11: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14: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6: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기간 없이 가입.

0: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1: 1577-1704.
2: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4: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5: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4: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6: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7: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5: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4: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5: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6: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맛내기 노하우로 밥상에 풍성함을 더했다.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고급스러운 한 그릇 솥밥. 소고기와 버섯의 향이 밥 아래 싹 스며들어 밥맛이 일품인 소고기 버섯 솥밥부터 가볍지만 맛있는 반찬이 먹고 싶을 때 휘리릭 무쳐먹는 겉절이. 새콤한 양념에 버무려 참나물의 향긋함이 돋보이는 참나물 겉절이까지. 한식 요리의 교과서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품격 있는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7: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담자 강입니다.
8: 안녕하세요. 박영란입니다.
7: 네. 선생님, 이 솥밥 하면 밥알 하나하나에 맛이 들어 이 밥맛이 꿀맛인데요. 든든한 솥밥 재료를 한번 볼까요?
8: 네. 쌀 필요하고요. 오늘은 표고버섯, 그다음에 뭐 새송이, 만가닥 버섯인데요. 네. 뭐 필요한 버섯도 뭐 있는 거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쓰시면 됩니다.
7: 네. 자, 오늘도 이 다시마 우린물이 또 등장을 했는데요. 버섯과 이 고기의 풍미를 살려줄 양념장도 한번 볼까요?
8: 네네. 양념은 이제 간장에다가 들기름 양념을 할 거예요.
7: 그래서 들기름.
8: 예, 들기름 들어가고 그다음에 네. 이제 고추 송송 썰어가지고 이 양념으로 이제 비벼 먹는 거예요. 네.
7: 이 양념장의 맛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맛이 기가 막힌 소고기 버섯 솥밥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고기 버섯 솥밥 만들어 볼 텐데요.
8: 네.
7: 선생님 먼저 이 쌀을 불려 놓으셨다고요?
8: 네, 네. 쌀은 이제 30분 정도 불리시면 되고 밥할 때는 밥을 너무 불리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면 충분하게 다 불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7: 30분 이렇게 네. 불린 네. 쌀이 준비돼 있고. 네. 자, 이 버섯 네. 저희가 세 가지 종류 준비해 봤어요.
8: 네.
7: 자, 어떤 거였죠?
8: 네, 지금 이제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이제 모양대로 그냥 썰어 이렇게 썰어 주세요. 네. 편편히 썰어 주세요.
7: 사실 이 솥밥도 맛있지만 네. 이 솥밥 위에 버섯 올라가면 너무 맛있거든요. 향도 좋고 그냥.
8: 그렇죠. 표고는 이제 향이 좋잖아요.
7: 예.
8: 예. 표고는 향이 좋고 또 새송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질감이 좋잖아요.
7: 맞아요. 식감이
8: 예.
7: 좋아요.
8: 네. 예. 쫀득쫀득하고.
7: 네.
8: 예. 표고버섯 이렇게.
7: 자. 그리고 일단 선생님 버섯은 네네.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면서요.
8: 네. 항암작용도 하고
7: 네.
8: 영양이 엄청 많죠.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고.
7: 비타민도 비타민, 들었던 것 같아요.
8: 그렇죠.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
7: 예. 그리고 사시사철 저희가 이제 또 버섯을 그렇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8: 예. 옛날에는 버섯이 엄청 귀했잖아요.
7: 그렇죠.
8: 예, 귀했는데 요즘은 뭐 버섯 종류도 엄청 많아요.
7: 맞아요.
8: 예.
7: 혹시 집에 네. 뭐 갖고 있는 팽이버섯이 있다면 팽이버섯도 네. 넣어도 되는 건가요?
8: 네, 뭐 그런 거 같이 다 넣으셔도 돼요. 오. 예, 다른 버섯 넣으시면 되고.
7: 예.
8: 요즘은 이렇게 막 생물로 너무 막 마트에 가면 너무 막 버섯이 많아요. 옛날에는 네. 막 이렇게 버섯 나는 철에 막 다 네. 염장하고 막 이랬거든요. 아, 소금에 예전에. 절여가지고 했는데 예. 요즘은 막 요거는 망가닥 버섯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요거는 조금 커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가르고
7: 예.
8: 나머지는 그냥 쓰셔도 되니까 밑둥만 잘라갖고 예예 이렇게 이제 밑둥만 예. 이제 한번 잘라내고 그냥 하시면 돼요.
7: 이 망가닥 버섯.
8: 네, 망가닥
7: 자,
8: 버섯.
7: 그러면
8: 네. 버섯 이제 손질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고기 양념 해놓고 네. 이 밥을 한번 앉혀볼까요?
7: 그럴까요?
8: 네네, 예.
7: 자, 고기 양념 해보겠습니다. 네.
8: 고기는 이제 소고기에다가 아주 기본 간만 그냥 하면 된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고기에다가
7: 네.
8: 그다음 이제 바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네. 좀 들어가고요.
7: 간장 들어가고요.
8: 간장 그다음 맛술 들어가고요.
7: 네.
8: 맛술.
7: 이 과정에서 네. 혹시나 모를 누린내도 잡아주는 거죠?
8: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마늘 그다음에 네. 연육 작용이 되라고 이제 설탕 좀 넣어주시고요.
7: 예.
8: 예. 이렇게 해서 이거 조물조물 묻혀서 재워놓아야 돼요, 이거를.
7: 오.
8: 네, 이제 잠깐 재워놨다가
7: 네.
8: 이제 볶도록 하겠습니다.
7: 한 몇 분 정도 재워주면 될까요?
8: 한 10분 이 정도만 재워놓으셔도 돼요.
7: 미리 이렇게 묻혀, 네. 미리 이렇게 담궈놓고, 아니, 네. 미리 이렇게 재워놓고
8: 네, 네.
7: 다른 거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8: 네, 맞습니다. 미리 이렇게 이제 밑간 해놓고
7: 밑간 해놓고
8: 네, 간이 되는 동안 이제 다른 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 예.
8: 네.
7: 아, 그래도 기대가 되는 게 네. 우리 솥밥에 네. 고기가 또 올라가 주니까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버섯이 네. 있기 때문에 심심하지는 네. 않지만
8: 맞습니다.
7: 더 더해질 네. 것 같은데요, 네. 풍성하게.
8: 이게 저기 버섯하고 네. 고기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7: 그러게요.
8: 네. 네.
7: 자,
8: 네. 이제 지금 보통 이제 밥을 네. 하면 이제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7: 맞아요.
8: 예, 물이 들어가는데 이제 불려졌잖아요.
7: 네.
8: 불려졌기 때문에 동량의 물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버섯에 또 물이 나오잖아요.
7: 네.
8: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밥 할 때보다 물을 좀 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 아, 네. 사실 솥밥은 네. 이 물량이 중요하거든요.
8: 그렇죠. 예.
7: 그래서 이 쌀보다 네. 조금 적은 양.
8: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물이 아니고
7: 네?
8: 오늘은 이거 오늘도
7: 다시마
8: 예 우린물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7: 다시마 우린물
8: 네.
7: 확실히 달랐어요. 다시마 우린물 들어가니까 그냥 네. 맹물보다는
8: 이렇게 네. 네. 이제 넣으시고요.
7: 예
8: 네. 버섯을 여기다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버섯을 표고버섯도 넣고
7: 네. 네.
8: 새송이도 넣고
7: 아예 처음 올릴 때부터 네. 같이 올리는 거죠?
8: 네, 같이 버섯만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네. 고기는 이제 한번 볶아가지고 올릴 거예요. 뜸 들일 때 올리시면 돼요.
7: 뜸 들일 때.
8: 네. 같이 누면 안 될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죠.
7: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질문을 할까 말까 했는데.
8: 네, 예, 예.
7: 어떤 이유 때문에 네, 같이 안 넣으시는 거죠?
8: 밥이 좀 이렇게 지저분해져요. 예, 예.
7: 깔끔한

0: 이제 재워뒀거든요, 15분 정도?
1: 네네, 네. 팬을 이제 네. 좀 달구고, 달구고, 이제 볶는데, 네. 기름을 넣을까요? 뭘 넣을까요?
0: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솥밥이 들어가는 거라 네. 조금 담백하고 조금 예. 기름기가 덜 해야 예. 되니까 그래서 기름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그냥 이 채로 네. 볶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1: 물을 조금 넣고 볶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기름 대신 이렇게 이제 물을 넣어주는 거죠. 이게 기름이다 생각하시고.
0: 오~ 네. 확실히 네. 기름을 두르고 할 때보다 깔끔하겠어요. 예,
1: 깔끔하고
0: 느끼하지 않고.
1: 네, 기름이 겉돌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도 기름이 있는데 또 기름으로 볶고 예. 기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물 넣고 그러면 이게 양념이 아주 골고루 잘 배어져요.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면은요. 예.
0: 촉촉하게.
1: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네. 이게 솥밥에 네. 들어가는 소고기라 그런 거죠?
1: 예.
0: 이렇게 물로.
1: 네, 그래서 고기는 뭐 더 큼직하게 쓰셔도 되고, 네. 예, 그거는 이제 취향대로 이제 고기는 써시면 돼요.
0: 선생님, 이 소고기는 네. 어느 정도 익힌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1: 어느 정도 한 80%, 거의 90% 정도 익힌다고 보시면 돼요. 익은 다음에 예. 뜸들을 때 이제 올릴 거기 때문에.
0: 네. 네. 옆에서 이렇게 솥밥이 열심히 끓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선생님, 이 솥밥이 굉장히 또 한 번 해놓으면 네.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양념장만 있으면
1: 그렇죠. 양념장은 네. 뭐, 예.
0: 그냥 한 끼 뚝딱이에요.
1: 그렇죠.
0: 참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세 끼씩 꼬박꼬박 챙겨 먹지만 네. 어떨 때는 뭐 저도 혼자 살 때 마찬가지였고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 이제 끼니를 챙겨주시는 분들이 네. 고민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1: 많죠.
0: 맨날 어떤 네. 걸 챙겨 먹을까 네. 난 또 어떤 걸 먹을까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소가 하나면 그렇죠?
1: 솥밥 파놓고 양념장을 넉넉히 만들어 놓으셨다가 네. 솥밥 말고도 이제 다른 밥 드실 때 같이 비벼 드시면 너무 좋아요.
0: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을 것 네. 같은데, 진짜로 선생님, 네. 선생님 이제 물 붓고 했는데 아까는 물이 네. 흥분해 갖고 아니 어떻게 고기가 될까 싶었는데 물이 거의 다 증발하고 이제는
1: 오늘은 네. 이제 버섯하고 네. 이제 고기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고 위에 이제 올라가는 고기는 될 수 있으면 이제 기름이 많지 않은 거 하시면 좋아요.
0: 기름이 많지 않은 부위를. 예,
1: 기름기가 적은 거, 뭐 홍두깨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 우둔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아요.
0: 기본적으로 이 소고기에 밑간이 예. 돼 있어서 그렇죠?
1: 네, 예, 그렇죠. 거의 이제 90% 정도는 익었잖아요. 네. 예. 이거는 이제 밥 뜸들 때 넣도록 예. 하겠습니다.
0: 또 올려둘까요? 여기 넣을까요?
1: 네.
0: 완벽히 익히지는 않았어요. 90% 정도.
1: 예, 예. 너무 많이 익히면은 예. 질기거든요.
0: 맞아요.
1: 예. 조금 요 정도 조금 덜 익어도 괜찮고요. 네. 네.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이제 이렇게 막 끓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0: 맞아요.
1: 예, 예. 밥이 잘 끓었는데 한번 네. 열어 보도록 할게요.
0: 그럴까요?
1: 네. 아이고.
0: 야. 버섯 향이,
1: 버섯 향이 엄청 좋죠. 예. 그럼 이제 여기다가 예. 이제 고기를 올려주시면 돼요.
0: 그럴까요?
1: 예.
0: 이야.
1: 버섯 향이 엄청
0: 그러게요.
1: 좋죠. 예.
0: 이게 솥밥의 또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1: 이렇게 올리시고요.
0: 90% 정도 익힌 네. 소고기입니다.
1: 네. 네. 그리고 쪽파 있잖아요.
0: 아까 썰어봤죠, 저희가 네. 썰어봤습니다, 네. 미리.
1: 쪽파를 이렇게 넉넉히 넣어주세요.
0: 네.
1: 예. 이렇게 하고 이제 5분 정도 네. 뚜껑을 닫고 5분 정도 이제 뜸을 들여주시면 됩니다. 이 불로 그냥 유지하시면 돼요. 네. 5분 정도.
0: 5분 정도?
1: 네네. 기다리는 동안 네. 우리는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럴까요?
1: 네.
0: 양념장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사실 솥밥하고 함께 먹었을 때 네. 맛있는 게 이 양념장이거든요.
1: 네. 보통 이제 참기름 많이 쓰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들기름을 좀 많이 쓰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장에다가 간장.
0: 네.
1: 이쪽 간장 좀 넉넉히 만드는 거예요, 지금.
0: 네.
1: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홍고추.
0: 네.
1: 홍고추가 아니죠.
0: 네. 풋고추.
1: 네, 네. 네
0: 청고추.
1: 예. 그 대신 이제 만약에 이 고춧가루가 안 들어갈 때는 홍고추 넣으시면 돼.
0: 네.
1: 오늘은 고춧가루가 들어가니까. 예. 설탕 조금 넣어 주시고요.
0: 네.
1: 설탕. 그다음에 마늘 넣어 주시고.
0: 네.
1: 마늘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맛술 넣어주시고 들기름 짠
0: 들기름.
1: 이거 새로 짠 들기름이에요.
0: 아 고소하겠네요.
1: 예.
0: 선생님 이 양념장은 네.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다면서요.
1: 예예.
0: 또 어디에 함께 먹으면 좋을까요?
1: 이거는 이제 밥 비벼 드시면 이제

0: 잖아요. 예. 그다음에 가지 같은 거 쪄가지고 네. 이 양념을 쫙 뿌려서 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드셔도 돼요.
1: 김쌈 먹을 예.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0: 아, 당연히 예, 김쌈 먹을 때도 좋고 예.
1: 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예. 자, 옮겨 예. 담아볼까요?
0: 예. 양념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1: 예.
0: 아이고, 맛있겠죠?
1: 네, 이제 밥만 완벽하게 뜸만 예. 들면 예. 빨리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맛있는 솥밥. 예.
0: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들기름을 가지고 네. 간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1: 네. 네. 자, 그럼 선생님, 우리 소고기 버섯 솥밥
0: 네. 다 됐나 볼까요? 먹을까요? 네.
1: 자, 열어보겠습니다. 이야, 우와! 어, 버섯향하고 소고기향이 네. 합쳐지니까 네. 엄청나네요, 선생님. 자, 옮겨보겠습니다. 자. 야,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먹음직스러워요. 네. 아, 정말 푸짐하네요.
0: 네. 그래서 아래 위에 이제 골고루 섞어서 밥하고 버섯하고 네. 골고루 섞은 다음에 양념장 뿌려가지고 이제 비벼서 드시면 밥 중에 뭐 아주 훌륭한 밥이 되지 않을까요?
1: 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푸짐하고 맛있는 소고기 버섯 솥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소고기 버섯 솥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표고버섯과 새송이버섯은 편 썰고 만가닥버섯은 한입 크기로 찢어주세요. 그런 다음 소고기에 진간장, 맛술, 다진 마늘, 설탕을 넣고 버무려 10분 정도 재워줍니다. 냄비에 불린 쌀, 다시마물,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만가닥버섯을 넣어 4분 정도 끓여주세요. 팬에 물을 두르고 소고기를 넣어 볶아내줍니다. 냄비는 약불로 줄여 15분 정도 익힌 뒤 소고기와 쪽파를 올려 5분 정도 뜸들여주세요. 이렇게 소고기는 따로 볶아서 뜸들일 때 넣어주면 담백하고 깔끔한 솥밥을 만들 수 있어요. 진간장, 다진 풋고추, 고춧가루, 설탕, 다진 마늘, 맛술, 들기름, 통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종지에 양념장을 담으면 소고기 버섯 솥밥이 완성됩니다.
1: 참 맛있는 참나물 겉절이. 여름에 이 가볍게 무쳐낸 나물 반찬이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참나물 겉절이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참나물 들어가고요. 참나물만 너무 심심하잖아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이제 상큼한 사과하고 아, 예. 양파를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1: 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선생님. 예. 그리고 양념이 또 궁금한데요.
0: 네.
1: 양념에 액젓이 들어간다고요?
0: 네, 이제 겉절이기 때문에 예. 그냥 무침하면 간장만 넣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겉절이기 때문에 이제 젓갈이 들어가는데 젓갈은 뭐 멸치 액젓 넣으셔도 되고 저는 오늘 잡젓을 갖고 왔어요. 여러 가지 예. 생선을 가지고 담근 잡젓을 넣는데 그냥 일반 멸치전 드셔도 좋습니다.
1: 네.
0: 그렇게 약간 이제 상큼하게 이제 무치면 됩니다.
1: 네. 네.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무더위에 치친 여름철 기운 넘치는 최고의 비타민 반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요리도 시작해 볼게요.
0: 네.
1: 야, 진짜 저도 참나물 좋아하는데 참나물 겉절이 정말 기대가 네. 돼요. 오늘 참나물 손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참나물은 그냥 이제 연한 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파리까지 네. 그냥 다 드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먹기 좋게 그냥 네.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냥 먹기 좋게 잘라주시면 돼요.
1: 자, 근데 선생님, 네. 참나물이 네. 맛은 참 좋은데 네. 억센 부분이 가끔씩 네. 있어요.
0: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줄기가 좀 억세면 좀 잘라내시면 되는데 예? 오늘 뭐 이 정도는 그냥 드시면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섬유질도 많고.
1: 맞아요.
0: 예. 그래서 뭐 변비 뭐 이런 데 너무 좋죠. 그죠?
1: 맞아요. 맞아요.
0: 나물 중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오. 보시면 되고요.
1: 그리고 굉장히 네. 입이 부드러워요, 선생님.
0: 네. 요즘은 이제 이게 이제 노지에서 나온 건 되게 억세거든요.
1: 예?
0: 향은 좋은데 굉장히 억세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 재배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거는 그냥 거의 그냥 다 쓰시면 돼요.
1: 네. 그리고 비빔밥이 들어가도 네.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0: 그렇죠. 이제 향이 이게 엄청 좋잖아요.
1: 야. 그러니까 이름도 네. 얼마나 이렇게 맛있어 보여. 참 맛있는 참나물.
0: 네, 예? 맞아요.
1: 저도 참나물. 이제 참광이 했으면 얼마나 좋아. 참광이. 참 착한 광이. 예. 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과도 한번 썰어볼게요.
0: 네. 사과는 이제 하고 이제 봄 같은 데는 예.

0: 다음에는 이제 지금 이게 참나물이잖아요. 네. 봄나물에도 이렇게 이제 사과 같은 거 같이 들어가면 좋거든요.
1: 네.
0: 사과가 들어가는데 껍질째 그냥 다 쓰시고요.
1: 네.
0: 좀 도톰하게.
1: 도톰하게.
0: 도톰하게 좀 썰어주시고요.
2: 예. 맞아요. 순간순간 이렇게 과일이 들어가면.
0: 네.
2: 그렇죠. 좋고, 그렇죠.
0: 또 그거만 먹는 또 재미가 또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과를 준비했고요.
1: 여기다 같이 넣어놔도 되나요?
0: 네. 여기다 같이 넣으셔도 돼요.
1: 예. 아니 늘 이렇게 먹는 재료들인데 이렇게 또 조합을 새롭게 하면
0: 네.
1: 색다른 맛이 나겠어요.
0: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파가 같이 들어가면 좋거든요.
1: 네.
0: 양파는 이제 좋아하시면 양파 많이 넣으시면 되고요.
1: 네.
0: 양파 좀 맵잖아요.
1: 네.
0: 매우니까 조금 식초물에다가 담가가지고 좀 매운맛을 좀 빼주세요.
1: 아, 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신 네. 거구나.
0: 그래서 식초,
1: 네.
0: 이렇게 식초물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1: 아, 맞아요. 양파가 네. 들어가서 좋긴 한데,
0: 네.
1: 이 양파가 생으로 들어가면, 뭐, 제가 네. 맛있게 먹는데, 네. 그 다음날 가끔 배가 아플 때도 막 있고 그랬었어요.
0: 속 쓰리고 막 그러잖아요.
1: 네.
0: 예. 이렇게 이제 담가서 물에다 좀 담가 놓으면,
1: 네.
0: 매운맛이 확 완전히 빠지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건 같이 생으로 드시면 괜찮아요.
1: 아, 예. 그래서 식초에.
0: 예, 한 10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 돼요.
1: 자, 그러면 네, 담가 놓은 동안 저희가 네.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0: 네.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간장이 같이 들어가고요.
1: 네.
0: 간장도 들어가고, 이제 젓갈.
1: 젓갈 들어가고요.
0: 젓갈 들어가고.
1: 겉절이니까.
0: 그렇죠, 예. 이제 마늘 들어가고요.
1: 네.
0: 마늘. 이제 김치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제 간장이 들어가는 거죠.
1: 오.
0: 간장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1: 네, 약간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네. 무침과 겉절이의 약간 사이?
0: 그렇다고 보시면
1: 그쵸?
0: 되죠. 네. 설탕 좀 넣어주시고요.
1: 예.
0: 네. 그다음에 이제 새콤하게 먹기 위해서 이제 식초.
1: 그럼요.
0: 식초.
1: 이 여름 반찬에는 이 새콤한 네. 식초가 들어가면 더 좋은 것
0: 그렇죠.
1: 같더라고요.
0: 입맛이 확
1: 돌아요.
0: 돌으니까. 예, 예. 매실액을 좀 넣었어요. 매실액을.
1: 네.
0: 매실액을 넣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통깨도 넣고. 통깨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을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1: 예.
0: 참기름을.
1: 이런 겉절이 반찬 있잖아요.
0: 네.
1: 이런 반찬은 고기 먹을 때.
0: 네.
1: 고기 먹을 뿐만 아니라 그냥 저도 그냥 이 겉절이 하나만 있어도 한 고기 먹거든요.
0: 지금 요렇게 하고 겉절이로도 드시고요.
1: 예.
0: 파채 있잖아요.
1: 예.
0: 파채에 이거 묻혀 드셔도 좋아요.
1: 아, 이 양념장은
0: 네네.
1: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습니다.
0: 이렇게 이제 해놓고 이제
1: 네.
0: 양파를 네 양파를 물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이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은 많거든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0: 그렇죠.
1: 저는 좋아하지만 속이 안 받을 때가 있어요.
0: 예. 이렇게 하면
1: 예?
0: 양파가 엄청 달아요.
1: 이렇게 하면. 예. 자, 물기를 착 털어주시고.
0: 네, 이렇게 이제 하시고.
1: 예.
0: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채소가 되게 가늘잖아요.
1: 맞아요.
0: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 이 손 열 때문에 얘가 금방 숨이 죽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묻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1: 제가 한번 옆에 젓가락을 준비해봤는데.
0: 네, 이제 젓가락으로.
1: 예.
0: 살살 이렇게. 네, 거의 이제 드레싱처럼.
1: 아, 오.
0: 예, 예.
1: 드레싱처럼, 샐러드처럼.
0: 네, 네. 그렇게 드시면 좋아요.
1: 맞아요. 참나물이.
0: 네.
1: 이 약하니까 그렇죠?
0: 네, 예.
1: 그래서 젓가락으로
0: 젓가락으로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1: 애기 다루듯이 그렇죠?
0: 네, 예.
1: 아 진짜로 이렇게 보기만 해도 또 군침이 도는데.
0: 네.
1: 아니, 날씨가 더울 때는 진짜 뭐 이제 국도 안 땡길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반찬 해먹기도 귀찮을 때 이 겉절이 하나만 있어도. 그렇죠?
0: 예, 이게 상큼해가지고 지금 이게 식초가 아까 넉넉히 들어갔잖아요.
1: 예.
0: 그래서 엄청 상큼하거든요, 이게요.
1: 예.
0: 그래서 밥이랑 드셔도
1: 예.
0: 뭐 충분하고도 뭐 고기 같은 거 드실 때 뭐 당연히 너무 뭐
1: 예.
0: 맛있게 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샐러드다 생각하고 드시면
1: 예.
0: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갖고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이 버무리고 묻힐 때 너무 세게 하면 풍미가
0: 예.
1: 날 수도 있겠어요,
0: 예.
1: 그렇죠?
0: 살살 버무리시고.
1: 살살.
0: 이
1: 식감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거는 먹을 때
1: 네.
0: 양념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1: 네.
0: 그럼 저 미리 묻혀놓으시면 안 돼요. 금방 숨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먹을 때 바로 버무려가지고
1: 때.
0: 그래, 예. 그때 하시면 돼요.
1: 이 참나물의 향과 또 식감도 좋지만 중간중간 씹히는 이 달콤한 사과. 예? 그리고
0: 예.
1: 맵진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양파까지
0: 네.
1: 약간 샐러드처럼 즐길 수 있는 겉절인 것 같아요, 그렇죠?
0: 가입도 같이 들어가고
1: 예.
0: 양파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1: 그러게요.
0: 요즘은 이제 막 땀도 너무 많이 나고 입맛이 막 없잖아요.
1: 네.
0: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상큼한 거가 이제 어울리죠. 그죠?
1: 그럼요, 그럼요. 예, 예. 간단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예.

0: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 선생님 참 맛있어 보입니다.
0: 예, 예, 참 맛있을 것 같아.
1: 그렇죠?
0: 예, 예, 예.
1: 자, 이렇게 해서 참 맛있는 참나물 겉절이가 완성됐습니다.
2: 참나물 겉절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참나물을 한입 크기로 썰고 사과는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양파는 채 썰어 식초물에 담가줍니다. 진간장, 잡젓, 다진 마늘, 고춧가루, 설탕, 식초, 매실청, 통깨,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양파는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손질한 채소에 양념장을 넣어 살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참나물 겉절이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애호박과 버섯으로만 소를 만들어 맛이 깔끔한 애호박 만두부터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에 끝없이 들어가는 고구마 줄기조림까지 한식 요리의 교과서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품격 있는 한식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액상이라 빠르고 간편한 한식 육수 육수 근본에서 액상 스틱 육수 세트를 드립니다.
3: 첨가물 유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H 압력솥 3리터 증정.
4: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5: 어, 그럼요.
6: 당연하죠.
4: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5: 당연히
6: 지급되죠.
4: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5: 보장되나?
6: 네, 제 건 보장해줘요.
4: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5: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6: 네, 해줘요.
4: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5: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6: 제 건 다 해주는데.
5: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4: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5: 어머머, 8회?
4: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5: 우와, 대단하네.
4: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8: 여기 우리 가족 같이 살아요. 저는 레아입니다. 내가 춤을 추는 거 아주 좋아해서요. 노래하는 것도요. 지안이는 일동탱입니다. 귀여우고 착긴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9: 이번에 억수로 덥대. 지금 폭염주의보 두고 난리 났어.
10: 건강을 해치는 수준의 더위.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5: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6: 먹는 즐거움.
5: 이가탄탄 이가탄.
7: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8: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7: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8: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9: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 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0: 샤워한 다음에 지금 귀 청소하고 있다고.
1: 와, 새들도 엄청 많아요.
0: 바람이 너무 시원하네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1: 길이 진짜 시골길이라 이뻐요.
2: 출발하네요. 오~ 버스를 타고 출발하는 하노이 여행. 오감이 만족하는 하노이 알짜 여행 코스를 소개합니다.
0: 하노이의 군짜입니다.

0: 하롱베이를 여행하는 가장 화려한 방법.
1: 야.
0: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크루즈의 낭만을 만끽합니다.
1: 얘다.

0: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있습니다.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1600km에 달하는 길고 좁은 나라. 그렇다 보니 지역마다 풍경도 기후도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베트남의 수도이자 북부 여행의 수도 하노이로 갑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베트남의 수도로 번영해온 하노이. 많은 전쟁을 겪고 여러 나라에 점령당하는 파란만장한 베트남의 역사에서 항상 중심에 있던 도시입니다. 하노이의 이름은 한자로 하네, 강의 안쪽에 있다고 해서 하노이라 불리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홍광에서 갈라진 수많은 호수들이 도시 곳곳에서 푸른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호수는 호안겜이라는 호수인데요. 여기에 사는 거북이한테 검을 받아서 명나라를 물리친 다음에 검을 반납했다고 해서 호안겜이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하노이는 호치민과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요. 옛날의 건물들 그리고 이런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어서 호치민과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호안기엠은 하노이의 중심에서 도시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저렴한 호텔과 여행사들이 이 주변에 밀집해 있어서 하노이 여행을 하다 보면 한두 번 지나게 되는 곳이죠. 하노이 시티 투어 버스도 여기 호안기엠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하노이가 엄청 넓은데 시티 투어 버스가 있다고 하니까 좀 편안하게 하노이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가만. 보시면 이렇게 맵이 있어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하노이에 있는 모든 이런 랜드마크들은 다 가는 것 같습니다.
0: 하노이 시티 투어 버스는 2018년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도시에서 몇 안 되는 2층 버스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하노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1: 출발하네요.
0: 남부만큼은 아니지만 하노이도 겨울을 제외하면 늘 습하고 더운 편인데요.
1: 시원하고 아주 좋은데요.
0: 무더운 날씨에 도로, 인도 할 것 없이 오토바이가 차지하고 있으니 뚜벅이 여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 도로를 보면 사고가 안 나는 게 진짜 신기해요. 저도 베트남에 오래 살았지만 자동차 운전을 베트남에서 한다,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오토바이 운전은 저는 할 수 있지만.
0: 여행자는 주로 택시를 이용하지만 하루쯤은 이렇게 여유로운 2층 버스 여행 어떨까요?
1: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베트남어로는 야터런입니다.
0: 1886년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건설된 가톨릭 성당입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모티브로 지어져 여전히 베트남 북부 가톨릭의 중심지로 꼽힙니다.
1: 여기도 하노이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죠. 하노이 탑으로 가고 있습니다.
0: 시티 투어 버스 노선에는 30곳 이상의 하노이 명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독립이 상징이 된 하노이 깃발탑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1: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서호. 서쪽에 있어서 서호입니다.
0: 하노이에서 가장 큰 호수로 호안기엠 호수의 4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번잡한 도심에서 떨어진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참 좋죠? 과거부터 귀족들의 휴양지였고 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0: 는 불교 사원도 여기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노이가 이렇게 나무가 많은 초록빛 도시인 거 아셨나요? 2층 버스를 타면 거리에선 잘 보이지 않았던 하노이의 풍경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도시를 크게 한 바퀴 돌았다면 그 다음은 더 진한 하노이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골목 여행을 해야죠. 골목 여행에는 이 시클로가 딱입니다.
1: 하노이, 엠몬디, 포 đường tàu. Cái này là cái này gọi là xích lô. Thì từ đây đến phố đường tàu là bao nhiêu?
2: 200 một xe.
1: Một chiếc xe 100 đi. Em sẽ thuê ba chiếc xe
2: 150.
1: 100 đi.
2: 150 anh vẫn chở khách.
1: Tôi chương trình mà đến từ Hàn Quốc mà.
2: 150. 100 đi.
1: OK, 500. 지금 만 원에서 5천 원으로 바꿨습니다. 오, 아 여기 안에 이렇게 선풍기까지 전부 있네요. 와,
3: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사실 저도 베트남을 살면서 몇 번 타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보다 좀 더 비싼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타보진 않았는데 오늘 한번 하노이에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이 디냐? 야, 오케이 룬.
0: 시클로는 정액제가 아니고 기사님이 부르는 게 값이라 흥정은 필수입니다.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서민들의 발이었던 시클로. 당시 베트남을 다룬 매체에 단골로 등장할 만큼 상징적인 이동수단인데요. 지금은 오토바이에 밀린 신세가 됐지만 여전히 시클로만이 주는 낭만이 있죠.
3: 와, 이거를 30년이나 운전하셨다네요. 어, 하노이 토이드모. 어, 꽤 라우더와. 남들.
0: 시클로는 본체가 자전거라 온전히 두 다리의 힘으로만 움직입니다. 요금뿐만 아니라 속도도 기사님 마음대로죠. 걷는 것보다 살짝 빠르게 하노이 구시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재밌는 일도 생기는데요. 제가 탄 시클로를 열심히 쫓아오는 이분, 누구시죠?
1: 아, 하나, 연주엔 카페야.
3: 야, 아, 야, 야, 이렇게 따라오면서까지,
1: 야,
3: 이렇게 홍보를 하시네요. 아, 열심히시네요. 야,
1: I have coffee, just come in.
3: 어, 야, 정말.
1: 하나, 멀리서 새 거 따오.
2: 이리
1: 와봐,
2: 따오래.
1: 이리 와봐. 12시간. 12시간. 응, 12시간. 10시간. 아.
2: 10시간.
1: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3: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2: 10시간.
3: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4: 여기가 기찻길 카페 거리인데요. 여기가 기찻길 바로 옆에 카페가 있고요. 이제 곧 있으면은 이 시간마다 기차가 진짜 기차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0: 구시가 특유의 좁은 골목에 실제 사용하는 철로가 놓여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모여들면서 평범하던 마을 골목이 카페 거리가 됐죠. 하노이의 독특한 여행지를 꼽을 때 빠지지 않는 곳입니다.
4: 예전에 사실 여기를 없앤다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 보면은 그래도 혹시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최대한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1902년 프랑스에 의해 건설된 이 철로는 약 10년 전부터 SNS를 통해 유명해졌습니다.
1: 까만찌.
4: 아보카도 스무디입니다.
1: 야, 아보카도 스무디 한잔하면서 기차 지나가는 것도 보고

0: 이제 기차가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느긋하던 카페 직원들이 갑자기 분주해지면 기차가 올 때가 됐다는 얘기죠. 철로 가까이 놓여있는 테이블과 의자들이 재빠르게 치워지고 골목에 가득한 사람들도 한 걸음 물러납니다.
0: 지금 오고 있다고 하네요.
1: 골목은 거의 축제 분위기. 모든 사람들이 기차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와, 기차가 정말 코앞으로 쌩하니 지나가더라고요. 요새는 매일 5번 정도 이런 집풍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0: 와, 신기하네. 오, 진짜로 스릴 있는? 그리고 우리 왜 이런 액션 영화 많이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기차 타고 막 가기도 하잖아요. 약간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도전 욕구도 생기는데요.
2: How did it feel?
3: It was very good. It was a little scary. It was very close.
2: Really?
3: Yeah. I didn't think it would be that close.
4: 아, 꼬엔조. 아, 강호. 응원론.
1: 철로 옆이 건물들은 대부분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지어졌습니다. 마당이나 거실을 두는 우리와 달리 좁은 면적에 위쪽으로 높이 올린 주택이죠.
4: 아, 숨 어디 루나.
5: 잖아.
4: 펌나일라. 펌노. 두모마.
5: 빵가이만한 아.
4: 어, 지요. 까이나일라.
5: 네. 까이즈옹.
4: 두모.
5: 또 얼랑지 않죠.
4: 아이고, 한국 화장품이라고. 와, 한국? 어, 너 이거 몰라, 와, 한국? 탓, 까이지? 뚜잇, 뽀이, 까이지?
1: 기찻길 옆으로 늘어선 옛집들은 이제 대부분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10년 사이 세계적인 명소가 됐지만, 여전히 이 골목은 하노이 사람들의 오랜 생활 터전이기도 합니다. 핫플레이스에도 가득한 빈티지한 매력. 이게 바로 하노이 감성이죠. 이번엔 하노이 구경하다 출출해지면 요기하기 좋은 전통 음식들을 소개해드릴게요.
0: 하노이에서는 분짜와 쌀국수, 버버라는 음식이 정말 유명한데요. 여기 지금 가는 분짜집은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먹고 정말 극찬을 했다고 하니까 오늘 한번 드셔보러 가시죠.
1: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덕에 세계적인 맛집으로 등극한 곳입니다.
0: 아, 이거 사진도 다 있네요.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께서 왔었던 그런 사진들도 다 있습니다.
1: 식당 곳곳에 그때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0: 보시면은 여기가 오바마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 그 자리를 이렇게 썼던 식기들까지 그대로 놔둬서 유리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무슨 박물관 같지 않나요? 아,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6: tôi đã ăn nhiều món ăn như bún chả Việt Nam, uống một số chai bia Hà Nội.
1: 베트남 국민들과 어울려 소탈하게 식사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이 당시에 크게 화제가 됐었죠. 오바마 대통령은 이 식당에서 6달러,

0: 우리 돈 7,000원 정도의 식사를 즐겼는데요. 그때 그 메뉴를 그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짠! 콤보 오바마! 대통령도 반한 분짜와 쌀국수 세트입니다. 사이드 메뉴 짜조까지!
1: 약간 모밀면 먹듯이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가 진짜 분짜 맛이네요.
0: 분짜는 한국인 입맛에도 아주 잘 맞는 베트남 음식 중 하나죠.
1: 그 숯불고기 있죠. 숯불고기를 국물로 내서 그 숯불고기 맛을 국물로 내서 거기에 면을 찍어 드신다 생각하면 돼요. 딱 그 맛입니다. 콤보 오바마를 시키면 이렇게 해산물 튀김도 나와요. 이게 쌀 면피에 해산물을 감싸서 튀긴 거거든요. 바삭하게 먹는 것도 좋지만 국물에 푹 담가서 눅눅하게 먹는 것도 정말 맛있어요. 이 소스가 제대로 배어가지고 현지 분들은 여기가 보통의 분짜 맛이라고 하세요. 근데 그 베트남 분들의 보통의 기준은 외국인들한테는 진짜 너무 맛있는 맛입니다. 아 진짜 맛있네요.
0: 오바마 대통령도 저도 추천하는 맛집이니까 하노이 오시면 믿고 한번 드셔보세요. 이번엔 또 어디로 가볼까요? 하노이는 호치민과 다르게 좀 더 골목골목이 굽이지고 작은 골목, 큰 골목이 굉장히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호치민도 그렇고 하노이도 그렇고 가로로 굉장히 짧고 세로로 긴데요. 그 이유가 가로 길이에 맞춰서 옛날에는 그런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건축물의 특징은 가로로 짧고 세로로 길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19세기 후반부터 100년 가까이 베트남을 지배했습니다. 건물의 폭을 기준으로 하는 프랑스의 세금 정책 때문에 좁고 긴 건물, 튜브 하우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베트남 독립 후에는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토지 정책이 실행됐고 최소한의 땅에서 최대한의 사람이 살 수 있는 직사각형 구조의 조밀한 시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낯선 도시에서 잘 모르는 골목 깊숙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노이의 구시가에서는 길을 잃은 시간조차 짧은 여행이 됩니다. 미로찾기 하는 기분으로 골목을 기웃거리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골목의 끝에서 아주 멋진 장소를 발견할 때도 있거든요. 바로 이 카페처럼 말이죠.
1: 계란커피라는 게 제일 유명한데 이게 계란커피는 그래도 진정한 맛을 느끼려면 뜨거운 걸로 먹어야 돼요. 뜨거운 걸로 먹어볼게요. 모카이 카페충 놈마 모카이 카페충 나. 그러면 피디님은 아이스로 시켜드릴 테니까 두 개의 맛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 건물은 1918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구조가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카페까지 잘 찾아와서 주문도 잘 해놓고 정작 자리 찾다 헤맸습니다.
1: 여기 집입니다, 집.
0: 카페는 100년이 넘은 고택 한편에 소박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 이렇게 저희가 방금 옷가게를 지나왔잖아요. 옛날 가옥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골목골목에 되게 예쁜 카페들이 많습니다.
0: 이 카페의 인기 메뉴는 달걀 커피.
2: 계란을 우리 옛날에 달고나 커피 유행했었던 것처럼 계속 저으면은 이런 식으로 변하거든요.
0: 달걀 커피는 하노이의 한 카페에서 개발됐습니다. 달걀 노른자와 연유, 설탕으로 만든 휘핑크림을 진한 커피에 곁들여 주는데요. 푸딩처럼 몽글몽글한 크림이 특징이죠.
2: 오, 진짜.

0: 진짜 부드럽고 완전 달아요. 따뜻하게 먹어도 별로 뜨겁지가 않아서 따뜻하게 먹는 걸 추천드리는데, 굳이 이렇게 아이스로 먹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일단 제가 먼저 마셔보겠습니다. 아이스로 먹으니까 커피가 좀 더 연한 맛이 있네요. 그래서 쓴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은 아이스로 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명소 구경, 골목 구경 한 다음엔 큐브하우스 카페에 앉아 하노이 특산 달걀 커피 한 잔까지. 이 정도면 하노이에서의 완벽한 하루 여행 코스 아닐까요? 하노이 오시면 한번 저처럼 여행해보세요. 베트남 북부 여행의 거점 도시 하노이. 하노이에서 출발하는 여행지 중 가장 유명한 곳이 하롱베이죠. 저도 오늘 아주 특별한 하롱베이 여행을 예약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0: 이제 하롱베이 크루즈로 가기 위해서 하노이에서 하롱베이까지는 약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1: 오늘은 1박 2일 크루즈 여행 가는 날입니다.
2: 대부분 5성급 이상 크루즈들은 예약을 하면 이렇게 차를 약간 서비스처럼 같이 포함을 해서 해줘요.
1: 하롱베이는 베트남 최고의 여행지지만 사실 저는 이번이 초행길이에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안고 2시간 넘게 달려간 곳, 하롱베이 바다 여행의 출발지 뚜원쩌우항입니다. 반나절 보트 투어를 하는 승객들도 저 같은 크루즈 여행자들도 주로 이 항구에서 배를 탑니다.
0: 이 작은 배들을 타고 이제 저희 6성급 크루즈를 타러 가는 거예요. 크루즈가 너무 커서 이 안에 못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30분을 타고 나가야 된다고 해요.
1: 하노이에서부터 자동차에 보트에 바다 위 크루즈까지 가는 길은 그 자체로 여행길입니다. 저는 하롱베이 여행도 크루즈 여행도 처음이라서 오늘 하루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선착장에서 멀어질수록 수평선 위로 올록볼록한 섬들이 가까워집니다. 섬 같기도 하고 산 같기도 한 카르스트 봉우리들이 누가 뿌려놓기라도 한 것처럼 바다 위 여기저기 떠 있습니다. 하롱베이의 섬들은 최소 1600여 개, 세는 법에 따라서 최대 3000여 개라고 하는데요. 너무 유명해서 익숙해진 풍경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마주한 하롱베이 경치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신비로웠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그 섬들 사이에는 커다란 크루즈들이 조용히 승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탈 크루즈는 바로 여기! 2022년에 출항한 최신식 크루즈인데요. 이런 배 위에서 보내는 하룻밤이라니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크루즈 입구에는 승무원들이 나와서 다가오는 승객들을 반기며 분위기를 띄워줍니다.
0: 지금 저희 도착했는데 귀엽네요. 환영 인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 하노이에서 출발한 지 3시간여 만에 드디어 올라탄 크루즈. 떠들썩한 환영 세레머니 덕에 안 그래도 설레던 마음이 더 들뜨더라고요. 와, 여행하면서 이렇게까지 환대를 받은 적은 처음인데요. 마치 제가 VIP가 된 기분입니다. 기분 좋은 꽃길을 지나 마주한 크루즈의 첫인상은 럭셔리 그 자체.

0: 여행지에서 하루쯤은 이런 호사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주는 선물처럼 말이죠.
1: 와, 아니 이 배경부터 그렇고 이 배도 그렇고 와 너무 완벽한데요?
2: 사실 하룽베이가 크루즈 여행이 되게 유명해요. 또 하룽베이 보시면 이렇게 크고 작은 섬들이 3,000개나 있다고 하니까 여기를 둘러보려면 당연히 배를 타야겠죠. 이렇게 크루즈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하룽베이 구경할 생각하니까 와, 아, 너무 멋있다.
0: 크루즈에서는 어딜 가나 이렇게 귀빈 대접을 받습니다.
2: 점심을 먼저 먹고 다음에 사우더
0: 여기엔 크루즈에 있는 레스토랑 육성급 수준에 맞게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럽죠? 그런데 시설도 시설이지만 저 창밖 좀 보세요. 이런 풍경에선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1박 2일 크루즈 여행에서는 세 번의 식사와 간식이 제공됩니다. 그날 아침에 씻고 온 신선한 재료들을 선상에서 셰프가 직접 요리해 주는데요. 베트남은 골목이나 길거리 노점에도 손맛 장인들이 가득한 미식 천국이잖아요. 이런 호텔 요리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3: 피넛버터와 코코넛 크림이 들어간 굴이라고 합니다. 자, 피넛버터.
2: 얘다.
1: 어, 이거 너무 맛있네.
0: 하룽베이 지역의 해산물이 유명한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크루즈 위에서 먹으니까 그 맛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1: 와, 진짜 맛있다.
2: 와, 이건 그냥 말없이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기 때문에. 와, 설명이 필요 없네요. 배가 계속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서 먹다가 밖을 볼 때마다 섬이 밖에 있어서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음식 맛에 반하고 풍경에 취하면서 식사를 즐기는 동안 크루즈는 천천히 란하베이로 움직입니다. 하룽베이 남쪽에 인접한 란하베이는 유람선이나 보트들이 몰리는 하룽베이보다 좀 더 한적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곳이죠. 란하베이에 도착할 즈음 식사도 끝납니다.
2: 그리고 영어를 혹시 자신이 없으셔도 영어에 자신이 없어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이렇게 한국어로 다 뽑아주세요.
0: 그럼 본격적인 바다 여행 전에 방 구경 먼저 해볼까요?
2: 그리고 각 테이블마다 이렇게 담당해 주신 분이 있어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네, 이거 바로 제 방입니다.
1: 와, 여기 정말 최고일 것 같습니다.
0: 하룽베이 크루즈는 말 그대로 바다 위에 호텔. 크루즈에 따라 요금은 1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까지 다양하니까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자, 그러면 이게 하이라이트죠. 야, 너무 좋다. 진짜 딱 덥지도 않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날씨가 아주 딱 좋네요.

바다로 난 발코니 때문에 이 크루즈를 골랐는데 탁월한 선택이었네요. 딱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풍경만 보면서 누워있어도 멋진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0: 수조 안에서 여유를 즐기다가 마음이 통하면 바다로 뛰쳐나갑니다.
1: 몽골 탐험을 간다고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0: 하롱베이 크루즈는 배 안팎으로 다양한 놀거리가 있는데요. 작은 보트에 옮겨 타고 주변에 있는 멋진 풍경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크루즈 안에만 머문다면 할 수 없는 새로운 탐험이 시작됩니다.
1: 이제 작은 배로, 로컬 배로 갈아탄다고 합니다.
0: 크루즈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나루토에 도착하니 뱃사공분들이 대기 중인데요. 앉은 자리에 수건까지 깔아주시고 이런 대접 또 어디서 받아볼까요?
2: Nhưng mà ngày xưa là dùng bằng cái tre đấy, đan ở Việt Nam, nhưng bây giờ thay đổi cũng mà dít rồi thì mình
3: cứ gọi là thế thôi. Quyền nan gì đâu, quyền nan.
0: 조그마한 나무배는 이 바다의 더 깊고 조용한 곳으로 안내합니다. 들떠있던 사람들이 대화가 조금씩 잦아들면 들리는 건 낡은 노에 부딪히는 물소리뿐입니다. 하롱베이와 그 인근은 물에 잠긴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바닷물과 비바람에 시달려 이리저리 깎이다 수천여 개 섬들이 돼버린 터키암 대지. 그 섬 아래로 난 이 길은 하롱베이의 바다와 뱃사공만이 아는 길입니다.
4: 동굴로 들어가냐? 동굴이라 해야 되나? 이거 터널이라, 그 터널.
0: 폭 4m, 길이 100m에 달하는 다크앤브라이트 동굴입니다. 이름처럼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길이죠.
4: 야, 이렇게 섬 사이로 터널이 자연이 지은 터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박쥐가 있네요.
5: 뭐가 있다고요?
3: 박쥐, 박쥐.
6: 뭐
7: được không? Mở đen được.
6: Vâng, mở đen, em mở đen soi.
7: Không cản đúng không?
6: Dạ vâng, không vấn đề gì. Anh mở đèn đi soi cũng được. Đèn pin được, anh có đèn pin anh mở bật đèn pin.
4: 보이진 않습니다.
0: 오, 니울람. 안 보인다고 아쉬워했더니 바로 등장해주는 박쥐들. 정말 배트맨이 은신처라고 해도 그럴듯한 비밀스러운 공간입니다.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이 비경 속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인연 아닐까요?
8: And one, two, three.
9: Thank you.
0: 그래서인지 크루즈에서 만난 분들과는 더 빨리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10: How do you feel now here?
11: Hot.
10: Hot? Oh, just hot? Hey boy, you should tell the camera that so peaceful.
11: Yeah, yeah. It's so cute.
9: Lovely. Yeah. Wonderful.
10: Yeah.
9: We always wanted to come to Vietnam. Mm-hmm. Grace always wanted to bring us to Vietnam because
12: it's a birthplace
9: for a long time. Yes. Mm-hmm. Yes.
10: Oh, you are.

0: 같은 풍경이라도 바라보는 그 마음은 모두가 다른 거겠죠? 왠지 뜻깊었던 동굴 탐험을 마치고 왔습니다.
1: 제가 생각할 때는 여행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또 이렇게 아무래도 새로운 장소에 가게 되면 좀 마음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되게 깊은 속마음까지도 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다시 우리의 호텔 크루즈로 돌아갑니다. 하롱베이 크루즈에서는 동굴 탐험이나 수상마을 방문 같은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건 사실 따로 있습니다.
1: 네, 저는 지금 카약을 타러 가고 있는데요. 아, 이제 여기서 카약을 타고 가는 것 같아요.
0: 바다 위에 떠 있는 섬들을 마음대로 보려면 내 손으로 모는 카약이 최고죠.
2: 오케이, come on.
0: 자, 출발해 볼까요? 란하베이로 이어지는 하롱베이의 깊은 품은 빠른 보트보다는 나룻배나 카약을 타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수많은 바위섬들이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는 덕에 바다가 마치 호수처럼 잔잔하거든요.
3: 야, so how do you feel now?
4: Great.
3: Good. Yeah. What thing is good?
4: It's very peaceful here.
3: Peaceful here. Yeah.
0: 잠잠한 물결 위로 살짝만 노를 저어도 스르륵 미끄러져 나갑니다.
1: 예전에 베트남 방송 출연할 때 한번 타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 번째인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재밌네요.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롱베이의 카야킹이 가장 큰 재미는 내 속도에 따라 천천히 다가왔다 멀어지는 바위 섬들입니다.
1: 와, 시원하다. 아, 진짜 시원하다. 와! 와!
0: 바다 위에 흩뿌려진 수천 개의 작은 점이었던 바위섬들은 가까이서 보면 마치 바다 위를 흐르고 있는 거대한 산맥 같습니다. 순한 바다와 달리 험준한 이 섬들은 사람의 발길을 반기지 않았고 대부분 무인도로 남아있는데요. 미지의 세상을 처음 만난 탐험가처럼 거대한 바위섬들 사이를 혼자 누빕니다.

0: 진짜 하루인데 4,000개 섬이 있다는데. 야, 이게 멀리서 볼 때는 이 섬들이 진짜 작아 보였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크네요.
1: 와, 근데 진짜 멋있네요.
2: 카약을 타고 한 바퀴 돌다 보니 이웃 크루즈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하롱베이의 크루즈들은 저마다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른데요. 오, 이 크루즈에는 바다로 직행하는 멋진 미끄럼틀이 있네요.
3: Hello. Hello. Is it good?
4: You like it?
2: 와,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하죠? 아휴, 안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 바닷물로 뛰어들어야겠네요. 생볕에서 카약을 한참 타고 다니다 보면 온몸이 후끈후끈 하거든요. 바로 이때 바닷속으로 점프! 올여름 더위가 싹 식히는 기분입니다. 들어온 김에 물놀이도 한 판 해야죠.

0: 알고 보니 이 친구들 모두 크루즈 직원이었는데요. 쉬는 시간에 자기들도 물놀이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1: 그런가? 2005년생이라고 합니다. 와.
0: 업무 만족도 최상급일 것 같죠?
1: 여기 손님들도 너무 좋고 또 일하는 환경도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0: 파롱베이 크루즈는 육지의 투어처럼 일정에 맞춰 쫓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바다 위의 시간을 즐기면 되죠. 해질녘 갑판에서 진행되는 쿠킹 클래스는 크루즈의 인기 프로그램. 베트남의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드는데 메뉴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음식도 만들고 여행자들이 어울리며 추억도 만드는 그런 시간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 어느새 하롱베이의 하루가 바닷속으로 저물고 있습니다. 하롱베이의 어둠이 내리면 바다 위의 크루즈들은 반짝반짝 환하게 불을 밝힙니다. 낮보다 더 근사해진 분위기의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만찬.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시작된 공연은 승무원들이 미리 준비한 이벤트였습니다. 기념일을 맞아 크루즈 여행 온 분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선물이 되겠죠? 이 가족은 아버님 은퇴 기념 여행이라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2: 1, 2, 3.
3: One, two, three. How do you feel now?
4: I feel so happy.
3: So happy.
4: I feel so loved. I'm very lucky. It's a very, very fun trip. Very fun.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been back to Vietnam. So very happy.
0: 불밝힌 크루즈들.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이 별처럼 빛나는 밤. 잠들기가 아쉬운 하롱베이의 밤입니다.

0: 상담완료 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

0: 해도요?
1: 돼요.
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0: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이게
3: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가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0: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가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3: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14: 어? 이거 실화야?
15: 에이, AI 같은데.
14: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 대입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는 첫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대입 개편의 방향과 속도뿐만 아니라 서논술형 답안을 채점할 때 AI를 활용하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 대입 제도의 방향을 놓고 첫 현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교위는 수능의 절대평가 적용 범위를 전과목으로 넓히고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암기한 지식을 확인하는 데서 벗어나 학생의 탐구력과 창의성을 평가하자는 취지입니다.
2: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탐구 정신과 호기심,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는 창의력, 공동체의 관심을 가지고 인류 공룡에 기여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추어야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가 될수 있습니다.
1: 개편의 방향과 함께 변화의 순서와 속도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중고등학교의 수업과 평가

0: 시기부터 바꾼 뒤 대입에 적용하자는 제안입니다.
1: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한마디로 서두르지 않는 개편입니다. 과거 수많은 교육 정책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던 뼈아픈 경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0: 서 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려면 긴 채점 시간과 채점자 간 편차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해법으로는 AI를 채점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교사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AI가 채점 초안을 만들고 교사가 이를 검토해 최종 점수를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2: 특히 수능과 같은 대규모 시험 이런 데서 서논술 평가를 막아온 중요한 병목 지점은 채점이었겠죠. AI는 점수를 내는 블랙박스가 아니라 평가 기준에 의한 채점 초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이 결과를 점수화하시는 겁니다.
0: AI 보조 채점을 학교 내신과 수행평가에 먼저 적용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수능으로 확대하자는 구상도 나왔습니다. 다만 AI의 채점 오류를 어떻게 검증할지,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교위는 지역별 토론회를 두 차례 더 연 뒤 이달 말 전국 단위의 대규모 토론회도 열 계획입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오는 10월 말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하고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3: 1996년에 문을 연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이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무용수들을 많이 길러냈는데요. 30주년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던 졸업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무대도 마련됩니다. 황대웅 기자입니다.
4: 파리 오페라 발레단 최초의 동양인 에투알 박세은, 몬테카를로 발레단의 수석무용수 안재용, 지난해 마린스키 발레단에 입단하자마자 빠르게 퍼스트 솔리스트까지 오른 전민철. 세 무용수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출신이란 겁니다. 1996년 문을 연 한예종 무용원이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대학의 실기 중심 무용교육에서 벗어나 실기와 창작, 이론을 각각 전문화한 교육체계를 구축했고 지난 30년 동안 세계 정상급 무용수뿐 아니라 안무가와 교육자, 연구자 등 다양한 무용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5: 2000년대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무용 전문가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활동할 수 있는 시대가 현실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4: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참여해 사흘 동안 열리는 30주년 기념 공연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발레리노의 간판으로 세계적 스타로 떠오른 마린스키 발레단 수석 무용수 김기민이 재구성한 무대에 전민철 등 세계 주요 발레단에서 활약하는 졸업생들이 후배들과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무용수를 길러낸 탄탄한 실기 교육을 토대로 이제는 자신만의 언어를 가진 예술가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가 다음 30년의 과제입니다.
6: 미래를 봤을 때는 기본기를 넘어서 이제 춤을 춰야 될 시기가 아닌가. 다양성, 그 아티스티즘, 아니면 또 개성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지 않을까. 좀 미래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4: 학교 안에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발레와 현대무용, 한국무용으로 나뉜 전공의 벽을 낮춰 서로의 수업에서 만나게 하고 다른 분야 학생들과 함께 작업하며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내는 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7: 앞으로 미래의 30년을 봤을 때 이제는 네트워킹, 커넥팅, 커뮤니케이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무용원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4: 한예종 무용원은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3: 연일 3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목동에서는 인기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을 얼음 위에 옮긴 이색 아이스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에 노래와 춤, 액션까지 더해진 공연 현장을 서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 서울의 한 아이스링크. 게이트가 열리자 몬스터와 헌터들이 등장하고 얼음 위에서 화려한 군무가 펼쳐집니다. 2급 헌터이자 최약체인 성진우는 몬스터를 사냥하기는커녕 공격을 피하기 급급합니다. 웹소설과 웹툰으로 큰 인기를 얻은 나 혼자만 레벨업이 아이스쇼로 재탄생했습니다.
9: 명확하게 이 작품은 아이스쇼입니다. 와이어, 뭐 에어리얼 같은 이제 기술도 들어가고 아이스하키적인 요소 보신 것과 같이 그다음에 피겨의 유려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8: 주인공 성진우 역은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차준환이 맡았습니다. 스케이팅은 물론 노래와 춤, 액션까지 소화하며 종합예술 무대를 위해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10: 대사와 또 이런 노래, 이런 호흡들을 가져가는 거 있어서 처음에는 좀 다양성을 결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도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면서 또 많은 연습을 되게 많이 맞추면서 되게 더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8: 누적 조회수 143억 뷰를 기록한 나 혼자만 레벨업. 웹소설로 시작해 웹툰과 애니메이션, 게임으로 영역을 넓힌 데 이어 이제는 아이스쇼로 무대를 확장했습니다. 제작진은 한국의 콘텐츠와 피겨스케이팅을 결합한 K-아이스쇼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1: 한국이 만든 콘텐츠 중에 K-아이스쇼라는 장르가 원작과 같이 되어서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해외로 나가는 뭔가 그런 식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 올해 공연에는 김예림과 이시영 등 국가대표 피겨 선수들도 대거 합류해 얼음 위 볼거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오는 17일까지 4차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3: 네, 이상으로 8월 10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1: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되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2: 와, 우와, 우와.
1: 왜 안 되지? 나는?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3: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2: 아, 아야!
1: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와. 잠깐만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3: 감동적이다, 그냥 좀. 미치겠네.
2: 와, 장관이다, 진짜.
3: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0: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1: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2: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짜잔! 나는 아이반이야. 8살이야.
1: 어릴 때부터 항상 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맨날 그 장화 신고 나가가지고 물웅덩이에서 물장구 치고.
2: 빼빼 있어, 그치? 알반 곰돌이 어딨어?
3: 안 났어.
4: 아, 기타! 고고!
0: 이게 알아?
5: 아, no haces el salto.
0: ¿Qué?
5: No haces el salto.
0: He hecho el salto.
5: ¿No tienes una fiesta del colegio?
0: Sí, también tengo una fiesta del colegio.
6: 저희가 만날 때는 같이 석사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학교에서 만나서 그동안 계속 같이 만나고 결혼하고 그렇게 됐어요.
5: But our three weddings. Yeah, because I'm from Spain, and Hemi is from Korea, but we were both living in the US.

0: 아이반 이제 아이반한테 간다.
1: 탑승 비행기 탑승하러 간다. 아이반. 아,
0: 지금 밥해 준 지가 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 아이반! 아이반이.

0: 빨리 와. 알바 빨리 와. 알바 빨리 먹어. 알바. 나 안 먹는다. 빨리 먹어. 안 뜨거워, 먹어. 이렇게 먹어, 이렇게 많아 먹어.
1: 우리야, 살아.
0: 굿모닝. 아이고, 참. 누구하고 잤다고 얘기 좀 해, 알바. 알바, 잘. 빨리 와세요. 할머니하고 자는 거 좋아, 안 좋아? 좋아? 가자.
2: 할머니랑 가요.
0: 뭐 할아버지는 저쪽 방 가셨잖아.
2: 할머니랑 잤어.
1: 아, 할머니랑
2: 잤어. 왜 그 못된 거가 들리다.
0: 얼른 먹고 가게, 학교 늦어.
3: 다니야, 얼른 선크림 바르고 신발 신어야지.
4: 야, 빨리 가.
3: 아이반. 아이만, 얼른 선크림 발라.
2: 너
0: 가자.
1: 들어가서 뭐 이런 아이만.
4: 잘 갔다 와.
3: 안녕.
4: 잘 갔다 와.
0: 알겠습니다.
3: 다녀올게요.
4: 잘 갔다
3: 안녕. 좋은 하루 보내.
0: 엄마 빠이빠이 해야지.
3: 빠이빠이. 안녕. 오 진짜.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해, 알았지? 어, 안녕. 가, 갈게. 얼른 가. 안녕.
0: 야, 아가 잘 간다, 그치?
3: 회사 출근은 자주는 하진 않는데 여기 근처에 이제 마드리드랑 연결되는 그런 작은 기차가 있고 지하철로 한 세네 정거장 가면은 이제 회사에 도착해요.
0: 수업.
4: 어, 커피 한잔 먹자.
1: Let's see, translate. �amos a ver. Hoy vamos a dar un paseo por Pozuelo. Un paseo por Pozuelo.
5: 오늘은 포수엘로를 산책해 볼까요?
0: 산책하자.
1: 지금 빵집에 가요?
0: 빵집에?
1: 네, 빵집. Y también vamos a ir a un mercado antiguo.
5: 그리고 우리는 또한 고대 시장에 갈 것입니다.
0: 아, 시장도 간대.

0: 우리 차로 가는 건가?
1: 걸어서
0: 걸어서. 시장 가면 시장도 봐가지고 오려면 무겁지 않을까? 날씨가 뜨거운데 걸어가면 힘들겠다. 아, 카드가 돼야 되죠.
1: I think Hemi's mom doesn't like walking. I was initially a little bit nervous because I was not sure what to show them nearby. Ahora vamos a ir a la casa de campo y vamos a dar un paseo y vamos a tomar un snack.
2: Yes.
0: Okay. Yes. Let's go.
1: Let's go.
2: 갑시다.
0: 렛츠고.
2: 아이고 날씨 좋다.
1: 아, 네.
2: 아이반하고 옛날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험해 봐야지.
3: Antes no lo sé, tengo que probarlo antes.
2: 아이반을 자꾸 알바라고 하네.
3: 아, sigo viendo al Kidsan.
1: 모르겠어요. 몰라요.
0: 아, 이반 이렇게.
3: 알바.
2: 아, 이반.
3: 아플라미타.

0: 안토니오, 잘 있었어?
1: 안토니오, estaba bien.
0: 급할 때 이게 좋더라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1: 저거 저거 내가 해.
2: 렛츠고.
0: 어디로 가요?
3: 렛츠고, 달리.
2: 예. 예. 오케이.

0: 너무 좋네, 여기 산책하기. 안토니오. 어? 촬영해줄게, 아빠랑 사업.
1: 아, 사진?
0: 오케이. 어? 오.
1: 그렇지.
0: 좋아, 좋아, 굿.
1: 아.
0: 오케이, 잘 찍었나봐.
1: 오, 너무 좋다. 아, 나이스.
0: 나이스.
1: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셀피? 그렇지. 에.
2: 오, 사진. 오.
1: 어, maybe.
0: 오케이.
1: Okay. Okay.
0: 아, 좋아요.
1: 아, 나이스. ¿Os apetece tomar un snack o bebida?
0: Okay.
1: Okay.
0: 이런데 앉지 뭐. 시원한데. 여기 시원한데 앉아.
1: Okay.
0: 안토니오랑 우리 셋이 오니까 또 재밌네. 내가 영어를 배우면 되는데. 요즘은 잘 안 될 것 같아.
1: 어려워요.
0: 어려워요. 네,
1: 영어.
0: 그러니까. 네.
3: 앞으로 AI가 해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0: AI가 다 해줄 거라고.
1: 네, 네. It's frustrating sometimes that I feel that we could just say so many things to each other about our life and we can't. But you know, at least we got something using our phone translator. So at least, you know, we ge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gave some ideas to each other. So,
0: 표현은 이제 우리가 말이 안 통하니까 잘 안 돼도 마음속으로 우리한테 되게 많이 생각하고 배려해준다는 거 우리도 알아요.
1: Maybe we can get some tapas here.
3: So. 우리한테 특별히 오늘 잘해준 거 아니에요?
4: 안토니오가 이메일에서 다 한 거야. You arrange everything. So thank you.
1: 네?
0: 고마워.
1: 정말해요.
0: 다음에 아이반이랑 햄이랑 같이 와서 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1: 다음에 또 다 같이 와요.
0: 그래, 좋아, 좋아.
5: 귀염둥이 집에 왔어요?
6: 빨리, 빨리, 빨리.
7: Vamos a preparar la nutria.
1: Sí. Vamos a preparar esto por aquí.
5: Ahí van, o caraipke, o lua.

0: 아이고, 기운이 안 돼. 쓰러지겠어.
1: 알반, 할머니 수영복 어때요? 이번에 이제 수영복은 한국에서 안 가지고 와가지고 수영복을 샀는데 너무 이상한 거 사가지고 못 입고 수영복이 좋은가 뜯어봐야지.
2: 이 옷이 무거운 것 같다. 검정 같다. 뜨겁게 검정이 어머니 잘못 샀다. 잘못 샀어. 어이, 그래도.
1: 이렇게 입는 거네, 이렇게. 이렇게.
2: 혜미가
1: 아이, 골랐어, 그냥.
2: 자기가 골랐어?
1: 혜미하고 둘이. 둘이 골랐어.
2: 다른 때는 나한테 물어보고 사더니 이번에는 나는 산 줄도 몰랐어요. 근데 수영복이 왔다고.

0: 왔더니 이게 새까만 걸로 된 옷이요. 보니까 머리 쓰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뭐 상가집 수영장 가냐고 무슨 그런 옷을 사갖고 그러냐고.
1: 아니 사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엄마가 전체 몸을 가리는 스타일의 수영복을 원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럼 아랍 무슬림 쪽의 수영복, 왜냐면 여기 나머지 수영복들은 다 파리랑 다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로 결정을 하고, 일단 왔는데, 왔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게 저희의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았다.
2: 그냥 편한 거.
3: 아니, 그거보다 이게 낫다.
1: 엄마 아빠도 갖다 줘? 수경?
0: 아이, 필요 없어. 수경은 문 달렸는데 그걸 왜 갖고 와.
4: 아구아.
5: 물도 안 커. 물을 빗고 다 해도 돼.
4: 연합과 라구는 다.
5: 이쁘다, 야.
4: 왜 그래? 네, 이제 가져갈게. 다 가져갈게.
5: 야, 알바, 잠을 좀 끌고 가.
6: I cannot cook many things in general. So then making hamburgers has been one of the things that has been more successful. So I said, okay, let's play safe and let's just make a hamburger for her family.
1: How's it going?
6: It's going.
1: Okay.
6: Boy.
1: Done?
6: Ready to eat?
1: Mm-hmm.

0: 아니야. 저녁 다 됐어. 저녁밥 먹자.
1: 금방 했네. 빨리 했어.
2: 아, 네.
1: 어미 와봐. 어서 오세요. 금방 뚝딱 했어. 응? 손이 엄청 빠르다 그랬어, 내가.
3: 야채가 안 들어가서.
0: 야채를 자기가 넣는 거예요.
3: 자기가 넣는 거예요?
0: 양파랑
1: 양파 넣고.
0: 그리고 케첩이랑 마요네즈
1: 넣고. 덮어가지고 여기다 넣어.
3: 아니.
1: 맛이 어때?
3: 응? 별로네. 저기 까리꽃 좀 먹는 게 낫겠네. 이 정도는 엄마도 한다.
0: 엄마의 마음에. 엄마 도전. 마이맘 챌린지.
3: 맛은 있네.
4: 계속 말로 베개지.
1: 소녀 맛있어.
4: 맛있어요?
3: 맛있어. 그.
4: happy, happy.
5: And I've never made that many burgers, but I think the result was okay. I liked it. I think it was pretty good.

0: 햄버거.
1: 잘 먹었습니다.
2: 네, 잘 먹었습니다.
1: 아이고.
3: 샌드위치가 낫지.
4: 하지 마.
1: 잘 먹고 왜 그래?
4: 왜 그래?
1: 맛있었어.
3: 잘 먹었습니다.
1: 주무세요. 이것도 다 가져갔더냐?
3: 빠뜨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1: 무거운 걸 넣어야지.
5: 아, 이걸 먼저 밑에 깔고 얼음을?
3: 쉽게 이렇게 가면 돼요.
1: 어, 도토리묵 두 통 다 갔어.
6: 두 통, 두 통 나왔어.
1: 오, 진짜? 남자죠? 응,
3: 남자죠. 탱탱하네.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아유, 이거 무겁겠다.
2: 도마? 이제 와, 나와, 호프피.
3: 와, 짐이 많네. 짐이 많아.
2: 맞아요.
3: 안토니오 무거워서 가겠어? 이걸 눌리면 이거 마에
1: 아이고 안전벨트 하셔.
7: 그러네.
1: 안전벨트 출발.
2: 출발.
8: 이거 한글 학교 가는 길이잖아.
1: 안내.
3: 아이바는 한글 학교에다 내려놓고 가자, 우리.
8: 그럼요. 응. 아이바는 공부를 더 해야 돼. 한국말 잘 못하니까.
3: 잘못해서.
8: 아빠는 운전해야 되니까 같이 가.

0: 동네 구경 좀 하자.
1: 구경하러 일리 가는 거야?
0: 조용한 동네네. 아, 하늘 봐. 구름 한 점. 해파라네.
1: 아이고, 금방 할머니보다 더 크겠다. 그지? 다음에 볼 때는, 다음 다음에 내년에는 할머니보다 훨씬 크겠네.
2: 그니까, 나보다 크겠어.
0: 시골 동네 지구 깨끗하네. 저기 성이요?
2: 여기에요, 여기가 성이에요. Let's go one more walk.
0: 이게 궁전이요?
2: 네네네.
3: 멋지다.
4: 멋지다.
0: 큰 소리로 이리 오느라 그래요. 와. 이리 오느라 그래요.
1: 확실히 시원하긴 하다.
0: 올라가도 돼?
1: 올라가요?
2: 네, 올라가 주세요.
5: Es del siglo XVII, ¿verdad? El palacio del siglo XVII, me parece.
2: 아, 이게 17세기에 만들어진 건물이래요. 아,
0: 17세기?
2: 네, 17세기. 오, 오. 여기서 이제 밥 먹는 곳인가 봐요. 여기는 되게 특별하게 해서 따로 프라이빗하게.
0: 완전히 옛날 고전 방이네. 이런데 자면은 좀 특이하겠다요.
2: 이제 꼭대기.
0: 꼭대기까지 가야 돼.
1: 알바한 천천히 올라가자.
0: 가자. 우와. 좋다.
2: 와, 너무 좋다. 예쁘다, 천장이.
0: 너무 좋다.
2: 전경이 좋은 방을 하나 더 보여주시네요.

0: 아니야, 엄청 예쁜 방에 한 번 더 들어갔네.
1: Las torres del palacio. De las habitaciones de la torre.
2: 오, 여기 경치 너무 좋다.
0: 오우,
2: 굿.
0: 아, 여기가.
2: 이거 베리 굿이다.
3: 와.
2: 베리 굿이요. 오. 오, 너무 좋다. 아. 우와. 오, 경치 봐.
0: 경치가 좋다.
2: 뷰가 끝내준다, 야.
3: 야, 멋있다.
2: 아, 여기도 보니까 동네가 진짜 아름답네.
0: 여기서 보니까.
3: 야, 이렇게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0: 아, 사진 찍고 싶어.
4: Me gustaría vivir en el palacio. Me gustaría vivir en el palacio.
1: Y a mí también.
0: 자, 치즈 일단은 찍어볼게.
3: 치즈.
2: 한번 가자.
5: Bueno, pero eso después, mira, después de la iglesia vamos a coger renacuajo.
2: 이거 성당이네.
0: 네, 저게 성당이에요.
2: 아유, 오래된 성당 같아.
0: 네, 오래됐어요.
3: 성당 신부님 계시나?
1: There's a priest for eight different...
0: 아, to take turn? 아, 그러니까 여기가 신부님이 8개의 마을이 공유하고 있어. 그래서 아, 신부님이
3: 왔다 갔다
0: 8주에 걸쳐가지고 한 주는 이 마을, 그 다음 주는 저 마을 이렇게 해서
3: 신부님이 딸려.
0: 신부님이
3: 한국에 신부님들 많은데.
1: Sí, sí, sí.
6: Somos primos, ya sabes.
1: Bueno, sí, sí, sí.
5: ¿Qué le puedes decir a ella?
6: Sí, señora. Pues
0: está bien.
6: Porque he visto otra chiquita en una cámara.
0: Ahí va, ahí va. Harabochi, Sachonishi.
5: Un poco en español. Para cómo es y la iglesia.
6: ¿Qué significa con todos ellos? ¿Os importa que es grave?
7: No, no. Por mi parte, no hay problema.
8: Mucha ocupación, mucho movimiento aquí.
7: Sí, sí, estamos aquí.
5: Pero
0: muy intenso.
5: Sí, sí, sí. ¿Pasamos?
3: Tú ven, aquí hay gente diferente, no lo vas a gastar.
2: 그렇지. 여기 동네 사람들 알으니까 여기 와서 살다 가고.
0: 아, 그리고 그 형제분들도 자주 오셔. 요새 여기 오면은 형제들도
2: 식사하고
0: 있고.
2: 식사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0: 그러니까 자주 오셔.
2: 그렇지.
0: 교회가 꽤 크다, 그치?
2: 우와.
0: Es muy grande.
3: 성당 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면 최고예요.
6: Se empezó a construir en 1553, o sea, en el siglo XVI.
0: 아, 1556년 정도부터 짓기 시작했대. 1800년도에 끝났대. 한 200년 정도, 200~300년 정도.
1: I think that's the same. Yeah. I mean, I think that their first impression when we were walking around the streets and going to visit the palace and the church, they keep saying that it was very, very cute and like a very cute and nice town. They liked the general vibe of the town.
5: Vamos a casa.
2: ¡Gacho!
3: Ahí van, gacho.
4: Mamá, no, no, no, no, no, no,
0: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4: no, no, no,
1: no, no, no, no,
0: no,
4: 이리와, 꺼라.
1: 그래서 이게 전화 예고.
2: 어디 있어?
4: 저기, 저기, 저기.
2: 요거 아니야?
6: 아, 아니야. 예, 예, 예.
2: 여기 있었어. 아, 어떻게 큰 거 잡았잖아. 큰 거 잡았어. 큰 거 잡았어. 아, 뱅갈 거야. 두 마리.
0: 두 마리.
2: 두 마리 큰 거. 큰 거 잡았지?
0: 아, 무이 그란데. 시, 시.
2: 할아버지가 잡아줬어.
5: A ver. Hola. Ese pronto va a ser una rana. Dos.
9: O sea, para verla es lo mejor va a ser ponerse en ese camino de ahí.

0: 귀여워, 새끼들 봐.
1: 귀엽다, 귀여워, 새끼들.
2: 애기야, 애기.
0: 다 동물이고, 사람이고, 새끼는 귀여워. 새끼는 귀여워. 개들이 양을 몰고 다니네.
2: 걸어.
3: 이쪽으로 가라고.
2: 이제 걔들. 빨리 걸으라고. 개들, 개가.
0: 우와. 우와, 막 들어가는 거야, 막 들어가. 막 들어간다.
4: 이쁜 놈. ¿Qué te ha parecido lo de las ovejas?
5: Bien.
4: Está guay, ¿eh?
5: Me gustaría ser un corderito.
4: ¿Te gustaría ser un corderito y eso? Pero las mamás hacen... ¡Bah! ¡Bah!

0: 할머니를 엄청 잘 쳐다보네. 얼마나 잘 그리려나. 오, 오, 잘 그렸어. 오, 아, 할머니가 그림 사겠어. 어, 잘 그렸어.
1: 할아버지 모델 왔어, 그려봐.
2: 그래.
1: 잘 그려.
2: 네.
1: 천천히 잘 그려.
2: 여보세요. 짜잔, 짜잔.
1: 야, 할아버지는 어떻게 저기 현상범 같이 그러나? 어? 야, 할머니 잘 그리지 그 새끼가 지.
3: 할아버지 너무 똑똑하게 그린 거 아니냐?
1: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쪘어?
0: 아빠. 일리오세요, 할아버지.
4: El puesto de limonada 50 pilpo.
0: 돈 있나 보자.
5: 와, no creo que nos haga falta dinero de verdad.
6: Sí, sí, yo a él.
5: Espero que no.
6: Yo a él siempre le pago.
4: Ah, un momento. Esa option.
6: Es option.
4: Option, option. Siéntate.
0: Ay, Antonio, tú.
6: Okay,
0: okay. 돈을 갖고 와야지.
4: You need the money. Dinero. 이거. And then. Este. Este abuelo. 돈 많이 잘 팔고 싶으면 말을 잘해야 돼. Explain your art. Speak out your art.
7: Like the wobbly light cuando te quieres tirar por la central nuclear.
1: 또 한글로도
4: 한국말로도 해줘야 돼, 한국말로도.
7: Wobbly life game. 누가 살고 싶은 사람.
4: 스페인 말로도?
7: ¿Quién quiere comprarlo?
8: 말, 5 euros.
4: 5 euro? No, no, no, no, no. No, no, no, es es.
1: 5 euro, 5 euro.
4: 어, 진짜? 너무 비싸. 5 euro? 5 euro? 와, 너 demasiado. 고객님한테 뭐라고 해야 돼?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뽀뽀뽀뽀. 스페인가도. 스페인 말로.
7: 너가 wobbly life. Epicax.
1: 한글로 또 했죠.
4: 이게 뭐야?
7: 엔게군 벨로.
1: 아이고. 띵코.
4: 너만 쓸땐 띵코.
7: 헤티아스.
0: este
7: se presenta a la skin.
0: Eso. Mi amor. Ah, gracias.
7: ¿Qué es este? Es la mejor arte.
0: Halloween,
4: Halloween, Popo. 뭐라고?
7: 감사합니다.

0: 아이반이 아 우리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는 좋았다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좋죠.
1: 나중에 커서 뭐 좋은 그 기억에 할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싶지 뭐.
2: Madre mía.
3: Yes, 20. 60. 64 euros.
1: Oh, 많이 벌었네. 많이 벌었어요.
3: 하나 더 줄 수 있어?
0: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4: 이제 그 삼촌네 먹으러. 좀 근처야.
3: 여기 가야 돼.
1: 어디요?
3: 여기.
0: 벌써 와 계시네.
5: Buenas vistas del pueblo.
0: 오.
1: 이런 거 해먹는 대로 만들어 놨고. 이 저장고.
0: 와.
1: 아. 좋아요.
5: No hay cueva, pero esto es más.
0: 와.
1: 없었대.

0: 감자점. When would be good time to hit up 감자점?
1: Dos. Una como la que tiene ahí detrás, y otra más.
2: 한 몇 분 하면 되려나? 한 5분은 해야 될 것 같는데.
3: 어? 할머니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
2: 그러면 집에서 잘라오라 그래야지.
3: 안 돼, 그게 된 거를.
2: 여기서 잘라.
3: 나오나, 그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잘라야 될 것 같은데.
2: 가만있어.
3: 안 나온다니까.
2: 아, 이 사람아. 뭘 안 나온다 그래. 일회용 양각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잘라.
0: 살살,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돼.
2: 이렇게 잘라서 해야 되겠어.
0: 그냥 좀 맛만 본다는 그런 생각만.
2: 계란 지단 부추는 거.
3: 김치는 매워서 안 되잖아.
2: 아, 조금만 나. 많이 넣지 말고. 그리고 계란 지단해 놓은 거 있잖아. 김가루. 이걸 넣으면 되잖아.
0: 좋습니다. 예쁘네. 잘 나왔네. 네.
2: 이걸 너무 오래 했어. 세게 했어. 네. 하긴 잘 됐어. 되긴 잘 됐어.
4: ¿Dónde está la empanada?
5: Aquí.
4: Ah.
3: Ahí van, llegó.
2: Juan, camja, John.
3: Camja, no, ahí va, ahí va.
2: Ahora aquí me muevo, me da este pedazo.
6: Oh, qué pomito.
2: ¿Cómo vos?
3: ¡Y me convencieron! Maestra.
2: ¿Qué es lo que
3: es? Es guía.
2: Bueno, chendi, más bien. Una
3: hija. ¿Maestra? Maestra.
4: ¿Quién chile?
3: No me estoy chiquillando.
2: Falta. Un maestro, creo. Yo
7: pienso.
2: Pero, muy puro.
3: Ya, maestro.
2: Para un profesional.
0: 아, 드셨어. 불어, 이또 불어.
4: Está bueno, está bueno.
3: 이제 감자도 그만 먹을 거야.
2: 먹을 거야?
3: 멜로나.
2: 감자전 맛있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던데.
0: 감사합니다.
2: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조금 미흡하게 그렇게 드렸는데, 그래도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난 그런 거 안 좋아할 줄 알았거든. 근데 잘 드시더라고.
0: 아, 이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계시니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자기 편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겠지.
3: 올 때마다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4: Mucho trabajo para ellos venir también y estar con nosotros.

0: 다 정말요?
1: 아니요.
2: 너무 맛있어요.
3: 저도 무일 있고.
4: 제 부모님들이 서로 다음에도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고 할 때 되게 뭉클하고 좋았고요. 또 다시 만날 때까지 되게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5: 우리가 이제 올 수 있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돼요. 이제 우리 있는 한 자주 보고 서로 만날 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0: 둘, 셋. 노스, 드레스. 드레스.
1: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2: 여기 우리 가족 같이 살아요. 저는 레아입니다. 내가 춤을 추는 거 아주 좋아해서요. 노래하는 것도요. 지안이는 내 동생입니다. 귀여우고 착한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3: 이번에 억수로 덥디. 지금 폭염주의보 두고 난리 났어.
4: 애들이 12시부터 4시까지 밖에 나가서 노는 게 금지네.
2: 아주 더웠어요. 땀이 났어요.
5: 연이 잘 날려야 될 텐데.
6: 잘 나를 것 같아.
7: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8: 아이, 아이, 아이, 아이.
2: 오, 날아, 날아, 날아, 날아.
7: 아이만, 한국까지 날아가.
2: 안녕히 계세요.
7: 하늘 끝까지.
2: 예!
7: 할아버지도 날아간다.
3: 할아버지도 날린다.
7: 할머니 잡으러 간다. 할머니 잡으러 간다. 야, 야, 야, 야. 오,
3: 와. 잘한다, 안토니오.
9: 땡겨, 땡겨, 땡겨.
3: 땡겨, 땡겨.
7: 오, 잘 날린데.
10: 방문 상담 완료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3: 네?
12: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3: 와.
12: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3: 어떻게?
1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4: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5: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7: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8: 딥이라면 됩니다.
2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8: 됩니다.
2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8: 됩니다.
22: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8: 되고요.
21: 지병이 있어도?
18: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1: 수술비도 된다고요?
18: 됩니다.
23: 암 치료비도?
18: 됩니다.
21: 진단비도요?
18: 되고요.
21: 병원 통원비도?
18: 네, 됩니다.
2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1: 입원 첫날부터?
18: 됩니다.
24: 1인실에 입원해도?
18: 됩니다.
2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8: 되고 말고요.
21: 감기로 입원해도요?
18: 돼요.
2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8: 되죠.
21: 디스크로 수술해도?
18: 물론 됩니다.
24: 이게 모두 된다고요?
1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7: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우. 상담만 받아도 증정.
1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8: DB라면 됩니다.
2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8: 됩니다.
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8: 됩니다.
2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8: 되고요.
0: 지병이 있어도?
18: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0: 수술비도 된다고요?
18: 됩니다.
23: 암 치료비도?
18: 됩니다.
1: 진단비도요?
18: 되고요.
1: 병원 통원비도?
18: 네, 됩니다.
2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전날부터?
18: 됩니다.
24: 1인실에 입원해도?
18: 됩니다.
2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8: 되고 말고요.
20: 감기로 입원해도요?
18: 돼요.
2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8: 되죠.
0: 디스크로 수술해도?
18: 물론 됩니다.
24: 이게 왜 된다고요?
1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7: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우. 상담만 받아도 증정.
4: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그땐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야 아름다웠음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5: 꽃이 너무 예뻐. 하얀 꽃이. 아주 젊었을 때는 좋은 줄 몰랐었는데 애들이 이렇게

0: 갖고 있으니 까 너무 예뻐. 그냥 나무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다.
1: 엄마의 젊은 날도 그랬습니다.
2: 어머니 길에서 딴 꽃이에요. 예쁘죠?
0: 고맙다. 예쁘다.
1: 꽃처럼 피어났던 엄마의 찬란했던 시절. 그 젊음이 머물던 고요하고 따뜻한 정원으로 지금 천천히 걸어갑니다.

0: 한반도 땅끝 전라남도 해남군. 숨이 턱 막히는 무더위 속 오늘도 엄마는 이른 아침부터 성치 않은 다리를 이끌고 어김없이 집을 나섭니다. 엄마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작은 텃밭.
1: 아이고, 예쁘냐, 마이고.
0: 평생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그 성정이야 어디 가겠어요? 자라난 풀 한 폭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오늘도 엄마는 밭 한가운데 털썩 조용히 주저앉으셨습니다.
2: 뭘 이렇게 심어놓으셨어요?
1: 여기다 깨도 심고, 이것은 녹두나무고, 저런 나무는 두릅나무고, 여기다 들깨 조금 심어놓고.
2: 어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 94세요.
0: 94 되셨다고요? 정말 정정하시네요.
3: 어머니 날씨도 더운데 여기서 뭐 하세요?
1: 풀이 너무 많이 있어서 풀이 힘듭니다.
3: 날씨 더운게 들어가십시다. 좋아서 안 돼요. 여기서 계속 계시면. 가시게요.
0: 어머니 걱정에 아드님이 나오셨네요.
3: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나와서 일하시면은 연세 드셔가지고 안 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틈만 나면 이 텃밭에 나오셔요. 어머니 놀이터에.
1: 이제 이것이 없으면 엄마 못 할 것이오. 그러니까 이제 보고 싶으면 오고, 내가 또 운동하려면 여기 오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해도 엄마는 서운하다고. 좀 하고 싶어, 마음이. 만지고 싶어.
3: 가시다.
0: 서운함이 남아도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죠. 아들 성화에 결국 어머니가 몸을 일으키십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참 오랜만에 아들과 나란히 걷습니다.
3: 꽃이 다 자가고 있네.
1: 이런 작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아.
0: 각자의 향기를 안고 피어난 형형색색의 꽃들. 가는 길이 참 예쁩니다. 여긴 어딜까요?
3: 여기가 저희 집이고 우리 집 정원입니다.
0: 이 모든 게 한 집의 정원이랍니다. 아들 홍식 씨가 은퇴 후에 15년에 걸쳐 직접 손으로 가꿔온 공간이랍니다. 정원의 주제는 가족. 300여 종의 꽃과 나무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길마다 구역마다 다르게 심고 꾸몄습니다. 그 가운데 정원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분수는 첫째 딸을 떠올리며 만든 공간.
3: 제일 중심이 되는 광장에다가 하나밖에 없는 큰 딸. 그 이름으로 이 정원을 미디어 광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0: 집의 맏이로서 가족의 중심이 되어준 존재였기 때문이라죠. 원형 분수대를 지나면 만나게 되는 이곳은
3: 이 길은 제 아내 베로니카 꽃길입니다. 제 아내가 이 벼룩나무

0: 좋아해요.
1: 여름이면 붉은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이 길은 아내가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꾸미셨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들을 생각하며 가꾼 이름하여 남자의 숲. 물가에 강하게 뿌리 내리는 나구송을 심어 나무처럼 든든한 아들이 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바람을 담았습니다.
0: 여기가 어머니 길.
2: 몰랐었는데 써놓은 것 보고 이렇게 이러는 나 혼자만 다니라 해야지.
3: 아, 일로는 뭐 아무도 못 다녀요? 어머니만 다니시고?
2: 아니, 다 보이고 싶어. 세상에 이렇게 어머니 길이라고 만들어놨다 그러고 누가 보더라도.
1: 정원수로 자주 쓰이는 후피향나무를 심었습니다. 평생 반듯하게 살아오며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어머니의 올곧은 삶을 아들은 이 길에 담아냈습니다.
4: 소녀로 살던 시절에
0: 어머니 저기 좀 앉아 좀 계셔요. 나 여기 좀 그 꽃에 좀 잠깐 자르고 올게요.
2: 그래라.
0: 자르고 올게요. 여기
2: 이렇게 일이 많은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 엄마는 아들을 볼 때면 괜히 미안하고 마음 한켠 짠해진답니다.
2: 조금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은 담임수로 보면 하도 무엇을 다 많이 수만아 놓겠는데 우리 아들 며느리 얼마나 손이 많이 갔어. 그것이 마음 아프더라.
1: 그럴 수밖에요. 정원 가꾸는 일은 정성과 손길이 참 많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0: 이 정원 일은 이 가다가 그냥 뭐 보이면은 풀 있으면 바로 거기서 뽑아야 되고 그냥 아무튼 그래요.
1: 사실 몸이 고된 걸 알면서도 홍식 씨가 정원을 만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 그 소중한 이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싶었답니다.
0: 정원 공간을 가족 이름을 따서 공간 명명을 해주게 되면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겠구나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이 정원을 만든 뒤로 정말로 가족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자주 어울리게 되고 또 그 자기가 해당되는 정원 공간에 가서 내 정원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도 받을 테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3: 왔어? 지호, 누구예요, 언니?
2: 우리 애들 보고 물어봐. 내가 누구냐?
5: 할머니.
2: 왕할머니요?
5: 증조 할머니.
0: 여기는 우리 아들, 제 손자죠. 손자, 여기는 외손녀.
5: 할머니요.
0: 지호, 줄리. 여기 우리 딸.
6: 우리 며느리, 아들.
3: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어머니 모시고 사니까 참 좋습니다. 같이 사니까.
2: 그럼 알겠죠. 여기 누구 정원이라고 했을까?
5: 지호정원.
2: 지호정원.
1: 정원에 가장 반긴 건 어린 손주들.
3: 이름 따라서 해봐. 할아버지 따라서 페랭이.
5: 페랭이.
1: 이보다 좋은 자연교실 또 있을까요? 맞기만 하던 하늘에 금세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세찬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엄마는 아들이 이 땅을 사던 날을 잊지 못하십니다. 가슴을 적시던 단비 같은 순간이었죠.
2: 얼마나 소중한 땅이지요, 이 땅이. 그때는 우리 애기들을 가르치고 우리 애기들을 학교 보내고 정신없이 그냥 얕은 벌어서 이제 우리 애기들 학교만 보내면 된다.
1: 6남매를 키우며 남편과 일군 과수원. 아들 장가 미천으로 내놓을 때만 해도 아쉬울 줄 몰랐습니다.
2: 나한테는 뭐 말도 할 수 없는 우리 아들. 보기도 아까운 아들이지. 딸 셋 낳고 우리 아들이 낳았잖아. 그냥 귀한 아들이라고.
6: 근데 옛날에 이게 과손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이거 파셔가지고 나 뭐 결혼하고 집 사주시려고 이게 파셨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 아까운 땅 어떻게 파셨어요?
2: 이 땅 팔아가지고 땅 팔아볼 때는 너무 험했지. 그런데 네가 또 땅을 이렇게 사게 돼서 그렇게 좋은 일이 없었지.
1: 그토록 아끼던 땅을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품게 해주었으니 그 벅찬 마음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을까요?
0: 여기다 아버지가 주워가시는 나무 하나 심읍시다,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신가? 어머니 기다리고 계셨는가 모르겠네.
2: 잘 계셨어요. 우리 영감님 집 여가
7: 여기가
2: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여기 땅을 자리를 잡아놨었어 이제.
1: 정원에서 가장 볕 좋은 자리에 모신 아버지의 공간.
0: 여기다 심읍시다. 여기 나무 여기다 심으면 낫겠네.
2: 그게 무슨 나무냐?
0: 아니, 이게 은목소나무예요. 꽃피면 냄새나는 거. 그 자리를 심게요.
1: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생전에 좋아하시던 나무를 정성스레 심습니다. 아버지도 기쁘게 바라보시겠지요.
0: 아무튼 아버지 이렇게 땅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예쁘게 가꿔가지고 이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2: 잘 계시죠. 난 제가 할 말 없어.
0: 아버지 잘 계세요. 가보겠습니다.
1: 그날 오후 이제 좀 쉬셔도 될 텐데 94세 엄마는 가만히 계시질 않습니다. 이번엔 또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시는 걸까요?
2: 딸들은 닭도 못 키게 엄마 힘든다고 왔다 갔다 너무 거리가 먼데.
8: 저 어디 가시는데요?
2: 닭 밥 주고 알 나면 알도 내고 닭 밥을 내가 안 주면 우리 닭은 굶어.
8: 닭도 키우세요?
2: 응.
1: 여기가 아들이 만든 정원에 숨겨진 엄마의 두 번째 놀이터. 요 녀석들 참기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신다고요? 많이도 나아놨네요.
2: 많이 날 때는 7개도 낳고 8개도 낳고.
1: 자식들 눈엔 힘겨운 일, 엄마에겐 소중한 하루의 낙입니다.
9: 어머니 오시네?
2: 계란 났다.
9: 계란? 어디 오늘은?
2: 알아.
9: 와,
2: 없더라.
9: 많구만, 오늘 계란. 많이 넣었구만.
2: 많이 먹혀.
9: 어머니, 갑시다, 이거. 계란말이 해가지고, 어머니 좋아하신 거랑 같이 낮에, 국수 먹으면 되겠네.
2: 이리 들어갔어?
1: 엄마가 챙겨오신 달걀 덕분에 오늘 점심 메뉴가 손쉽게 결정됐네요. 달기 막 나은 따끈한 달걀은 파와 당근 송송 썰어 넣고, 노릇노릇 먹음직스럽게 부쳐내고요. 입맛 없는 여름날 어머니가 제일 즐겨 드시는 고소한 콩국수도 정성껏 준비합니다.
9: 기다리고 계시네.
10: 국수 먹자. 와,
1: 가족을 위한 정갈한 한 상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2: 이렇게 맛있는 거 만드느라고 고맙다.
1: 어머니 입맛에도 맞으시는 것 같죠?
10: 맛있어.
9: 어머니 이거 아까 저기 어머니가 주신 거 계란 내온 거 있잖아요.
2: 계란?
9: 그걸로 만든 거예요.
2: 그랬냐?
5: 정아리를

0: 무엇을 먹든 맛이 어떻든 그리 중요하지는 않죠.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는 것,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1: 너희들하고 밥 먹는 게 이렇게 너무 좋다. 내 마음속으로 그래.
2: 어머니는 어느 때쯤 가장 행복하세요?
1: 우리 애들 건강해 갖고 다 이렇게 모여 있고 그럴 때가 행복하지요.
0: 가족은 함께 할 때 가장 따뜻하고 빛나는 이름.
3: 가족은 어쩌면은 항상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뭔가 가족을 모으게 할 수 있는 부분, 저는 그게 정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정원을 만드니까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우리 가족 사진.
2: 하나, 둘, 셋.
0: 아들이 정성껏 만든 아흔넷 엄마의 정원. 그곳엔 언제나 가족의 사랑이 자라고 있습니다.
4: 여기 뭐 어디 쉴 데가 없었으니까 여기가 아주 그냥 수호천사의 이 나무가 이렇게 방울이 달렸으니까 부르기 좋잖아요. 방울나무. 나무가 다 종을 먹었으니까 소리가 하나도 울리질 않은.
1: 마을에 아무 탈 없이 주시고 그저 다 모든 분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5: 그 석상은 이제 우리 마을 이제 수호신인데.
6: 성금을 유시 포트메리움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4: 이게 왜 된다고요?
7: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성금을 유시 포트메리움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반갑습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의학 박사 이현숙입니다. 일반적으로 갱년기 하면 여성들에게만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남자에게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호탕한 성격인 남편이 어느 날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거나 퇴근 후에 강아지를 끌어안고 외로워한다거나 사소한 말에도 자꾸 삐치기도 하고 안 그래도 말수가 없었는데 더 말수가 줄어들고 그런 게 남성 갱년기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주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4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 완만한 경과를 보이며 진행하기 때문에 별다른 증상이 부각되지 않는 듯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남성들이 갱년기 증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성의 경우에는 스스로 갱년기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우울감을 느끼고 이 변화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40세 이상의 남성 중에 약 20%가 임상 쪽으로 중요한 테스토스테론 저하증을 경험하면서 이 시기부터 초기 증상, 즉 피로나 성욕 감퇴와 같은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50대 후반 남성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더욱 명확한 저하가 관찰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0세 이상은 50%의 남성들에게서 테스토스테론 결핍 증상을 겪는다고 하고요. 한의학에서 남성들의 생리적 변화에 대해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앞서 여성의 신체 변화 주기를 설명할 때 언급했던 황제내경 상고천진론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7년을 주기로 변화를 겪는 여성들과는 달리 남자들은 8년 주기로 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8이 16, 16세가 되면 신의 기능, 즉 생신 능력이 왕성해져서 자식을 낳을 수가 있고 40세가 되면 안타깝게도 신기가 쇠하고 머리카락이 빠지며 치아가 건조해지게 됩니다. 40대 후반부터 양기가 떨어져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빠른 경우에는 갱년기 증상이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처럼 급격하게 몸이 변하지 않고 완만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표면적인 증상 발현이 많지 않아서 당사자도 갱년기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성 갱년기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체적인 증상으로 성기능 저하가 대표적인데요. 뭐 성욕 감퇴나 발기부전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근육량이 감소하고 관절통, 체지방의 증가와 피로, 에너지 감소 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호르몬 언밸런스로 인해서 자율신경 실조가 찾아와서 수면장애, 두근거림, 어지럼, 홍조와 상열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몸의 양적인 기운이 떨어지면서 추위를 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정신적인 증상으로는 자신감 저하가 제일 주된 증상이고요. 불안, 집중력 저하를 볼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질수록 남성의 우울증과 관련된 증상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분들은 주로 이제 아내를 따라왔다가 함께 증상을 호소하고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남성분들은 남성 갱년기 자체를 실질적으로 선뜻 치료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의 경우는 회사가 굉장히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이 본인이 갱년기 증상이 뭐 다양하게 우울과 자신감 저하와 그다음에 수면장애 무기력까지 찾아왔었는데 일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막느라고 타이밍을 놓치고 오신 분이 계셨고요. 또 무기력하고 우울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왠지 예전하고는 다르게 부부간에 말도 없어지고 굉장히 의기소침해졌다던 그 저희 친구 남편도 있었습니다. 자, 갱년기 남성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적극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근육에서 테스토스테론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특별하게 교육된 남성상을 내려놓고 자신을 진솔하게 바라보고 자기다운 삶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다움이라는 게 뭘까요? 한번 의문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 자, 물론 체력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신기능이 많이 저하된 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체력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그다음에 표현하기를 좀 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조금씩 표현하는 연습. 여성에 비해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둔하다고 할수 있죠. 훈련을 받은 바가 없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래, 나는 이게 좋아. 이렇게 자기를 잘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시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울 용기를 가지시고 어떤 마음의 유연성을 가지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생활요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많이 호전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갱년기 부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재미있게 돌고 있는 중년 여성 질환 점검법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본인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갑자기 남편이 멋있어 보인다. 이건 백내장이죠. 그리고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갑상선 기능 이상. 그다음 남편과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 당뇨가 왔을까요? 자,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오, 부정맥인가 봐요. 걷다가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운다. 관절염 왔군요. 자, 50대 중반의 우리 환자분이 저희 병원에 이렇게 게시된 이 글을 읽고 본인은 백내장에 부정맥이네 하고 크게 웃으셨습니다. 아, 그분은 남편이 아직도 멋있고 남편 앞에 서면 가슴이 떨린다고 했습니다. 살짝 비정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같이 웃었는데 중년이 되어서도 그러하다면 정말 큰 축복을 받으신 거죠. 우리가 이런 유머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 이 중년 부부의 퍽퍽함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갱년기가 되면 위기의 시간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 표현이 부족하고 대화가 안 되고 이 자신의 힘듦에만 매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년 부부의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중년 부부의 이혼은 갱년기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남성 갱년기, 여성 갱년기에 대한 이해가 절실한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편안해져야 상대방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위기의 시간임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은 서로에게 측은지심이 생기게 되죠. 저희 친구들 만나봐도 아유 그냥 측은지심으로 산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같이 쌓아온 세월, 같이 힘들었던 시간, 그 시간들이 결코 그냥 허망한 것들은 아닐 겁니다. 그동안 어떤 이해의 폭을 서로 좁히지 못하고 아주 힘들게 그 갈등의 상태로 사셨다 하더라도 이 갱년기 시점에서 측은지심을 좀 발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로지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얼쑤얼쑤 응원하다 보면 새롭게 깊어진 사랑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공감하기가 중요합니다. 자,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아, 당신은 왜, 20년 전에 나 시집살이 할때 시어머니 앞에서 내 편을 안 들어줬어.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대부분의 남편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못 들은 척 합니다. 그냥 묵묵부답, 못 들은 척.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못 들은 척 하는 것은 앞으로 그 부인에게서 그 말을 계속 들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인이 그렇게 호소했다면, 아, 당신 그때 힘들었구나. 아우, 정말 힘들었겠다. 욕까지만 하시면 되거든요. 아, 그런데 뭐, 우리 엄마가 틀렸고, 뭐, 당신이 잘했고, 이런 식으로 뭐, 어떤 해결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아,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한마디만 해주면 그 부인의 어떤 힘들었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호소를 할때 집중하고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아, 그랬구나. 그 감

감정에 공감해주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감법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그 70대, 80대가 되어도 끊임없이 배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를 보면요. 대화가 안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20대, 30대 자녀들을 보면 그말 그대로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공감과 이 50대의 공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걸 꼰대라고 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부부가 갱년기에 진입했을 때에는 이 자녀의 사춘기 시기와 맞물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전체적으로 들었다 놨다 이렇게 힘든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마음을 열지 않으면 빠른 속도의 노화를 겪게 됩니다. 이 시대적인 변화에도 잘 적응해 나가면서 이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 아랫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랫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공감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같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상대방을 정확하게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대방의 삶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한 개인은 개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약간의 거리를 두시면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부간에 있어서 이제 갱년기가 되면 우리 몸이 새롭게 설정이 되는 것처럼 이 목표가 설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목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 공동의 목표, 이제 자녀를 출가시키고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행복한 고민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갱년기는 늪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이한 줄기 빛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나가다 보면 환한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눈을 감고 어둠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집에서 좀 소리를 지르거나 좀 짜증을 내면 남편도 애들도 다 저한테 아, 갱년기인가 봐. 그래요. 정말 듣기 싫습니다. 갱년기라고 핀잔을 줄 것이 아니라 좀 응원하고 좀 힘찬 도약의 시기가 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 재편성의 시기로 재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서양에서는 갱년기에 대해서 우리보다가 인식이 훨씬 빨리 시작이 되었죠. 요즘은 세컨드 허니문이라고 해서 부부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부부생활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우리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로를 좀 측은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좀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입니다. 노년 재산 관리와 관련된 법률 이슈. 오늘은 상속 그리고 상속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상속과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으로 짚고 가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인데요.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피상속인은 사망으로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넘겨주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선 상속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민법 제1005조에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속의 의미가 됩니다. 재산에 관한 모든 포괄적인 권리 의무를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사항의 지위가 일신 전속적인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게 일신 전속적이지 않은 것이냐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일신 전속적인 것은 내가 사업주로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자에게 이제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이거는 그 사업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근로자가 누구인지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일신 전속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 설령 제가 사망을 해서 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근로계약 관계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부동산 같은 것들,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넘겨주겠다라는 형식의 계약이 되어 있을 때 제가 사망을 하면 제 상속인은 그 재산을 가져간 상속인으로서 집을 넘겨줄 의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인이 할수 있는 액션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승인, 두 번째는 한정 승인, 그리고 세 번째는 상속 포기.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민법 제1025조에서 정하고 있는 단순 승인은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를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한 없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제 상속인은 예금, 증권, 부동산, 그리고 기타 일신 전속적이지 않은 계약상의 권리 등까지도 포괄적으로 가져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정 승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02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이제 사망 전에 자산을 100억을 가지고 있었고 채무가 200억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상속인은 이걸 전부 다 받지만 자산인 100억의 한도에서만 채무 200억 중 100억에 대해서만 이제 변제를 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엔 모든 걸 받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상속 포기랑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상속 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그리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라고 그 효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정 승인은 내가 상속인으로서 모든 걸 받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받지 않은 셈이 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고, 상속 포기는 애초에 나는 받지 않는 사람으로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아니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구분을 하는 실익이 무엇이냐?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한정 승인이든 상속 포기든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 약간의 차이에서 오는 실익이 생각보다 클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채무보다 조회되지 않는 자산이 더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서 하나 써가지고 금고에 넣어두신 건 아는데, 그 금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계약서에 내 생각에는 내 피상속인이신 부모님이 한 100억 정도를 누구에게 빌려줬다라는 차용증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조회해보니까 자산은 1억, 채무는 3억 나와서 아, 이거를 지금 포기하긴 좀 아까운데 나중에 상속 포기해버리면 그 100억 차용증도 내가 포기하게 되는 게 되기 때문에 아, 이건 날리기 싫다. 그러면 한정승인을 할수 있겠죠. 한정승인에서 일단은 1억의 자산과 3억의 채무를 받아서 그 채무 중 1억만큼만 변제를 하고 안 받은 셈 치고 있다가 나중에 그 계약서가 발견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의미를 가지는 점에서는 상속의 순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1순위 상속권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결격이 되면 2순위제로 넘어가고 이렇게 순위가 순서대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결격이 되는 데에는 상속 포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순위권자가 상속 포기를 덜컥 해버리고 2, 3, 4순위권자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버리면 2순위권자, 3순위권자, 4순위권자가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상속인이 되어 있고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기간을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내 친척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한정 승인으로 내가 모든 걸 받고 내 때에서 끝내버리는 방법이 이제 한정 승인을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속 순위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민법 1000조에 있습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1호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2호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그리고 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호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까지도 상속의 순위에 들어갑니다. 즉, 아들, 딸도 없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 뜬금없이 삼촌이나 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상속인이 되어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001조에서 대습상속이라는 개념을 정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손자녀나 사위 며느리 조카도 경우에 따라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 전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 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 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해서 상속인이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 손자녀 아니면 내 조카에 대해서 대습 상속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속 순위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있고 그 딸이 있었는데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피상속인의 부모 그리고 배우자는 생존을 해 있는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 비속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 존속이 이제 상속인이 되겠죠. 그런데 배우자가 생존을 해 있으니까 공동 상속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부모와 그리고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상속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면 이제 상속분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겠죠. 민법 제1009조에서 법정 상속분을 정하고 있고요. 제1항에서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즉, 요즘 말로 n분의 1이라고 하죠. 이렇게 같은 비율로 가져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들 한명 있고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아들에게 1을 주면 배우자에게 1.5를 주겠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모에게도 부가 1이면 배우자가 1.5가 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속분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있고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요. 우선 상속 순위는 자녀 2명과 배우자가 동순위로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셋이 다 상속인이 되고요. 이 경우에 자녀는 균분으로 나눠 가지기 때문에 1대 1을 가져가는데 배우자는 거기에 5할을 가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녀 1과 자녀 2와 배우자는 1대 1대 1.5의 비율로 상속 재산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상속이라는 건 이렇게 상속인의 지위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가져가는지 상속인이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어떻게 정리해 두는지에 따라 복잡하기도 단순하기도 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미리 준비해 두고 정리해 두는 것이 상속인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금동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알러지 반응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홍조, 염증, 색소침착 등 연관되어 발생될 수 있는 피부 질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 홍조, 주사피부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사라고 흔하게 들으시면 실제로 엉덩이에 맞는 주사, 뭐 얼굴에 맞는 주사 로 착각하시기 쉬우신데, 주사피부염은 영어로 로자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사 실제 맞는 주사랑은 전혀 무관하게 주사피부염은 우리 얼굴에 생길 수 있는 만성, 재발성, 혈관, 신경 예민성 염증 질환으로 주로 얼굴 중앙부, 그러니까 코와 코 주위볼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피부가 하얗고 얇은 사람에서 잘 생기게 되고, 30대에서 50대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별을 따졌을 때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생겼을 때그 증상이 더 심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 발생률은 1%에서 22%까지 보고될 정도로 비교적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주사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주사 피부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들은 앞서 설명드린 알러지 반응, 또 장누수 증후군 등에 의한 혈관 과민성 증가, 선천 면역 체계의 조절 장애, 그리고 신경 조절

0: 관절 장애, 그리고 피부 장벽 이상, 또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 모낭충과 같은 미생물의 역할, 그리고 유전적 소인이 있겠습니다. 주사 피부염의 증상으로 흔하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홍조라고 부르는 증상이 대표적인데, 홍조는 알러지 항원 등과 같은 특정 자극에 의해서 혈관의 긴장도가 감소하고 혈관 확장이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붉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홍반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홍반은 홍조가 일시적으로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혈관 확장증이 생겨서 실제 육안으로 확장된 실핏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주사 피부염의 네 번째 양상은 염증성 병변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로 코와 뺨등 얼굴의 중간 부위에 자주 발생하고 병변의 양상은 붉은 구진, 농포 또는 부종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사 피부염의 임상 진행 단계를 보겠습니다. 전 단계부터 보시면 주사 피부염의 전 단계에서는 특정 자극에 대한 자극성 또는 알러지 접촉 피부염으로 인한 잦은 홍조가 보이고 국소 도포제 또는 화장품 사용으로 피부가 예민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사 피부염의 1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1단계로 일시적인 홍조가 점차 지속적인 홍반으로 변하게 되면서 혈관 확장증이 관찰되고 이 피부 민감도가 증가를 하면서 피부가 예민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사 피부염의 2단계로 넘어가면 홍반이 지속적으로 남으면서 그 범위가 넓어지고 부종, 구진, 고름이나 물집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사 피부염의 3단계로 가게 되면 염증성 결절과 종기, 피부 조직의 비후, 그리고 섬유 증식증, 그리고 딸기코증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사진에서 보면 이제 딸기코라고 부르게 피부 코 주변의 피부가 굉장히 붉어져 있고 두꺼워져 있고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양상을 볼수 있습니다. 주사 피부염의 악화 인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악화 인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를 적절하게 회피를 하면서 생활습관 교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주사 피부염의 악화 인자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주사 피부염의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 노출에 의한 피부 자극 때문에 생기는 접촉 피부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어서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 다음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피부의 온도를 높이거나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는 모든 상황이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뜨거운 날씨나 뭐 강한 바람, 과도한 운동,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게 돼서 과음을 하시거나 이제 뜨거운 사우나 또는 찜질을 할 때도 이 주사 피부염이 악화가 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추운 날씨나 매운 음식 섭취 그리고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피부과 특정 시술이나 관리로도 이 주사 피부염이 악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등푸른 생선, 치즈 또는 맥주 같은 히스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히스타민 고함유 식품 등에서도 이를 많이 섭취를 했을 때 주사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조는 왜 주로 얼굴에만 나타나게 될까요? 얼굴에 있는 혈관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체온 조절 기능 등으로 이제 쉽게 확장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은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부위인데, 이 자외선은 피부의 노화를 촉진시키고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혈관 주변의 탄력 섬유들이 약화가 되면서 쉽게 혈관이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 중에서도 이 중앙 부위, 특히 양볼에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이 피부 바로 밑에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양볼이 다른 부위에 비해 더 쉽게 붉어집니다. 신체 여러 부위 중에 얼굴이 직접 공기와 접촉이 많기 때문에 온도 변화도 많으며 이 자극 요소들에 대한 접촉 빈도도 높아서 얼굴에 홍조가 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사 피부염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사피부염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만성적으로 서서히 악화되는 질환이므로 조기 발견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연 치유되지 않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절한 예방과 계획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말씀드렸듯이 코를 중심으로 얼굴 중앙부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얼굴이 항상 붉어져 있으면 우리가 대인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적극적인 치료랑 생활습관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 주사피부염을 방치를 하게 되면 피부가 아주 민감해져서 그에 따라서 잦은 알러지 반응도 생길 수 있고 피부 염증으로도 더 고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사피부염 치료는 직접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하에 증상의 정도에 따라 경구 약물요법과 외용제 치료를 하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혈관 레이저, 혈관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혈관을 좁혀주는 혈관 레이저 치료랑 혈관 레이저 치료와 피부 진정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질환 특성상 개개인의 생활 습관 교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고 이에 따라서 홈케어가 매우 중요한 질환인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주사피부염 악화 인자를 잘 숙지하고 평소 생활하시면서 피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테로이드 연고를 만병통치약처럼 어떤 병변이 생기든 어떤 증상이 있든 일단 스테로이드 연고부터 사용해 보시는 분도 계신데 특히 얼굴 피부에는 이제 무분별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시게 되면 주사피부염도 생길 뿐더러 여타 다른 이제 피부 질환도 발생시킬 수 있고 기존에 갖고 있는 피부 문제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 주사피부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자외선 차단제 사용과 보습제 사용을 생활화해 주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주사피부염은 말씀드렸듯이 만성질환이고 얼굴 중앙부에 주로 나타나서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문제가 되는 질환이라서 반드시 치료가 돼야 되는데 누구나 나이가 듦에 따라 혈관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겪는 문제로 생각하고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치를 하다 보면 결국 혈관은 점점 더 확장되고 염증성 반응도 생기고 주사피부염의 정도가 굉장히 더 심해져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되시고 이게 단기간에 치료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증상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한 병원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여러 병원을 찾으시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쓰시는 경우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백이면 백, 결국은 병변이나 증상이 더 심해져서 다시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 비해서 증상이 더 심하게 오는 경우가 일단은 병변을 치료하는 시기 자체가 여자분보다 더 늦은 경우가 많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셔도 꾸준히 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치료를 복합적으로, 자체적으로 쓰시면서 병변을 악화시키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질환이 물론 만성 질환이고 평생 생활 습관 교정과 관리가 필요한 질환은 맞지만, 잘 적절한 약물 치료와 적절한 레이저 치료 또는 생활 습관 교정 등을 통해서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서 관리해 받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최근에 실제 경험한 환자분들 중에 중년의 남성분이신데 얼굴이 붉어지고 모니터 앞에 오래 앉아 계시거나 술을 드시지 않아도 얼굴이 금방 붉어지는 증상을 주소로 병원에 오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거 자체가 큰 스트레스로 작용이 돼서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이분께서는 이제 다른 민간요법이나 이런 치료들을 시도하지 않으시고 바로 병원으로 오셔서 혈관 레이저 치료도 하시고 경구 약물도 하시고 생활습관 교정도 제가 주의 드린 악화인자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잘 피하시는 노력을 하셔서 현재는 아주 그 주사피부염이 잘 관리된 상태로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 다잘 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잘만 치료하고 관리하시면 충분히 조절될 수 있는 질환인 것을 기억하시고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을 하시고 치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암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어? 보장기신?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2: 설마 세 달이네. 암에 걸리겠어.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8: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 준다고?
7: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8: 1년이면 뭐 금방이네.
3: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0: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9: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1: 계약일로부터 91일?
9: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3: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4: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9: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5: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9: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1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3: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6: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0: 그건 정말 특별한 부분이네.
1: 소정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2: 분말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짠. 깨끗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3: 우리만 먹고 땡 치면 안 되잖아요. 피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4: 소정이라는 것은 저는 뿔이라고 생각해요. 뿔이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
5: 아, 오늘의 백만장자가 딱 보이네.
6: 여기서 지금 네. 계실 분이 아닌데.
7: 으쌰! 으쌰! 수밖에 좀 큰 손이라고 하는
8: 저희가 총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데.
5: 어우, 엄청나네요.
7: 어우, 엄청나. 아, 맛이 죽이네.
8: 9,000명의 눈과 함께 한다는 자부심. 100만 명이 먹는다는 자부심. 저는.
6: 알려주세요.
8: 밤에도 이제 좀 약간 잠을 좀 설쳤어요.
6: 아니, 말해주세요, 회장님.
9: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죽공예를 안내해드리고 있는 김재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봉제가 들어간, 지난번에는 무봉제 카드 지갑을 만들어 봤었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본격적으로 바느질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 보는

이런 걸 배워보실 텐데요. 가장 간단한 형태라고 할수 있는 카드 지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개된 이 패턴이 이 카드 지갑의 이제 오늘 전체 크기가 되겠고요. 제가 치수를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여기 있는 치수 중에 그 일부분은 재단을 해서 조금은 사이즈가 좀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거는 이유를 제가 나중에 재단하면서 하나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 가죽 위에 패턴을 이렇게 올려놓고요. 패턴의 테두리를 따라서 재단을 해야 될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카드 지갑은 앞뒷면이 있고요. 앞에 카드 포켓 약간 높이가 좀 낮은 카드 포켓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피스가 나오겠죠? 세 개의 조각을 연결해서 접착을 해서 그다음에 구멍을 내고 스티치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우선은 필요한 만큼의 필요한 소재 재료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표시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앞뒤판의 역할을 하는 두 개는 이렇게 똑같은 전체 크기대로 표시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포켓 부분을 재단하게 될 텐데요. 포켓 부분은 앞서 두 개와는 좀 크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그양 끝에 좀 높이가 낮은 위치에도 표시를 해 놓은 게 보이실 건데요. 이 위치에 맞춰서 디귿자루 형태로만 선을 그으신 다음에 요 끝부분은 연결해서 자르시면 이제 크기가 좀 작은 형태로 재단물이 하나 나오겠죠? 그것도 마저 재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둘씩 재단을 해서 마무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구간을 재단할 때는 물론 이렇게 단번에 그냥 자르셔도 되지만 자를 대고 자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를 이용해서 자르실 때 주의 사항을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구하시기 쉬운 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작고 좁은 자가 있는 반면에 삼각자처럼 좀 넓은 자, 그다음에 아주 큰 이런 플라스틱 아크릴 소재로 되어 있는 뭐 자가 있겠죠. 이 면적, 표면적이 넓은 자일수록 훨씬 재단할 때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자가 칼의 힘을 받아서 밀리는 경우를 좀 방지해 줄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방한자 같이 이렇게 그 격자 무늬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을 맞추기가 훨씬 용이하거든요. 표시되어 있는 금에 따라서 수직 수평선을 일치시키신 다음에 천천히 자 모서리를 따라서 재단해 주시면 가볍게 재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 부분도 자를 대고 천천히 잘라서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칼은 여러분들이 재단하실 때 안전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커터칼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칼을 계속 그 잘라서 날의 상태를 굉장히 좋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이유도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재단하시기 전에는 날의 상태를 항상 좋은 상태로, 새 상태로 유지를 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재단이 끝난 상태가 됐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재단물에 어떤 표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접착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착을 하게 될지를 표시하고 접착제를 바르기 위해서 사전에 사포질을 좀 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포는 주변에서 그 구하실 수 있는 흔한 사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다만 사포를 손에 들고 이렇게 긁으시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폰지에다가 앞뒤로 이렇게 그 사포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표시되어 있는 위치까지만 사포로 약한 가로는 한 10mm 정도 되는 정도로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사포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사포질은 뭐, 크게 아주 뭐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표면이 살짝 거친 느낌이 나는 정도로만 사포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개 앞뒤 판은 이제 사포질이 끝났고 준비가 됐습니다만, 포켓 역할을 할이 앞판 부분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단면 마감재를 통해서 마감을 해주셨던 걸 기억하신다면, 제가 반복해서 앞으로 계속 단면 마감재가 등장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이 포켓은 한번 이제 부착이 되면 윗부분을 따로 마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감을 하고 부착을 해서 봉제를, 바느질을 하는 것으로 과정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윗부분을 마감을 해주고요. 그리고 가죽의 두께가 제법 됩니다. 약한 1.8mm 정도 되는 두께의 가죽인데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요. 나중에 이렇게 본체의 앞판, 뒷판이 결합이 되고 포켓 부분이 앞부분을 앞에 이렇게 나란히 부착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측면의 두께가 굉장히 많이 투박하고 두꺼워지겠죠. 이 부분을 조금 경감시키고 조금 슬림한 느낌이 나게 하려면 모서리 테두리 부분, 즉 접착이 되는 부분들의 가죽의 두께를 조금은 얇게 해주면 훨씬 더좀 슬림한 느낌이 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던 가죽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칼날 끝을 우리가 지금 방금 표시한 그 라인에 맞춰서 칼날을 이렇게 좌우로 마치 포 뜨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가죽의 모서리 부분, 테두리 부분을 이렇게 조금씩 두께를 잘라 나갑니다. 이렇게 가죽을 조금 두께를 조절하는 걸 PR이라고 하고요. 이 PR은 굉장히 앞으로도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PR하는, 손 PR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두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두께가 1.8mm 정도 되는데요. PR의 요령에 따라서 그 깊이도 이 테두리의 두께도 조절이 가능하겠지만 대략 한 1mm 내외, 즉한 1mm에서 1.2mm 그 정도 되는 두께가 나오면 가장 적당한 두께가 될 겁니다. 그거보다 더 얇아지면 이제 너무 얇게 되면은 아무래도 봉제 후에 힘이 가해지게 되면은 이제 좀 찢어질 우려도 있으니까요. 너무 얇게 PR 하시는 것도 좋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접착제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착제를 이렇게 바르면서 나중에 봉제까지 하는 이유가 접착제는 봉제를 하기 위해서 앞뒤 물건이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접착제를 통하지 않고 가죽을 결합시키고 봉제를 하게 되면 구멍이 뚫리는 것도 일정치 않고 또 봉제할 때도 너덜거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붙잡고 구멍을 뚫고 봉제를 해줘야겠죠? 바느질을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접착제로 고정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접착제는 발려진 상태로 건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도 접착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본판의 아랫부분 접착면부터 서로 이제 마주보게 해서 포개어 붙이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게 최대한 잘 서로 마주하도록
정렬하신 다음

0: 다음에 이렇게 마주 붙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접착은 완료가 됐는데요. 이 형태가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고요. 본 재단은 이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부분은 사실 애벌 재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애벌 재단을 먼저 해서 제작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가죽의 단면은 재단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 변형된 상태로 결합을 해주게 되면 이 단면에 단차가 발생이 됩니다. 단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접착을 한 다음에 한 번에 단면을 다시 한번 재단해 줌으로써 단차를 없애주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 이제 한꺼번에 재단이 된 상태인데요. 단차 없이 깔끔하게 이제 재단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상태를 다른 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 과정은 이제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바느질 구멍을 뚫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바느질을 하실 때 바느질 간격, 그 땀 간격은 이 도구의 간격, 이빨의 간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더 넓은 간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좀 더 오히려 더 좁은 간격으로 제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직으로 목타가 정확하게 위치를 하고 있어야 구멍을 뚫을 때 뒷면까지 일정한 간격과 폭으로 구멍이 뚫리게 되기 때문에 그걸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같은 요령으로 연결해서 이제 바느질 구멍을 뚫어주게 될 텐데요. 앞서 지금 한번 구멍을 뚫은 위치에서 앞서 맨 첫 번째 입부가 이 부분을 이렇게 교차해서, 즉 구멍 하나 맨 마지막에 있는 구멍에 첫 번째 이빨을 이렇게 걸쳐서 끼우신 다음에 간격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다시 정렬 하시고 이렇게 망치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구멍을 뚫으시면 되겠죠. 네, 지금까지 가죽에 구멍을 뚫어서 바느질 하기 전 상태까지 진행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느질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세요. 가죽치료 전문가 이나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가죽치료에서는 왜 맥락이 중요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한 개인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질 수 있죠. 남편의 공황장애, 아니면 또 아내의 우울증, 아니면 또 자녀의 어떤 품행장애, 아니면 학교 부적응,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개인의 문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치료에서는 가족이라는 한 체계 안에서 이 문제들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가, 맥락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맥락을 함께 봤을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한 정의도 달라지고 치료에 대한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7살짜리 되는 아동이 매일 밤 오줌을 쌉니다. 네, 그래서 이 오줌 싸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7살이라 됐으니까 아직 가리지 않는 것도 걱정이 되고, 또 어머니는 매번 이불 빨래를 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주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오줌 싸지 않게 병원 치료도 받고, 저녁에는 물도 안 먹이고 이런 등등의 시도들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이제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계속 이제 이 증상이 유지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너무 아이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잠시 맥락에 눈을 돌려봅니다. 그랬더니 이 부모가 사실은 극심한 부부 갈등을 갖고 있었고, 또 아이를 재워놓고 부부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예. 그러면

0: 또 간혹은 아이가 부모의 싸우는 소리에 눈을 뜨기도 하고 이런 어떤 맥락적인 부분들이 이제 보였습니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치료의 대상은 이 7세의 아이만이 아닌 부모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아이가 오줌을 싸는 행위는 아이의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만들어내는 심리적인 문제에서 많이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부 갈등 문제가 또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맥락에 대한 이해인 거죠. 맥락을 한번 좀 넓게 펼쳐보면 사실은 그 초기에 가졌던 그 증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가설들이 그 변화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생 남자아이가 아주 학교에서 굉장히 불성실하고 친구들 수업도 방해하고 그래서 ADHD가 의심이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한번 동시에 가족의 맥락을 살펴보니 이제 가족은 어떤 구성원들의 특징이 있었냐면 엄마는 굉장히 꼼꼼하고 잔소리가 많았어요. 근데 엄마가 꼼꼼하고 잔소리 많으니까 이런 아들과 굉장히 갈등을 많이 빚고 있었죠. 관계 갈등이 일단 보이는 거죠. 중학생이니까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니까 점점 더 아이는 이제 그더 반항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경에는 아버지도 있을 수 있는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아버지는 굉장히 털털한 성격이었고 중학생 남자아이면 학교에서 장난도 칠수 있다. 공부하기 싫은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이에게 성실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좀그 얌전하게 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힘을 실지 못하겠죠. 동시에 부부의 양육관 갈등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들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이 어머니와의 그 관계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아니면 부부가 가치관이 이제 서로 잘 타협이 된다 그러면 이 부모가 조금 더 일관된 양육을 할 수가 있고 이 양육을 통해서 아이가 이런 그 문제 행동을 또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맥락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눈을 크게 떠야 된다라는 거, 체계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눈을 크게 뜨면 뜰수록 여러 가지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간다라는 거.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너무 지엽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맥락의 범위를 넓혀서 부모 또는 가족 전체의 모습으로 확장시키면 문제에 대한 정의와 그에 따른 해결책이 바뀌어 갈수 있습니다. 자, 맥락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관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딱 하나라고 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아버지의 관점과 어머니의 관점에 대해서 분명히 다르지만 이 중에서 둘 중에 무엇이 옳은가를 선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꼼꼼하고 성실하고 규칙을 잘 준수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도 아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고,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편안함, 이런 부분도 아이의 양육 환경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육 가치관이 어떻게 다르고, 동시에 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충되지 않고 서로 어떻게 보완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치료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영역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거죠. 학교에 한해서는 아니면 또 구체적인 또 출석이나 숙제에 한해서는 엄마의 원칙을 따르고 그러나 그 이외의 그 생활에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좀 편안함, 이런 것들을 조금 장점으로 보고 아이가 이런 부분들을 또 누릴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어머니나 아버지의 양육관에서 이분법적인 선택이 아닌 서로 보완되면서 장점을 서로 다 윈윈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치료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의 문제였지만 이 아이의 문제, 개인적인 그 태도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가족의 문제 또 부모님의 그 이슈로 조금 더 전환이 되면서 가족 모두의 변화를 꾀할 수가 있었고요. 너무 아이를 문제로 몰아가는 거에서 탈피를 한 거죠. 이 아이는 뭔가 집중력이 안 좋은 아이야. 이 아이는 어떤 태도가 불량한 아이야. 이렇게 낙인 찍지 않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부모도 이 상담을 통해서 누가 나쁜 거야, 누가 잘못했어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치료를 통해서 얻은 굉장히 큰 수확이었죠. 사실은 많은 부분들, 아이의 문제건 뭐건 간에 많은 부분들이 맥락 속에서 아주 여러 면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연결을 배제하고 그냥 독립된 하나의 문제만 해결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접근이죠. 그래도 맥락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제가 한번 이 예화를 들고 싶어요. 세 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었고 그 시각장애인이 아주 거대한 코끼리를 한번 파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코끼리의 부분들이죠. 그럼 그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코끼리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그것이 코끼리인가? 또 분명히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코끼리가 다 아닌 것 같지만 코끼리가 아닌 것도 아니죠.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보는 관점에서 분명히 정확하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이 가능하면 여러 면이 다 같이 함께 있을 때더 제대로 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가족이라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그 개인들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봤을 때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통합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럼 전체 맥락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보는 관점이 얼마나 지엽적인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뭐냐면, 지엽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된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가족 안에서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가족 치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요가와 명상을 수련하는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요가 수련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마음이 어디 있냐고 질문하신다면 요가에서는 온몸의 마음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경우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경직된 몸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몸이 아플 때에만 자기 몸을 인식을 하지만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인도인들이 몸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같이 이해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서 유지되는 육체적인 몸 가장 겉에 있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음식을 먹어서 유지되는 근육으로 형성된 몸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수련을 하다 보면 이 거칠고 강렬하게 굳어있던 몸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어떤 에너지의 흐름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진행하게 되면 몸의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변화, 마음의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단계인데,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마음에서, 즉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에 의식까지 진행하는 단계가 있다고 인도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본격적인 명상을 수행하지 않고는 쉽게 접근되지 않는 단계라서 의식의 단계부터는 반드시 명상 수행할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상 수행을 하다 보면 삶이 유유자적하게 흐르면서 내면의 행복과 평화를 느끼는 단계로 진행하게 된다고 해서 마지막 단계를

은총의 단계, 행복의 단계라고 인도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어있고 강렬했던 몸이 부드러워지려면 몇 가지 반복된 과정이 필요한데 수련의 기본이 되는 집중과 이완의 반복입니다. 여러 번 집중했다가 이완하고 집중했다가 이완을 통해서 굳어있던 몸이 이완이 되면서 의식이 명료해지는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기지개를 켜는 것으로 대신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기지개 켤 때는 몸에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하품을 하거나 팔다리를 뻗으면서 기지개를 켜지요. 근데 그것을 한번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몸에 일어나는 감각적 변화를 느끼면서 에너지의 순환까지 느끼면서 바짝 몸을 뻗었다가 긴장을 푸는 동작을 몇 번만 반복을 해도 지금 당장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이렇게 집중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굳어있던 몸에서 부드러운 몸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유연해지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데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초보 운전자라면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직진으로만 운전하려고 할수 있겠지만, 숙련된 운전자라면 다양한 우회로도 알고 있게 되고, 속도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들을 직면했을 때,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된다는 얘기가 되고, 마음의 여유를 바탕으로 좀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호연지기도 기르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애를 쓰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 마음 나도 몰라 하고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몸 수련을 하다 보면 이 몸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여기에 머물게 되는지 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여기라는 명제를 생각으로만 받아들이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몰랐던 부분을 몸을 느끼기 시작하면 지금 여기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저처럼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 이 팔이 테이블에 놓여 있는 느낌, 또 옷이 피부에 닿아 있는 느낌, 공기가 피부에 접촉하고 있는 느낌을 통해서 이곳이라고 하는 내 몸의 방점을 찍게 됩니다. 여기라고 하는 좌표를 찍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기라고 하는 공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적 좌표도 찍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과 공간과 좌표의 방점을 찍게 되면 내 상태로 바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망상에 빠지기를 잘한다거나 마음을 잡지 못하고 우울증이나 어떤 특정 심리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아니면 현실 감각을 놓치고 망한이 있는 경우에 재빨리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서 있다면 발바닥에 체중이 눌리는 느낌, 말을 하고 있다면 말을 할때 공기가 입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느낌, 이런 육체적 현상을 지켜봄으로써 우리는 지금 여기에 끼어있는 수련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가 수련할 때도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이는 동작을 하고 있거나 한 자세를 잡고 버티고 있을 때 그냥 육체적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일어나는 감각을 지켜보는 것이죠. 물론 그 속에서 자신의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관절의 각도가 어떻게 꺾여져 있는지, 어떤 근육이 당겨지고 있거나 뻗어내고 있는지 등등을 살펴보는 것은 자신의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은 나중에는 자신의 감정 상태와 자신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라는 좌표를 찍기 위해서 호흡을 지켜보라고 권유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바로 지켜보는 것은 상당한 숙련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에는 동작에 맞게 숨을 들이쉴 때는 제대로 들이쉬고 숨이 빠져나갈 때는 제대로 내쉴 수 있도록만 안내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심적인 스트레스로 가득 찬 분들은 숨을 제대로 들이쉬거나 제대로 내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동시에 내쉬거나 숨을 내쉬어야 되는데 동시에 마시고 있거나 그런 경우는 아주 호흡이 얕아집니다. 마치 옆에서 보고 있으면 하듯이 짧은 숨을 쉬고 있게 되죠. 이런 분들은 횡격막도 굳어 있고 흉곽 자체가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처음부터 호흡을 어떻게 해보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분들한테 호흡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동작을 하고 크게 내쉬면서 동작을 합니다라고 안내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호흡이 엉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가슴을 펴는 동작에서는 제대로 들이마시세요. 가슴을 움츠리는 자세 속에서는 제대로 숨을 내쉬세요 해가지고 호흡의 완전 연소가 일어나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물론 요가 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해탈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멀고 거대한 목표가 됩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요가원에서 우리가 수련하는 것을 한다라고 연결을 짓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뒤따르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몸다루는 요가 수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익함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는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몸이 발라지면 정신이 맑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몸과 마음이 유연해지면 삶의 여유를 되찾게 되지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몸을 다루는 유익함을 맛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면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 잡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정해진 루틴대로 생활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공허감이 느껴질 때가 많게 되는데 이몸 다루는 수련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중심이 잡히면서 삶을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몸 다루기 수련을 하면 마음까지 모든 게다 해결이 되고 좋아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 하면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정과 생각이 올라오는 단계에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히는 안정을 이루는 단계까지는 몸을 다루는 수련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만 저 마음의 심층, 무의식에 쌓여진 어떤 감정적 응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상 수행을 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당부드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기 삶의 주체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제안입니다. 우리 몸을 떠나서는 지금 여기를 인식하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라는 좌표는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내 몸에서 느낄 수 있을 때 지금 여기로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은 요가에서 바라보는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요가에서는 명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0: 제가 많이 원하면 못 갈 것 같아요.
1: 감동적이라고 좀 미치겠네.
2: 와 장관이다 진짜.
1: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0: 여기 우리 가족 같이 살아요. 저는 레아입니다. 내가 춤을 추는 거 아주 좋아해서요. 노래하는 것도요. 지안이는 내 동탱입니다. 귀여우고 착한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1: 이번에 억수로 덥대. 지금 폭염주의보 들고 난리 났어.
2: 건강을 해치는 수준의 더위.

0: 이상한 게 몸이 자꾸 빠지더라고. 당을 재보니까 350 나오더라고.
1: 저혈당이 와가지고 이게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2: 팔다리 잘라낸 분 있어요, 친척 중에. 제일 무서워요. 저는 사실 암보다 당뇨가 더 무서워요.
3: 자동기가 된다 그러면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집니다.

0: 여행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 어떻게 적응하면 되고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요.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2: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평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많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2: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3: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4: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0: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0: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어서와요. 박생 네. 앉으세요. 네. 오래간만이에요.
2: 그러니까요.
1: 잘 지냈어요?
2: 오랜만에. 네.
1: 네, 이번에는 이제 나의 두 번째 교육 시즌3인데 우리 현우 학사와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의지가 되고 반갑습니다.
2: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시즌3에서는 네. 문학이라는 큰 주제를 잡고 고전적으로 유명했던 문학이라든지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자세히는 몰랐던 그런 작품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저는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학생들이 점점점 예전에 있던 그 유명한 어떤 고전 명작 시리즈라든지 필독서로 알려져 있던 그런 것들을 점점 등하시한다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살다 보면 그거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어. 왜냐? 그게 그렇게 필요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학 중에서도 고전적이고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꼭 알아야 될 필독서의 일부야라고 하는 것들을 주제별로 짜르륵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현우 학생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모신 거예요.
2: 감사합니다.
1: 네. 고전 문학 작품을 검색을 하면 그 밑에 리뷰가 달려있잖아요. 네. 그 후기에 보면 꼭 이렇게 리뷰는 상반된 두 가지 리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읽어봤더니 이게 왜 이름난 명작인지 이해가 간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리뷰가 있고 또 한편에는 읽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왜 200년 전 작품을 지금 읽고 있는 건가. 나는 정말 이거 읽을 자신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우 학생은 그 고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2: 고전은 저도 처음 접했던 건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1: 저학년 때?
2: 네.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원작 그대로를 읽지는 못하고
1: 맞아요.
2: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1: 그렇지.
2: 조금 요약하고 쉬운 단어로 바꿔놓은 책들을 이제 어머니가 60선 정도의 시리즈 이렇게 책을 파는 게 있어요.
1: 전집이요?
2: 네, 전집. 전집을 사서 이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제 비문학 분야보다는 문학을 훨씬 더 좋아했어요. 그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세계나 그런 곳 안에 이렇게 풍덩 뛰어들어가는 것 같은 맞아. 느낌을 받았어서 그 세계관 안에서 내가 뭔가 주인공의 이입도 해보고
1: 상상도
2: 네,
1: 하고
2: 제가 그 상황에 들어갔다면

0: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서 그런 고전 문학을 저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1: 원래 그 고전이란 말이 옛고를 써요. 그리고 저는 법전할 때 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공부히 따져보면 이 고자란 옛고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 이거 옛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전 리스트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고전에는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 있어야 돼요. 우선 과거. 과거의 베스트셀러였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 자, 그리고 현재에도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저는 이걸 계보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의 그 원형이라든지 중요한 어떤 일부가 계속 살아남아서 현재에 그게 패러디가 된다거나 아니면 변형이 된다거나 해서 현재의 문학 작품, 영화, 예술, 연극에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 그다음에 제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도 이게 엄마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나온 거지만 한번 읽어 봐. 이게 너의 세상에서도 의미가 있을 거야. 왜? 아주 큰 나무기 때문에 뿌리를 쫙 펼쳐서 너가 살고 있는 그 세상까지도 그 뿌리가 변주돼서 확장이 되고 있어라고 추천을 해줄 만한 그런 걸 고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 숨쉬지 않고 지금 의미가 없다면 이거는 고전 리스트에서 빼야 된다. 그리고 고전이라고 우리가 강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그 아폴리네르라고 하는 프랑스 시인을 아세요?
0: 처음
1: 저는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태주 시인이신데 굉장히 낭만적인 분이세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저한테 시를 읽어주신 적이 있어요. 아폴리네르가 1910년대에 센강을 보면서 썼던 시예요. 미라보 다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미라보 다리 아래 센강은 흐르고 나의 사랑도 흘러가네. 이게 본인의 연인이었던 마리 로랑생을 생각하면서 쓴 시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시가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니? 마리 로랑생의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파스텔 톤의 그림이 있어요. 그런 같이 보여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프랑스 파리의 센강은 1910년대에 아폴리네르가 살았을 때도 흐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었던 때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전을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고전은 강 같은 거야 라고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은 그때도 거기 있었고, 지금도 거기 있고, 앞으로도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런 강들만 골라서 우리는 고전 명작, 고전 문학 작품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강이 만약에 지류여서 다 말라붙어서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엔 고전이었지만 이제는 고전이 아닌 거.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고전 텍스트, 문학 텍스트를 앞에 놓으시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강아, 강아.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강아. 너는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래? 라고 하면 이거는 시대에 너무 오래됐고 지금 현 세태에 맞지 않고 뭔가 어려운 것 같지만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사랑이라는 테마를 결정을 했어요. 왜첫 번째 테마로 사랑을 주제를 삼았을까? 혹시 뭐좀 생각이 드시는 게 있을까요?
0: 감정이잖아요,
1: 네,
0: 사랑은.
1: 맞아요.
0: 네, 아까 앞에서 말씀해주신 고전의 의미랑 조금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이 이전에도 흐르고 지금도 흐르는 것처럼 예전의 인간도 그렇고 현재의 인간도 그렇고 미래의 인간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빼놓고 살수 없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일강을 사랑으로 정해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1: 맞습니다.
0: 해봅니다.
1: 우리는 사전에 이렇게 뭔가 협의한 것도
0: 네.
1: 없는데 너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랑은 인간이 인간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 때문에 절망도 하고 사랑 때문에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 안에 감정이라고 하는 세계 대륙이 있다면 그중에서 가장 큰 대륙의 이름은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다른 존재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일이나 마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한 줄짜리 이런 사전적 정의로는 사랑을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현우 학생은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이제 그런 청춘의 시기, 사랑이 가장 어울리는 시기인데,
0: 네.
1: 혹시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가, 생각 같은 걸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랑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0: 글쎄요. 어릴 때보다는 조금 가벼워졌다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젊은 세대의 문화에서는. 가끔씩은 어떠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사랑을 까먹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0: 20살이 되고 이러면 이제 한창 이성 친구와의 교제를 하고 싶어 할 때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할뭐 가족에 대한 사랑을 조금 잊어버린다든지
1: 맞아요.
0: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저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어느 영역에서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재채기처럼 숨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이 숨길 수 없다는 거는 이거는 인간 본능 안에 본인이 안 하고 싶어도 마음이 우러나는 거고, 숨기려다 숨길 수 없는 거고, 안 하고 싶어서 안할수 없는 거고, 본능의 일부다. 라고 생각을 해요. 고전 문학에서도 사랑이 차지하는 지분이 엄청 커요. 예를 들어 고전 시가를 보면, 전통적 시가를 보면 주제를 3분화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움이나 사랑. 이별 노래도 사실 사랑
0: 그렇죠.
1: 노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 근데 자연도 어떻게 보면 자연에 대한 사랑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왕이라든지 그 지배층에 대한 어떤 충성의 마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랑의 얘기예요.
0: 맞아요.
1: 임금님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전 시가 그 전통적인 문학은 사실은 크게 보면 큰 카테고리의 사랑 이야기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음악 프로그램에서 들수 있는 대중가요도 보면 대부분 사랑 얘기예요.
0: 맞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진짜 천년을 넘어서는 만고불변의 주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현우 학생은 나는 사랑하면 이 작품이 떠올라 이런 게 있을까요?
0: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가 이제 고전 소설 중에 한 작품이 떠올랐는데 김시습의 이생기장전이라는 작품이 떠올랐어요. 고전 소설은 사실은 이제 입시 공부를 할때 배우기로는 고전 소설은 대부분 권선징악과 해피엔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생기장전은 거기서 벗어난 소설이어서 더 기억에 많이 남고 그다음에 그 남녀 주인공의 이제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게 고등학생 때도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하는 고등학생이라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라주면 너무 좋겠네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대답이고요. 그건 정말 낭만주의적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막가 쓰고 도포 입고 뭔가 애헤맬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어떻게 그런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진한 사랑 이야기를 할 수가
0: 맞아요.
1: 있지? 현대인이 보기에도 너무 그 사랑 나 이해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러기 때문에 고전 문학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 같아요. 진짜 몇백 년전 건데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고 감정이입을 할수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살아있는 고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동양에서 제일 오래된 사랑 이야기, 사랑 노래라고 하면 시경이에요. 시경. 근데 시경에 이제 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성리학에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예의를 지켜라. 이런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시경은 이런 거예요. 옛날 유행가 가사 모음집이에요. 옛날에서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유행가 가사를 정말 히트곡들만 모아서 엑기스만 담아놓은 가사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테일러 스위프트의 뭐 곡, 노래, 아니면 뭐 GD의 노래, 뭐 에스파의 뭐 노래, 이런 것들이 가사만 남아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 이게 몇백 년 후에 모음집으로 넣어서
0: 그렇죠.
1: 이게 한 2000년쯤 후에 저게 대한민국의 유명한 노래 경전이래 이렇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600년 전 정도 춘추시대에 한간에 이렇게 전해져 오던 수많은 노래 가사가 있었겠죠? 그거를 한 3,000편 정도를 모았대요. 수많은 그 노래 가사 중에서 공자님께서 이것은 정수다.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래서 300여 개를 정리를 하여 한 책에 담아 놓으신 게 이제 시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행가 노래 가사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허들이 좀 낮아진 채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구성을 우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풍이라고 하는 유형이에요. 이 풍은 풍속할 때 나오는 그 풍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왕, 사람들, 민간,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노래. 이게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아, 우아하다 할 때 아짜예요. 네. 이거는 정치인, 정치에 관련된 노래들을 담은 거예요. 조금 더 위에 이제 상위 계층의 노래인 거죠. 네. 그다음에 송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송이 붙으면 그건 제사 때 쓰는 노래인 거예요. 제사 때 이제 누군가를 기리거나 더 우아한 노래예요. 송이 제일 유명하고요. 송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주남편에 나오는 관저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나 시경도 몰랐고 관절한 말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 현아 학생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0: 끼룩끼룩 물소리가 강섬에서 우네. 아리따운 아가씨는 군자의 좋은 짝. 울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저리 헤치며 아리따운 아가씨를 자나깨나 구하네. 구하여도 못 만나니 자나깨나 이 생각뿐. 밤새도록 그리움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올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 캐고 저리 캐고 아리따운 아가씨와 검은 고로 버타리라. 올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 캐고 저리 캐고 아리따운 아가씨와 풍악 울려 즐기리라.
1: 자, 여기 보면은 뭔가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네. 이게 약간 노래를 할 때 보면 반복되는 또 후렴구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관저에서 관자라는 것은 끼룩끼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그러니까 새가 우는 소리. 그러니까 저는 물소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군자가 자기의 짝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조 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라네. 이런 구절 저는 어렸을 때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구절이고요. 아. 전전반측. 아시죠? 네. 왜 우리 시험 볼 때, 수능 시험 준비할 때, 1, 2, 3, 4, 5, 4, 그 오지선다형의 전전반측이 있었어요. 이게 뭘 하냐. 이게 군역을 하러 간 남편을 기다리는 저 아낙네의 심정을 뭘로 표현하느냐. 사자성을 고르시오. 그럼 전전반측. 이게 뒤척이고 뒤척이는 어떤 그런 잠 못 이루는 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전전반측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오래 전에 있었지만 얘가 우리는 몰랐어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야기였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시경이라는 게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랑 이야기 중에 하나라면 사랑 노래 중에 하나라면 서양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네. 플라톤 아시죠?
2: 네.
1: 플라톤 하면 철학자잖아요.
2: 그렇죠.
1: 플라톤은 뭔가 인생의 깊이 있는 이야기, 철학적이고 어려운 얘기만 했을 것 같은데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작품은 오로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저는 그래서 이 향연이라는 작품이 그냥 사랑을 찾다 보니까 그냥 읽게 됐는데 의외로 재미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넷플릭스급의 재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플라톤의 그 정체라든지 국가라는 그런 책보다는 훨씬 재미있었어요. 여기 주제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에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로스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신기한 게 여기에는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당대 유명했던 그런 철학자들이 등장을 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네, 우선 저는 책을 볼 때는 항상 제목을 궁금해하라. 제목이 무슨 말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향연은 그리스에 있었던 특별한 어떤 행사 같은 거예요. 향연을 번역을 하면 잔치라는 우리말로도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잔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잔치는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네. 향연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는 걸 핑계로 사람들을 둘러 모아서 거기서 디베이팅, 토론을 펼치는 토론의 장을 여는 걸 그리스에서는 향연이라고 했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일종의 브런치 같은 거예요. 브런치라는 것은 약간 문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침밥도 아니고 점심밥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앉아서 이제 수다를 떠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침묵할 사람은 거기 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건 개인적인 브런치인데 이때 철학자들은 어떤 학술적인 브런치로서 향연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실존하는 인물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소크라테스니 뭐니 등장하고 이상하게 플라톤 본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이 썼는데 플라톤이 마치 나는 어떤 브런치에 갔다 와서 거기서 유명한 엄마들이 한 이야기를 한번 적어둘게 이렇게 정리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향연에서는 사랑을 최종적으로 뭐라고 규정을 하느냐 완전한 것. 이상적인 것으로 상승하려는 인간 영혼의 기본적인 욕구로 마지막 결정을 해요. 근데 이 결론에 오기까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막 갑론을박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사랑론을 펼치는데 그 중에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리스토파네스. 저는 이쪽 사람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아리스토텔레스 있고 아리스토파네스도 있고 네. 아마 복잡한데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인간은 팔도 네 개, 다리도 네 개, 얼굴도 두 개, 그다음에 남성, 여성 다 갖춰 있는 존재였대요. 이런 존재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반으로 딱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팔 두 개, 다리 두 개, 얼굴 하나 있는 건 반편이라는 거죠.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원래 원형인 어떤 팔 네 개짜리가 되기 위해서 이성을 찾아다닌다. 다른 짝꿍을 찾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유 있잖아요. 내 반쪽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 나의 배우자를 나의 반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내 반쪽은 어디 있어? 배우자는 어디 있어? 이렇게 반쪽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팔 4개, 다리 4개는 좀 무서운 상태긴 하지만 어떤 원형적인 뭔가를 도달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야 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를 낳지 않았나 싶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사랑은 인간 본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고전에 대해서 동양에서 정말 오래된 시경, 서양에서 정말 오래된 향연 이 두 가지 텍스트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 작품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저는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이건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거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표어처럼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리고 드라마 보면 드라마 소개를 할 때 누가 이제 드라마 평을 쓴다거나 할 때 쌍방 구원서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뭔가 괴로운 처지에 한 남성이 있어요. 괴로운 처지에 한 여성이 있어요. 둘 다 되게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각자의 어두운 과거를 극복해서 서로에게 뭔가 더 도움이 되는 사랑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쌍방 구원서사라고 하는데 저는 드라마 중에서도 이런 구원의 서사가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편하거든. 그 주인공들이 좀 잘 살게 됐어. 저 아이들 마음이 좀 상처가 치료가 됐어.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구원의 사랑이라는 게 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맨 처음이라고 말할 순 없어도 단테의 신곡, 이게 바로 구원의 사랑을 아주 우리한테 강력하게 제시한 되게 오래된 고전 문학이라는 내용을 좀 확인하게 됐어요.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저도 마음 먹고 결심하고서 읽는 책이지 단테의 신곡을 내가 어머 이거 너무 재밌어 막 이렇게 읽는 경우는 전공자가 아니면 없을 거예요. 근데 들어는 보지 않았어요.
2: 네, 단테라는 사람도 있고.
1: 단테의 신곡은 무려 14세기 초반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기로 유명합니다. 이 단테의 신곡은 실제로 단테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걸 알고 보면 또 은근 재밌거든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단테라는 사람이 본명은 단테 알리기에스. 그리고 이 작품을 썼을 때 이거는 라틴어로 쓰지 않고 이탈리아어의 그 이전 버전인 토스카나 방언으로 썼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시로 시를 짓지 않고 우리 훈민정음으로 시를 지었어요. 훈민정음 한글로 쓰여진 첫 번째 소설 뭐 이런 거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어로 문학작품 창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테의 작품에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확고하게 자리 잡고 됐어요.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지옥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하게 그리기 시작했고 천국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명확해지게 됐던 기여를 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서사시거든요. 서사시로 지옥부터 연옥, 천국까지 이르는 이 긴 여장을 서사시로 썼어요. 다 세 줄짜리 서사시로.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1년 안에 쓸 수 없는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건데 우선 지옥부터 시작해요. 단테라는 자가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고대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아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는 이야기예요. 일종의 로드무비 같은 건데 왜 여행을 하게 됐느냐.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단테가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여성이 있거든요. 그 여성이 천국에서 단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0: 지옥을 경험하고 연옥도 보고 천국으로 올라오라. 그대는 그럼 구원이 될 것이다. 이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 단테 인생에 있었던 여성이에요. 네. 9살에 처음 만났대요. 근데 9살에 사랑에 빠졌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아들 초등학생 저학년이 사랑에 빠졌다. 근데 단테는 그걸 기억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재회를 해서 이제 다시 사랑에 빠졌는데 베아트리체가 딴 남자하고 결혼했대요. 그리고 24살에 죽었답니다.
1: 베아트리체가요?
0: 그러니까 이제 단테 입장에서는 영원히 그냥 이상화된 여성인 거예요.
1: 그렇죠.
0: 만약 결혼을 해서 아내로 지지고 볶고 살았으면 그녀는 너무 멋져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사랑했는데 못 이루어졌어. 근데 그녀가 일찍 죽었어. 예쁜 나이 그대로 죽었어. 그럼 내 마음속 그녀는 늙지 않고 그렇죠. 영원히 아름답고 이상적인 여성이 되는 네. 거죠. 이상적인 영원의 여성상. 예, 전형처럼 이름이 굳어지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 잘 만나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단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테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옥을 굉장히 잘 그려냈어요. 우선 지옥은 총 9단계로 돼 있는데 지옥이 역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옥, 1원이라고 해요. 지옥부터 9개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더 최악의 지옥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지옥의 이름이 림보예요.
1: 림보.
0: 영화 인셉션 봤어요?
1: 아니요.
0: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1: 네, 누구죠?
0: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 네. 놀란 감독의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네.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등장을 하는데요. 주사 약을 맞고 꿈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다시 꿈속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꿈속의 최탄왕의 꿈속이 림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인셉션을 보면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나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의식의 무한한 확장판입니다. 림보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어봤는데 저 인셉션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지옥이 림보인데 림보는 지옥 같지 않은 지옥이에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서 세례를 받지 못한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이 거기에 머물러요. 고문을 받지 않고 그냥 네. 거기 머물러요.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원해서 세례를 안 받은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일찍 태어나갖고 네. 세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교리에 의하면 지옥에는 그렇죠. 가야 돼요.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근데 나쁜 지옥에 못 넣겠어서 그냥 평원 같은 곳에 이렇게 거기 있으세요. 그냥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 지옥, 제일 약한 지옥 림보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9번째 지옥에는 루시퍼가 있어요. 루시퍼 알죠?
1: 악마의
0: 그렇죠.
1: 왕인가요?
0: 악마의 네. 왕이에요. 네. 근데 루시퍼가 세 명을 씹어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루투스. 세 번째가 유다. 예수를 팔았던
1: 네.
0: 유다를 씹어먹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말투는 너무너무 고전적이고 그대 하였는가 나는 눈이 멀을 뻔 하였도다 막 이렇게 말투는 고전적인데 네. 이거를 듣고 나면 흥미진진하긴 네. 해요. 그리고 고문받는 장면이 막 나오거든요. 네. 막 상처에 파리와 구더기가 들끓는 곳에서 악마들에게 얘기해서 영혼이 창에 찔리는 죄인들의 함성 소리가 괴로운 외침 소리가 들리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옥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연옥을 갑니다. 연옥은 사실 지옥은 아니에요. 이 약한 죄를 지었는데 잘 빌고 참회하고 그러면 이제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정거장 같은 곳입니다. 네. 그런데 혹시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배우를 아십니까?
1: 네.
0: 우리들한테는 빵 아저씨라고 그렇죠. 알려져 있는 잘생긴 배우죠.
1: 네.
0: 근데 이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살인마를 브래드 피트하고 모건 프리먼이 두 사람이 형사인데 잡으러 다니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연쇄살인마가 7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한 명씩 처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7가지 죄가 바로 연옥의 7가지 종류입니다. 7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교만, 나태, 탐욕, 탐식, 색욕, 분노, 질투예요. 저는 좀 충격이었던 게 많이 먹는 거를 죄로 여겨요. 아주 나쁜 죄는 아니지만 연옥에서 참회를 해야 될 죄. 근데 이제 막 많이 먹다가 이 죄를 딱 생각을 하면 아 이거 연옥감인데 하면서 내려놔야 되는. 저는 약간 지금 중도비만 건강검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중도비만자는 여기 연옥 가야 돼. 비만자는 정말
1: 조금 좀 서운한데요.
0: 그렇죠, 서운하죠. 네.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그런 죄를 정화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연옥이에요. 연옥의 끝에서 단테가 드디어 베아트리체를 만나요. 드디어 이제 베아트리체가 따단하고 나타나서 단테 어서 와 이렇게 맞아줍니다. 네. 그리고 천국편 내내 베아트리체가 등장을 해요. 왜냐? 베아트리체는 이미 죽어서 천국에 있는 주민이니까. 네. 근데 저는 베아트리체가 단테가 사랑한 여성이라고 하는데 읽는 내내 의문이 들었어요. 사랑을 하면 손도 잡고 싶고 네. 같이 있고 싶고 막 이렇게 꽁냥꽁냥 하고 싶잖아요. 절대 안 나와요. 꽁냥거리는 게 절대 안 나와요. 자, 이게 베아트리체에 대한 네. 단테의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2: 네. 네. 오, 내 희망에 활력을 부여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 지옥에 발자취를 남기는 것을 감내했던 여인이여. 지금까지 내가 본 모든 것은 바로 그대의 능력과 너그러움에 의한 은총이자 힘이라 생각합니다.
0: 네. 이게 단테가 오 베아트리체요 라고 그녀한테 바치는 노래예요. 네. 근데 여기에 꽁냥거림이나 뭔가 이렇게 심쿵심쿵하는 게 전혀 없어요.
1: 러브레터 같은 느낌이 아닌데요.
0: 그렇죠. 네. 뭔가 그녀는 굉장히 숭고한 존재고 신적인 존재고 나는 그녀를 찬미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접근하지 못할. 제가 이걸 확신했던 건 연호편 30곡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엄하게 보이듯 그녀는 나에게 그렇게 보였었는데 엄격한 자애로움의 맛은 쓰기 때문이었다. 이거는 연인, 평등한 연인이 아니라 네. 엄마 같아요.
1: 그러게요.
0: 네. 엄마가 너 왜 공부 열심히 안 하니? 너 왜 반성 안 하니? 네. 앞으로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약간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또 단테는 예, 베아트리체님 따라가겠습니다. 순종적인 아들처럼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아트리체는 본인이 사랑했던 그 여성이 아니라 그 여성을 완전히 신격화시켜서 성모 자리에 놓았구나. 네. 성모가 하는 말처럼 내가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수평적 사랑이 아니라 이건 수직적 사랑이에요. 네. 아무튼 베아트리체라고 하면 구원의 여인상으로 되게 이름이 굳어졌어요. 네. 그래서 유명한 여자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첫사랑의 이미지. 우리는 첫사랑 하면 이제 배우 수진님을 떠올리지만 네. 문학작품에서 첫사랑이라고 하면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로테.
1: 네.
0: 저는 이름 그거 처음에 중학교 때 읽었는데 로테가 나오길래 제가 그 로테를 막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로테가 이루지 못한 아름다운 첫사랑 네. 이런 거고 베아트리체는 네. 구원의 여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구원의 여인상이 단테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파우스트의 그레첸이라는 인물한테 넘어갑니다. 계보를 이어받아요. 레미제라블에서 팡티는 자기를 희생해서 딸을 구원합니다. 네. 코제트는 그 순수함으로 장발장을 구원을 하죠. 현대소설이나 현대문화 같은 데서 보아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매드맥스 시리즈가 네. 있어요. 강인한 여성이 네. 나와갖고 막 다 해결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구원의 여인상이 변주되어 확장된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들을 좋아하는데 네. 여기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디스토피아 세계관이에요. 오무라고 하는 괴물이 인간을 막 덮치거든요. 네. 근데 이 오무라는 괴물이 분노에 가득 차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할 때 공주이자 너무너무 착한 나우시카라는 소녀가 네. 오무에게 분노를 멈춰 하면서 자기 몸을 던집니다.
1: 네.
0: 나를 희생해서 너희들 분노를 잠재울 거야 라고 하면서 전쟁을 끝내거든요. 소녀의 그 뒷 일이 걱정되실까 봐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는 결국은 오무들이 살려줘요. 살려서 부활을 시켜줍니다.
1: 네.
0: 근데 이런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영원한 소녀, 어떤 여성 주인공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모티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읽을 때는 이 모티브가 옛날에 탄생이 됐지만 이게 지금도 여전히 이런저런 곳에서 서로 다른 얼굴로 태어나고 있어. 를 확인하면 되게 재밌어요. 네. 물론 신곡은 한번 결심하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책이긴 합니다. 왜 톨스토이는 안나를 저렇게 까내리나?
3: 이어서 레인보우 버블 잼이 방송됩니다.
1: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0: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말해줄까? 물 속에 들어가면
1: 머리 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이나 공주 미리.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뚝딱.

0: 사랑의 스티커.
1: 가자. 바로 잰 것처럼 동작도 정확하고 박자도 척척 맞잖아. 블루다 스쿨의 대표 응원팀을 뽑는 건데 퍼플이 너무 어설프니까 우리 팀 전체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2: 퍼플 그냥 응원팀에서 빠지는 게 어때?
0: 딱 한 번만 봐주라. 내일 선발 때까지 완벽하게 연습해서 올게. 응?
1: 모르겠다.
0: 그래. 응? 한 번만. 진짜 이번 한 번만 동작 가르쳐 주라. 어? 제발 한 번만. 제발 제발 제발.
3: 딱 한 번만이야. 잘 들어. 내 퍼펙트한 동작은 1차원적 언어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아. 왜냐? 비언어적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 뇌가 전달받은 동작의 신호는 언어보다 선행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 또한 재미있는 뇌과학의 원리에서 비롯된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니?

0: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네.
1: 이게 뭐야? 스티커?

0: 쌍둥이 스티커? 파란색 스티커가 빨간색 스티커를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런 게 될 리가 없잖아.
1: 그러니까 이 스티커만 딱 붙이면 쌍둥이처럼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이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면 나도 완벽하게 응원 동작을 할 수 있을 거야. 결국 우리 팀이 대표 응원팀으로 뽑히겠지.
0: 그 상자는 네 것도 아니잖아.
1: 핑크스타, 인간 세상에는 좋은 물건은 꼭 좋은 사람이 써야 한다는 규칙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써야지 뭐.
0: 진짜 그런 법이 있나? 에? 너 지금 난 놀리는 거지? 인간 세상에 마법이 어딨어?
2: 어리석은 버플공주, 내 미끼를 덥석 물다니. 덕분에 한 번에 두 개의 레인보우 개체를 빼앗을 수 있겠어. 암수가 쌍둥이처럼 꼭 붙어다니는 가시해마 딱이구나.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레인보우 개체를 빼앗아오너라.
1: 이제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기만 하면. 잠깐만, 빨강이었나? 아닌가? 안녕, 그린!
3: 쉿! 도서관 앞에선 조용해야 하는 것도 몰라?
1: 아, 미안. 근데 그린, 오늘 마지막 응원 연습 딱 한 번만 더 알려주라. 한 번만, 제발!
3: 한 번만이야. 우리 팀은 어차피 탈락이야.
1: 뭐야, 안 되잖아. 쌍둥이 스티커는 무슨 엉터리였어.
4: 이 문장에서 우리라는 것은 다른 뜻이 숨어 있어요.
3: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완벽한 백과
5: 살피하다 말고 자는 거야?
1: 그린, 어디 아파? 너 수업 시간이 조는 거 처음 봤어.
3: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다각도로 유추해보는 중이야.
1: 그린, 왜 그래?
6: 공 좀 던져줄래?
1: 좋아! 간다!
6: 나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아무래도 뉴런이 망가진 것 같아.
7: 혹시 블랙 다이아가 무슨 짓을 한 게 아닐까요?
3: 하지만 경보가 울리지 않았잖아. 어? 조용히 찾아보자.
0: 위쪽이야.
1: 그린, 저 블룸의 특징을 알려줘.
5: 버블 타임 스타.
1: 버블 스타 체인지.
6: 얘 몸을 움직이는 게 버블이었어.
1: 그린, 왜 변신 안 해?
6: 내 맘대로 안 돼.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
1: 진짜 블록이 똑같이 움직이네. 역시 똑똑하다니까.
6: 그게 아니라고. 멈춰.
1: 너 뭐해?
3: 우리가 지금
6: 멈춰.
1: 일단
6: 멈춰봐. 네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똑같이 움직인다고, 쌍둥이처럼!
1: 쌍둥이? 쌍둥이 스티커! 어쩌지, 나 때문이야. 우선 그린의

0: 내 변신 동작을 그대로 따라해줘.
1: 에이? 아이, 버블 버블 사연 체인지. 동작 외우는 거 자신 없는데.
0: 글로비 일어났다고 빨리.
1: 다이아 체인지.
0: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
1: 다이아.
0: 아니 한솔씨.
1: 한솔씨?
0: 아니 한솔씨 차례로 교차해.
1: 응? 응 알았어.
0: 버블 버블, 버블.

0: 파이어 그린! 변신 완료!
1: 그린!
0: 가시에마 블록이야. 양쪽을 동시에 공격해야 해치울 수 있어. 잘 들어. 하나의 네 마법 포즈, 둘의 내 마법 포즈를 하는 거야.
1: 응, 해볼게!
0: 하나!
1: 버블! 스파크!
0: 둘! 지금이야! 이번엔 빠르게 클린 버블로 해줘.
1: 응!
0: 둘! 하나! 하나! 둘! 버블! 지금이야!
1: 블록!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레인보우! 클린 버블! 얘들아!
2: 뭐? 세상에! 우리 중에 버블잼을 가장 많이 모은 게 그린인데 그걸 다 뺏겼다는 거야?
3: 체육관에 있다가 늦어서 그만! 미안!
2: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
0: 그보다 도대체 어떤 원리인 거지? 우리가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기면 블록이 버블잼을 가져갈 수 있다니. 블랙다이아가 그런 능력도 심어줬다는 거야? 아니면 순간적으로 버블잼을 전송해서 블랙다이아에게 보내는 건가? 버플, 15분 뒤 선발전 우리 팀 차례야.
2: 아, 맞다! 연습 못했는데. 쌍둥이 스티커를 쓰면 우리가...
1: 아니야! 핑크스타! 응? 이거 없애줘! 아! 응? 이런 쓸데없는 거에 기대지 않을게! 내 실력으로 당당히 통과해보겠어!
0: 좋은 자세야. 이번엔 제대로 도와줄게.
1: 우와! 버블잼이야!
0: 다시 시작이군.
2: 그린도 웃을 줄 아는구나.
0: 버플, 연습 시작할까? 처음부터 해보자.
1: 좋지.
0: 천천히 따라해봐. 이렇게 손바닥을 기울여. 72도가 될 때 하위로 가는 관절들은 직선으로 쭉, 쭉. 옳지, 옳지.
3: 그런데 제대 블루탑 대표 응원단 우리 팀으로 결정난 거 못 들었나?
4: 나도 오랜만에 사이좋고 보기 좋은데 뭘.
5: 강미, 이번에 빼앗은 버블잼으로 저 건방진 공주를 혼내줘야겠다.

영상 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0: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 줄까? 숨차, 자아산소.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있거든요. 이걸로 비눗방울 만드는 것 좀 볼래? 어, 토끼구나. 곰은 어디 간 거야? 토끼야, 곰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어쨌든 뭐 상관없어. 이제 내가 만든 비눗방울 좀 봐봐.

이제 비눗방울을 못 불어. 아, 도끼? 신나게 놀다가 날아가 버렸는데? 진짜라니까? 곰마, 이걸로 진짜 큰 걸 만들 수 있는 거지?

여기 고마워. 아야!

여기 책에 보면 쐐기풀은 위험하지 않대. 금방 낫는다고 써있네. 좋아. 한번 볼까? 그래도 우리 아가 다른 대학 보면 안 되니까. 불이 부을 수도 있다고? 어, 이 저기!

촛불도 나오나 봐. 배가 풍선처럼 불룩해짐. 아이고, 우리 아가 상태가 심각한데? 귀가 축 처지고 콧소리가 날 수 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볼거리에 걸렸네. 지금 필요한 건 빠른 응급처치.

제발 우리 아가를 살려줘.

아직 안 됐어. 우리 아가 아직도 콧소리가 나는걸? 오늘 때면 안 된다.

이제 어때? 좀 나아졌어? 저기 얘들아, 우리 아가 왜 이렇게 축 처진 걸까?

말이 맞지, 곰마? 약이 효과가 있네. 안 그래? 곰마, 기침 소리가 좀 수상한데? 한번 볼까?

0: 이어서 블록스가 방송됩니다.
1: 우리들의 놀이터 EBS로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무시무시한 암흑 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2: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1: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기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눈.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9: 놀고 싶지 않니?
10: 우리 오늘 뭐 할까?
11: 어때?
10: 오, 좋아. 그럼 전부 다 하자.
11: 전부 다?
10: 응. 준비됐지? 10,
12: 9, 8,
13: 7,
14: 6,
15: 5,
16: 4,
17: 3, 2,

0: 하늘 바라보기.
1: 난 거울
0: 내 무지개는 케빈.
1: 케빈?
0: 왜 내 무지개는 다 이름이 있어? 케빈, 레인보우 리나, 그리고 빅밥. 안녕. 피라메.
2: 난 10, 10, 다시 10. 이번엔
3: 2 더하기 8 대문을 열고

0: 산책은 계속돼.
1: 아추! 10, 10, 다시 10, 10, 10, 다시 10, 다시 10.
2: 9번 1, 달리기 하고 8번 2.

0: 구더기
1: 다시 10
0: 8더기 2
1: 다시 10
2: 7더기 3
1: 다시 10
0: 6더기 4
1: 다시 10
3: 5더기 5
1: 다시 10
0: 4더기 6
1: 다시 10
2: 3더기 7
1: 다시 10
0: 2더기 8
1: 다시 10
0: 1더기 9
1: 다시 10 10 10 다시 10
0: 9더기 1
1: 다시 10
0: 8더기 2
1: 다시 10
2: 7더기 3
1: 다시 10
0: 6더기 4
1: 다시 10
3: 5더기 5
1: 다시 10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말랑무지 팩 메이커! 말랑재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훅! 무지 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무지 팩 하우스에 쏙! 말랑무지 팩 메이커!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0: 와, 시원해.
2: 스텔라 냉떡볶이.
3: 자,

0: 너희들은 취미가 뭐야?
1: 당연히 난 취미지 주.
2: 난 그림 그리기. 어? 어? 어? 부시네.
0: 그건 사실 요술 부신다.
1: 아니 그럼 내 코가 계속 간지러운 거 아니야? 아니면 내 코가 막 커지는 거 아니야?
0: 걱정 마. 그 요술 붓은 붓의 주인만 요술을 부릴 수 있거든.
3: 다행이다.
0: 옛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홍도라는 사람이 있었어. 홍두는 붓이 없어서 돌멩이로 벽에 그림을 그리곤 했지.
4: 이야, 작품이다, 작품! 크게 좀 그리지!
5: 그러다가 사또님이 아시기라도 하면

0: 저 정말
1: 사또님 납시오. 사또님 갑순네 세금이 밀렸더라고. 당장 굶어 죽겠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다고요. 그리고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2: 됐고 집으로 가보자고. 돈이 될 만한 귀한 도자기나 폐물이 있겠지. 아니면 집을 팔아서 내든가.
1: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 어떻게든 준비해서 세금 내겠습니다.
2: 진작에 그렇게 나올 것이지. 그리고 나 왜 온 동네 낙서를 하고 돌아다니는 게야?
1: 나 낙서라뇨? 이 정도면 아주 멋진 벽화죠, 벽화. 그림도 그리고 이 정도면 아주 조그맣구만.
2: 됐고! 그림을 그릴 거면 붓으로 종이에다가 그리거라. 이런 데다 그리지 말고!
0: 실은 그게 붓을 살 돈이 없어서요.
2: 그럼 그림을 그리지 말든가.
1: 아유, 제 말이요. 한 번만 더 아무데나 그림을 그리면 혼날 줄 알아라. 가시죠, 사또.
3: 쉬워, 살짝 쉬워.
1: 우리한테 빼앗은 돈으로 금은보화를 이만큼 쌓아놓고 산다던데 저 욕심쟁이 사또. 아유, 근데 왜 그림 그리는 것까지 뭐라고 하는 거야? 잘만 그렸구만.
4: 하지만 홍두의 열정을 막을 순 없었지. 붓은 없지만 열심히 그림 연습을 해. 홍두는 실력이 점점 좋아졌어.
0: 이야, 내가 그렸지만 근사한걸. 아, 붓으로 그린 게 아니라 금방 사라지겠지만.
1: 뿅!
0: 깜짝이야.
5: 그림에 대한 너의 열정과 노력이 참으로 가상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먹물이 마르지 않는 붓과 이 화첩을 선물로 주마.
0: 먹물이 마르지 않는 붓과 화첩? 진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5: 그럼. 단 그 붓은 욕심 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꼭 남을 도와주는 좋은 일에만 쓰거라.
0: 좋은 일이요? 그런데 누구세요? 누구지?
6: 아, 꿈이었나.
0: 진짜 붓하고 화첩이? 산신령님이신가? 우와, 나에게도 붓이 생기다니. 어디, 붓으로 그리는데 첫 그림! 뭘 그리지?

0: 있어.
1: 어? 그림이 실제 꽃이 됐어. 우와, 붓이 요술을 부리네.
0: 그럼 이번엔

0: 진짜 요술부시네. 우와.
1: 홍두는 요술부시?

0: 좋은 일에만 사용했지. 호미가 필요한 사람에겐 호미를.
1: 그림이 호미가 되다니 신기하다, 신기해.
0: 가난한 할아버지에겐 먹을 것이.
1: 고마워.
2: 어떻게 저게 나오는 거야? 너무 신기하다. 또 뭐가 있냐?
0: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마을 사람들을 도와줬지.
1: 대단해. 아유, 세금 내려면 뭐라도 키워야 하는데, 아유, 힘들다. 이 밭을 다 언제 가나.
3: 할아버지, 밭갈개에 제가 황소 한 마리 그려드릴게요.
1: 아유, 황소?
2: 홍두야! 홍두야! 아유, 홍두, 너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네.
4: 이게 그 소문으로 듣던 그리기만 하면 뭐든지 다 진짜로 변한다는 그 요술보다 아닌가? 자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게 지금 당장 황금덩이를 그리거라.
3: 네?
0: 여기서 잠깐! 홍두는 황금덩이를 그렸을까?
5: 아까 산신령님이 욕심 부리는데 사용하지 말고 남을 도와주는 좋은 일에 쓰라고 했잖아.
6: 맞아, 맞아. 황금은 사또가 욕심 부리는 거잖아.
0: 그렇지. 그래서 홍두는 일단 황소를 그렸어.

0: 왔다, 홍두야. 가자, 이리야.
1: 그거 참 신기하구나. 자자, 이제 나를 위해서 황금덩이를 그리거라.
2: 황금덩이는 그릴 수 없습니다. 이 요술붓은 좋은 일에만 써야 하거든요.
3: 어허! 감히 사또님 말씀을!
1: 됐고! 이리네! 이것도 이리네! 내가 직접 그리면 되지. 황금이 날아든다. 황금이 날아든다. 짜자잔! 근데 그 황금이 어디 있는 거야?
3: 응? 어, 사또, 그 황금덩이가 아니라 똥덩이가.
1: 똥똥똥똥똥. 똥덩이가 왜?
2: 이 요술붓은 오직 저만 그릴 수 있습니다.
1: 어서 빨리 황금을 그리지 않겠느냐?
2: 못 그립니다.
1: 아, 됐고 이전에 당장 가두거라!
3: 네, 사또! 당장 가두거라!
1: 물도 주지 마!
3: 예, 사또!
4: 그렇게 홍두는 사또에게 잡히고 말았어.
3: 며칠째 밥도 안 줬으니 이제 고분고분해졌을 겁니다.
5: 사또님을 위해서 황금을 가득 그려드리겠습니다.
1: 하겠지?
3: 당연하지요.
2: 어우, 배부르다. 어? 사또님도 만두 드실래요?
6: 홍두나!
2: 아, 배부르니 이제 나가볼까?

0: 그럼 전 이만.
1: 아니 뭐해? 당장 쫓아가서 요술구슬 뺏어 와.
2: 아유 내 사또 거기 서라.
1: 거기 서라. 거기 서.
2: 거기 서.
0: 어서 말을 그려서.
2: 너 뭘 그리려고? 사또 제가 뺏었습니다요.
1: 잘했다. 나를 위해 그림을 못 그리겠다면 다른 사람도 도와주면 안 되지. 이 요술봇 그냥 없애버리겠다.
0: 안 돼요.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거 다 그려드릴게요. 제발 분만은.
1: 진짜 다 그려주는 거지? 자, 이겼다. 자, 그럼 아주 커다란 황금떡. 아니지. 그걸로는 부족하지. 이왕이면 올카니 아예 황금으로 된 산을 그려줘.
3: 정말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군. 좋아, 그려주는 저 혼을 내주자.
0: 알겠습니다.
1: 어서 그리거라.
2: 사또, 저기 황금산이 있습니다.
1: 그렇구나. 부자가 됐어요. 근데 저기 그 바다는 왜 그린 게냐?
0: 아, 그 황금산이었습니까? 아유, 제가 황금산을 황금섬으로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1: 그래? 아, 뭐 황금산이든 황금섬이든 다 내가 가져버리면 그만. 자, 황금 가지러 가게. 어서 배를 한 척 그리거라.
0: 네, 사또님. 아, 그런데 어떤 배를 그리지?
4: 우리가 홍두에게 어떤 배를 그릴지 알려주자.
2: 오, 좋아. 이왕이면 빠른 모터보트.
1: 에이, 아니지. 그럼 욕심쟁이 사또가 황금을 쉽게 손에 넣잖아. 아, 황금섬까지 힘들게 가려면.
2: 아, 그럼 오리배 어때?
1: 어? 아,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가는 그 오리배?
4: 우와, 오리배 좋다. 엄청 힘들잖아.
5: 홍두야, 오리배 어때?
0: 자, 그럼 오리를 이렇게 여기에 창문. 자.
1: 아니 이게 오리야? 배야?
2: 처음 보는 배인데.
0: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인데 바람이 없어도 다리만 열심히 굴리면 가는 배입니다.
1: 아니, 시간 없으니까 일단 타.
2: 예, 사또. 아, 여기로. 하나 둘.
1: 자, 황금섬을 향해. 하나 둘.
2: 아, 사또, 이거 너무 힘들어요.
1: 아유, 그러게. 아유, 홍두야, 이건 너무 힘들다. 그 바람 좀 그려넣거라.
0: 바람이요? 응. 네, 사또. 바람을 그리고 또 그리고.
1: 오, 간다. 아, 더 빨리 가게. 바람을 좀 많이 그리거라.
0: 바람 많이요?
2: 더 많이 그려라.
0: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더.
1: 더 빨리.
2: 사또, 바람이 세다 못해 태풍이 올 것 같습니다.
1: 사람
2: 살려!
1: 홍두야, 우리 좀 꺼내다.
0: 싫습니다. 꺼내주면 또 제 요술붓을 탐하시려고요.
1: 말이야, 절대 그렇지 않다.
2: 홍두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라도 제발.
0: 더 이상 제 요술붓을 탐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그때 꺼내드리죠.
1: 약속할게.
0: 약속하신 겁니다.
1: 살았다.
2: 아유, 사또 너무 무서웠어요.
4: 그렇게 사또는 더 이상 욕심부리지도 요술붓을 탐하지도 않았지. 그리고 홍두는 계속해서 요술붓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다.
2: 와, 맛있겠다.
0: 맛있게 드세요.
2: 홍두 최고.
6: 요술부터 최고.
4: 딩딩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이어서 어린 철학자가 방송됩니다.

0: 스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 맛있는 멕시코 치킨 크크크.
2: 그래비 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넌 어느 별에서 왔어? 어?
5: 장애인이다, 장애인. 장애인이래요.
6: 너희 나라로 돌아가, 외국인 놈아.
4: 와, 빨리 와. 같이 놀자.
7: 정세연,
4: 빨리 와.
6: 송지혜.
7: 아, 저기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말랬잖아. 그 배 안 맞게 뭐니?
8: 너는 왜 내가 싫을까? 나는 왜 제가 싫을까?
9: 주제가 뭘까? 싫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메인 주제가 나는 왜 제가 싫을까? 쟤는 왜 내가 싫을까잖아.
10: 나는 사람들을 아무리 좋아해도 싫어하는 점은 무조건 한 개씩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
9: 근데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거는 그 이주민에 대한 얘기는 그 히틀러가 좀 나올 것 같은데,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싫어했어. 왜? 아직 몰라.
10: 히틀러는 자신과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걸 틀린 거라고 여겼대. 그래서 약간 그쪽으로도 장애가 있다고 난 봐.
11: 근데 히틀러가 뭐?
10: 아니 그 아저씨 있잖아. 코스튬 입는 아저씨.
9: 독일의 나치군.
10: 아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모르지. 그 탱크 있잖아.
11: 세계 3차 대전은 들어봤는데.
9: 3차 세계 대전?
10: 1차는 2차까지만 있어.
11: 아 그래? 없어요. 네,
9: 전 정말 있는데.
11: 우리 반에 약간 외국인인데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 막 그런 친구야. 그래서 친구가 외국인이어서 싫기도 하고 뭐 수업 시간에 막 우리한테 피해를 주니까 더 싫은 것 같기도 하고. 싫음은 약간 그 친구의 약간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10: 나는 사람들은 다름은 싫고 비슷함을 좋아하는 것 같아. 모든 인간들은.
9: 모든 인간은 아니야.
12: 친구는 싫어하는 사람 있어?
11: 저요? 없어요.
10: 마음이 넓은 친구네.
11: 마음이 착한 친구네.
9: 그래.
13: 싫음이란 생각이 드는 거는 주변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아. 그냥 나는 보통 그 애가 싫어. 내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걔에 대한 단점을 얘기해서 걔가 그런 아이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10: 아, 타협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구나. 난 타협 죽어도 안 해.
11: 죽어도 안 해. 나도 죽어도 안 해. 나도 죽어도 안 해.
10: 나는 딱히 장애인이라고 나는 오히려 더 특별하게 대하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 사람들이 만약에 90%를 하고 10%를 못해. 근데 우리도 90% 잘하고 10% 못해. 난 다 똑같아.
9: 일단 그 사람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그 사람을 싫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타당한 이유가 필요해. 근데 그 이유가 나는 1부터 100까지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
10: 사람들의 가치관 같은 걸 전부, 가치관 같은 걸 1, 2선과 2선 있잖아. 2선과 2선을 완전히 겹치는 건 불가능하니까 2선들을 최대한 겹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
13: 나는 싫어하는 게 이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싫어하는 이유보다는 우리가 싫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위협적으로 구는지 그래도 그냥 참고 사는지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9: 정당화될 수 있지. 왜냐면은 우리의 그런 생각조차도 법으로 강제하고 규제한다면 그건 완전히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그 표현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만 있으면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이 중에 다섯 중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잖아. 그치?
14: 근데 나는 싫어하는 마음도 막 그렇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닌 게 쟤는 나랑 달라. 그러니까 그건 틀린 거야. 일단 그 마음가짐부터 안 돼.
10: 내가 저지를 때 나온 그 감정은 옳고 그림이 없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
14: 그러니까 결국 말은 감정은 옳고 그름은 없지만 감정에 의한 행동은 옳고 그름이 있다 이거지.
10: 그것 때문에 나는 살짝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외국인은 우리가 다른 나라 애국심 있잖아. 우리는 다 애국심 있잖아. 사람들은
9: 조선시대 말기에는 그러지 않았어.
11: 맞아.
14: 자기한테 해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것 같아.
9: 그러니까. 맞아.
10: 장애인 선생님이
15: 저거 뭐야?
16: 안녕하세요.
9: 나 잠깐만 기다려봐.

0: 그 아이는 얼마나 속상했겠어? 자기 친구를 비판하는데?
1: 나는 제일 먼저 부모님께 왜 그 친구랑 놀지 말아야 하는지를 여쭤볼 것 같아.
0: 근데
1: 가난한 게 왜 노는 것과 관련이 되나요? 그런 거를 물어볼 거야.
2: 아니요.
1: 아니라고 생각해. 아, 근데 나는 잠깐 사회가 찢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일반인들은 그들에게 맞는 법을 적용시킬 거고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주차구역을 또 더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더 확장될 거 아니야?
2: 근데 솔직히 끼리끼리 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 왜냐면 한 특수 학교 교사가 말했는데 그 특수 반 애들이 다 모여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감을 가진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3: 그럼 감내하겠다는 거야?
2: 당연히 해야지.
4: 나도 그럴 수도 있어.
2: 나도.
5: 이어서 수상한 방송국이 방송됩니다.
6: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7: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6: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8: 기가빌더 변신!
6: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9: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0: 그래비 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안녕?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어?
1: 안녕! 난 학교 갔다 왔어.
2: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다 왔어.
0: 흠, 오늘은 둘 다 학교에 다녀왔으니 책가방 속의 모든 것을 보여줘볼까? 단, 가방 안에 있는 그 무엇도 숨기지 않기.
1: 내가 먼저 보여줄게.
3: 오늘은 가방 소개를 할 거예요.
4: 이거 엄마를 상징하는 태왕. 이 키링 엄청 예쁘죠?
1: 태왕은 해녀들이 바다에서 사용하는 건데 해녀의 위치를 나타내기도 하고 잠시 숨을 고를 때도 사용해. 그리고 잡은 해산물을 넣는 용도로도 쓰여.
4: 이게 스티로폼이거든요, 안에. 이게 둥둥둥둥 뜨잖아요? 이걸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쨍한 색깔이니까 잃어버리질 않아요. 이거는 엄마, 아빠, 고모랑 고모부 사주 보러 갈 때 이거를 딱 주신 거예요. 7개의 별들이 저를 지켜주는 그런 부적이고요. 여기가 제 쓰레기 장. 여기는 제 지금 거의 4년째 친구 지갑. 오빠 거 물려받은 건데 카드 보관하기도 좋고 막 이런 영수증이나 밴드 같은 것도 보관하기가 좋아서 이제 별게 별게 다 나오네요. 귤껍질도 이제 등장하는 건가. 이거는 건조를 좀 제가 한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엄마가 조금 많이 화낼만한 그런 느낌이네요. 이 찌꺼기들을 좀 뺄게요, 한번. 얼마나 있었으면 이렇게 쨔갈쨔갈. 이거 소개할 겸 가방 청소 너무 좋죠. 이제 이거예요. 이거 수학 같은데.
3: 분수야, 더 뜬 거 뺄수?
4: 와, 진짜 낫다. 어떡해, 나.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큰 곳은 쓰레기가 없길 소원을 빌며. 이건 쓰레기가 있네요. 이거 독서로.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0: 제 필통. 제 필통. 연필.
1: 연필을 자주 부러뜨려서 많이 갖고 다니는 편이야.
0: 엄마 어버이날 때 드리려고 한 카네이션인데. 카네이션. 안 예쁘죠, 엄마? 넣을게요. 이게 오늘 다 제 가방에서 나온 쓰레기입니다.
2: 나루 가방엔 왜 교과서가 없어?
0: 나 학교에 사물함이랑 보관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끼는 게 없어요. 아끼진 않는데 꼭 챙겨 다녀야 되는 게 있어요. 배운공책이라고 배운 그 내용을 요약해서 몇 줄로 적는 공책이에요.

0: 나도 교과서는 학교에 두고 오는데. 그럼 누나의 소중한 물건은 어디 있어?
1: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바로 풍선.

0: 가방이야. 포물 가방? 그게 뭐야?
1: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인 풍물 놀이에 필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지.
2: 이렇게 놀고 쓰고 있답니다.
1: 풍물 가방 안에 벙거지, 속옷, 조건, 백선, 물체가 들어가 있어.

0: 예. 아, 예.
1: 아, 어려워. 제가 보이는 진짜 너무 진짜 사랑해요. 아, 왜 그래. 왜 그래. 미아오도 좋아해.
2: 누나 보이넥스토어 좋아하구나. 보이넥스토어 노래 한번 찾아보고 들어볼게. 멋있을 것 같아.
1: 보이넥스토어 사랑해.
2: 나는 스트릿키즈 좋아하는데.
3: 진짜? 나는 처음엔 아이브를 좋아했다가 엠믹스, 그 다음 스트레이키즈를 좋아했는데 진짜 너무 잘생겼어. 아,
2: 이번엔 내 가방 보여줄게.
4: 안녕. 내가 방금 학교에서 왔는데 내가 내 가방에 뭐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 내가 키즈 모델 갈 때 꼭 들고 가는 가방이야. 여기 내 얼굴들? 조금 멋있지? 그건 말할 수 있지. 여기 립밤인데 내 립이 드라이했을 때 내가 꼭 하고 이렇게 그냥 하면 좋아. 거기 옷이 많이 있잖아. 그래서 난 더스트랑 그런 게 알러지 있거든. 그래서 그냥 이걸 데리고 가고 알러지약 이렇게 눈에 한 거고, 이것도 알러지인데 이건 막 코가 간지럽고 그럴 때 그냥 버블감 플레이버? 엄청 이것도 엄청 좋아. 이건 머리 스프레이고 여기 머리가 흐트러졌을 때 이걸 그냥 스프레이하고 픽스하고 그럼 좋지. 그럼 멋있지. 이제 학교 가방. 이건 조금 더 무겁고 더 커. 이거 한번 들어보면 막 엄청 무거워. 뭐가 많이 있지. 먼저 런치박스, 그 다음에 물통. 아, 이건 중요하지. 나 테스트 100 받았다. 이걸로 하자. 이건 페스티벌에서 받았는데 잘 보면 이게 3D 프린트드야. 그 다음에 심심할 때 그냥. 이건 zipstring이야. 누나 클래스에 있는 남자들이 많이 있어. 엄청 빨리 돌아서 이게 이렇게 날 수 있는 거야. 여기 또 내가 오늘 그린 그림이야. 그래서 여기 플래그.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플래그가 있지?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이거 그린 거 조금 멋있게 생겼는데? 아니, 잘 그렸는데. 넌 어때? 잘 그린 것 같지 않아? 또 이건 해리포터 책인데 내가 무비를 먼저 보고 책을 읽어. 원래 엄마들은 책을 읽고 무비 보라고 하잖아. 난 무비 보고 책을 읽었어. 이건 퍼스트 부크? 해리포터 and the Sorcerer's Stone. 나랑 내 누나가 좋아하는 시리즈야. 워크북. 이건 third grade. 난 second grade인데 내가 한번 말했는데 똑똑해서 third grade를 사줬지. 이건 space writing 했는데 여기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그 questions를 answer 한 거야.

0: 지금 이 중에서 세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1: 완전 이거 두 개. 오늘 똑똑하고 싶으니까 이건 두 개고. 밥이 더 필요할까 아니면 물이 더 필요할까? 왜냐면 어디 갔을 때 밥은 찰 수 있는데 물은 어쨌든 수돗물이어서 이게 필요하지. 수돗물 안 하고. 안녕.
0: 서로의 가방이 이렇게나 다르다니 정말 신기하네. 보면서 느낀 점 있어?
1: 나루 누나의 풍물 가방이 너무 새로웠어. 소중한 것들을 보여줘서 고마워.
2: 나도 주찬이의 신기한 장난감들을 구경해서 정말 재밌었어. 모델 가방도 진짜 웃긴 것 같아.
0: 그랬구나. 서로를 좀 더 알게 됐네. 서로의 취미 이해하기 성공! 벌써 반 이상 미션에 성공했어. 엄청난 어린이들이로군. 흥미진진한걸.
3: 이어서 페퍼피그가 방송됩니다.
4: 놀이터에서 놀아요.
5: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4: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5: 멋있겠는데?
4: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5: 거기서!
4: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5: 안 돼, 토끼야!
4: 차를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페파예요. 이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목욕은 언니랑 하자.
1: 놀라니 목욕놀이.
2: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 맛있는 양육식의 치킨 크크크. 너랑 안 놀아.
3: 팔팔한 수지가 카드 놀이를 합니다.
4: 찌찌뽕, 내가 이겼지?
3: 팔팔은 수지랑 제일 친하죠.
4: 네. 찌찌뽕, 내가 또 이겼지?
5: 너 자꾸 나 속일래?
4: 내가 뭘 속여?
5: 내 거 보고 나중에 냈잖아.
4: 보고 낸 거 아니다.
5: 거짓말하지 마. 앞으로 너랑 안 놀아.
4: 맘대로 해. 나도 너랑 안 놀 거니까.
3: 어떡하죠? 팔팔한 수지가 싸웠어요. 수지 엄마가 수지를 데리러 왔죠.
6: 팔파, 수지 가는데 인사 안 하니?
5: 나 이제 얘랑 말 안 해요.
4: 나도 이제 얘랑 말 안 해요.
6: 아우, 애들이 오늘 좀 싸웠나 보네. 제일 친한 친구들끼리 왜 그래?
5: 장난 아니거든.
4: 난 저런 친구 둔 적 없거든요.
3: 오늘 저녁은 아빠가 만들었죠.
7: 페퍼, 조지, 저녁 먹게 와라. 아빠가 스파게티 만들었다. 아유, 한숨을 쉬니, 페퍼?
6: 오늘 수지랑 놀다가 좀 싸웠거든요.
7: 어우.
5: 근데 지금은 수지랑 싸운 게 후회돼서요.
6: 수지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8: 네.
6: 아, 네, 페퍼 엄마. 파파랑 수지 잠깐 통화해도 되죠?
5: 여보세요, 수지니?
4: 난데, 페퍼. 왜 나랑 다시 친구하게? 그럼 나한테 사과해.
5: 아까 네가 나 속였다고 한 거 미안해. 네가 진짜 날 속인 건 맞지만...
4: 그래? 넌 이제 내 친구도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
5: 나도 아쉬울 거 없다, 뭐. 너만 친구인가? 더 친한 친구 만들면 되지.
3: 화창한 일요일. 친구들은 모두 놀이터에 놀러 왔죠. 데니는 제일 친한 친구 파드로랑 뺑뺑이를 타고 있어요.
9: 야호!
3: 조지는 제일 친한 친구 리처드랑 시소를 타고요. 수지는 혼자 심심하게 그네를 탔어요. 파파도 혼자 심심하게 골프를 쳤죠. 코끼리 에밀리가 왔습니다.
10: 나도 해도 돼?
5: 그럼! 있지, 에밀리. 수지는 이제 더 이상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아니거든? 네가 나랑 제일 친한 친구 할래?
10: 나랑 제일 친한 애는 캔디 얜데?
4: 조이, 이제부터 너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안 할래?
11: 나랑 제일 친한 친구는 레베칸데.
4: 아우.
5: 야호! 안녕, 수지.
4: 안녕, 페파.
7: 다행이다. 너희들 다시 친구하기로 했구나.
5: 누가 친구한대요?
4: 전 얘랑 다시는 친구 안 해요.
7: 이제 그만 싸우고 화해할 때도 되지 않았니? 페파, 어서 수지한테 사과하렴.
5: 얘가 먼저 사과하면 그때 제가 할게요.
4: 저도 얘가 먼저 사과하면 할래요.
7: 그럼 이렇게 할까? 내가 셋을 셀 테니 동시 사과하는 거야. 동시 미안하다고.
9: 알았어요.
7: 하나, 둘, 셋.
9: 미안해.
7: 이제 다시 제일 친한 친구 된 거지?
9: 만세!
5: 수지, 우리 같이 골프 칠래?
4: 그래, 재밌겠다.
3: 파파랑 수지는 다시 단짝이 됐죠.
5: 내가 먼저 친다.
4: 다음은 나.
5: 지금 들어간 거 내 공이니까 내가 이긴 거다.
4: 내 공에 맞아서 들어갔으니까 내가 이긴 거지.
5: 네 맘대로 규칙을 바꾸면 어떡해?
4: 규칙을 바꾼 건 바로 너야.
5: 내가 이겼어.
4: 아니야, 내가 이겼어.
7: 아이고, 너희 둘은 어쩜 그렇게 똑같니?
5: 당연하죠. 수지랑 전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니까.
4: 맞아요, 아저씨. 페퍼랑 전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예요.
5: 장난감 수납장.
3: 파파랑 조지가 잘 시간이 됐어요.
6: 어머나, 얘들 좀 봐. 장난감을 왜 다 침대에 올려놨니?
5: 여기가 얘들 집이에요.
7: 이 녀석, 장난치지 말고 얼른 장난감 상자에 담아.
5: 장난감 상자는 꽉 찼는데요?
6: 아, 정말 꽉 찼구나. 장난감 수납장 하나 사주자니까요.
7: 알았어, 내가 내일 만들어주면 되잖아.
6: 당신이 전에 만든 선반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7: 저 정도면 잘 만들었지 뭘.
5: 근데요 아빠, 이거 막 흔들려요. 그래서 우린 미끄럼틀로 써요. 곰돌이랑 공룡 미끄럼틀이야.
7: 알았어, 아빠가 장난감 수납장 사줄게.
6: 지금 바로 살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3: 파파 엄마가 컴퓨터로 장난감 수납장을 고릅니다.
6: 아하, 얘들아, 이 중에 어떤 걸로 살까?
5: 이거 예쁘다, 이거 사주세요.
6: 그래 페파, 딱 좋네.
3: 엄마가 장난감 수납장을 주문합니다.
0: 선택하신 장난감 수납장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5: 와, 좋아라.
3: 다음 날 아침, 우체부 아저씨가 빠른 택배를 배달하러 오셨죠.
12: 우체국 빠른 택배입니다. 페파랑 조지 어린이 앞으로 이게 왔군요.
6: 이게 뭔데요?
12: 장난감 수납장인데요.
5: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납작해요?
12: 그럴 수밖에, 직접 조립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페파. 엄마 아빠한테 부탁하면 금방 조립해 주실 텐데 뭐. 갈게요.
6: 안녕히 가세요.
5: 네.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6: 어쩌긴, 우리가 조립해 주면 되지.
5: 만세!
7: 참 이상하네. 조립설명서 한 장 없다니.
6: 조립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설명서를 따로 안 넣었나 보죠, 뭐.
5: 엄마, 도와드릴까요?
6: 좋지. 그럼 선반 하나만 찾아올래?
5: 여기 녹색 선반이요.
6: 고마워, 페파. 다음은 다리 네 개만 찾아줄래?
5: 하나, 둘, 셋, 넷. 여기 파란 다리 네 개요.
6: 우와, 이대로만 하면 금방 다 하겠는걸.
7: 여기 빨간 문도 있어요, 여보.
6: 네, 여보 고마워요. 짠, 다 됐다.
7: 우와, 정말 금방 했는걸.
5: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작아요? 이래서 어떻게 우리 장난감 다 넣어요?
6: 그러게, 좀 작은 것 같네.
5: 조지가 가져온 이 판은 뭐죠?
6: 여분으로 들어있는 선반 아닐까?
5: 이 판들이 다 남은 거예요, 엄마?
3: 저런, 수납장이 왜 작은가 했더니 엄마가 판을 다 조립하지 않았네요.
6: 분해해서 처음부터 다시 다 조립해야겠는데?
7: 아이고, 머리 아파. 설명서만 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누가 또 왔지?
12: 아, 글쎄, 제가 화물칸에 이걸 떨어뜨렸지 뭐예요.
7: 어쩐지, 설명서가 없을 리 없지. 이거 보고 금방 조립해줄게, 얘들아.
5: 야호!
3: 그런데 조립 설명서는 너무 복잡했어요.
7: 이거 여분, 뭘 어쩌라는 소린지.
12: 줘보세요, 제가 해줄게요, 페파 아빠. 이런 거 조립하는 게 원래 제 취미거든요.
7: 정말이요? 저흰 뭘 도와주면 되는데요?
12: 전 그럼 물 좀 끓여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게요. 설탕은 여섯 숟가락이요.
3: 온 가족이 얼룩말 아저씨의 차와 과자를 준비했죠.
5: 차 드세요, 아저씨. 와,
3: 아저씨가 그새 수납장을 다 조립했군요.
7: 아니, 벌써 조립을 다 한 거예요?
12: 당연하죠. 벌써 애들 장난감도 이 안에 다 넣어놨는걸요.
5: 아저씨 감사합니다.
12: 근데 얘들은 들어갈 데가 없어서 못 넣었어.
5: 곰돌이랑 공룡만 쫓겨났네. 얘들은 어디에 살아요?
12: 이렇게 금방 조립하는 수납장을 더 주문해서 넣어주든가.
7: 그건 안 돼.
6: 엄마가 방금 더 좋은 생각이 났는데, 곰돌이랑 공룡은 너희 침대에 살라고 하자.
5: 뭐예요? 여긴 원래 얘들이 살던 데잖아요.
6: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에 쭉 살라고 하면 되지.

이어서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Z가 방송됩니다.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방파제에서의 위기.
4: 아, 좋다.
5: 그러게, 정말 좋다. 테디 왕자님이랑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6: 테디 왕자님은 무슨...
5: 또 테디 오빠한테 질투하는 거야?
6: 뭐? 그런 거 아니야.
4: 아니긴, 질투 맞는데 뭐. 질투쟁이, 질투쟁이.
6: 아니라니까.
4: 애미르니까.
6: 야! 질투쟁이, 질투쟁이. 에이, 아니라고!

0: 아저씨! 어? 거기 계시면 안 돼요!
1: 어? 헤, 알아. 근데 여기가 명당이라 물 반 고기 반이야.
2: 아, 물고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3: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지기 쉽다고요. 높이가 5m 이상이나 돼서 떨어지면 크게 다쳐요.
4: 맞아요. 빠지면 혼자서 나올 수도 없고 주변에서 알기도 어려워요. 얼른 안전한 곳으로 나오세요.
1: 헤, 걱정도 팔자네. 아이, 난 낚시에 목숨 건 사람이야. 좋다. 이게 바다지. 으쌰. 룰루룰루루.
3: 모두 난간을 붙잡아.
2: 갑자기 너울성 파도라니.
5: 모두 괜찮아?
2: 어?
3: 어?
0: 아저씨!
3: 어?
2: 아저씨가 사라졌어!
6: 살려주세요! 어? 도와주세요!
2: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가 하이로봇을 불러올게요! 얘들아!

0: 잡스! 머리 휩쓸려간 사람들을 부탁할게.
1: 알았어.
0: 그럼 내가 이카루스를 도울게. 레스큐 드론 발사!
2: 와, 멋진데?
0: 우리는 가까운 것부터.
3: 알았다고.
1: 여러분, 줄을 잡으세요. 레스큐 제트 든든한 걸.
0: 어? 어?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 레스큐 드론으로 찾아볼게.

0: 도와주세요!
1: 테트라포드 밑에 낚시꾼 아저씨가 있어.
2: 이런!
3: 내가 구조할게.
0: 살려주세요! 어, 이카루스, 저 좀 살려주세요!
3: 잠시만요.
2: 숨이 너무 좁아서 어렵겠는데?
1: 잠깐만 비켜줄래?
0: 살았다!
1: 자, 또 다치신 분 계세요?
4: 다친 곳은 없는데 너무 추워요.
1: 체온 좀 재볼게요. 물에 빠져서 체온이 떨어졌나 봐요. 저체온증까지는 아니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될 거예요. 이걸로 몸 좀 녹이세요.
4: 아, 고마워요. 아유, 이제 좀 살겠네.
5: 저도 좀 주세요. 물이 어찌나 차갑던지 얼음 같더라니까요.
6: 얼음이라고요? 이 날씨에?
7: 그러게, 물에 빠진 시간도 길지 않았고.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어. 이거 뭔가 수상한데?
1: 게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라면 설마...
8: 아이스걸?
9: 아이스걸 등장!

0: 챔피언! 또 만났네! 안녕!
1: 이런 이런! 넌 아직 어설프구나? 같은 공격에 또 당할 줄 알았니?
0: 뭐야! 움직일 수가 없어!
1: 이제 경기는 끝난 것 같네. 넌

0: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딱 어울리는 걸 준비했지. 너도 한번 즐겨보라고.
1: 레스큐대! 어쩌지? 이대로면 위험해!
2: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왜 안 나오는 거지? 아니, 드론? 설마 저것들이? 됐어, 간다!

0: 만난 건가? 움직여라,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1: 누구보다 빨리 열어봐.
2: 경기는 내가 역전한 것 같네.
3: 유리야! 정말 대단했어, 유리야!
2: 내가 생각해도 그래.

0: 오늘의 안전 교육.
1: 오늘은 시민들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지. 그럼 너울성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알아볼까?
2: 바다는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큰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어 위험해요.
3: 날씨와 관계없이 바람이 없고 맑은 날에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방파제나 해안가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또 사고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2: 혹시라도 높은 파도가 보이면 즉시 도망쳐야 하고요. 물놀이나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않도록 해요.
1: 마지막으로 방파제에 흔한 테트라포드에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0: 역시 쉽지 않지?
1: 지금 놀리는 거냐?
0: 아니, 아니. 저게 거의 완성돼서 그분이 곧 오실 텐데.
1: 그분께 실망을 안겨드릴 순 없는데.
0: 그래서 내가 준비한 계획이 있지. 호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1: 메가시티의 혼란.
0: 그래, 바로 그 혼란을 위해서는?
1: 뭐, 모르겠는걸?
0: 그건 날 따라오면 알려주지.
2: 오늘도 제이님은 훌륭한 소방관이 되기 위해 훈련을 시작합니다. 안전!
3: 우와! 형아 진짜 잘한다! 나도 같이!
2: 무겁잖아!

0: 얘들아, 안녕. 너 하림이 맞지?
1: 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0: 네 엄마 친구야. 지금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 얼른 병원으로 가자, 얼른.
1: 엄마가요?
0: 엄마가 보면 좋아하시겠네. 얘들아, 신기한 거 보여줄까?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짜잔.
1: 와, 맛있겠다.
0: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더 많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1: 네.
2: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 어?
0: 자자, 조심조심.
2: 모두 어딜 가는 거지? 잠깐,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0: 어?
2: 야, 일렉트로?
0: 에? 누가 불렀나요?
2: 무슨 짓이야? 거기서!
0: 에? 뭐야, 저 꼬마는? 출발해! 어? 같이 가!
2: 마리 팀장님!
3: 어머, 제이야, 무슨 일이니?
2: 일렉트로가 주변의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고 있어요. 타이탄을 출동시켜주세요.
3: 알았어, 바로 보낼게.

0: 멈춰!
1: 어림없지.
0: 또한 이런
2: 레스큐 제트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0: 유리 누나,
2: 제이, 내가 앞을 막을게.
3: 그럼 뒤는

0: 될 수는 없지.
1: 유리 누나, 괜찮아?
0: 어? 그보다 어서 쫓아가자. 드론이 위치를 알려줄 거야.
2: 저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사라진 메가삼동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부모들은 아이들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3: 제발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요.
4: 성공이야! 메가 시티는 혼란에 빠졌다고!
5: 혼란스러운 건 좋은데 여기도 대혼란이잖아! 얘들 어떡할 거야! 얌전히 좀 있으라고!

0: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시티의 혼란과 슬픔 아니겠어?
1: 난 모르겠으니까 뒷수습은 알아서 하라고.
2: 이 건물이 맞아.
3: 내가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볼게. 신호하면 아이들을 구조해줘.
0: 이제 무거워. 내려요, 내려.
3: 어?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일단 유리 누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0: 더 이상 못 참아. 안 내려가면 찌릿찌릿합니다. 전기 맛을 한번 보여주지. 찌릿찌릿.
3: 그만 둬.
0: 잘 놀다 왜 이래요?

0: 왜 이러긴? 타이어 로봇가 아이들을 구하러 온 거지.
1: 타이어 로봇? 우와!
0: 얘들아, 저 사람은 악당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2: 여긴 어떻게 알고 왔죠? 야!
0: 야구를 치러.
2: 삼키기만 해봐요. 거기서요?
0: 와! 치사해!
2: 설마 그대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요?
0: 탄탄! 잘했어! 아주 아슬아슬했다고! 탄탄! 액션!
2: 저 고철 덩어리가 라이트닝 빅뱅 어택! 이야!
0: 리플렉트 필드 가동! 자!
2: 자! 이걸 저렇게 쉽게 막는다고요?
0: 아니, 이건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돌려주는 기술이라고! 자! 어? 받아라, 일렉트라!
2: 자, 잠깐만! 건물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다쳐!
3: 아이들 구조 완료! 미안해, 일렉트로!
0: 그렇다는데? 그럼, 안녕!

0: 어마어마하네. 어? 저건 설마 마그마 엑스?
1: 오늘의 안전 교육.
2: 오늘 파이어 로봇은 어린이 유인 사건을 직접 해결했지? 그럼 어린이들이 나쁜 사람에게 유인당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이 중에는 어린이를 데려가려는 아주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 누구일까?
0: 얼굴에 흉터 있는 사람이야. 그냥 봐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3: 아니야, 둘 다일 수도 있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생긴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걸.
2: 그래, 유리 말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외모만 가지고 구분해서는 안 돼.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만약
0: 엄마나 아빠 친구라며 접근해서 엄마 아빠가 아프니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3: 과자, 장난감, 돈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0: 길을 묻거나 짐을 들어달라거나 또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등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2: 그래,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야.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0: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2: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네,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배운 AI 허성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AI로 영상 만드는 법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 컷, 컷들을 이어붙이는 것에 그쳤다면 오늘은 그걸 가지고 좀 더 긴 스토리를 만드는 법을 배워볼 겁니다. 오늘 같이 해주실 현광민 PD님 다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영상 만드는 현광민 PD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와!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울 건 좀 어떤 것들일까요?
1: 아, 오늘은 1분짜리 쇼폼을 한번 만들어보죠.
0: 오, 쇼폼. 요즘 또 쇼폼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1: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이야기를 만드냐잖아요.
0: 네.
1: 오늘은 초등학생의 일기를 한번 재미있는 쇼폼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0: 좋습니다.
1: 저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있었던 일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기를 써볼게요.
0: 네.
1: 엄마가 두부를 사오라고 했다.
0: 네.
1: 마트에서 두부를 샀다.
0: 네.
1: 오다가 넘어졌다.
0: 아, 실화인가요?
1: 비밀입니다.
0: 아, 예.
1: 네. 두부는 부서졌지만 나는 안 다쳤다.
0: 아하.
1: 엄마는 두부 걱정을 먼저 했다. 나도 좀 걱정해줬으면 좋겠다.
0: 아, 어우, 정말 솔직한 감정이 담겨있는. 그치만 두부는 자연 회복이 안 되지만 우리는 자연 회복이 되거든요.
1: 그럼요.
0: 그래서 어머니의 걱정이 좀 옳은 걱정일 수 있다.
1: 그리고 나는 안 다쳤다라고 이제 돼 있는 거 보면 다치진 않았으니까.
0: 다행이네요.
1: 네네네. 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어 볼 건데, 아,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0: 네, 약간 막막한데요.
1: 그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콘티라는 거예요.
0: 아, 콘티.
1: 네, 콘티가 뭐냐면은 저희가 영상을 제작할 때 막 너무 많잖아요, 해야 할 게.
0: 네네.
1: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0: 설계도, 설계도.
1: 네, 영상 설계도, 설명서. 그래서 설명서를 먼저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영상을 하나씩 만들면 되는데요. 제미나이를 일단 우선 키고요.
0: 네.
1: 그리고 요 일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이 일기로 영상 콘티를 만들어줘. 그리고 우리가 또 그냥 인물이 나오면 또 조금 심심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주인공을 고슴도치로 한번
0: 아 좋습니다. 귀여울 것 같은데요.
1: 네, 주인공은 고슴도치로 바꾸고
0: 그렇지.
1: 네, 일기 한 줄에 한 컷씩 지금 여섯 줄이니까 총 여섯 컷으로 구성을 해줘. 그리고 대사가 또 길면 우리가 또 힘드니까

0: 나도 아픈데.
1: 네, 요 이제 여섯 컷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먼저 만들고 영상을 만들면 되는데 이제 하나 만들고 또 동영상 하나 만들고 이러면 좀 복잡하니까 네네. 한 번에 이미지 여섯 개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여섯 개를 또 한 번에 다 동영상으로 바꾸고 요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로우 3에 들어가서 이미지로 설정을 해주고요. 프롬프트를 한번 써볼게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떤 느낌으로. 네. 고슴도치가 한국의 아파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나온다. 그리고 또 고슴도치니까 꼭 네 발로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뒤에 두 발로 서 있다고 또 추가로 써줄게요.
2: 그래야 좀 더 리얼하겠네요.
1: 네. 네네. 그리고 저는 약간 실제 고슴도치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뒤에 어떤 느낌으로는 굳이 적지 않을게요.
2: 네.
1: 적지 않으면 실사로 나오니까요.
2: 좋습니다. 꿀팁이군요.
1: 네. 프롬프트를 적는 게 콘티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2: 네.
1: 콘티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설계도이고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것 뿐이지 좀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도 됩니다.
2: 아, 저 설계도는 참고만 하고 우리 네네. 스타일대로 좀 맞춰서 하면 되는 건
1: 맞습니다. 자, 네, 두 개가 나왔는데 어떠세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2: 두 번째가 나은 것 같아요.
1: 두 번째 그림으로.
2: 두 번째 게 좀 더 리얼한 것 같습니다.
1: 네. 요 고슴도치가 그대로 마트에서 두부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고 요 이미지에서 수정을 또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프롬프트를 한번 써볼게요. 고슴도치 슈퍼마켓에서 두부를 들고 기뻐한다.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아,
1: 아이고
0: 순두부.
1: 아, 너무 귀엽네요.
2: 네.
1: 아, 딱 기뻐하는 얼굴까지 좋습니다.
2: 아, 귀여워.
1: 자, 그러면 세 번째 커트가 뭐죠? 한번 콘티를 다시 볼까요?
2: 돌풀에 걸려 공중에 붕 떠야 돼요.
1: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이미지 투 비디오잖아요.
2: 네네.
1: 이미지의 첫 장면인데 첫 장면부터 넘어져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2: 네네.
1: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 전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2: 네, 좋습니다. 네.
1: 그리고 그 넘어지는 것은 이따 동영상 만들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볼게요. 고슴도치 두부를 들고 집으로 가는 길 신난 표정. 네, 두부를 잘 샀으니까. 네, 그 다음 컷은 이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옆에 으깨진 두부가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 이제 요 컷으로 할 거잖아요.
2: 네네.
1: 그러면 이제 넘어져 있는 상태인데
2: 네.
1: 여기서 또 기술이 하나 들어갑니다.
2: 어허.
1: 바로 기술의 이름은 클로즈업입니다.
2: 클로즈업.
1: 네, 가까이서 보듯이 아니면 이제 크게 확대해서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만든 화면들을 보면. 화면 사이즈가 다 비슷해요.
2: 네네.
1: 풍경이 있고 고슴도치가 있고
2: 풀샷.
1: 풍경이 있고 네 맞습니다. 네. 풀샷이에요.
2: 네.
1: 근데 이제 풀샷만 나오면 조금
2: 재미가 우리가 없죠.
1: 맞아요. 고를 때 이런 기교가 한 번씩 들어가 주면 좋습니다.
2: 와, 여러분들 이거 너무 꿀팁입니다.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앵글 구도를 좀 우리가 지시해 볼 수 있다는 거.
1: 클로즈업의 기능이 또 강조해 주는 느낌이 있어요.
2: 네.
1: 우리가 넘어져서 두부가 으깨졌으니까 으깨진 두부를 한번 클로즈업으로 만들어 볼게요. 두부가 땅에 떨어져 있다. 그리고 으깨져 있다. 추가로 클로즈업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안돼.
1: 아니 두부가 너무 껍데기까지. 엄마가 좀 슬퍼하실만 한데요.
2: 그러니까요.
1: 그러면 이제 다음 컷. 엄마가 달려와서 부서진 두부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 전 컷을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부가 부서져 있고 엄마랑 아기 고슴도치가 같이 있는 모습. 엄마 고슴도치, 어린이 고슴도치, 땅에 떨어진 으깨진 두부를 보고 서 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 근데 죄송한데 애가 너무 작아졌는데 갑자기? 제가 저 두부를 어떻게 들고 왔죠?
1: AI적 허용이라고.
2: 아, AI적 허용.
1: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줬고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또 두부만 보니까 어린이 고슴도치 친구가 좀 화가 날 거잖아요.
2: 속상할 거죠.
1: 속상하고 이 친구의 얼굴을 한번 클로즈업 해볼게요.
2: 좋습니다.
1: 왼쪽 어린이 고슴도치의 얼굴 클로즈업이라고 쓰고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2: 와, 근데 제가 고슴도치가 아니라 그런지 이 표정을 읽을 수가 없네요. 시무룩한 건지 좀 기쁜 건지 화가 난 건지
1: 요 애매한 표정인데 요 네. 표정은 저희가 동영상 만들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2: 그렇군요.
1: 네, 요게 시작 그림이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여섯 커트를 다 만들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순서대로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요 창을 설정을 해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바꿔주고요.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이니까 프레임을 선택해주고 한 컵당

0: 그림을 6초 정도로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네.
0: 네, 드래그를 해서 우리 저번 시간과 다르게 대사가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프롬프트에 두부를 사올게 라고 말한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2: 대사까지.
0: 네네.
3: 그럼 내가 대사도 치나요?
4: 네. 두부 사올게.
3: 아, 뮤지컬 영화였군요.
0: 아, 근데 우리가 또 뮤지컬로 하면은, 이제 왜냐면 이제 앞에와 뒤에 음악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2: 아...
0: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음악은 없다라는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5: 두부 사올게.
0: 아, 좋아요, 좋아.
3: 오, 귀여워, 귀여워.
0: 2번부터 6번 컷도 똑같이
1: 네?
0: 드래그를 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1: 네.

0: 네, 6개의 영상이 완성이 됐는데요. 우리가 그럼 이제 무료 편집 툴로 이 6개를 순서대로 배치를 해서 영상을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영상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 네, 좋아요.
2: 두부 사올게. 맛있겠다.
3: 아이고, 두부가 으깨져서 어떻다냐.
4: 나도 아픈데.
1: 우리가 이 컴퓨터 앞에서만 앉아가지고 이 정도 퀄리티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훌륭한 영상인 것 같아요.
0: 아, 그런가요? 네. 아, 다행이네요.
1: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만약 내가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따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0: 요즘은 이제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AI를 활용해서 만들어보시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꼭 보고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되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2: 와, 우와, 우와, 우와. 왜 안 되지? 나는?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3: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1: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와. 잠깐만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3: 감동적이다, 그냥 좀. 미치겠네.
2: 와, 장관이다, 진짜.
3: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EBS 뉴스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논의가 뜨겁습니다.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방식을 바꾸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교육재정을 줄여본 나라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교부금 개편이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교부금 개편, 어려운 재정 문제처럼 들리지만 사실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하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1: 네, 교부금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운영비를 말합니다. 교직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급식, 돌봄, 상담, 특수교육, 기초학력 지원, 학교 수도료나 냉난방 비용, 학교 시설 개선 이런 곳에 모두 쓰이는 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재정이 부족해지면 오늘처럼 더운 날에도 아이들이 찜통 교실을 견뎌야 할 수도 있고요. 부실한 급식을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과목 개설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체감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0: 네, 현재는 내국세 수입의 20.79%입니다.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는데요. 교육계에서는 이런 구조가 단순한 재원 배분 공식이 아니라 제도적인 안전장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1: 중요한 것은 20.79라는 숫자보다 내국세에 연동해서 의무교육 재정을 국가가 법률로 보장한다는 원칙입니다. 학교와 교사를 장기간 유지해야 하고요. 어느 지역에 살든지 기본적인 교육기회는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내국세 연동제라는 것은 교육재정을 매년 정부 부처 간 예산 협상이나 정권의 정책 우선순위에 맡기지 않고 국가 재정의 일정 부분을 의무교육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국가가 의무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구체화한 제도적 안정장치로 봐야 합니다.
0: 네, 예산 당국은 내국세 연동 대신에 경제 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식이 이렇게 바뀌면 학교 현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1: 네, 아직 구체적인 산식과 재정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기획처 안은 내국세 20.79% 연동을 폐지하고 직전 연도 교부금의 최근 3년 평균 경상 성장률과 평균 학령 인구 증감률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다행히 현 정부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제 여건이 좋아서 당장 교육재정 총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요. 문제는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서 나중에 혹여라도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에 교부금 총액은 줄지 않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감안한 실질 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학생이 10% 줄었다고 학교 운영비도 똑같이 10%로 줄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재정 압박이 시작되면 신규 교원과 여러 지원 인력을 줄이고 선택 과목이나 기초학력 지원, 시설 개선을 미루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체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사실 교육 투자는 그렇게 눈에 효과가 바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사실은 감축 대상으로 거론되어 왔죠. 우리보다 먼저 교육 재정을 줄였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1: 네. 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교육 재정을 개편한 사례는 대부분 국가적 재정 위기 상황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여건이긴 합니다만 결국 교육 여건 악화와 교육 격차 확대 같은 부작용이 생겨서 교육 투자를 다시 확대하거나 복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습니다. 2010년대 금융위기 이후 영국에서도 정부는 교육 예산 총액은 유지됐다고 주장했지만 물가와 임금 같은 비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8%포인트가량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교직원이나 교과목 개설이 감축되어서

0: 직접적인 학생 지원 축소로 이어졌고요. 급기야 2018년에는 교장 선생님 약 2천여 명이 더 이상 줄일 것이 없다라는 구호를 걸고 시위를 할 정도였습니다. 교육재정 문제는 선거 쟁점이 됐고, 영국 정부는 2019년부터 재정을 다시 복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금융위기 이후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학생이 1인당 지출이 약 7%포인트가량 감소했습니다. 관련 연구에서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감소하면서 시험 성적과 대학 진학률이 함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도 교육재정에 대한 불만은 교원 총파업과 선거 쟁점으로 이어졌습니다.
1: 네, 영국과 미국의 상황을 봤는데 일본의 대응도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일본은 학생 감소와 교육 재정을 어떻게 연결해서 좀 해법을 찾아봤을까요?
0: 일본도 학교 통폐합은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교육 재정을 같은 비율로 감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사례의 핵심은 학생이 줄면 재정도 똑같이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교 통폐합은 합리적으로 추진하되 확보된 재정 여력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거나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1: 네, 반대로 지금까지의 교육 재정이 좀 비효율적이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교육청에 적립된 기금이나 이월급, 뭐또 중복 사업 같은 이런 사업을 놓고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요. 현행 제도에서 먼저 손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현행 제도도 분명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도 안정화 기금의 과도한 적립이나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사업, 그리고 예산의 과도한 이월과 불용, 불효불급한 시설 투자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비슷한 사업을 각자 따로 추진하면서 생기는 비효율과 중복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부금의 지역별 배분 방식도 더 정교하게 조정해서 지역별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교육청 사업의 재정 낭비와 비효율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현재 교부금 개편 논의가 한창인데요. 이 논의를 좀 생산적으로 이어가려면 어떤 기준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0: 네. 지금 재정 당국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현행 20.79%를 유지할 때와 개편안을 적용할 때 앞으로 최소한 10년 동안은 교부금이 연도별로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는 논의를 구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는 안정화 기금의 이월과 불용, 중복 사업을 개선하는 재정 효율화이고요. 다른 하나는 의무교육 재정의 총량과 보장 방식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재정 효율화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크지만 이 공감대가 곧바로 내국제 연동제 폐지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객관적인 추계와 그에 따른 교육 현장의 역량 평가를 공개하고 국회, 교육당국, 교육청, 학부모가 함께 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결국은 재정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과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여부는 구분해서 논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지역교육 현장에 의미 있는 움직임을 전해드리는 지역교육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진태희 기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국립의대 신설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전남, 광주, 그리고 경북에 국립의대 신설 계획서를 내라고 요구했는데요. 제출 기한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전남은 아직 대학 간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죠.
1: 네, 그렇습니다. 이 교육부가 지난 7일 이 전남, 광주와 경북에 공문을 보내서 오는 20일까지 국립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30년 개교가 목표인 만큼 단순히 의대가 필요하다는 당위성뿐 아니라 의대 부지를 어디에 확보할지, 또 임상교원을 어떻게 충원할지, 의대와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지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야 합니다. 이 교육부는 계획서를 검토해서 이르면 이달 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이 문제는 전남이 아직 대학 간 합의를 끝내지 못했던 겁니다. 이 전남은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는데 이두 대학이 핵심 쟁점인 의대와 대학병원 소재지를 놓고

0: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 민영배 시장 측이 목포에 의대를 두고 순천엔 우선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짓는 중재안을 내놨었는데요. 하지만 목포대가 동의한 반면 이 순천대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중재는 무산됐습니다. 이 순천대는 의대 없이 대학병원만 순천에 두는 건 한쪽의 치우친 아니란 입장입니다. 오히려 목포에 대학병원을 두고 순천에 의대를 두자는 역제안까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목포대는 기초의학 교육은 목포에서 하되 임상교육은 목포와 순천에서 절반씩 맡아서 하자고 제안했다는 설명인데요. 이 각 대학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1: 누가 봐도 좀 편향된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역제안을 했었고 목포대에 모든 병상을 내기를 바랐고 우리는 추후에 대학병원을 생기겠다. 나는 역제안을 했었고요.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신 거고.
2: 임상도 반반 나눠서 하고 기초만 여기서 이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임상 이제 100명이 들은 50명씩 나눠서 임상 교육을 하면 돼요. 의대를 완전히 한 군데만 다 두고 한쪽에는 안 두겠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3: 네, 이렇게 두 대학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전남이 난항을 겪는 동안 함께 후보에 오른 지역이 경북이지 않습니까? 경북은 의대와 병원 설립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다고 하죠.
0: 네, 이 경북은 국립경국대를 중심으로 국립의대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전남과 가장 큰 차이는 의대와 병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이 어느 정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경북도는 의대 부지로 안동 예천에 있는 경북도청 신도시 안에 최소 13만 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정원 100명 안팎의 의대와 또 500병상 이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북은 의대가 없는 지역의 낮은 의료 접근성과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 신설 필요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교육부가 제출된 계획을 검토해서 이르면 이달 말 신설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남은 일주일가량이 전남과 경북 모두에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3: 네, 다음은 교권 보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도교육청들이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잇따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교권 보호 체계와 크게 달라지는 점은 뭡니까?
0: 네, 가장 큰 차이는 이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학교나 피해 교사에게 대응을 맡기지 않고 이 교육청이 사건 초기부터 직접 개입해서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은 오는 21일부터 300명 규모의 교권보호 전담관을 선발해 운영합니다. 이 교원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경찰, 의사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데요. 이 아동학대 신고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그리고 악성 민원 등을 겪는 교원에게 전담관을 1대1로 배정해서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지원합니다. 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사안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법률 자문이나 심리 상담까지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충남도 비슷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활동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빠르면 1시간 안에 피해 교원을 찾아가는 신속 대응 체계를 도입합니다. 이 학교에 직접 투입돼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사안 조사관 10명과 또 교원과 보호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갈등 조정관 100명가량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 그동안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 교원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자료까지 정리해야 해서 이 업무 부담이 굉장히 크고 또 조사 과정에서 2차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 등 외부 인력을 투입해서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또 학교의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특히 갈등 조정관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 교사와 보호자 사이의 갈등을 초기에 중재해서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습니다.
3: 네, 이런 전담 조직이 다른 지역으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서울과 세종 등 7개 교육청이 유사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경기뿐 아니라 부산과 강원, 충남, 경북, 제주, 대전 등도 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교권 침해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대구교육청은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 개정과 또 기존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교육부 차원에서 법률과 상담 등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 교육청과 학교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현장의 시각도 엇갈리는데요. 이 외부 인력이 개입하면 사건이 학교 안에서 알려질 수도 있어서 이 피해 교사가 도움을 요청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에 이 학교 관리자에 따라 달라졌던 대응을 외부 전문가가 맡게 되면 보다 객관적이고 또 균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3: 네, 다음은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투신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에요. 학교와 교육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 네, 이 외국에서 제주로 이주한 5학년 초등학생이 또래들의 괴롭힘을 겪다가 지난해 11월 학교에서 투신을 시도했는데요. 이 친구들이 제주에서 큰 사고는 피했지만 이후에도 가해 학생들의 조롱이 이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교육청 설명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사는 투신 이후인 지난 4월 신고가 됐는데요. 신고 이후 시간이 5개월 정도 걸린 셈입니다. 쟁점은 투신 시도 직후 학교와 교육당국이 제대로 대응했는가입니다. 이 제주교육청은 당시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즉시 유선 보고했고 보호자 안내와 긴급회의 그리고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도 이뤄졌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시민단체는 교육청 매뉴얼상 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관련 부서에 사고 보고서와 학생 자살시도 사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공식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투신을 막은 학생에게도 별도의 심리 지원이 제공되지 않았고 또 학교 측이 학교폭력 신고를 보류하도록 설득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 교육청도 정식 보고와 기록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 인정했는데요. 이 학생 보호와 지원 과정을 다시 조사하고 피해 학생과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경찰 수사도 함께 시작됐는데요. 이 피해 학생 학부모가 당시 교장과 교감, 학교폭력 담당자를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 경찰은 학교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3: 네, 지역의대 신설부터 교권보호체계 그리고 제주의 학교폭력 논란까지 살펴봤습니다. 진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8월 12일 수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0: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무엇이 궁금한가요?
3: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2: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4: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5: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 영암 사람들은 닮아 정이 넘치는 장이 있습니다.
7: 낙지, 독전의 낙지, 냉물. 원래 여가 낙지 바탕이죠, 여가.
6: 명물 낙지는 소와 만나 맛있는 보양식을 탄생시켰죠. 어디 그뿐인가요? 농부가 흘린 땀은 달콤하게 결실을 맺어 영암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향기로운 꽃향기를 따라가면 만날 수 있는 비밀의 정원. 부부는 영암에 와서 인생의 행복을 찾았다는데요.
8: 맛있다고 할 때 박수 치고.
6: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도 명물을 지켜나가고 나누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영암의 남쪽 이야기입니다. 그중 먼저 학산면으로 가볼까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참 아늑한 풍경이죠. 조용할 것 같지만 오래전부터 5일에 한 번은 독새통을 이뤘다는데요. 바로 독천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운 좋게도 오늘인데요. 싱싱한 해산물이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는 독천장. 전라도 사투리로 물건이 허천하게 많다고 휘어서 허천장이라고도 불렸다죠.
9: 어머니, 오이, 오며미. 오며미, 오늘 이쁘게 화장하고 올라있는 니 짜스고. 큰일 났네, 화장도 안 하고.
10: 몇 시에 나오셨어요?
9: 우리?
10: 네.
9: 6시였지? 6시.
10: 6시에?
9: 네. 시골이라 일찍 나와, 사람이.
10: 뭐 가져오셨어요?
9: 허둥이하고 칼치하고 맛하고 낙지하고.
11: 칼치는 얼마씩이요?
9: 주란대로.
11: 주란대로?
9: 예.
6: 정도 넘치죠.
9: 얼룩아 많이 줄게.
10: 여기 독천장이 우리 동네분들한테는 어떤 장이에요?
12: 없어서는 안 될 장이지, 전장이지. 삼계면 사람들이 이 장을 타본디.
10: 삼계면이요? 어디?
12: 삼호. 군소, 미암.
6: 그 옛날 한석봉 선생의 어머니가 떡을 팔았던 곳도 독천장이랍니다.
9: 오이가 너무나 비싸가지고 올라가지고. 거의 5천이요?
13: 네.
9: 자, 죄송해요. 때깐들에서 5개 5천 줘가지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장살 말할 것도 없지. 50년. 50년. 28세부터 시작. 76. 우리 박사장 딸도 되고 며느리도 되고 하나뿐인 내 며느리. 사랑하는 내 며느리.
14: 한 달에 한 번도 안 쉬셔요. 명절 때, 오로지 명절 때 그때만 쉬시고. 1월 1일 날 항상 약속을 하죠. 올해까지만 한다고. 그것이 벌써 내가 시집 온 지 10년 됐는데 10년 차 그 말 듣고 있어요. 맨날 싸워요, 싸워.
9: 거의 사랑 싸움이지, 싸움이에요?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14: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도 안 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건도 많이 하고. 물건 욕심이 어마어마하시니까.
9: 엄마 안 간다 해갖고 또 갔어? 또 가그라고. 그래도 장사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물건 다 해놓고 비가 온다고 안 가면 그 물건을 어떻게 소비시켜. 그래서 장사는 안 가면 안 된 거예요.

0: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간 것이.
1: 싱싱한 채소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독천장에서 가장 유명한 명물은 따로 있다는데요. 그게 무엇이요?
2: 이금자 낙지. 응? 낙지. 독천의 낙지. 맹물. 독천의 맹물.
1: 캬, 전남에서 이름 꽤나 날렸답니다.
2: 독천 원래 여가 낙지 바탕이죠, 여가.
1: 현재 낙지는 갯벌과 함께 사라졌지만 독천 낙지 거리는 형성이 돼서 그 맛을 추억할 수 있는데요. 거리 양옆으로 있는 가게가 약 30개. 모두 낙지를 전문으로 하는데 빠지지 않는 메뉴가 바로 갈락탕입니다. 어디 한번 구경 좀 해볼까요? 때마침 나오네요. 와. 이야, 갯벌의 산삼, 낙지와 영양 만점, 소갈비가 만난 갈락탕. 이곳에선 보양식으로 삼계탕보다 더 인기라죠.
3: 저희 직원이 몇 년간의 고생 끝에 이번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수. 인신부의 보양을 위해서 저희가 낙지를 먹으러 왔습니다.
4: 확실히 몸보신 하고 갈 것 같습니다. 예.
3: 삼계탕보다는 개운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든든한데 삼계탕 고기는 기름에 조금 느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잡아주는 거를 낙지가 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양이 되면서도 훨씬 더 깊고 맛있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5: 뜨끈하고 든든하죠?
6: 그래요?
4: 개운하고 깔끔한 맛이 나요. 네.
6: 그래요?
4: 네.
6: 뭐가 제일 맛있어요?
4: 낙지가 최고 맛있어요.
1: 이 맛이 소문나서 이제는 전국에서 식객들이 찾아온다는데요. 그 1등 공신은 뭐니 뭐니 해도 낙지. 토박이인 맹정자 씨도 낙지를 보면 옛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7: 낙지는 어렸을 때부터 접했거든요. 아버님이 제가 지금 막내니까 오래됐죠. 아버님이 장사를 하셨으니까. 미암 앞바다 있어요.
1: 갈비요, 한우 갈비. 19년째 만들어온 갈락탕. 시간이 지나도 쏟는 정성은 변함없답니다.
7: 첫째는 이제 살밥이 있어야 고기가 뜨면은 갈락탕 뜨면은 먹잖아요. 살밥이 좋아야만이 갈락탕 뜨면은 갈비하고 같이 어울려지지.
1: 그런데 갈비와 낙지가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7: 옛날에는 미얀마 앞바다에 낙지가 엄청 나왔어요. 엄청 나왔는데 그 낙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북천에 오일장에 우시장이 있었어요. 소하고 같이 이 접목을 시키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갈락탕 먼저 끓이게 됐는데 그래서 독천에서 갈락탕이 유명하게 됐어요.
6: 그 전에는 따로따로 했어요?
7: 그 전에는 그냥 안 했죠. 그냥 낙지를 그냥 막 끓여서만 먹고 그냥 잡아서 그냥 데쳐서 먹고 그 갈락탕이라는 걸 몰랐죠. 근데 80년도에 그때부터 지금 갈락탕이 유명하게 됐어요. 80년대부터. 70년도 후반.
1: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도 최고의 보양식이었던 갈락탕. 이제는 영암의 명물이 되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드넓은 평야지만 예전에 이곳은 갯벌이었답니다.
8: 전부가 다 벌이었으니까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1: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는데요.
8: 항아리 뚜껑에다가 바닷물을 받아가지고 낙지를 잡아서 거기다 담아가지고 위에다 대나무 그 대잎사귀를 줄기를 잘라가지고 위에 덮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덕천까지 와서 덕천에서 이제 노상에서 도로 노상에서 이렇게 이제 판매를 그때 그 시절만 해도 낙지 한 마리에 5원, 10원 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제일 그립죠.

0: 그래도.
1: 그럴 때마다 동네에 남은 흔적을 보며 그 시절을 추억하는데요. 이곳은 바다에 나갔던 사람들이 몸을 씻던 곳이었답니다.
0: 민물 때는 물이 이제 들어올 때는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쓰면은 뻘이 한 거의 100m 정도 뭐 그렇게 뻘이 부드럽고 뭐 낙지 사는데 최적이라고 했었으니까 그 당시에.
1: 과거 영산강과 바다가 만나 형성된 갯벌은 먹이가 풍부해 낙지밭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1981년 영산강 하구뚝이 생기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옛 이야기로만 전해지는 영암 낙지. 하하, 그 명성은 단락탕에 이어갑니다.
2: 한 시간 반 정도 삶아놨다 담아놨다가 이제 손님 오실 때 끓여서 나가는 거지.
1: 갈락탕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2: 인삼. 인삼.
1: 갈비탕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 화룡점정, 낙지가 들어가야 갈락탕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국물 맛이 한층 시원하고 담백해진다는데요. 캬, 보기만 해도 기운이 솟는 기분. 이곳 사람들에겐 그리운 추억이자 고마운 맛입니다. 영암의 대표 맛이 갈락탕이라면 대표 특산물은 무화과인데요. 현재 1,400여 농가가 무화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름부터 가을이 제철이라 지금 한창 바쁜 시기. 무화과 척척박사인 진성 씨도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작물이 그렇지만 무화과도 농부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자식을 키우듯 상처 하나 생기지 않게 정성을 다하고 있죠.
3: 이 잎사귀들끼리 바람에 날리면은 서로 열매가 상처를 이렇게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가지를 묶어주는 역할이죠.
1: 영암 삼어읍은 무화과 시베지이자 최대 생산지입니다.
3: 무엇보다도 햇빛량이 가장 많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여기가 최적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 무화과의 고향은 지중해 연안. 영암 삼어읍은 해풍과 일조량이 풍부해서 지중해 기후와 비슷한데요. 그래서 무화과를 키우기에 최적의 환경이랍니다. 영산간 유역의 기름진 땅도 질 좋은 무화과 생산에 한몫한다네요.
4: 밑에 열린 건 상당히 컸죠?
3: 네.
4: 이것은 앞으로 20일 있으면 노지가 수확이 시작될 거예요.
1: 이젠 계절에 상관없이 무화과를 맛볼 수 있다는데요.
3: 잎 하나에 열매 하나 이런 게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뭐 사계절 재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죠.
1: 진성 씨가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사계절 재배 가능한 무화과 농법. 바로 이 안에 그 비밀이 있는데요. 추위에 약한 무화과를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는 한편 신기술을 적용해 겨울에도 수확이 가능하게 됐답니다.
3: 작년 가지를 일정한 형태로 양쪽으로 배치를 시키죠. 햇볕이 잘 들게 하게. 여기에서 나온 걸로 수확을 겨울철에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봄철에 다시 성장한 것들이 위에는 열려 있는 거죠. 이게 8월 중순까지 수확하면 다 될 거예요.
1: 계절에 구애받지 않아서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군요. 아이 주먹만큼 커다란 무화과. 속도 참 실하네요.
3: 이게 꽃이거든요. 꽃이고 암술은 수술은 여기 가쪽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암술이에요. 그리고 먹을 때 사각사각 씹히는 게 씨앗입니다.
1: 농사 짓는 게 힘들다가도 익어가는 무화과를 보면 하하 잊게 된다는군요.
3: 예. 형님 오셨네. 형수님도 오시고 우리.
5: 안녕하세요.
1: 반가운 손님의

0: 정체는 무화과 농사를 짓는 농부들입니다.
1: 반갑습니다. 아, 또 무화과 좋다.
2: 어떻게 하면 무화과가 더 많이 열리거나 병충해가 없거나 하는 그런 연구들을 아주 매일매일 열심히 하십니다.
0: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는데요.
3: 양쪽 측문하고 천창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4: 옆에 측창은 무조건 열어놔요. 그리고 순한 햇이 있으면 꼭 틀어주시고 배기현덕으로.
5: 열매가 계속 달려야 되는데 위까지가 열매가 안 달려요.
6: 건너뛰기 하는 방법만.
3: 예, 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좀 도전적이고 또 배울 점이 많죠.
4: 잘하는 거 보면은 뭐 자식 키우는 것처럼 참 흡족하고 또 이걸로 또 우리가 또 생계도 유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저한테는 값진 보석과도 같죠.
0: 무화과를 키우는 농부만이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달콤한 기쁨이겠죠. 자, 이번엔 이웃에 있는 검길 마을로 가봅니다. 한적해 보이는 마을에서 바람결에 날라오는 향기를 따라 걷다 보니 어느 집 앞입니다.
7: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0: 아, 향기가 여기서 났군요.
8: 예쁜 꽃들이 많죠.
7: 여기 꽃도 어떤 꽃들이에요?
8: 이게 지금 벨가못 허브과예요.
0: 안쪽으로 들어가자 보이는 정원. 이야, 어느 분의 솜씨인지 정말 보통이 아니십니다.
8: 어떤 분이 제가 마당실에 가니까 안 된대요. 저분은 마당실에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야드 매니저 해달라고.
7: 마당새를 영어로 야드 매니저 이렇게 합니까?
9: 누가 그렇게 불러주라 하더라고요.
8: 저희의 모든 이 마당 다 정원 저기 관리하고 계세요.
0: 이곳은 고향에 돌아온 진만 씨가 아내 인숙 씨와 함께 만든 정원인데요. 사계절마다 어울리는 꽃을 찾아서 하나씩 심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아름다운 정원이 됐다는군요. 여름에 인숙 씨의 마음을 훔친 꽃은 수국. 아름다운 수국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더위도 잊는다고요?
7: 수국을 많이 키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8: 꽃으로 피어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다른 꽃들에 비해서. 그렇죠. 처음 머금어서 질 때까지 그 기간이 최소 3개월. 최대는 어떻게 보면 한 5개월도 갈 수가 있죠.
9: 이 정원이라는 게 그냥 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조금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잡초도 잡아줘야 되고.
0: 예쁜 정원을 유지하려면 관리는 필수. 야드 매니저님이 하하 큰일 하시네요.
9: 뭐 하여튼 7월 중이나 8월 초까지는 잘라줘야 돼.
7: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9: 내년에 꽃이 안 피어요.
0: 부부에게 보물과도 같은 정원. 자, 그런데 보물이 이뿐만이 아니라고요?
8: 저의 보물은 일단 비밀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가 제가 여기 이곳에서 힐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7: 아, 그러시구나.
8: 첫 번째 보물은 일단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살아있는 생명.
7: 뭐 있어요?
8: 제비.
0: 제비들도 이것이 좋은지 일찌감치 새들어 살고 있었네요.
8: 제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장소가 이곳이거든요. 여기 지금 프랑스 자수 제가 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꽃도 입체적으로. 입체적이죠. 네. 여기는 이제 풍년 자수. 프랑스 자수 다 피어 올라와 있어.
0: 손 재주가 좋아 프랑스 자수로 작품도 만들고 강의도 하고 있다는데요. 혼자 보기엔 아까운 솜씨. 그래서 뜻맞는 지역 작가들과 정원에서 전시회를 열어 이웃을 초대했습니다. 원래 주민들과 귀농, 귀천한 사람들 사이가 조금은 서먹했었는데 이 전시를 통해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0: 하는군요. 사람들이 쉽게 친해질 수 있었던 데는 남편 진만 씨의 비장의 무기가 큰 역할을 했다는군요. 바로 파덕 피자입니다.
1: 그래서 다 이 강가에 가서 돌 주워 오지. 이게 그 열에 강한 네아 백돌이에요. 인터넷으로 그 이태리 피자 학조에 제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마스터 과정을 제가 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죠. 제가 만들고 공부하고 배워서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음식들을 접하면서 굉장히 그 기대되는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어요.
0: 전시회에서 이웃들을 위해 파덕 피자를 냈는데 얼마나 맛있었던지 마을 사람들의 최애 음식이 되었다죠. 그래서 종종 이렇게 피자 파티를 연답니다. 오늘도 거의 만석이네요.
1: 새로운 메뉴를 드릴 테니까 잘 드세요.
2: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집하고 좀 안면이 있어가지고 이 모임이 있다고 무조건 와가지고 먹고 갑니다.
0: 뜨거운 화덕에서 빵과 피자를 굽는 일은 남편 담당인데요.
1: 참나무로 열을 올리기 때문에 참나무 향도 있고 그래서 육즙도 있고 부드럽고 맛있죠.
0: 소스와 토핑은 부인 담당입니다. 자, 지금 치즈가 들어가지 않는 마리나라 피자를 만드는 중인데요. 남편을 돕다 보니 피자 전문가가 다 되었다죠.
3: 예, 거칠게 잘라지는 거하고 칼로 깨끗하게 잘라지는 거하고 풍미가 달라. 풍미도 다르고 향, 저기 어떻게 보면은 냄새도, 향기도 다르고.
1: 자, 피자가 들어갑니다.
0: 취미로 시작했지만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 화덕 온도를 이용해 골고루 잘 익혀주면 드디어 마리나라 피자가 완성됩니다. 피자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치즈가 없어서 맛이 있을까 싶지만 의외로 특별한 맛을 낸다는데요.
4: 너무 담백하고 맛있어요. 건강한 맛.
5: 바로 구워서 바로 먹는 맛이 그게 완전히 차이가 나요.
1: 저는 이 오신 분들이 너무 맛있게 드신 것이 제일 행복하죠. 예, 맛있다고 할 때 박수 치고. 판매하는 건 아니고 지인들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죠.
6: 바질도 대주고 토마토도 대주고 전에 농사 짓고 했거든요. 텃밭 농사. 그래서 같이 여기 필요한 거 저도 같이 하고 또 여기서 잘하는 요리를 제가 늘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7: 먹는 마음이 어떠세요? 느낌이? 네.
6: 맛있고 따뜻하고 흐뭇하고
5: 지나가다가 그냥 들려서 이렇게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수시로 그냥 지나가다 들리기도 하고 또 모임 있을 때 만나서 같이 이런 꽃도 구경하고.
7: 왜 이런 시간들을 마련을 하십니까?
1: 서로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그것이 인생의 또 의미이지 않겠어요? 사는 의미? 서로 즐겁게 이렇게 보내면은 서로에게 힘이 되죠.
0: 오늘도 부부의 화덕에는 피자와 함께 행복이 익어갑니다.
8: 피자가 맛있어요.
0: 고향에 돌아와 나눔의 의미와 기쁨을 알게 된 부부. 그곳에 이웃이 함께 더 좋은 고향입니다.
9: 가야보다 백제보다 훨씬 앞선 나라 사람들이 살아있던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삽니다.
10: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11: 비오고 백두에 대한 1차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44.

0: 이건 정말 특별한 공간이네.
1: 토종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2: 분만하고 있어가지고. 이보자. 깨끗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3: 우리만 먹고 땡치면 안 되잖아요. 피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4: 토종이라는 것은 저는 뿔이라고 생각해요. 뿔이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5: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무엇이 궁금한가요?
3: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2: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4: 11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5: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0: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히말라야를 너무 사랑해서 등만 나면 아내를 두고 훌쩍 떠났던 남편이 있답니다.
3: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
4: 참 아름다운 병이죠. 네.
2: 그 병은 운명의 집터를 만나 노후를 보낼 집을 지으며 찾아들었대요. 사람에 시달리는 직업을 가졌던 분도 집을 지었죠.
5: 사람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사람 소리조차도 없는 곳에 가서
2: 깊은 산속 하늘 아래 첫 동네에 아내와 단둘이 집을 지으면서 마음속 상처를 치료했답니다.
6: 오, 내가 심었던 꽃이네? 내가 심었던 나무네?
2: 운명의 집터를 만난 행복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해마다 수십만 마리 철새들이 날아와 겨울을 나는 천수만. 아늑하고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에 김호민 소장님 오셨네요.
7: 아, 이제는 은퇴도 했으니까 이제 시골에 가서 살아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근데 집을 지으려면 터를 닦아야죠. 좋은 땅이라고 샀는데 막상 집을 안 치려고 보니까 어떻게 집을 안 치지? 그 고민을 통해서 집을 지은 출연자분이 있다고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2: 오, 정원이 아름다운 집인데 소장님 뭘 그렇게 살펴보세요?
7: 아, 이 집을 보니까요. 이 터에 집을 안 짓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도로에 가깝게 집들을 안 쳤거든요. 근데 이제는 도로에 다니는 차들이 굉장히 또 많고 이 집에서 좀 떨어뜨리고 싶어 하세요. 집 뒤에는 사실 산이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집은 앞에 남향의 산이 있거든요.
2: 어머나, 정말 그러네요. 배산임수라고 하잖아요. 산을 등지고 집 앞엔 물이 있는 게 명당의 기본인데 이 댁은 그 반대로 들어섰으니 대신 이유가 뭔지 건축주 빨리 만나봐야겠네요.
7: 안녕하세요.
8: 아유, 반갑습니다.
9: 같이 계셨네요. 먼 길 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2: 운명의 집터를 만나 행복하다는 건축주들, 제일 궁금했던 것부터 물어봐야겠죠?
7: 터를 잡고 이 집을 안 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9: 예, 많이 했습니다.
7: 어떻게 고민하셨어요? 어떤 고민을 하셨어요?
9: 집 짓기 전에 한 겨울을 두 번을 났거든요.
7: 두 번을?
9: 예. 그 농막에서.
7: 아, 농막에서? 예.
9: 시골에 살아보니까 제일 좋은 게 남향이고 햇빛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무조건 남향 일자 집을 지어야겠다.
7: 건축가의 소견으로 봐도 참 어려운 땅이에요. 이게 도로를 붙여도 이상하지 않고요. 이렇게 멀리 해도 좋은 집인데.
9: 사계절을 지나보니까 어디에 집을 지면 좋겠다는 그 판단이 서더라고요.
7: 두 분 다 이곳 출신이 아니신데 어떻게 여기 이렇게 터를 잡으신 거예요?
3: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 희말병. 제가 평생 힘들어 했어요.
7: 희말병이요? 그게 무슨 병이에요?
2: 저도 처음 들어보는 병인데요. 혹시 여기 요양하러 오신 건가요?
9: 히말라야를 살아가여 지리산으로 귀촌하고자 했으나 아내의 만류로 홍성으로 온 유영국입니다.
3: 산에 남편을 뺏기기 싫어서 홍성에 자리 잡은 아내 남기선입니다.
9: 제가 처음 히말라야 트레킹을 2006년에 갔어요. 2006년에 갔는데 그 갔다 오고 나서 자꾸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년에도 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게 됐는데 그 가고 나니까 또 그 다음에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15년간이나 다니게 되었어요.
3: 자꾸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화가 나고 힘들다는 걸 느꼈죠.
2: 신문 기자였던 영국 씨는 외환위기 때 퇴직을 하고 교사였던 아내와 함께 학원을 운영했대요. 히말라야는 그 팍팍한 일상의 구원 같은 거였답니다.
9: 가면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0: 춥고 잘못 먹으니까 배도 고픈데 갔다 오고 나면 그게 이상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기억에 남고 또그 고통이 잊어질 만하면 또 가고 싶은 거예요.
1: 그게 병이에요.
0: 아, 그걸 뭐 우리들 말로는 희말병이라고 하는데 고통이 잊어지면 다시 또 찾게 되는.
2: 걱정되시긴 되셨죠?
1: 많이 됐지요. 뼈도 모서리인데 떨어지면 죽으면 그 얘기를 하고 떠났으니까 더 걱정이 되고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
0: 아, 그 희말병은 불치병이라 하더라도 참 아름다운 병이죠. 예.
3: 희말병이 심각했던 남편은 지리산 귀촌을 주장했고 그러다 합의한 게 이곳 홍성이었는데요. 글쎄 땅을 사자마자 무작정 텐트살이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0: 계약하려고 땅이 구해지자마자 더 이상 지체할 그런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또 산에도 많이 다니고 야영회화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대나무도 하나하나 베고 잡목도 베고 가시덤불도 제거하면서 하나하나 땅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 과정이 뭐 기계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것들은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 하나하나 내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 땅은 샀지만 아직 도시에서 할 일이 많았던 아내의 만류로 집을 바로 지을 수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농막 생활이었대요.
0: 집사람은 이제 집을 짓는 거는 우리 작은 애가 결혼하고 나면 그때 이제 집을 짓자. 제가 농막 생활을 한 이태하고 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 겨울이. 그래서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3: 그리하여 시작된 집 짓기. 그런데 내내 반대하던 아내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더랍니다.
1: 설계 단계에서는 저도 좀 개입을 했어요. 주방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용도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밀당을 했죠.
0: 아니, 저는 뜬금없었죠. 집 짓는 거 반대하지. 모든 걸 반대만 하다가 갑자기 집 짓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일자형 집으로 짓겠다 그랬는데 설계 도면을 보더니만 아, 주방을 거실 뒤로 넣어달라 뭐 해달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냉정하게 뭐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또 설계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람이 이러니까 다시 설계 한번 또 해보자. 지금 현재 형태 집으로 완성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한 6개월 걸렸어요.
3: 설계에만 6개월이 걸렸다는 집은 어떻게 지어졌을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층에 들어서면 과감하게 트인 문과 높은 창이 햇살을 가득 끌어들이는 거실이 기다립니다.
4: 거실 창이 시원하게 커가지고 이 앞이 다 보이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네요. 다른 집은 이 마당이 보통 이렇게 좀 아래에 있다거나 좀 내리막이라 뭐 이렇게 훤히 정원이 다 보이지가 않거든요.
0: 지형적인 영향이 좀큰것 같아요. 저산 능선을 타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가 지형이 좀 낮아요.
3: 아니, 그러면 정원 자리에 집을 짓고 집 자리에 정원을 만들었으면 됐을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4: 비가 많이 오면 사람들이 자꾸 이 짐을 올리는 게 혹시나 이제 이 빗물이 집 안으로 들어올까 봐 이제 집을 자꾸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셨어요?
0: 여기가 예전에 천수만 바다이기 때문에 비는 물은 굉장히 잘 빠져요.
3: 3년 동안 농막을 짓고 살면서 마을 어르신에게 들은 꿀정보랍니다.
4: 아니 보통 이 정도 창이면 충분히 또 빛도 들어오고 할 텐데 굉장히 정말 그 남쪽에 그 빛이 아쉬우셨나 봐요. 저 위에 또 창이 하나 더 있잖아요.
1: 근데 밤에는 또이 양반이 별도 좋아하고 달도 좋아해요. 하여튼 현실적이지 못해요.
0: 가장 현실적으로 만든 게 고천상이죠.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가장 큰 즐거움이 별 보고 달 보는 건데, 이 가만히 거실에 앉아있으면 밤에 별이 들어오고 달이 들어오고,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1: 몰랐어요.
3: 현실주의자 아내와 몽상가 남편. 성향은 다르지만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에 탄생한 의미 깊은 창입니다.
0: 빛이라는 게 어두울 때는 가장 어두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밝을 때는 가장 밝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골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두울 때는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로등제 불빛도 끄고 싶을 때가 있을 정도로 칠흑같은 어둠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의 밝은 빛이 어떨 때는 우리를 뭐 잠 못 들게 한다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게 인간의 정신을 쉬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3: 이번에는 화사한 오렌지색 타일이 눈길을 끄는 주방으로 가볼까요? 널찍한 주방에 들어서면 동쪽으로 아담한 창이 나 있고요. 바로 옆에 남쪽으로도 시원하게 창이 나 있습니다.
4: 근데 부엌이 거실만큼 큰 것 같아요?
0: 거실하고 면적이 부엌이 똑같을 거예요.
4: 똑같아요? 예, 예.
0: 처음에 설계하시는 분이 거실을 좀 넓게 빼고 부엌을 조금 줄였는데, 제가 생활하기에는 부엌이 넓은 게 좋다. 또 집사람이 이 음식을 나거나 일을 하기에도 부엌이 넓은 게 좋지 않느냐.
4: 미소 확 번지시는데요?
1: 이런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4: 아, 사용하기 편리하시죠?
1: 아이, 정말 좋지요.
4: 네, 널찍하니 정말.
1: 요리는 잘은 못해도 여기 서 있는 걸 좋아해요.
4: 아니, 거기다 무엇보다 이 창문이 아까 거실 창은 뭐 커서 좋았고, 여기는 그렇게 안 큼에도 불구하고 풍경이 다 이렇게 들어오네요.
1: 설거지 하다 보면 여기 또 천수만에 철새가 많이 와요. 그럼 이 철새들이 쭉 대열을 지어서 날아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한 마리가 막 떨어져 가요. 어떡하다가 너 혼자 떨어졌냐, 엄마 아버지 어디 있냐, 친구들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 단순히 창밖 풍경을 즐길 뿐 아니라 새와 나무와 꽃과 소통하는 주방. 저절로 자연을 품는 주방입니다.
4: 선생님 부엌이 참 특이한 게 모든 향에 창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거실하고도 창이잖아요. 물론 이게 실내 창이긴 하지만 유리도 없고. 여기서 보니까 또 거실도 되게 개방감 있게 보이고. 두 분이 이렇게 소통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벽을 아예 안 하셨으면 어땠을까?
0: 설계하시는 분이 이 기둥을 여기 세우지 않으면 너무 길어서 지지하기가 힘들다. 네.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벽체를 세우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오픈된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최대한 크게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낸 아이디어가 이 창 같습니다.
4: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벽이 있어야 책상도 기대고 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소파 기대기도 되게 애매해요. 저는 이 벽을 둔 게 참 신의 한수 같은 느낌이 들고요.
1: 네, 좋아요. 제가 여기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남편이 저 너머에서 TV를 보고 있어도 남편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으니까.
5: 그렇죠.
1: 그것도 좋아요.
4: 24시간을 볼 필요는 없으니까.
1: 그쵸,
4: 정말.
1: 있어만 다오.
4: 네, 있어만 다오. 사라지지만 마라.
1: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 희말병 때문에.
3: 이번에는 일자형 집의 서쪽을 탐구해 볼까요? 복도를 따라가서 처음 만나는 곳은 단잔장이 딱 좋은 안방이고요. 바로 옆에 이 방은 크기가 좀 애매합니다. 누구 방이죠?
4: 뒤에 보이는 방은 분명히 뭐 안방 같고요. 건너편에 있는 건 이제 화장실인데, 이 맞은편,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조차 모르겠는데, 굉장히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1: 아, 이건 제 동굴이에요.
4: 동굴이요?
1: 네.
4: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혹시 두 분이 주무시다 싸우면 누구 한 분 여기서 주무시고 주로 남편분이 여기서 주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0: 집사람이 뭐 책 보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서재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평수가 늘어나니까 이 건축비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줄이고 줄이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줄어든 게 이거 같아요.

0: 누가 밀렸더라고요.
1: 아.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집사람이 그 여기서 자고 있더라고요.
2: 여기가 편하세요?
3: 편하네요.
0: 오히려. 그래서 제가 겨울에 부탁을 했어요. 여보, 요건 나이 동굴이니까 내가 겨우 내내 이불을 안 갤 것이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근데 고맙게 좋을 대로 해라.
2: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을 수도 있어요.
1: 그래서 아직도 저는 왜 여기서 안 나오는지 이해를 못해요.
2: 안 나오세요? 네. 그래요?
1: 네. 큰 침대도 있고.
2: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방이 있는데.
1: 좋은데 왜 여기서 꼭 자지?
2: 이불을 또 내내 깔고 계시고. 이건 진짜 충분히 오해를 받을 만한.
1: 예, 언젠가는 나오겠지.
4: 젊은 시절 하던 국어 교사를 그만두고 학원 원장으로 바삐 살면서 취미 활동에 갈증이 컸다는 아내 기선 씨. 이 동굴은 아직도 기선 씨 마음속에 남아있는 소녀가 꿈을 꾸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남편의 공간을 못 본 것 같네요. 설마 없는 건 아니겠죠? 남편은 통쿡에 2층을 통으로 쓴답니다. 오, 여기가 남편의 동굴인가 봐요.
2: 생각보다는 좀 작아요, 방이.
1: 네.
2: 어떻게, 근데 윈도우 시트면 이게 여기가 주무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되나요?
1: 2층은 아주 작은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내 말이 저 공간만 있으면 된다. 작은데 이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윈도우 시트를 하면 차도 마시고 또 잠도 잘 수도 있고 앉아서 여러 가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다방면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윈도우 시트를 하게 됐어요.
0: 아니, 달밤에 정원 보는 건 안 넣어요?
1: 좋죠.
2: 땅도 넓으니까 1층을 좀 더 기역자로 한다든가 뭔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굳이 2층을 고집하신 이유가 있어요? 네.
1: 나중에 무릎이 망가질 때 망가지라도 현재는 즐겨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더 컸어요.
2: 역시 희말병 걸리셨던 분은 다르게 다르네요. 그 위로 올라가야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0: 아마 기어스라도 올라올걸요?
4: 히말라야를 올랐듯 2층에 올라 이 자리에 앉으면은 영국 씨가 좋아하는 자연을 멀리까지 만끽할 수 있대요. 영국 씨가 히말라야 다음으로 좋아하는 거는 독서라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자리에서 자연을 옆에 끼고 하는 독서랍니다. 이 댁에는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가 있답니다. 바로 이 정원인데요.
2: 정원이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혹시 선생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1: 직접 디자인이라기보다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2: 이 정도 정상이면 진짜 어마어마한데.
1: 처음에는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꾸몄는데 꾸미다 보니까 집사람이 치유의 정원을 만들면 어떻겠냐.
4: 이 정원엔 특별한 게 있답니다.
1: 신발 벗고 자 천천히 걸어요.
4: 아내를 위해 모나지 않고 예쁜 자갈을 고르고 골라 몇백만 원을 투자해 깔았다는 맨발 산책로입니다.
1: 요즘 혈당 관리는 어때요?
0: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다행이다.
0: 글쎄, 걸어다니면서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1: 아무래도 운동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0: 그런 것 같아요. 멀리 안 나가도 되고 얼마나 좋아.
4: 그런데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드는 남편답게 이게 끝이 아니었대요.
1: 처자도 그렇고 친구가 맨발을 걷는데 몸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집 이 정원을 맨발을 걷는 정원으로 좀 만들었어요.

0: 만들어 달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원 만드는 것도 반대하고 그랬는데 무인 일로 이거 뭐 또 맨발 걷기 정원을 만들어 달라 그러길래 그건 뭐 아, 이제는 찬성하는구나. 섹터별로 중간에 난 길에는 마사와 이 또 모래를 깔아가지고 이 맨발길로 다 만들었어요.
1: 저기 황토 맨발길도 있죠.
0: 그리고 탑 주변에는 제가 그 저 황토 그 가져와가지고 황토길로 만들었어요. 그 탑돌이 하라고.
1: 처음에 저 자갈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이 디디기가 좀 불편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좋긴 좋구나. 저녁 되면 혼자 나와서 뭐 밤이든 아침이든 우리 거니까 언제든지 나와서 제가 걸어다니면서 이제 건강을 관리하고 있지요.
2: 처음부터 이쁜 집을 지을 생각은 없었답니다. 그저 부부 둘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집을 지었대요. 그중 꼭 필요했던 게 이 정원이었고요. 날이 풀리면서 정원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귀촌을 결사 반대했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3: 아버지, 저 왔습니다.
0: 왔냐?
3: 안녕하십니까?
0: 그래. 잘 지냈어?
3: 예.
2: 얼굴만 봐도 든든한 아들이랍니다.
0: 이 돌을 이쪽으로 다 옮길 거거든? 여기 있는 걸 다 옮기고,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하나 심을 거야.
2: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부모님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든든한 조력자가 됐답니다.
3: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정원 가꾸고 할 때는 저희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매일매일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보시면서 이제 이건 오늘은 뭐 했다 하시면서 그것도 사진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구경시켜 주시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셔가지고 꽃 피고 이러면 또 너무 예쁘니까 도시에선 그런 거 좀 잘 못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그런 거는 꼭 한번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0: 오늘따라 철새가 많이 안 날아가네.
2: 노후를 맡길 보금자리를 지은 집에서 철새를 바라보는 마음은 마냥 평화롭습니다.
0: 여기는 또 나의 여행지일 수도 있고 나의 또 정착지일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2: 떠날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도 돌아올 곳이 있어서겠죠. 천수만의 이 집에서 언제까지나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란 별명이 있는 경북 영천. 명산이라는 보현산 아래 눈이 시원한 풍경 속에 김우민 소장님 나타나셨네요.
4: 아, 우리말에 유산유수란 말이 있잖아요. 산을 좋아하고 또 물도 좋아한다. 천상의 궁합이죠. 산과 물이 같이 있는 곳. 이런 데 집을 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2: 보현산과 마주보는 또 하나의 명산 방가산. 오지 중 오지라는 이곳에 듬성듬성 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이 여기 있나 본데요.
4: 이 집 맞죠? 좀 되게 단정하게 생긴 목조주택인데 주 도로에서 한 20분 걸어 올라왔는데 이렇게 동떨어진 곳에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산장이겠죠?
2: 첩첩산 중 발길 뜸한 골짜기에 안겨있는 집. 공기 맑고 볕 좋은 산속 집에는 누가 사시는지 만나볼까요?
4: 안녕하세요.
5: 아이고,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2: 집과 주인은 다 앉는다더니 소박하고 선한 표정의 부부가 맞아주시네요.
4: 선생님 댁 이렇게 탁 처음 보고 이거 확실하게 산장이다 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을 뵈니까 정확했어요. 저 어렸을 때 그 만화 플란더스의 개라고 거기 나오는 그 할아버지 계시거든요. 너무 거의

0: 싱크로율 100% 같아요. 아. 기억하시죠?
1: 그렇죠.
0: 예, 예. 집도, 마치 그때 그분이 살았을 것 같은.
1: 파트라슈 할아버지는 착하게 생겼는데, 안 착하게 생겼잖아요.
0: 아, 너무 저한테는 인자하게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1: 수염에 속았어요. 아.
2: 그런데 두 분은 어찌 이리 깊은 산 속에 집을 지으셨대요?
3: 최고의 집터를 찾아 건강한 집을 짓기 위해 이곳에 정착한 남편 손호익입니다.
1: 동상이몽이지만 살면서 동상이몽을 깨고 있는 그의 아내 심성숙입니다.
3: 퇴직하고 시골에서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집사람과 함께 다녀봤는데 어느 날 EBS TV에 영천에 하늘 아래 첫 동네 캐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집사람하고 같이 우리 저기 한번 가보자. 그 당시에는 중간에 비포장길도 있고 정말 오지는 맞더라고요. 막상 마을에 들어와서 보니까 전망도 좋고 전면에 고연산하고 면봉산 그런 산도 보이고 뒤쪽에 이게 방가산이라는 데가 이렇게 삥 둘러서 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0: 뭐 지금은 저도 너무 좋고 좋아 보이는데 막상 여기서 삶을 한다는 거는 다른 얘기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고민이 많지 않으셨어요?
1: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들어왔죠. 뭐 예, 그랬다가 들어와서 이제 지내니까 아, 좋네. 좋네. 네. 이렇게 된 거죠. 뭐 여자들 뭐 시골 좋아하는 여자들 뭐 있어요.
0: 요새는 어떡하지 하고 절대 안 따라오는데 좀 다르시네요.
1: 도시에 살 때 너무 힘들어하는 게 있어서.
0: 아, 도시에서 어떤 힘든 일을 겪으셨길래?
3: 제 전공이 토목입니다. 토목 공사라는 게 원래 이게 이제 관공서 일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너무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려가지고 매일매일 민원입니다.
4: 어느 정도 힘드셨어요?
3: 아, 그거는 진짜 내가 현장에 이렇게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오늘은 주민들하고 다투지 말자.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출근을 하고 했는데 막상 출근하고 나면 현장에 가면은 여지없이 주민들하고의 그 민원을 상대를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해요. 정말 이거는 오죽하면은 사람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사람 소리조차도 없는 곳에 가서 막 하루나 며칠씩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았어요.
2: 청년 시절부터 산을 좋아했던 호익 씨. 조용한 성품에 그에게 쌓인 사람 도구는 깊은 산속 집을 운명처럼 선택하게 했답니다.
3: 현장 그만두면은 아무도 없는 시골에 들어가서 살고 싶었어요.
0: 아, 근데 여기는 시골을 치고도 너무 시골 아니에요?
3: 영천 사람들도 잘 모르는 오지는 맞아요. 영천의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0: 여기가 하늘 아래 첫 동네. 네. 아, 정말 유독 하늘이 좀 가깝게 느껴지긴 하네요.
2: 머리 위로 산과 하늘뿐인 시골집. 그 안은 어떤지 들어가 볼까요? 포근한 느낌의 나무가 많은 집 안에 들어서면은 밝고 아늑한 거실이 맞아줍니다.
0: 밖에서 예상했던 그대로예요.
1: 따뜻하죠, 집이?
0: 예, 너무 따뜻하고. 예.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경량목구조에 이제 볼을 이제 네. 걸어서 네. 뭔가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도 좀 나네요.
1: 전부 다, 예. 전부 목수 안 오고요. 전부 둘이서 같이.
0: 아, 두 분이서 하셨다고요?
3: 제가 대모가 아닙니까? 대모.
0: 물어봐서 네. 죄송합니다.
2: 호익 씨는 퇴직하기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집 짓기를 준비하며 현장 실습을 했답니다.
3: 집을 내 손으로 짓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이제 아마 1년은 경량목조 주택을 이렇게 이제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 가가지고 6개월은 돈을 주고 배우고 6개월은 실습비를 받고 배우고 건축 행위를 하는 현장에 일부러 가서 앉아 보기도 하고.
2: 놀랍게도 이 집은요, 일꾼을 단 한 명도 쓰지 않고 부부 둘이서만 지었대요. 어우, 세상에.
0: 아, 근데 그럼 설마 위에 이 천장에 있는 루버도 직접 두 분이 하신 거예요?
1: 네. 이것도 보기에는 길이를 똑같이 딱 20개 자르면서 따따따닥 하면 될 것 같은데 얘도 교묘하게 뭐 1mm, 2mm 이런 차이가 나더라고요.
5: 그렇죠.
1: 예, 그래서 네. 하나씩 다시 다 잘라가면서 예, 넣었어요.
0: 아니 근데 이렇게 높은 곳에 뭔가 비계나 그런 걸 설치하고 올라가셨던 거죠?
1: 비계했죠.
5: 어, 그래요?
1: 예, 불완전한 비계로.
0: 불완전한 비계요? 어떻게 하면 불완전한 비계가 돼요?
1: A형 사다리를 놓고 위에다가 네. 널빤지를 놓고
0: 널빤지?
1: 예, 다시 A형 사다리를 놓고
5: 그건 너무 위험하다.
1: 그쵸? 그러니까 막 흔들흔들흔들 하면서
3: 아니, 저는 실제로 뭐 사람을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설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5: 혼자 지려고 하셨어요?
3: 저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그때만 사람을 쓰든가 아니면은 보조를 해주는 사람은 지 사람이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1: 좀 무서웠죠. 예.
5: 걱정도 되셨어요. 그
1: 걱정 많이 됐죠. 본인은 나무만 집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무를 박는 연장까지 들고 그걸 누가 잡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네일건을 쏘기도 힘든데 혼자서 나무를 받치고 네일건을 쏘는 게 더 힘들었죠. 저는 또 밑에서 사다리를 또 막 잡고 중심 잡아주는 게 힘들었고.
2: 이번엔 주방을 좀 볼까요? 언뜻 보면 깔끔하고 평범한 주방인데요. 다시 보니 재미있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0: 이 뒤에 그 마감재가 이쪽은 낙엽성 같고요.
3: 네, 맞습니다. 낙엽성입니다. 네,
0: 왼쪽은 이제 타일인데 뭐 보통은 이렇게 하나로 하잖아요. 뭐 타일이면 타일.
3: 너무 타일만 해놓으면은 이게 저 느낌이 좀 시내 아파트 있는 그런 느낌이고 좀 차가운 느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절반절반 해도 되겠다.
1: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부조화스러워서 예. 나무와 타일
5: 그러니까요.
1: 예, 좀 부조화스러워서 이랬는데
0: 괜찮죠?
1: 아니요, 달리 아이디어도 없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번뜩하는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아니야 이랬을 텐데 달리 아이디어도 없어서
3: 그럼 괜찮다 그러면 되지, 이 사람에.
1: 살면서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5: 아, 그래요? 예.
2: 옛날은 못하는 아내군요. 아이고, 부부 둘이서만 집을 짓다 보니 바쁜 와중에 챙기지 못한 게 또 있다고 합니다.
0: 그럼 부엌에 아쉬운 건 전혀 없으세요?
1: 창문이죠. 인테리어 잡지를 보니까 창문이 거의 다 크더라고요. 외국의 전원주택 이런 거 보니까. 근데 그건 네. 지금도 아쉬운 게 네. 이리로 뭘 해서 열어서 네.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크면은. 더 커도 되는 거였죠, 소장님. 그렇죠?
0: 요새 좀 창문들 크게 많이 하시죠. 특히
1: 그쵸?
0: 상부장을 안 하는 경우에 그런데 네. 혹시나 나 미래에 상부장을 할까 봐.
1: 창문이 있으나 상부장이 있으나 네. 무슨 상관?
0: 창문이 있으면 상부장을 못해요.
1: 왜요?
0: 네, 왜냐면 이제
1: 창문. 요리로 열면 되지, 뭐, 네? 밑으로.
0: 네, 그러니까 창문이 이렇게 좀 크면 상부장을 못하니까.
5: 맞죠?
3: 그거까지는
5: 그거 아니에요?
1: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지금 뒤가 초록초록 되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럼 좀 넓게 보면 더 이쁠 텐데.
2: 집을 지은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은 아내는 아직도 부엌 창을 볼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든다네요.
1: 이게 선입견을 가지고 아파트의 창을 생각하니까 아파트의 주방창, 니꼬르 우리 집의 주방창 이렇게 된 거지?
3: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상고장을 할까 말까 결정이 안 된 상태야. 상고장을 할까 말까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러면 이 창 폭이 넓어지면은 상부장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모양새가 너무 이상하게 나와.
1: 그것도 선입견이라. 창을 안 가리게 싱크대를 딱 파면 되지. 이렇게 딱. 왜 그거를 왜 자꾸 창문을 가리고 일자로만 생각을 하는데. 딱 이렇게. 그런 공부를 제가 조금 더 했었으면 제가 원하는 창문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게 이제 되는 거지.
2: 네, 오늘도 답을 낼 수 없는 부엌창을 떠나서 다른 방 구경도 좀 해볼까요? 재봉틀이 중심을 잡고 있는 이 방은 아내의 작업실이래요.
0: 아니 사실 이 방이 가장 빛도 잘 들어오고 또 풍경도 좋고 그래서 안방으로 쓰거나 뭐 보통 이제 남자

0: 남편의 이렇게 서재.
1: 여기 시골에 살면서 이제 저는 집사람이 뭐 행복하면 저도 행복한 거죠.
2: 아,
1: 예.
2: 그래요? 아, 물론 그렇긴 하지만.
0: 드디어 이 창에 여한이 없으시겠어요.
3: 친구들이랑 와서 여기 앉으면 여기 이제 전망이 좋다고, 여기 앉아서 내다보는 건 정말 좋네라고 이제 말해주고, 요초창도 이제,
2: 그러니까.
3: 예, 요초창도 초록초록할 때 열어놓으면 이뻐요. 예.
1: 창은 이렇게 좀 낮춰놓은 게 바닥에 앉아서 뭐 차를 마신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밖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높이를 낮춰놨습니다.
0: 야,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오, 정말 딱 요만한 창이 좀 아까 부엌 창이었으면은 참 우리.
3: 그쵸.
2: 그런가?
4: 부엌 창은 성에 앉혀도 작업실 창은 마음에 꼭 든다는 아내. 직접 만든 커튼을 따라서 마치 무대처럼 풍경화처럼 즐기고 있답니다.
0: 선생님, 이왕의 마감이 보니까 아, 두 분이 하셨겠다는 짐작이 조금 되네요.
1: 저는 가능하면 도배를 적게 하자. 그래가지고 벽은 전부 다뭐 웬만한 전부 100% 칠했습니다. 일종의 광물질이다 보니까 칠을 하면 페인트처럼 매끈하게는 절대 안 나와요.
4: 이집 벽의 대부분은 도자기 만들 때 쓰는 백토로 칠했답니다. 예드 어른들은 약재로도 썼다고 하니 벽에 칠해도 좋을 거라 생각했대요.

0: 수십 년 전 아내가 혼수를 해온 장롱과 기죽한 수직창이 인상적인 안방에는 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배려가 숨어 있다는데요.
1: 근데 이 아랫목이 좀 이렇게 살짝 크랙도 간 거 보니까 지금 구두를 놓으신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3: 구두를 놨어요. 아,
1: 설마 구두도 같이 하셨어요?
3: 그럼요.
2: 예,
3: 네.
2: 같이 했어요.
3: 같이 했죠.
2: 나름 전문가한테 배우고 책도 많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1: 사모님이 맡으신 역할이 뭐예요, 거기서?
3: 길 할 때 벽돌 네. 나르고 진흙 짓이겨가지고
4: 아,
3: 그쵸 그쵸 네. 그거 이렇게 만들 때 이제 물 나르고
4: 물
3: 나르다가 본인이 이제 막 하고 이 타임이 안 맞으면 내가 또 삽질을 하고 다 놀리시네. 구들 놓는 건 동의했죠. 저의 일이 그렇게 많은 줄 모르고 동의를 했죠. 그 당시에 저의 몰골은 뭐 거의 어디 뭐 상그지 정도의 그 포스로 맨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그 잠시 쉬는 시간이 저는 혼자 놔두고 오다가 보면 땜 있는데 카페가 그때 생겼어요. 손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상그지 포장을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0: 방바닥엔 약재로도 쓰였다는 광물인 운모를 깔았고요. 집안의 모든 천장은 편백나무로 마감을 했답니다. 몸에 안 좋은 건 들여놓지 않겠다 하는 집념이 느껴지죠?
3: 왜 우리가 우리 새끼가 나가서 뭐 이렇게 한 소리 들으면은 그 새끼 못난 새끼는 내가 욕해도 되지만 남의 욕하면 되게 신경질 나는 것처럼 초보자가 지은 집이라서 이렇게 구석구석 보면은 뭐 좀 섬세하진 않아요. 예, 말 그대로 핸드메이드에 있어요. 내가 봐서도 나도 그 부분이 잘못된 거를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여기 왜 이래?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러면은 되게 기분 나빠요. 자기는 능동적으로 이 집을 사랑하고 애정하는 거라면은 저는 약간 수동적?
5: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뭐, 집 짓는 과정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집을 짓고 어떻게 했다 그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가능하면은 본드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이나 본드 이런 거는 정말 그거 저 환경 호르몬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거는 가능하면 안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뜨면 어때요, 그게? 좀 이래 뜨면 무슨 문제가 돼요?
3: 그래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0: 집을 지은 지 10년, 강산도 바뀐다는 시간이 흘러가니 주변에 많은 것들이 풍성해졌습니다.
6: 하나, 시끄럽다 했지?
0: 부부는 집 뒤에 산비탈을 일고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0: 시작된 나무들이 호익시의 키를 넘도록 잘 컸죠. 인적 드문 산속으로 왜 가냐던 친구들이 지금은 다 부러워한답니다.
1: 체리, 자두, 복숭아, 우리 뭐 포도, 철마다 이렇게 이제 과일을 수확하고 자기네들이 왔을 때 그거를 직접 따서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부러운 거죠, 이제는. 시골 생활은 내가 노동력만 조금만 제공하면요. 정말 진짜 그래요. 시간이 흘러가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은 내한테 뭔가를 주려고 하더라고요.
0: 시골 생활에 대한 기대보단 남편의 마음 치유가 더 중요해서 따라왔던 아내. 하지만 이제는 아내도 시골 생활의 재미를 만끽하고 있다네요.
2: 저 같은 경우에 한 2, 3년 요래 지나면서 자꾸만 이제 밭일도 하고 하면서 근데 그때는 모든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거든요. 내가 심었던 꽃이네? 내가 심었던 나무네? 이런 것들이 겨울을 이기고 났을 때, 우와, 괜찮네? 이렇게 느꼈지. 이사 온 뭐, 그 다음 달부터, 우와, 공기가 틀리네? 하고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0: 이 집엔 특별한 공간이 또 하나 있답니다. 바로 별채인데요. 오직 나무로만 지은 별채에 들어서면 은은한 편백 향기가 맞아주고 예쁜 모서리 창이 멋진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3: 굉장히 깔끔한 공간인데 혹시 선생님 공간인가요?
1: 아니요. 이거는 본래 짓게 된 동기가 우리 그 저 둘째 딸내미 때문에 짓게 됐어요.
3: 왜요?
1: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아토피라든가 이런 피부 질환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대학 4년간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환경이 지하고 안 맞았는가 또는 학교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어떤 그 뭐 성인 아토피가 생겼어요.
0: 둘째 딸을 위해 극도로 건강하게 지은 별채. 목재가 썩지 않게 크롤 스페이스를 만들어 띄우고 아주 기본적인 시멘트나 접착제 조차도 쓰지 않고 지었답니다. 딸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꼬박 6개월에 걸려 지은 친환경 별채라네요.
1: 제가 뭐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느 날 그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우리 애들이 나중에 자기네들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려운 과정을 겪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고 참 힘들어할 때가 있을 건데 그 복잡한 도심을 떠나가지고 시골에 와서 한없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3: 그렇죠. 우리가 인생에서 좀 후퇴할 수 있는 것, 네. 잠시. 네. 네.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1: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한번 술 먹고. 너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여기 와서 쉬어라.
3: 그게 집이죠.
1: 예, 예. 네. 그게 집이죠. 네. 네.
0: 딸들이 오지 않아 비어 있을 때 별채는 부만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1: 어쨌든 간에 집사람이 많이 집 짓는 과정에 힘이 들었지만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없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집사람이 없으면은 내 혼자 한다 그러면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2: 힘이 됐다는 말을 처음 듣습니다.
1: 이 사람은 내가 자주 하잖아.
2: 그걸 보시고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그 아내분들이 와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뭐 옆에서 남자가 집 짓겠다는데 나는 못해가지고 남자까지 주저앉을 필요는 없고 노동의 강도를 미리 짐작하시고 주저앉히는 것보다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공부를 해서 시켜보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 좋은 집이란 구매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란 말이 있죠. 산속 건강한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0: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된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1: 와, 우와, 우와.
2: 왜 안 되지? 나는?
1: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2: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0: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와. 잠깐만, 연아 못 갈 것 같아요.
0: 감동적이다, 그냥 좀. 미치겠네.
1: 와, 장관이다, 진짜.
0: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3: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사시사철 싱싱한 수산물이 가득한 곳.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이곳에 아주 특별한 업무를 맡은 직원이 있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시선 집중. 싱싱한 수산물로 만든 식사는 기본. 극진한 대접을 받는 회사의 마스코트 사랑해.
5: 되게 애교도 많고 인기가 많습니다.
6: 저보다 대우를 더 잘 받고 있구나. 대팔자가 장팔자다.
4: 하지만 막내 사원의 돌발 행동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사무실.
7: 사랑해, 안 돼! 사랑해, 안 돼!
8: 이리 줘!
4: 매일 벌어지는 추격전까지.
8: 죽을 거라는 거야. 아우, 수빈, 수빈. 야!
9: 너 왜? 왜 더 있어?
8: 보자.
4: 수산물 회사 막내 사원의 좌충우돌 근무일지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0: 확 트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이곳에 이름만 불러도 사랑이 마구 샘솟는다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1: 그렇지. 사랑해.
2: 온다. 사랑해 죽어라.
1: 사랑해 잡으러 왔다.
3: 갈매기야.
1: 우와. 갈매기 같지?
4: 지금 이제 아기들이 둘이 있었는데 30살 돼서 이제 시집을 나갔어요. 딸 둘이었거든요. 그 이제 혼자서 한 5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사랑해가 이제 딸들보다 더 좋아요.
0: 사랑해의 매력에 푹 빠진 정미 씨. 아침 산책을 마치고 사랑해와 함께 향한 곳은 한 회사. 사랑해는 이 회사의 엄연한 직원이라는데요.
1: 사랑해 가자, 올라가자.
5: 좋은 아침입니다.
1: 가자, 사랑해 왔어요. 사랑해 왔어요. 사랑해 왔어요.
0: 사랑해. 매일 아침 1층 수족관을 둘러보며 업무를 시작하는 사랑의 사원. 오늘 들어온 싱싱한 생선을 살펴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1: 오, 맞아. 이것저것 구경한다고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삐대고 전번에 저기 들어 누워가지고 안 가려고 그래요. 막 이랬거든요. 이게 직원들이 다 예뻐하고 하니까 좋은가 봐요. 신기한 것도 많고 하니까.
0: 마치 수산시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작업을 하느라 분주한데요. 여긴 어떤 회사인가요?
6: 아, 저희는 이제 횟집에 파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주식까지 어종들을 다 취급하고 있고 그냥 없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수백 톤에 달하는 생선을 나르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현장. 하지만 지치고 힘들 때마다 사랑해를 보면 절로 힘이 난다는데요.
7: 물고기가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셉니다. 사랑해 보면은 사랑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8: 그냥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0: 직원들의 피로 해소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녀석. 맡은 업무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5: 오늘 새우 싱싱하네. 문어도 합격입니다.
1: 문어 신기하지? 나중에 삶아서 먹자.
0: 수족관 상태를 확인한 후 사무실로 향하는 사랑해.
1: 앉아, 앉아. 앉아, 옳지.
0: 70명이 넘는 직원 명단에 녀석도 담당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1: 애교 담당이에요. 애교 부서라고 해야 되나? 간식 주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풀리고. 사랑해, 내려, 3층이야. 사랑해, 왔어요. 사랑해.
9: 왔어.
0: 사랑해는 3층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부터 사랑해를 챙기던 이분, 그냥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네요.
10: 주책이 부사님이시죠?
4: 네. 지금 23년 차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는 현장에서부터 수족관에서 고기 뜨고 막 이런 것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격리 업무 보고, 이렇게 이제 일반 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지금은 직원들 교육,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후배 양성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해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려운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거를 방향을 좀 잡아주는 그런 멘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0: 회사 전체 관리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 출근한 직원들의 간식을 챙기는 것도 부사장님의 몫인데요.
1: 직원들하고 고객님들 아침에 이제 계란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드시거든요. 그래서 삶고 있어요.
10: 회계는 매일 하시는 거예요?
1: 네, 매일이에요. 그리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하고 이런 거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오뎅, 오뎅바 운영하고 있어요.

0: 가지. 앞두고 만지면 안 되지. 입 대면 돼, 안 돼? 안 되지. 기다려. 아직 뜨겁네. 사랑이 뜨거워, 아직. 아, 뜨거. 달걀 섞었어. 아, 기다려야지. 앉아야지. 먹고 싶으면 말을 해봐. 사랑이 먹고 싶어. 옳지. 안아. 옳지.
1: 사랑이는 어떻게 데려온 아이인가?
0: 그러니까 회사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의 리트리버가 이제 새끼를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 마리 키울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의도 하고 과연 회사에서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사장님께서 워낙 개를 또 좋아하시니까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2: 입사 후 많은 직원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한 녀석.
3: 아니 요렇게 약간 발을 들긴 했는데
4: 차라리 이게 낫겠다.
3: 사랑해 팔씨
4: 이거 묶어봐가지고 그때 이렇게 세웠죠?
5: 네.
4: 이렇게
6: 키 몇인데?
7: 120이야
2: 이름도 직원들이 함께 지었답니다.
0: 어느 날 강아지가 빨간 풍선을 물고 자더라고요. 꼬리 쪽에다가 그래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또 우리 물고기 회사니까 물고기 이름으로도 지어봤다가 그러다가 이제 딱 그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걸 하지 직원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사랑해가 가장 좋겠다. 그래서 사랑해가 된 거예요.
2: 한창 근무 중인 사무실을 혼자서 돌아다니는 사랑해. 잠시 후 한 직원 옆으로 다가오더니 뚫어져라 무언가를 바라보는데요. 귀신같이 간식 냄새를 맡은 녀석.
3: 옆에 있어요, 보면. 언제 왔는지 갑자기 먹으려고 옆에 있어요. 그냥 몰래 먹어요. 조용히 몰래 먹어야 돼.
2: 오늘도 한 입 얻어먹기 성공.
3: 맛있어?
8: 맛은 있는데 아직도 좀 출출한데.
2: 밥을 먹은 지 30분도 채 안 돼서 두 번째 아침밥을 먹는 사랑해. 직원이 많다 보니 녀석의 간절한 눈빛에 속아 여러 번 밥을 주는 일도 많다고 하네요. 사랑해가 밥을 먹는 사이 자리로 돌아온 직원. 녀석에게 들킬 새라 눈치를 보며 간식을 먹는데요. 어? 그런데 분명 밥을 주고 왔는데 어느새 또 옆에 와 앉아 있습니다.
3: 왜 왔어? 먹고 싶어.
2: 사랑해, 너 밥 두 그릇이나 먹었잖아.
3: 나 이건 왜 먹어야 되는데?
2: 간식을 먹는 내내 옆에 딱 붙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3: 없어. 없어, 다 먹었어. 그러면 이제 제주에 없는 거 확인하면 다른 데로 또 가거든요.
2: 이번엔 또 어딜 가나 했더니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주워먹기 시작합니다.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필사적으로 쓰레기통을 뒤지는데요. 아이고, 먹을 것 앞에서는 포기를 모르는 녀석. 집요한 수색 끝에 뭔가를 찾아낸 것 같은데요. 사랑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0: 뭐야? 사랑해, 또 뭐야? 이리 줘! 종이야! 종이컵 안에 뭐야? 수빈 잡아라. 여기.
2: 아이고, 결국 얼마 못 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0: 안에 뭐야? 줘. 이리 줘. 네, 진짜. 사랑이 안 돼. 계란, 나중에 입에도 있나?
8: 아니, 그게 아니고 분리수거해줘야 했다, 아닙니까?
0: 그게 이제 계란 먹다가

0: 게 버린 거 이런 거 있으면은 그거 냄새를 맡고 습취를 할까 봐. 그래서 예전에는 호텔 통통이 통째로 이제 책상 위에 있었어요. 그거를 통째로 삼켜버렸어, 뺏길까 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쓰레기통을 다 올리고 집에 퇴근할 때는 쓰레기통을 다 각자 다 버리고 가자. 아니 뭐라면 야! 너 왜? 이게 뭐 있어? 보자. 아직 안 먹었어. 내가 그리 고파. 휴지통을 왜 이래 또 다 내려놨어. 퇴근할 때 다 비우고 가라 했는데.
1: 일을 하면서도 녀석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0: 사랑해. 이리 와. 이리 와.
2: 일하시면 계속 예의 주시하고 계신가요?
0: 근데 무슨 너무 조용하다 싶으면 사고치고 있다 싶으니까 계속 체크는 해요. 수시로 불러가지고.
1: 사랑해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점심시간인데요.
0: 오늘 밥 먹을 사람 몇 명이에요?
1: 종종 직원들끼리 함께 요리를 해먹는다고 하네요.
0: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같이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주로 해서 먹는 편이에요.
1: 사랑해의 점심도 따로 준비합니다.
0: 단호박, 당근, 고구마.
1: 녀석도 엄청 기대하는 눈치죠. 수산물 회사답게 싱싱한 해산물을 언제든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요. 오늘 직원식은 연어 풀코스에 새콤달콤 시원한 물회까지. 어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0: 저쪽에 안 닿는 대로
1: 잠시라도 한눈을 팔았다간 어김없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녀석의 식사 준비를 서두르는 직원들. 사랑해만을 위한 영양 가득 밥상 완성입니다.
0: 사랑해, 올라가. 앉아. 올라가. 옳지. 좁지. 뒤로 당겨서. 밥 먹자, 올라가.
1: 직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랑해.
0: 앉아.
1: 어휴, 상석을 딱 차지하고 앉았네요.
0: 다섯 하면은 먹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먹어. 잘 먹겠습니다.
1: 얼마나 맛있는지 코를 박고 무아지경에 빠진 녀석.
0: 사랑해 먹기 전에 빨리 먹어야겠다.
1: 사랑해와 함께 식사하는 게 불편하진 않을까요?
3: 사랑해도 워낙 먹는 거 좋아하고 우리도 사랑해 굉장히 좋아하니까 별로 그런 건 없어요. 일단 제 것만 안 건드리면 됩니다. 확실합니다.
4: 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가지고 그런 거부감 같은 건 없어요.
1: 네. 직원들은 이제 막 한술 뜨기 시작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식사를 마친 사랑해. 그런데
0: 아, 안 돼. 사랑해, 이건 안 돼.
1: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는 식탐.
3: 밥 빼따로, 간식 빼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잘 먹어요. 보통 리트리버들이 그 식탐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사랑에는 유별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빵을 먹겠다고 올려놨다 뒤돌았으면 없어요. 내가 토마토를 먹겠다 하고 딱 씻고 났는데 뒤돌았으면 없어요.
1: 점심 식사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사랑해. 사람들의 눈치를 슬쩍슬쩍 보는 게 어딘가 수상한데요.
5: 달달한 게 땡기네. 후식은 필수 아닙니까?
1: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진 꽈배기.
0: 네! 사랑해, 안 돼! 사랑해, 안 돼!
1: 뭐든지 일단 입에 넣고 보는 녀석 때문에 직원들은 늘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0: 아무거나 막 먹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좋은 것만 먹으면 좋은데 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걸 먹어서 건강을 해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죠.
1: 오전 내내 쉴 틈 없이 먹기만 한 사랑에. 실컷 먹었으니 이제 운동도 좀 해야겠죠. 이야, 애견 놀이터 부럽지 않은 멋진 공간. 사랑이를 위해 직원들이 직접 만들었다는데요. 우리 사랑이는 직장 생활이 너무 즐겁겠다.
0: 여기는 텃밭인데 사랑의 놀이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하추하고 그냥 나무하고 막 이런 걸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이가 오고 나서부터는 사랑이의 맞춤 형식의 놀이터화 되고 있어요.
5: 이마 쓰면서 다닌다 아닙니까?
1: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휴식 공간에는 에어컨과 로봇 청소기까지. 직원 복지가 너무 좋은데요.
0: 잠시 쉴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 마련했는데, 사랑이가 생활하다 보면 아, 이게 불편하겠다, 저게 불편하겠다 싶으면 또 구비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수업하자 이제. 사랑이 앉아. 기다려. 내려와. 내려와.
1: 이번엔 사랑의 놀이 선생님으로 변신한 부사장님.
0: 앉아야지. 앉아. 앉아. 기다려.
1: 잠시를 가만히 있질 못하는데요.
0: 야! 그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할 건데.
1: 시작부터 쉽지 않은 놀이 수업.
0: 공 어디 있어? 와, 잘했어, 잘했어. 공 넣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앉아. 그래, 빨리 넣. 어이구, 진짜.
1: 이거 다 장난감 고장나겠어요.
0: 사랑이, 앉아. 기다려. 너. 옳지! 이런. 그렇게 하는 거 고장. 안 돼, 안 돼, 안 돼, 내 거야. 안 돼. 사랑해. 안아, 수동.
1: 아직도 힘이 넘치는 사랑해를 위한 다음 수업 시작.
0: 앉아. 사랑해, 앉아. 엄마가 앉아 소리를 하루에 몇 번 하니. 앉아. 이거는 서랍에 넣고. 아니야, 기다려. 이건 당겨서 하고, 이건 듣기고. 서랍 밀고. 옳지, 잘했네. 이거는 옳지. 옳지.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6: 사랑이 뭐, 사랑이 업무보다 사랑이 급발하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0: 직원들이 사랑하는 개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랑이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언제부터 이래 잘했어.
1: 부사장님 때문에 사랑이는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0: 가자, 가자. 천천히, 천천히.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가자.
6: 같이 퇴근하시는 거예요?
0: 네. 8층에서 어릴 때는 잤었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혼자 드니까. 그래서 이제 한 두 달 조금 안 됐어요, 데리고 다닌 지는.
1: 퇴근 후에는 부사장님의 사택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랑해.
0: 가자. 사랑해, 발 씻어야지. 발 씻자.
7: Nope.
0: 사랑해. 사랑해, 발 씻자, 발. 발 씻자. 옳지, 들어가.
1: 씻을 준비를 하는 사이.
0: 엄마 준비하고 있을게.
1: 잠깐 못 참고 탈출을 감행하는데요.
0: 아이고, 나왔어. 사랑해, 발 씻자. 야! 발 씻어야지. 가자. 발 씻자. 발 씻자. 발 씻어, 발 씻어. 들어가.
1: 1분 1초.

0: 얌전히 잊질 않는 녀석 때문에 혼이 쏙 빠질 지경.
1: 누우면 안 돼. 오, 누우면 안 돼. 말만 시킬 건데. 사랑해. 안 돼, 안 돼. 따따, 따짜, 따짜.
0: 퇴근에서도 사랑해 때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2: 놀이하는 거에.
1: 너와 공놀이 하자. 발사! 출발, 출발, 출발.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사랑해. 우와! 공놀이 발사, 발사. 발사! 빨리 앉아. 앉아, 앉아. 우와! 사랑해, 빨리 가세요. 염차, 염차. 안 그러면 잠을 안 재워요. 잠 안 재우고 계속 와서 팔 끌고. 야!
0: 회사에서 실컷 놀았는데도 지친 기색이라곤 없는 녀석. 아유, 부사장님, 이러다 몸살 나시겠어요.
3: 기다리고 있어. 사랑해, 기다리고 있어.
0: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방으로 돌진하더니 침대 매트리스를 뜯기 시작하는데요.
4: 새로운 장난감 억수로 재밌네.
0: 이번엔 화장실로 향하더니 무언가를 물고 나타난 녀석.

0: 더 이상의 폭주를 막기 위해 또다시 시작된 놀이 시간.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사랑에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수산물 회사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어젯밤 사랑해에게 시달려 몸이 천근 만근인 부사장님. 녀석은 마냥 해맑아 보이네요.
1: 5시에서 6시 정도. 전어철에는 조금 더 빨리 와요. 곧 전어철이 되니까 그때는 한 3시 이 정도 출근해요.
0: 새벽 출근은 직장인에게도 힘든 일. 하지만 이 시간에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는 사랑의 사원. 출근하자마자 또 사고칠 궁리를 하는데요.
2: 모닝커피 한잔 해서 컵은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3: 사랑해. 아! 야, 나 총이 또 떠가지고. 하지만 했잖아.
0: 모든 걸 씹고 뜯고 맛봐야 직성이 풀리는 녀석. 때문에 사무실은 멀쩡한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아찔했던 기억도 있다고 합니다.
4: 선을 다 뜯어요. 다 뜯어요. 선. 업무관. 우리 부장님 선. 사실 가야가 먹고 있어요. 혼자서. 비상이 있어 비상. 우리는 요거 없으면 일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다 비상 막 전원 차단 내리고 술이 다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체가 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사고 수습을 하는데도 또 그래요. 또 갉아먹고 있어.
5: 이거 뭔데 이거? 뭘 또 뜯은 거고?
6: 스폰지인데.
5: 뭐하세요? 이 뭐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뭐야 이거? 나.
6: 뭔데 이거?
7: 뭐? 수영씨야. 꼭 증거 얼마짜리나 또 봐봐라. 이 또 이래놨다. 이 뭐고 이게?
0: 멈출 줄 모르는 사랑의 파괴 본능.
6: 내놔. 파이 내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8: 신발 지금 몇 개째야?

0: 이리 주세요. 이리 줘.
1: 신발 여기 한 여덟 클레 정도 와가지고 없앴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회사 돈으로 샀어요. 사라에 가가지고 회사 돈으로 샀어요.
2: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녀석을 위해 부사장님이 나섭니다.
0: 산책 갔다 올게요.
2: 산책을 하면 좀 나아질까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부사장님을 끌고 가는 사랑해.
0: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스톱.
2: 혹시 산책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0: 옳지. 옳지. 한 시간 반 정도, 두 시간 정도 하는데요. 산책을 안 하면 집에 가서 난장판을 만드니까.
2: 매일 두 시간씩 산책을 해도 힘이 남아 돈다는 녀석.
0: 가자. 아웅이 밥이야, 아웅이. 아웅이 밥이야, 사랑의 밥 아니야.
2: 힘은 또 어찌나 센지. 간신히 줄을 붙잡고 버텨보는데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통에 평화로운 산책은 꿈도 못 꾼다네요.
0: 이리 와.
3: 부장님, 이렇게 산책하면 집 빠지시겠어. 많이 드세요?
0: 그게 팔이 이제 지금 아파요. 안 돼. 사랑해, 가자. 다른 강아지들 보면 느긋하게 산책하면서 풀냄새 맡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강아지 보면 너무 부러워요. 야야야.
2: 말을 듣지 않는 녀석 때문에 진땀을 빼면서도 늘 사랑이를 살뜰히 챙기는 부사장님. 녀석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요.
0: 여기 회사에 두면 아무래도 딱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직원, 저 직원 사랑은 다 주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에서인지 걱정스러워서 이제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년 후에는 이제 은퇴를 해야 되지 싶어요. 내 자식처럼 챙기고 있는 편이에요.
2: 정신없는 산책을 마친 후 그야말로 녹초가 된 부사장님. 산책 내내 녀석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으니 지칠 만도 하죠.
0: 얼음 한 개 띄우고. 됐다. 앉아.
4: 기다려. 먹어.
2: 이젠 사랑에도 얌전히 쉬겠죠.
0: 너 들고 어디 갔는데?
2: 먹으라는 물은 안 먹고 그릇을 입에 물고는 사무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요.
0: 사랑이네 주세요. 주세요.
3: 주세요. 왜 끌고 다니는 거예요?
0: 물을 이제 자기 간식 끌려고 흘리고 다녀요. 그리고 직원 옆에 신발 있는 데 가서 붓기도 하고 관심 가지려고 장난치자 계속 찝쩍거려요.
2: 무시무시한 강철 체력을 자랑하는 녀석.
5: 안 놀아주면 화도 마치 사고 치푼다.
0: 사랑해. 사랑해 또 뭐 먹어? 사랑해 뭐 먹어?
4: 보자. 뭔데? 뭔데? 아이 봐.
0: 뭐야?
4: 어 진짜. 뭐야? 지지지지 배 아야다 배 아야.
0: 사랑해.
2: 사랑해의 에너지 발산을 위해 또다시 투입된 부사장님.
0: 영차 달려! 이제 됐어. 노예. 나다 봐봐라. 빨리 안 와.
5: 다음 사람만 푸득푸득 오이소.
0: 상검부장아, 이제 상검부장 줘라.
2: 사랑이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직원들.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녀석은 과연 모범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0: 회사에서 아무래도 생활하다가 보니까 직원들하고 잘 지내고 사랑해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강아지가 될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지 그거를 배우고 싶습니다.
2: 사고뭉치 막내 사원의 개과천선 프로젝트. 설쌤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6: 우와! 아,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귀여워. 야, 너 아주 애기구나. 어? 아, 너무 귀여운데요? 아, 이뻐라. 안녕. 어, 몸매도 좋고.
0: 비만은 아닙니까?
6: 아니, 아닙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어질리티 할 만한 것들도 만들어 놓으시고.
0: 네. 보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해가지고 계속 넣었어요.
6: 이런 데서 이렇게 긴 공간에서 충분히 놀이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은데? 직원분들 분위기를 보니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네, 너무 이뻐하시면서 맞아요. 키우시는 것 같은데?
0: 네, 맞아요.
6: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난다.
5: 응? 막내가 예쁨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6: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0: 네, 다 같이 돌보고 있어요, 사랑을.
6: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나이대가 걱정도 제일 많이 되실 거고 네. 고민도 또 제일 많을 나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면서 제가 궁금한 점들 다 풀어드리고 조금 모자란 점이나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으면 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근무 시간 내내 끊임없이 사고를 치는 막내 사원 사랑해.
7: 야! 너 왜?
2: 사랑해가 지나간 자리는 늘 난장판이 되곤 했는데요.
6: 야, 얘 여기가 놀이터야. 우리는 일하는 공간인데 얘한테는 그냥 놀이터야, 놀이터. 너무 재밌는 게 많아.
8: 종이컵 한 박스를 아마 저도 누가 먹었을까.
6: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잡아야 된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다 사람도 그렇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행동들이 있고 또 그게 지나가면 저절로 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너무 억압해버리고 그러면 행복함이 낮아지는 거죠.
0: 네. 많이 해 이래야 되겠네. 많이 해.
6: 비싸거나 막 이런 거 아니고 해도 되는 것들은
0: 그냥 둬요.
6: 네, 오히려 두는 게 얘한테는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들 지금까지 하지 않잖아요. 성장하면서 이렇게 재미 없어진단 말이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0: 내놔.
2: 한 번 사고를 치기 시작하면 직원들의 말도 들은 주세요. 채 많지 않은 녀석.
0: 주세요. 사랑해. 이리 주세요. 주세요. 다음에 줘.
6: 제가 사랑하면 내가 좀만 고집부리면 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한번 하기로 했으면 좀 딱 이거는 막 무섭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8: 단호하게 한 방에
6: 네 단호하게 한 방에 안 되는 거 얘기할 때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더 잘 알아들어요.
0: 그럼 톤은 어떻게? 안 돼! 이 정도?
6: 네 맞아요. 되게 좋아요.
2: 넘치는 식탐도 문제였는데요.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은 물론 생선이며 고기며 부족함 없이 먹고 간식까지 쉴 틈 없이 먹는데 사랑이는 왜 늘 배가 고픈 걸까요?
6: 예, 리트리버 애들이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0: 많이 먹어요.
6: 네, 포만중추라고 하는 곳이 그 배부름을 느끼는 부분이 조금 둔감하게 태어나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되게 신기한 게 먹는 양을 우리 직원분들끼리 간식 양이나 이런 거를 정해놓으세요? 근데 얘가 왜 몸매가 너무 괜찮지? 원래 그래서 회사나 이런 데

0: 집에서 사는 애들은
1: 네.
0: 살이 엄청 쪄요.
1: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활동을 많이
0: 네.
2: 평일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노는 사랑해. 쉴 새 없이 움직이니 살이 찔 틈이 없죠.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과 함께 산책을 할 때는 너무나도 차분한 모습.
3: 안 돼, 안 돼, 안 돼.
2: 반면 부사장님과의 산책은요.
3: 이리 와, 이리 와. 아웅이 밥이야, 아웅이. 아웅이 밥이야, 사랑이 밥 아니야.
2: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 같은 산책인데 대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3: 그 선생님이랑 이제 사랑이가 산책할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됐다 싶어서 제가 또 잡으면 또 대본에 저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소원이 와, 여유롭게 이렇게 산책하는 게 소원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요. 제 말을 왜 그래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0: 이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엄마 말잘 들었어요? 선생님 말잘 들었어요? 네.
3: 선생님은 조금 거리감이 있고 엄마는 편하고
0: 약간의 거리가 있어서 그래요. 너무 동일시되면 말잘안 들어요. 안 이뻐하라는 게 아니라 막
3: 만만해 보이는 건가?
0: 아니, 만만하다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표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왜 선생님 말, 우리 훈련사 선생님 말잘 듣냐면 그 사람은 기준이 있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같이 살면 그 기준이 막 깨져요. 이쁘니까 우리가 막 그냥 해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선생님 말더잘 듣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죠.
3: 네.
2: 가장 시급한 건 올바른 산책 교육. 사랑이는 물론 함께 걷는 사람도 좀더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0: 지금 이렇게 하기엔 줄이 너무 짧아요. 그러면 산책을 할때 좌절감만 더 생기고 조금 더 산책의 문제점을 높일 수 있어서 길게 해서 산책을 해볼게요.
2: 긴 줄로 바꾼 후 매듭을 만드는 설세.
3: 거기는 왜 묶어요?
0: 나중에 여기 오른손으로 잡을 거거든요. 근데 미끄러우니까 중간에 하나 이렇게 매듭이 있으면 조금 더잘 잡혀요. 산책줄을 잡을 때두 손으로 잡을 거예요. 왼손으로 줄 끝을 잡고 오른손으로 줄 길이를 조절할 겁니다. 이게 제일 긴 상태죠. 이렇게 하면 좀 짧아진 상태, 이렇게 하면 더 짧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일 뭐 문이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일 짧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것만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동안 이거 안 맞게 해주셨었어요?
3: 제가 가장 의도대로 가도록 그런 연습을 많이
0: 아, 아니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한번 줄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2: 평소 산책 습관부터 확인하는데요.
3: 이렇게 가면 땡겨요.
2: 지금
3: 사랑해, 사랑해.
2: 부사장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녀석.
0: 지금 보호자랑 산책이 그동안 조금 소통하면서 한 산책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일방적으로, 그리고 사랑해도 일방적으로 하는 산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랑이를 데리고 오고 싶으면 팔은 가만히 있고 다리로 당기세요. 줄다리기 하죠. 이래야지 따라와요. 이거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서 그 연습만 좀 오늘 한번 해볼게요.
3: 사랑해.
0: 제 팔을 잘 보세요. 사랑해, 가자. 옳지.
2: 편안하게 성공.
0: 뒷걸음질 치면서 내 방향으로 쫓아오는 순간 줄이 땅 하고 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때 옳지하고 보상. 팔은 거의 안 씁니다. 내가 위치로 움직여야지. 사랑해, 가자. 옳지. 이때 주세요. 이게 반복만 되면 살짝만 끌어도 얘가 우리 쪽으로 와요.
3: 사랑해.
0: 옳지.
3: 사랑해, 옳지.
0: 네,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랑해. 사랑해. 네.
3: 사랑해.
0: 옳지. 이거 연습이 제일 잘 돼야
3: 아주
0: 돼요.
3: 잘했네. 아주
0: 네.
3: 잘했어.
0: 좋아요.
3: 너무
0: 사랑해.
3: 잘하네.
2: 확실히 전보다 훨씬 더 편안해진 것 같죠?
3: 사랑해.
0: 더 가보세요. 쭉쭉쭉쭉쭉쭉.
3: 옳지.
0: 옳지. 맞아요. 딱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3: 잘했어.
0: 네.
2: 교육은 지금처럼 꾸준히 매일 반복.

0: 생각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1: 가자, 가자, 가자. 사랑해. 옳지, 옳지, 옳지. 베리, 옳지, 옳지. 가자, 뛰어가자. 네, 조금 많이 편한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빨리 가자.
0: 회사의 모든 물건을 망가뜨리는 파괴왕 사랑해. 사무실의 평화를 되찾아줄 두 번째 솔루션도 함께 배워볼까요?
2: 사무실에서 막 뭔가 자꾸 꺼내서 놀고 이러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놀고 싶은 욕구, 씹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욕구는 하지 말라고만 해서 없어지진 않아요. 네. 올바르게 풀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잘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장난감이 하나 없어 보여서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장난감이거든요.
3: 네. 이렇게 안에다가 간식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이런 거를 좀 안에다가 꽉꽉 눌러 담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시피가 무한정이에요. 뭘 넣어도, 뭐 이렇게 넣고 싶은 것들 중에 먹어도 되고, 사랑해가 좋아하는 것 중에.
0: 사랑해의 반응이 기대되는데요.
2: 속으로 한 5초에서 10초 세세요. 2, 3, 4, 5. 옳지! 하고 주세요. 네. 어디 가서 혼자서 먹으려고 이제 가져간다. 자기 자리 가져간다. 요 오래 먹을 장난감들은 애들이 항상 편한 데서 먹고 싶어요. 어, 저렇게 씹어야 돼요. 예, 저렇게 씹어야 돼요. 저렇게. 예, 이 장난감 완전 마음에 들었다. 저 간식도 안 먹고 저거 입에 물고 있어가지고 간식을 못 먹고 있어. 어떡해.
4: 두 가지 다 하려고.
2: 네, 두 가지 다 해야 되니까. 어? 아. 됐다,
0: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씹는 것까지 좋아하는 녀석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장난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눈까지 꼭 감고 즐기는 녀석. 이제 부사장님도 조금 편해질 수 있겠죠.
1: 잘해준다고 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 하는 방법 배워서 열심히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삶에도 좋은 영향이 될 것 같고.
0: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회사의 사랑스러운 마스코트가 되길 응원할게요. 사랑.

파리랑 오래 살았으니까 얘 지짐소리를 알잖아요. 좋아서 짖는 거랑 공격적인 거랑 막 행동 자체가 막 달라지니까 힘들더라고요.

0: 그건 정말 특별한 영화네.
1: 소정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2: 분만하고 있어가지고. 이보자.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3: 우리만 먹고 땡치면 안 되잖아요. 피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4: 소정이라는 것은 저는 꿀이라고 생각해요. 꿀이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1: 오늘의 백만장자가 딱 보이네요.
5: 여기서 지금 네. 계실 분이 아닌데.
6: 으쌰! 으쌰! 수박계 좀 큰 손이라고는.
1: 아, 대신세요. 네.
7: 저희가 총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데.
1: 어우, 엄청 다네요.
6: 어우, 엄청 다. 아, 맛이 죽이네.
7: 9,000명의 몸과 함께 한다는 자부심. 100만 명이 먹는다는 자부심. 저는
5: 알려주세요.
7: 밤에도 이제 좀 약간 잠을 좀 설쳤어요.
5: 아니 말해주세요. 회장님.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와, 이거 진짜야?
5: 에이, 설마. AI겠지?
4: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 같은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 같은.

0: 공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B5 기아 movement that
1: inspires 고단백 두유를 찾아서
2: 담백하고 고소한 영양 밸런스
3: 찾았다 돼지미
2: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든든하다
4: 진짜 맛있네
1: 고단백도 배지밀답게
2: 배지밀 고단백 두유
5: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6: 기미, 속 태우기 전에 바르는 치료제 도미나 크림 하세요 간편하게 쓰, 피부 속부터 싹 자기 전 바르기만 해도 환하게 치료되니까 국내 판매 1위 도미나 크림 태극제약
7: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된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와우 왜 안 되지? 나는?
8: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이거.
7: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8: 잠깐만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7: 감동적이다, 좀. 미치겠네.
8: 와, 장관이다, 진짜.
7: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9: 아주 오래된 도시를 걷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중세의 기사들을 만날 수도 있죠.
7: 왜 안 되지? 나는?
9: 세상엔 불가사의한 일이 많습니다.
10: 예!
8: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이거.
9: 시간 속을 걷다가 마주친 비극의 그날.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홀로코스트의 현장입니다.
7: 여기는 규모가 작은 편이래요.
11: 너무
7: 심했다, 이거는 진짜.
9: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쟁의 굴레. 지금 이 순간도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1989년 우리와 수교를 맺은 폴란드. 외교 관계는 길지 않아도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4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각별한 관계인데요. 폴란드를 더 깊이 알고 싶다면 토룬 여행을 추천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폴란드의 주요 도시는 강을 끼고 발전한 곳이 많습니다. 8세기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토룬. 중세 십자군 전쟁 시기 독일 기사단이 성체를 쌓아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7: 이곳이 바로 중세 시대의 모습을 가장 많이 간직한 토룬이라는 지역입니다. 네, 아이들 벌써 이 장난감이 그 뭐죠? 예전에 그 중세시대 기사의 그 초구 같은 걸 쓰고 놀고 있고
9: 역사적인 도시라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8: 한번 써봐도 돼? 써봐도 돼?
7: 아, 너무 이게 큰 거지? 이게 빅 사이즈?
9: 십자군 기사들이 썼던 투구인데 왜 저는 얼굴이 다 안 가려지는 걸까요?
8: 왜 안 되지? 나는? 아동용인가 보다. 하이.
4: 어린이용만 판답니다.
8: 절대 제가 뭐 머리가 커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9: 중세 기사단의 군사 행정 중심지로 성장한 토룬. 북해와 발트해 주변 도시와 활발한 물자 교류를 하면서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8: 와, 저기 있네요. 와, 사람 진짜 많다, 근데. 헤르니쿠스 동상.

0: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의 고향이 토른입니다. 지구 중심의 우주관을 뒤흔드는 당대의 사건이었는데요.
1: 글귀가 태양을 멈추고 지구를 움직이게 한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시적이지 않아요? 인기가 되게 많으신 분인가 봐요.
2: 많아요.
3: 많죠. 클래스 1도 스위스티시 오죠. 아, 그래요?
0: 기존의 사고방식을 뒤집는 걸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도시에서 또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생길지 기대가 됩니다. 골목길을 걷다가 야외 미술 수업 나온 친구들을 만났어요.
4: 지금 뭐 어느 어떤 거 그리시는 거예요?
5: 또
4: 어, 저게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아.
0: 13세기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지은 감시탑인데 이렇게 한쪽으로 1.5m나 기울어져 있습니다.
6: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7: 상쾌
6: 통쾌 변비엔 메이킨.
1: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뭔가가 이상하죠. 화면이 좀 이상하죠. 화면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저 건물이 살짝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렇게 만든 게 아니고 기울어진 거잖아요. 나중에 지반이 약해져가지고 기울었다고는 하는데
0: 점토 지형 위에 탑을 세우는 바람에 땅이 완전히 굳으면서 기울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토룬의 사탑으로 불리는데 여기 오는 사람들이 꼭 한 번씩 해보는 포즈가 있습니다.
1: 뭐 하시는 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5: To było utrzymanie równowagi. Bo chodzi o to, że jak się utrzyma równowagę, to znaczy, że chyba jest czystym na duchu, tak? Czyste sumienie się ma. Ale jak się spada, to nie. O tutaj i do ściany.
1: A, tylko się tak wyciło. A, tymkadzie wyciło.
5: A,
1: dobrze. 내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뒤꿈치 붙이고, 그리고 하고, 하고,
5: 이래.
1: 팔을? 어?
5: 예이! 바르도
1: 아,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이거.
5: 바르도
1: 누가 오래 버티나 한번 말해봐요. 자, 자, 정상 단단하게. 오케이. 3, 2, 1, go! 땡큐. 나보다 정직하시네요. 아. 어렵다 이거.
0: 전설에 십자군 기사가 벌을 받아 탑을 세웠는데 그 후 결백을 증명하는 곳이 됐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숨어있는 토룬의 골목길을 걷습니다.
1: 토룬 지역에 진저브레드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쪽에 와, 박물관이네요.
0: 사람들이 줄을 서 있네요. 토론의 명물인 진저브레드 박물관입니다.
1: 지금 당장 가보도록. 어? 사람들이 지금 벌써 많은데?
0: 와, 어린 친구들이 좀 엄청 많았어요. 박물관 견학을 왔다고 합니다.
8: And right now there is a practical exam where kids are baking their own gingerbread.
0: 크리스마스 쿠키로 유명한 진저브레드. 폴란드에서는 피에르니키라고 하는데 이곳 토룬이 원조입니다.
1: 근데 토룬의 진저브레드가 왜 유명한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9: So all of these spices are here in Torun because Torun was the member of Hansa League. That's why such exotic goods are here in this town.
0: 토룬은 무역 공동체인 한자 동맹의 일원이었습니다.

0: 질 좋은 밀가루와 꿀이 흔했고 한자동맹 도시에서 들어온 향신료 덕분에 토론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1: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와우
0: 얼굴이야. 진저브레드는 게임 속 캐릭터로도 유명하지요.
2: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할 수밖에 없다 진짜.
1: 아니 우리나라 예전에 그 뽑기 있잖아요. 그때 변칙으로도 많이 했어요. 신발라 갖고 하는 거 있거든. 이렇게 신발라 갖고 하는 거.
0: 어렸을 때 달고나 뽑기 하던 실력으로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 와, 애기 같아, 애기.
0: 과거에는 레시피 때문에 다른 도시와 싸움이 날 정도로 토론의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뜨거울 텐데 조심하세요. 조심.
1: 아, 나는 진짜로 불을 켜는 줄 알았더니 안에 오븐이 있어요.
3: The gingerbread are waiting in oven for 50 prayers. That was actually a time of making a gingerbread in our times.
4: Our Toruński gościniec, when it was made up in the medieval times, it was a symbol of wealth, symbol of money, not cookie to eat. That was a reservoir of spices. I like to call it something about medieval Bitcoin, but because when someone got the gold, they bought a gingerbread. And when they lose the gold, they break some of gingerbread, make it powdered and sell it to get the gold back to the pocket.
0: 옛날에는 토론의 진저브레드가 다른 나라까지 팔려나갈 만큼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토론의 가장 큰 관광 상품이죠.
4: This is a traditional and it's hard as a gothic brick. You can break your teeth on it.
5: But if you wanted to eat it, you just had to add something to make it soft.
1: 오, 아, 아, 이게 아주 딱딱한 것도 아니고 살짝.
5: Yeah, be careful.
1: Very hard. 그렇게 단맛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되게 향이 은은하고 되게 좋고 뭔가 빈 과자인데 왜 몸에 좋을 것 같지 먹으면은?
0: 소화불량이나 감기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약국에서 팔기도 했답니다. 쿠키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모양도 이렇게 예쁘고요.
1: 제가 만든 진저브레드.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이거. 아우 그냥 너무 맛있겠죠? 너 이거 잘 가져가겠습니다.
0: 저도 달콤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6: It's a Korean traditional snack.
5: Name
6: is 약과.
4: 약빵.
5: 약과?
6: 약. Oh, okay.
5: 약과.
6: Yeah, yeah, very good.
0: 생강, 계피, 조청으로 만든 약과. 진저브레드와 닮았죠?
5: It's very good. Very good.
6: 믹스 커피.
0: 달달한 믹스 커피에 진저브레드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겁니다.
5: Bye bye.
0: 여행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유럽의 소도시 토룬. 낭만이 넘치는 곳입니다. 유럽의 여름은 아침이 서둘러 찾아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해가 뜨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깨어나죠. 고양이 걸음처럼 살금살금 내려앉은 새벽 안개.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1: 평화롭다 진짜. 소들이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보여.
0: 유럽 소는 어째 다리도 긴 것 같아요. 소가 아주 순합니다.
1: 오, 소 콧바람 느껴졌어. 와.
7: 다리 좀 쫓아줄게. 다리가 너무 많구나. 그랬어.
1: 줄 서 있는 거 봐, 애들. 애들, 야. 왜 줄을 서 니네, 갑자기. 다음 소, 일로 와. 가, 이제, 넌.

0: 소들과 먼저 인사를 나누는 사이 목장 주인이 오셨습니다.
1: 진도브리.
2: 진도브리.
1: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 주인이신가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여기. 농장이.
2: Jestem zapracowany.
1: 여기 되게 독특하게 염소 치즈 만드신다고 그래서 그거 보러 왔거든요.
2: To chodźmy, zobaczymy, bo się doją kozy.
1: 아, 저쪽에.
0: 밤에 염소들이 생활하는 실내 축사입니다.
3: 우와. 우와. 우와, 얘들 봐. 얘는 애기들인가 본데?
0: 낯선 사람들이라 다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염소가 겁이 많거든요. 고기가 아닌 젖을 짜기 위해 키우는데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번 차교를 합니다.
4: 어, 신기하다. 어머. 어머, 많이 나오네.
0: 어른 들판에서 신선한 풀을 마음껏 먹고 커서 그런지 아주 건강해 보였어요.
1: 먼저 보여주시면은.
5: This like this. And push.
1: 아, push.
5: Yes.
1: 와.
5: Yes.
1: Yeah.
5: And try push milk.
1: Push.
5: From yes. You need power. You need power. Yes.
1: 어, 미안해서 세게 파워. 나온다.
5: 예.
1: 예.
5: Beautiful.
1: Yeah. 어머. 웬일이 내가 염소 젖을 짜고 있네. 오케이.
5: 오, 레라야.
1: 오케이. 됐어.
4: 말랑말랑해갖고. 근데 야, 이게 우유가 나올까 싶었는데 나오네요, 진짜. 오.
2: Myśmy zaczynali to dopiero do 80 doiliśmy wszystko ręcznie. Potem dopiero kupiliśmy dojarki, dopiero żeśmy zrobili.
0: 염소를 키운 지 25년이 되었는데 지금은 300마리가 넘습니다.
6: 와. 이제 어디 이동?
2: Na, tutaj na okulnik, na trawę.
0: 대장 염소가 밖으로 나가니까 다들 어떻게 알고 우르르 따라 나갑니다. 다들 순하게 생겼어요.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1: 우리 카메라 감독님 어떻게?
7: 왜요?
1: 지금 저 봐. 애들이
0: 그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내놔 봐요. 골목길에 불량배 만난 것처럼 주춤주춤 물러납니다.
2: No bo one liczą na to, że dostaną coś dobrego do jedzenia. Bo one są wszystkie głaskane, one są wszystkie przylubiane i nie uciekają.
4: 진짜 순하다, 애들이. 막 낯선 사람인데 덤벼들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와 갖고 이거 봐. 알았어. 이거 봐.
1: 어디 가자고? 야, 잠깐만. 이거 안 돼. 아,
2: 이제
1: 아들. 잠깐만. 얘들 왜 이러는 거야?
4: 아니, 뒤에서 지금 밀고 땡기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애들이. 야, 넌 이거 야, 먹으면 어떻게? 야, 자크야, 이거. 쎄야. 아니, 애들이 원래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나요?
2: Tak, ona lubi człowieka i jest zainteresowana wszystkim. Dlatego próbuje obgryzać, próbuje się ocierać.
1: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염소를 많이 키우게 되셨는지.
2: Mój syn urodził się w 92 roku i miał skazę białkową. Nie mógł mleka krowiego. I jak pierwsze jedzenie dostawał już oprócz matki, no to dziadek kupił mu, mój ojciec kupił pierwszą kozę. Miała na imię Figa. Ta koza miała trzy koźlaki potem i to tak urosło. Także tu nawet było 400 kóz wszystkich było.
0: 아들이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났는데 염소 젖을 먹고 건강하게 컸다고 합니다. 자식을 키워준 고마운 존재예요.
2: To samo przyjemność jest hodowanie zwierząt, patrzenie jak są, jak one jedzą, jak są zdrowe.
0: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기 이뻐하는 건 알거든요. 거칠 것 없는 푸른 초원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염소의 젖으로 건강한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 여기다 치즈 만드는 거.

0: 매일 갓 짜낸 염소 젖으로 신선한 치즈를 만드는데요. 아우, 뜨거운데 괜찮으세요? 치즈가 응고되기 좋은 온도인지 확인하고 잘 덩어리지게 저어주면서 유청을 빼는 과정이래요.
1: 그렇죠. 그러면 무시 być bardziej gorąca.
0: 뜨거운데? 뜨거워요. 괜찮아요? 왜요?
1: червоне.
0: 이건 익으셨는데?
2: 제가 한번 줘봐도 되나요, 혹시?
0: 요즘 세상은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게 명품 대접을 받잖아요.
3: 방법이 있나요?
4: 저사람이 빨리.
3: 아, 그렇고. 안 뜨거우세요?
0: 뜨거워요. 아, 그냥 그 사우나 온탕 정도?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어요. 뜨거운 냄비나 음식을 맨손으로 잡는 엄마가 대단해 보였었거든요. 이 치즈도 그런 정성과 인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유가 응고되면 덩어리를 면포에 싸서 유청을 쫙 빼줍니다.
3: 우리 자동으로 빠지게.
0: 치즈의 맛은 기다림이 반이죠. 폴란드에서 제법 유명한 목장입니다.
3: 초피들. 우와.
0: 성실하고 정직하게 유기농 치즈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염소 한 마리가 아저씨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3: 얘가 혹시 피가 모형 아니에요? 어, 맞아요?
4: To mój kolega zrobił, to jest siana.
3: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피가가?
4: Wtedy był płacz, jak zdechła, to był płacz. Że dziękujemy jej za to, że była z nami i że jesteśmy tu, gdzie jesteśmy.
0: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염소 한 마리를 반려동물처럼 키우다가 지금은 치즈 회사 사장님이 되셨어요.
3: 우와, 추워. 추워. 아, 이렇게. 아하.
0: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치즈를 만들기 때문에 저온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킵니다. 오래 삭히지 않은 생치즈예요.
3: 오, 단단하게 굳었네.
0: 수분 함량이 높고 크림처럼 부드럽습니다.
3: 이게 그러니까 염소전. 보니스. 테미테미라? 보니스. 되게 향긋하다. 향이 되게 좋고요. 이렇게 고소한 맛이 그리고 되게 오래 가요.
4: 아니, 뺏소이. czysty serek taki. robimy sałatkę. Robimy zielony ogórek, sałata, kawałki sera, jak z fetą.
0: 살짝 톡 쏘는 맛이 나는데 제대로 풍미를 느끼려면 샐러드와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왕 먹을 거 초원에서 분위기 있게 맛보려고요.
3: 야, 색깔이 진짜 조화롭다. 잘했네, 이거.
0: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고 하잖아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3: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세요?
5: Teraz. Natura. Moje zwierzęta. I goście.
3: 와. 그보다 더 행복은 없죠, 진짜. 일을 하면서 힐링이 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멋지시고 부럽고 그러네요, 진짜.
0: 저도 무대에 서는 게 좋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젠가 더 빛나는 순간이 오겠죠. 뭐 물론 지금도 행복합니다.

0: 다시 도시로 접어드는 길, 오래전 수도였던 크라쿠프에 왔습니다. 폴란드는 낯선 나라였는데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더 알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1: 제가 걷고 있는 이곳이 게토라는 지역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유대인들을 한 곳에 모여 살게 격리를 시켰던 그런 지역이에요.
0: 크라쿠프와 인근 지역에 살던 유대인 2만여 명을 강제 이주시킨 후 감시하고 통제했던 게토. 그 장벽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1: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죠. 그리고 이 보이는 뒤에 있는 이 벽. 이 벽이 바로 그 게토 지역을 봉쇄했던 장벽, 게토 장벽이에요.
0: 3m에 이르는 높은 담장을 세우고 경찰과 친위대를 배치해 허가 없이 드나들 수 없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세상과 단절시키는 물리적인 장벽이자 심리적인 차단막이었죠.
1: 아, 보기에도 좀 너무 무섭지 않나요? 개기스러운 느낌이 들 정도로 장벽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장벽을 만드는 재료가 뭐였냐면은 유대인들의 묘비를 부셔요. 그래서 그 묘비를 가지고 재료로 이 장벽을 만들었어요.
0: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후 유대인들을 좁은 곳에 몰아넣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전염병에 시달렸지만 병원도 약품도 없었던 게토. 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된 일입니다.
2: The symbolic is this really hard with the gravestones and when you think about it, how the history in this town was 90 years ago, it's really hard to believe in when we see how beautiful is the city today.
0: 죽어야 벗어날 수 있는 장벽. 당시 크라쿠프에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6만여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던 그때 목숨 걸고 유대인을 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3: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나왔던 그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가 운영하던 공장입니다. 쉰들러는 굉장히 크게 부자가 돼요. 너무나 크게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우연히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학살당하는 장면을 보고 반성을 하고 심경의 변화를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을 돕기 시작합니다.
0: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명작 쉰들러 리스트. 2차 대전 당시 사업가였던 오스카 쉰들러가 위험을 무릅쓰고 전 재산을 바쳐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한 실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을 했던 공장 입구에는 쉰들러가 구한 유대인 1,200명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1: 어린 분도 있으시고 정말 연세 많으신 분도 있으시고 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한 거야. 와.
0: 당시 주방용 범랑 냄비를 만들던 공장인데 지금은 박물관이 됐습니다.
1: 아, 그 게토 장벽을 짓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 유대인 묘지 묘비를 깨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쌓아 올리고 시멘트를 발라버린 거네요. 아, 여기는 이제 그 게토 안에서 이 좁은 집에서 여러 명이 같이 살았던 모습을 집을 놓을 데가 없어서 막 쌓아놓고
0: 유대인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 굶주림과 질병,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수용소로 가는 기차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1: 쉰들러 리스트 영화 중에 이 계단이 오스카 쉰들러의 사무실로 올라오는 계단이거든요. 근데 저 아래서 어떤 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을 수용소에서 빼내달라고 부탁하러 오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0: 극중에서 딸이 절박한 심정으로 올랐던 계단. 수용소로 끌려간 유대인 중 나이가 많거나 병든 이들은 가스실로 직행했기 때문입니다.
1: 여기네요.

0: 쉰들러's 오피스. 아,
1: 그 당시 공장에서 만들었던 그 그릇들이에요. 그릇들이고 여기가 쉰들러 씨가 직무를 받던 책상이네요.
2: 사실 쉰들러는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전쟁 특수를 노리고 공장을 인수한 후 싼 값에 유대인 노동자들을 고용해 돈을 벌려고 했던 사업가였는데요.
1: 와, 오스카 쉰들러가 구했던 그 유대인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습니다. 어, 이게 쉰들러 리스트네요, 진짜.
2: 쉰들러는 성자나 영웅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이익만 쫓던 그가 나치의 참혹한 학살을 목격하면서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쳤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양심 때문이었던 거죠.
3: If you saw the movie, there is some relation, but it's also way, way, way more informative than the movie itself. So I think it's a very... We should acknowledge that. I mean, he's not perfect by any means, but he did some good work. So.
1: 이 장면이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인데 그 실제 생존자분들이 오스카 쉰들러 씨 무덤에 와서 무덤 위에 꽃과 돌을 하나씩 얹어놓는 장면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선행 하나가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세상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영화에 나오는 탈무드의 명언이 있어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야만의 시대, 나치 독일의 광기 어린 유대인 학살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1: 게토로 이제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 몰아서 격리를 시키는데 그 전에 이곳에 다 모여서 집결을 했던 그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수용소로 보내질지 게토로 보내질지를 정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아직 나는 건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손가락에서 이렇게 피를 내서 볼을 빨갛게 이 피로 이렇게 칠을 하고 혈기 있어 보이게 했다고 해요.
2: 보면은 광장 바로 옆에 지금 트램이 다니고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저 자리에 기차가 있었을 거고 여기서 수용소로 그 기차를 타고 아마 억지로 끌려갔을 거예요. 생사를 가르는 비극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기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크라쿠프에서 1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오시비엥침. 우리에겐 아우슈비츠라는 독일식 지명으로 익숙한 곳입니다.
1: 아우슈비츠 제2수용소 앞에 와 있습니다. 아, 규모가 엄청나요. 지금 여기서부터 끝까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 철길이 수용소 안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그냥 바로 수용소 안으로 기차가 들어왔어요.
2: 세계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희생자가 많았던 곳입니다.
1: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4: 아주 엄청나게 넓은데 여기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5: 200 hektarów ma to miejsce. W czasie wojny miało to miejsce. Auschwitz II Birkenau. Niemcy tutaj likwidowali ślady zbrodni. Zburzyli potężne komory gazowe z krematoriami, gdzie uśmiercano ludzi. Spalili magazyny z rzeczami, których nie zdążyli stąd wywieźć po ludziach pomordowanych w tym miejscu.
2: 유럽 전역의 유대인들을 대량 말살하기 위해서 가스실과 소각장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공동묘지 같았습니다.
1: 아, 지금 보니까 기차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기차가 여기까지 들어온 거군요.
5: Rampa, gdzie poddawano tych ludzi selekcji. Tutaj, gdzie jesteśmy, stali niemieccy zbrodniarze lekarze, którzy tych ludzi zbędnych od razu wysyłali na śmierć, a mała część potrzebnych do niewolniczej pracy, młodych, zdrowych, silnych się kobiet, mężczyzn, Żydów,

0: skierowana do niewolniczej pracy w obozie.
1: 그 살던 집에서 나올 때 현금하고 뭐 귀중품들 다 챙겨라. 어? 너희는 편하게 지금, 편하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되니까 가구는 가져갈 수 없지만 귀중품들은 잘 챙겨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순순히 따라올 수 있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뭐 좋은 곳은 아니지만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왔겠죠.
2: 동부 지역의 공장과 노동수용소로 이주한다고 속이고 돈이나 귀금속까지 챙겨오게 했습니다. 도착하면 가족들에게 안부엽서까지 쓰게 만들었어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던 수용소. 잔인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3: 아, 이게 기차가 쓴 바로 앞이고 이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고 할아버님을 보고 방향을 저쪽으로 가라 해서 지금 이쪽 지금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보이시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스실로 가니까 독일 이사가 선별을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끌려갔네요. 사람들이 저쪽에 가스실이 있었던 거예요.
2: 이 길 끝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샤워를 한다고 속여서 들여보낸 곳은 가스실. 즉시 독가스가 살포돼 목숨을 잃었고 시신은 소각장에서 태우거나 대형 웅덩이에 파묻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생활도 아주 비참했어요. 하루 12시간 넘게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멀건 스프에 톱밥이 섞인 빵 한 조각으로 배를 채운 후 좁은 침대에서 몸을 포개 잠을 청했습니다.
4: Proszę spojrzeć, bez okien, rzędy świetlików u góry, źle dopasowane ściany boczne z dachem, zawiewające w zimie śnieg, często przeciekający dach. Wybudowano kominy, piece, ale często nie było czym ogrzewać tych pomieszczeń i przeżyć w tych warunkach w zimie.
2: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고, 여름이면 전염병이 들끓었습니다. 매트리스가 부족해 지푸라기나 그냥 흙바닥에서 자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막사 다섯 개에 화장실이 하나. 2천 명이 같은 화장실을 썼습니다.
4: To były zbiorcze toalety i umywalnie. W tych miejscach stały takie kamienkowe koryta, u góry rury, krany z wodą, a tutaj otwory klaczne. Żadnej intymności nie było.
5: 지금도 너무 더운데 한여름이 얼마나 더울 거며 겨울엔 얼마나 추울까 여기도.
2: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과 잠자리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어진 아우슈비츠 제1수용소는 입구에 적힌 문구로 유명합니다. 마치 열심히 일하면 자유로워질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6: 건물마다 숫자들이 있는데 총 몇 개 동이 있는 거예요?
4: W sumie za drutami znalazło się ich 28 takich właśnie murowanych obiektów, w których kwaterowano więźniów, a część tych obiektów przeznaczono do celów wystawy, którą zwiedzamy.
2: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지 1년도 안 돼 급히 군대 막사를 개조해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 나중에 찾아갈 수 있도록 이름과 주소를 적게 했는데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생존이 아닌 죽음이 목적이었기에 제대로 된 음식도 주지 않았죠.
6: 저게 다 다들 직접 저기다가 물도 따라서 마시고 밥도 먹고 했던 그릇인 것 같은데.
2: 잃어버리면 식량을

0: 받지 못해 신체 일부처럼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럴 수가. 신발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벗어놓은 신발인데 11만 켤레가 넘습니다. 유독 제 눈길을 끄는 게 있었어요. 조그만 아이들의 신발들. 세상 밖으로 걸어나가지 못하고 결국 눈을 감았겠죠.
1: 아이들 신발만 따로 모아놨네요.
2: 너무 심했다, 이거는 진짜.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한테 나와서 찾기 쉽게 신발을 벗어서 짝을 찾기 쉽게 끈을 묶고 들어가라 그랬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안심하고 샤워하는 거로 알고 들어갈 수 있게.
0: 사람들의 공포와 저항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1: 어우, 느낌 안 좋아.
0: 가짜 샤워기를 매달아서 철저하게 위장했던 가스실.
3: 여기는 규모가 작은 편이래요. 한 번에 700명을 이곳에 몰아넣고 학살을 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0: 뿌리 깊은 유대인 혐오가 비극의 씨앗이 됐습니다. 광기에 휩싸인 나치 독일은 대량 학살을 위해 쥐나 이를 잡는 살충제를 독가스로 사용했는데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이럴 수 있을까요? 죽음의 공포 속에 가스실을 가득 채운 비명과 절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금니를 뽑은 후 화장터로 옮겨졌습니다.
3: 가스실에서 돌아가시면 이쪽에서 바로 실어서 레일로 바로 그냥 화보로.
0: 1941년부터 44년 사이 쉴 새 없이 죽음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학살의 대상은 유대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인 정치범, 집시, 장애인까지 나치가 사회에 해롭다고 규정한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는데요.
4: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5: To jest ściana śmierci, zabijana ludzi. Przez strzał w potylicę w czasie wojny, nie tylko więźniów obozu, także ludność cywilną z terenów przyobozowych za działalność w ruchu oporu czy za pomoc udzielaną więźniom tutaj zabijano.
4: 총탄 자국이 많이 없네요. 없네요.
5: Ta ściana przez SS-manów została rozebrana w 1944 roku. Po utworzeniu Państwowego Muzeum w 1947 roku odbudowano ścianę śmierci.
0: 주로 폴란드의 독립을 외치던 정치범들이 끌려왔습니다. 재판이나 별도의 절차 없이 수천 명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4: 질감이 되게 특이한데 이건 뭘로 만든 거죠?
5: To jest suprema i z tyłu są drewniane podkłady, żeby te kule rzeczywiście no miały jakiś.
6: 저쪽 건물 보시면은 창문이 다 막혀 있는데 이게 그 사형 장면을 못 보도록 다른 수용자들이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못 보도록 저렇게 다 막아놨다고 그래요.
4: 이게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쭉 세워놓고 사람들을 쏘기도 하고 일렬로 이렇게 종대로 세워놓고 총을 쏴서 몇 명까지 죽는지도 보고 그분 이제 쓰러지시면은 나머지 분들도 또 쏘고 막 그랬던 그 벽이네요. 아, 야 얼마나 떨렸을까. 감도 안 온다 진짜. 아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벽 앞에서
0: 폭력과 광기의 끝이 어떤 건지 여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2: 이 아픈 역사지만 꼭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비극적인 일들을 잊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0: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 오늘의 백만장자가 딱 보이네요.
2: 여기서 지금 네. 계실 분이 아닌데.
3: 으쌰! 으쌰! 수박계 좀 큰 손이라고 하는.
1: 아, 대신세.
4: 여기서 총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데.
1: 어우, 엄청나네요.
3: 아, 맛이 죽이네.
4: 9,000명의 몸과 함께 한다는 자부심. 100만 명이 먹는다는 자부심. 저는.
2: 알려주세요.
4: 밤에도 이제 좀 약간 잠을 좀 설쳤어요.
2: 아니, 말해주세요.

0: 여기 우리 가족 같이 살아요. 저는 레아입니다. 내가 춤을 추는 거 아주 좋아해서요. 노래하는 것도요. 지안이는 내 동생입니다. 귀여우고 착한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1: 이번에 억수로 덥디. 지금 폭염주 의보 두고 난리 났어.
2: 건강을 해치는 수준의 더위.
3: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봤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낯설게 말을 걸어오는 도시 안동. 그래서 익숙함은 때로 설렘이 되기도 하나 봅니다.
1: 극히 풍겨주는 포도향기, 달콤한 첫사랑의 향기.
0: 바람바람바람의 가수 김범용 씨와 함께합니다.
2: 도시라면 이게 동물인지 일단 식물인지를 모르겠는데.
0: 도시라면 어떨까요? 토종도시로 안동만한 데가 또 있을까요? 그 안동이 품고 길러온 대표 토종들을 만나러 갑니다.
3: 정말 국수를 먹고 싶었구나, 안동 국수.
0: 늘 봐왔지만 새롭게 발견되는 매력.
3: 드디어 오늘 수업 부재했고요. 맛있어요. 어두운
0: 창밖 바라보며 익숙했기에 더 신선한 토종도시 안동입니다. 안동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서원들이 사림 중심의 교육기관이었다면 향교는 국가가 설치하고 관리했던 학교. 그러니까 안동은 이래저래 조선의 국가통치 철학 성리학의 본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가수 김범용입니다. 저는 지금 안동에 와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예안향교라고 하는데요. 이 예안향교에는 아주 특별한 토종이 있다고 합니다. 토종 그 주저도 궁금한데 여러분 함께 들어서 보실까요?
0: 조선 초기부터 배움의 뜻을 품은 선비들이 오가고 성현을 기리는 마음이 이어져온 예안향교. 내부로 발을 딛는 순간 좌우 대칭의 건축물이 주는 조화로움이 선비들의 오랜 배움터임을 느끼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성전은 두 차례에 걸친 수리 이력 때문에 조선의 시기별 건축 양식을 살펴볼 수 있어 최근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3: 아니, 공부가 저절로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정신통일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이게 자연이 어우러지니까 또 이런 것도 마음이 안정되네요. 좀.
0: 향교 살림을 맡고 계신 분.
4: 예, 반갑습니다.
3: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4: 예, 태계 선생님이 어리기 있던 예안향교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예.
3: 태계 선생님이 여기서.
4: 예, 예.
3: 뭐, 선생님 하셨어요? 아니면
4: 예, 여기서 학문도 논하고 제자들도 가르치고 그러셨습니다.
3: 보통 전통이 있는 데가 아니네요.
4: 예, 600년 역사입니다.
3: 또 토종이 있다고 그러는데.
4: 예, 예.
3: 그게 유명하다고 그러거든요.
4: 예안향교만 있는 게 안동무궁화라고 있습니다.
3: 안동무궁화.
4: 예, 예. 여기에 지금 안동무궁화입니다.
3: 아, 이겁니까? 예, 예.
0: 오랜 세월 이 땅에서 재배되며 적응해온 토종꽃. 안동무궁화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특별한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3: 아니, 개화가 완전히 안 된 것 같아요?
4: 예. 근데 무궁화는 한꺼번에 꽃이 피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하루에 한 송이 내지 두 송이 피고, 4일 정도 피어 있다가, 또 지고 또 피고 이러더라고요. 여기 무궁화가 작기 때문에, 애기 무궁화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예안향교에서 이게 언제부터 심겨져 있었냐면은, 1900년 초에, 그 당시에 예안향교의 유림들이, 일제 강점기 때 저항정신을 나타내기 맞아요. 위해서, 그 무궁화를 식재했는 게, 그때부터 이제 여기, 예안향교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안동 지방에 안동무궁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3: 야, 근데 안동 분들은 좀 조금 애국심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4: 그렇죠. 다들. 뭐 독립운동가도 많으셨고 그죠. 예.
0: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역 유림들이 심었다는 한 그루의 무궁화는.

0: 이후 100여 년을 살다가 생을 다했는데 죽기 전 재래종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안동무궁화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후계목이 자라나 안동 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신이 좀 끈질기잖아요. 끈질김이 좀 보이는 것 같고 꽃이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지만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진정한 도전입니다.
0: 안동 시내로 이어진 여정, 또 다른 토종을 만나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2: 아, 네. 너무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3: 정말요?
2: 오늘 김에 이거 안으로
3: 안녕하세요.
2: 줄서 있으니까 같이 줄을 서야 되겠는데?
3: 와, 아세요? 아니요.
0: 90년대 오빠 부대의 원조다운 모습이네요.
3: 맛있게 드세요. 네. 여기 문정 갖다 놔야 돼.
0: 끼니 때만 되면 줄을 선다는 안동의 맛집. 다들 뭘 드시는가 했더니만.
3: 아유, 식사랑 뭐로 드세요?
2: 네, 저는 지금 국수지, 당연히.
0: 안동에서는 국수가 아니라 국시라 불러야 제맛이죠. 안동 하면 찜딸기나 간고등어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진짜 숨은 강자는 이겁니다. 보들보들한 게 식감부터 달라 보이죠. 칼국수가 집집마다 해먹던 서민의 음식이라면 안동국시는 정갈한 고명을 더해 손님상에 올리던 전통에서 비롯됐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2: 아이고.
4: 예, 반갑습니다.
2: 사장님이시노?
4: 예.
2: 아, 난 그 사모님이 사장님이시잖아.
4: 저는 그건 마당지기
2: 사모님이시고 사장님이시고 마당지기시고. 아니, 근데 여기 반찬이 보통 국수집 가면 이렇게 반찬 나오는 것도
4: 제일 안동은 양산고장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이지 손님들을 대접하는 국단이야.
2: 어떤 요즘 이렇게 좀 정성이고 이러세요?
4: 네.
2: 이게 기분이 벌써 좋습니다.
4: 네.
2: 잘 먹겠습니다. 네.
0: 입맛에 잘 맞으셨나 봐요?
1: 면이 일반 국수면이랑 칼국수면이랑 반반 섞어놓은 것 같아요. 어, 맛있어요.
0: 연우 국수와 다른 안동국시의 특징 잠시 후 밝혀집니다.
1: 김치 좀 주세요. 이렇게 쌈싸서 먹는 거예요?
3: 네. 넣으셔가지고.
1: 이걸 넣어서.
0: 국시에 곁들여 나온 건 조밥. 밥이 있으니 반찬도 따라오는 게 인지상정이죠. 국수 한 그릇 시켰을 뿐인데 한상 가득 푸짐히 차려졌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3: 음식이 맛있습니까? 어떻게?
1: 어, 제 입맛에 맞는데.
3: 맞아요.
1: 어, 왜 이렇게 부드러워?
3: 콩가리가 들어가니까.
1: 콩 들어가잖아요.
3: 콩가리가 들어가니까 부드럽고 소화 기능이 빠르죠.
1: 하루 뒤돌아서면 배고픈 거 아니에요?
3: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아요.
1: 아, 그렇지 않아요? 네. 면이 궁금하네. 이거 면을 또 누가 또 이렇게.
3: 근데 이제 저들은 이제 국수를 숱하다 보니까 옛날 홍두깨 있잖아요.
1: 홍두깨로. 오, 이 많은 걸 숱하러 하려면 힘들 텐데.
3: 우리 집에 조회 가시면 할머니들이 두 분이 밀고 있어요. 오늘 가셔보시죠.
1: 아, 네. 아, 볼 수 있어요?
3: 네.
0: 손국수 보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식사를 마치는데요. 식당 근처 작업실로 향합니다.
2: 아유, 안녕하세요.
5: 아유, 야, 텔레비에 나오는 것 같은데 소리 더러운데.
0: 안동에서는 예로부터 콩을 비롯한 잡곡 재배가 흔했다죠. 밀 반죽에 콩가루를 섞는 안동 특유의 제조법이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뒤로 밀고 당기는 홍두 깨질, 두툼한 반죽이 얇은 국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더해져야 할까요? 손끝의 감각을 따라서 반죽이 종잇장처럼 펴집니다.
5: 한번 해봐서 이거 뭐 누군가
0: 선뜻 홍두 깨를 넘겨주십니다.
1: 이걸 좀 굴려야 되잖아 계속. 굴려야 얇아질 거 아니야 더.
4: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어우.

0: 펼치는 거지 이게.
1: 잘하시네.
2: 생각과 달리 움직인 손길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3: 시집했대요.
0: 근데 이거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3: 한 30년 됐습니다.
2: 그래도 30년 세월이 곧 실력이자 내공이죠. 자로 잰 듯 정확히 썰리는 국수 반죽.
0: 일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도 손이 참 고우셔.
3: 못 가다 이 손. 어?
0: 이거 이제 일 많이 해서 그러나? 이게 일 많이 해서. 영광의 분장이네. 아, 이거 통증은 없죠?
3: 아, 괜찮아.
0: 건강하신 우리 어르신 보니까 너무 내가 좋네.
2: 국수의 달인들에게 저절로 허리가 숙여집니다.
0: 아니, 국수 먹으러 또 와야지.
2: 발걸음은 다시 안동의 옛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낙동강 상류를 곁에 두고 걷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비경이 펼쳐집니다. 이 길은 동방의 주자라 불렸던 조선의 큰 선비 퇴계 이황과 인연이 깊습니다.
4: 저는 이분의 학문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분의 얼굴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바로 이분이시죠. 네, 퇴계 이황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요. 퇴계 이황 선생님이 아주 즐겨 걸으셨던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500년 전에도 여기가 수많은 분들이 다 왕래했던 그런 진정한 토종길입니다. 아마 제가 이게 걸었을 때 그 심정을 퇴계 이황 선생님도 똑같이 그런 기분으로 걷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2: 길을 걷다 보면 직계 후손이 종가에 맥을 잇고 있는 집도 볼 수 있고요. 서울 아닌 안동에서 퇴계로를 만납니다. 예던길 부근에는 퇴계의 후손들이 여전히 삶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는 누구일까요? 혹시 떠오르는 인물 있으세요?
4: 여기가 포도밭이구나. 어우, 열심히 살고 계시네.
5: 사장님이세요?
6: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6: 바람.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와인 양조용으로만 이제 쓰는 청수라는 포도밭이어서.
2: 청포도를 보고 있노라니,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 노래하던 시인이 생각나네요.
6: 아직 단단한 단계여서.
5: 좀 아직 들리건 단계.
2: 수확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 맛을 보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6: 시죠.
5: 근데 건강한 맛이 나네.
6: 네, 이것이 익어가면 서서히 신맛이 좀.
5: 신맛이 달콤한 맛으로 변할 것 같은데.
2: 청포도 맛을 본 담례가 이어졌습니다.
4: 밤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펴주는 청포도 사랑.
5: 여기서 부르니까 이게 청포도를 보니까 저절로 가사가 나오나 봐요.
6: 태기 할배가 이제 저희 15대
5: 직계예요.
6: 할배죠. 그리고 저 이육사 태기 할배의 14대 손이고 제가 15대 손이고 그게 우리 아
5: 집안이 뭐
6: 우리 아실뻘 때
5: 짱짱합니다.
6: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게 참 복이죠. 자부심도 네. 많고 또 반면에 또 부담감도 많죠.
2: 도산 서원 근처에서 평생 수박 농사지었던 퇴계와 이육사의 후손 이동수 씨는 10년 전부터 청포도 농사로 갈아타고 내친 김에 양조장까지 만들어 와인 제조에 나섰다고 합니다.
6: 시원하죠?
5: 아, 이렇게 시원해야 되는 거예요?
6: 아, 지금은 조금 이게 스윗한 와인을 이제 발효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온도를
5: 온도를 맞춰야 됩니다.
6: 낮게

0: 이라는 거죠. 한번 조금 맛좀
1: 거기서
0: 보실래요?
1: 지금 숙성 중이.
2: 청포도 와인은 금세 유명해졌다는데요. 이육사의 대표 시 제목을 와인 이름에 붙인 것도 한몫했다는군요.
0: 한번 드셔보세요.
1: 네. 이거 다 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세요?
1: 와인이랑 네. 주스랑 그 중간 단계가.
0: 그렇죠.
1: 예. 네. 오, 굉장한데?
0: 예. 네. 네. 이육사 시인은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굉장히 슬픈 역사죠. 그런데 그분들 덕분에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청포도로 와인도 만들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죠.
2: 어제 아픈 역사에 큰 빚을 지고 삽니다. 여행의 마침표는 안동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은 월영교에서 맺어봅니다. 시간과 이야기가 쌓이면 이 새로운 풍경도 언젠가는 전통이 되겠지요. 토종을 따라 나섰던 길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3: 토종 도시 안동. 네, 아 그렇게 알고 있었었어요. 교과서에나 볼 수 있는 이태계 선생님, 그 이육사 시인 그런 분들이 아주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고. 가깝게 아주 숨을 맞닿을 수 있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정말 이 여행이 저에게는 또 다른 또 힐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좀 마음에 클리닝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안동 너무 좋습니다. 안동 화이팅!
2: 오래됐다고 모두 낡은 것은 아닙니다. 익숙한 풍경에서 새 이야기를 발견하는 순간 여행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4: 토종이라는 거는 여기 땅에서 기후에서 완전히 적응이 돼 있는 애들이라 약 한 번도 안 죽고 농사 지었어요.
5: 우리만 먹고 땡치면 안 되잖아요. 씨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자연 순환 아니에요?
6: 승더멀류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딥이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7: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3: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승더멀류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어머니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어릴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난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6: 어? 사장원의 백지 수표?
7: 이 구변농가가 없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지.
6: 오늘은 전북 익산에 왔습니다. 익산. 지금 저 양쪽으로 이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백만장자분은
8: 네.
6: 비닐하우스에서 보자고 하셨대요. 뭐가 얼핏얼핏 보이는 것 같은데.
8: 살짝 보이는데 여기?
6: 네.
8: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6: 계세요.
8: 아, 수박이네요.
6: 아, 여기가
8: 수박 다 수확하고 계시네요.
6: 수박들이 아주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아, 오늘의 백만장자가 딱 보이네요.
8: 누가 봐도 옷차림이.
6: 네, 누가 봐도.
8: 여기서 지금 네. 계실 분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9: 으쌰, 으쌰, 으쌰. 아이고, 장원 씨, 혜원 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6: 네, 예. 수박 안 무거우세요?
9: 아유, 무겁죠. 한번 들어가실래요?
6: 예. 제가 한번, 아유.
8: 와.
6: 아유, 굉장히 무겁습니다. 수박이. 오늘의 백만장자시죠?
9: 예, 백만장자 맞아요. 수박 백만장입니다. 예. 수박 백만장입니다. 예, 수박을 그 40년 넘게 유통한 수박계의 좀 큰손이라고 하는 임장선입니다.
8: 아~

0: 으쌰, 으쌰, 으쌰!
1: 우리 수박의 큰 손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여기 그러면 이 하우스가 다 우리 회장님 건가요?
0: 이 하우스뿐만 아니라, 이 지금 이 동네,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수박이, 예. 저희 그 계약농가 수박입니다.
1: 아, 계약농가.
0: 계약농가.

0: 재배하시는 분은 따로 있고 여기를 다 계약을 해가지고 회장님이 수박을 매입을 하셔서
1: 예. 우리 생산농가들은 좋은 수박을 만들어주고 네. 저는 좋은 값을 받아주는 그 수박 계약자예요.
0: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박 유통업을 네. 하고 계시네요.
1: 예, 맞죠. 예, 예.
0: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1: 한번 맞춰보세요.
0: 글쎄, 근데 뭐 막 나이가 굉장히 있어 보이시진 않는데 한
2: 진짜로 맞추면
0: 뭐 한 중반 후반
1: 뭐 먹고 싶으세요?
0: 아, 더 많으세요? 60대 후반이 뭐 이렇게 보이는데
2: 패션이 보이는데. 젊으셔서
1: 뭐야 저 그 나이가 네. 73세예요
0: 아 73세
1: 뭐 수박을 먹는데 피부도 좋고 건강하고 네. 해서 이렇게 73세입니다
0: 아, 수박 비닐하우스는 제가 처음 와보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이 안에 몇 통 정도가 있는 건가요?
1: 이게 수박이 길이가 100m예요 네. 100m 네. 한쪽에 280개씩 들었어요 네. 그 두 개 합치면은 아, 약 한 550개, 60개 들어있습니다.
2: 수확량이 엄청나겠네요.
1: 그렇죠.
0: 그냥 이렇게 보시고도 어떤 게 잘 익은 수박인지 아시나요?
1: 여기 있는 수박은 네. 다 일시에 많이 이렇게 열렸기 때문에 네.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네. 그 중에서도 여기는 이제 염록색을 좀 띄고 있고 저거는 진한 색을 네, 좀 띄고
2: 네,
1: 있죠.
2: 네.
1: 그런 놈들이 조금 덜 익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진한 색이?
1: 진한 색이?
0: 네.
1: 아, 이거 잘 익었겠네요. 아주 잘 익었겠어요.
2: 통통통 해봐야 되는데, 통통통.
1: 예, 예. 소리가 아주 좋죠?
2: 네.
1: 소리가 아주 좋죠?
2: 네.
1: 잘 익었다고 소리가 아주 맑게?
0: 맑게.
1: 예, 아주 잘 나죠.
0: 맑게 나는 수박이 잘 익었을 가능성이 높다.
1: 그렇죠. 이게 수박도 속이 네.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네. 수박 재소리가 안 나와요.
0: 아하. 옛날에 뭐, 어릴 때는 수박 살 때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리를 내보고 했는데 한번 두들겨 볼래요?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2: 명쾌하게.
1: 나, 나 익었어요. 소리 나죠?
0: 네. 네.
1: 한번 골라보세요. 한번.
0: 한번 골라볼까요? 네.
2: 이 골라볼까요? 부근에서 한번. 네.
0: 색깔이 진하고 소리가 좋은 것들.
2: 얘다. 아, 이 친구다.
1: 예. 네. 네. 아주 좋아요.
2: 제가 수박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잘 고릅니다.
0: 색깔이 진하고
2: 근데 소리가 좋은데? 소리가 너무 좋은데?
0: 저는 이거
2: 그래요?
0: 크기도 좋고 소리가 좋습니다.
2: 괜찮은데요, 그거?
0: 모양이
2: 네.
0: 엄청 커요. 아니, 이게 좋아요. 잘생겼어요.
2: 저는 이거요. 얘로
1: 네, 아유, 그 잘 익었겠어요.
0: 그걸 제가 드릴게요.
2: 어이구.
0: 주세요. 네, 네, 네.
2: 어이구.
0: 제가 밖으로 한번 나가서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잘 익었는지 네. 아니면
1: 저 예원 씨가 갖고 온 수박을 네. 한번 예. 볼까요? 네. 먼저 한번 잘라볼까요?
0: 예.
2: 원래 이런 약간 분진 같은 거 묻어 있어야지.
0: 칼을. 칼을 거기서 갑자기.
1: 분이 있으면 좀 좋다고 그래요.
2: 네, 역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먹으로 아. 깨시나 했는데. 칼을 자, 이거를. 색이 괜찮은데?
0: 오와
2: 색깔
0: 진짜 잘 익었네
2: 진짜 잘 골랐다
1: 씨씨도 없고
2: 수박이 예, 예.
1: 수박이 서리빨이 섰다고 그래 서리빨이
0: 예,
1: 섰다고
0: 예, 예, 예.
2: 갈라지는 소리가
1: 아주 신선해가지고
2: 네
0: 밭에서 딴 거를 이렇게 직접 먹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2: 네 먹을라 한 번 이거 진짜 제일 맛있는 부분
0: 엄청 다네요.
2: 이거 진짜 제일 맛있는 부분.
3: 엄청 다네요.
1: 아, 맛이 죽이네.
0: 야, 진짜 엄청 달아요. 네.
1: 우리 농가들은.
2: 우와.
1: 이렇게 농사 잘 줘요.
0: 당도도 그렇고, 너무 괜찮네요.
2: 당도 미쳤어요, 네. 진짜.
1: 예원 씨는 수박을 잘 골라서 수박이 엄청 맛있죠.
0: 네.
2: 역시.
1: 우리 이제, 우리 저.
2: 많이 먹은 만큼.
0: 네. 제가 고른 수박 효과염 어떨지 근데 뭐 같이 다 재배를 하셨기 때문에 뭐 비슷할 것 같아요
1: 이제 좀 그 이 수박이 예. 아, 좀 별로 좀 안 좋은 수박을 골로 갖고 오셨어요.
2: 아, 그거를 못 봤네요?
1: 수박 고를 때 바늘구멍 같은 고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수박 안 좋은 걸로 오셨네.
2: 아니, 그 많은
0: 것 아니, 뭐, 안에는 과연 다를 수 있으니까.
1: 쫙! 오! 쫙!
0: 오, 뭐 안에는 비슷하네요.
1: 그 수박이. 요거는 아무 이런 신이 없잖아요.
0: 아, 요게, 요게 네. 조금 있네, 요게. 맛을 한번 볼게요, 맛을. 맛은 어떤지, 과연.
2: 본인이 이제.
0: 맛은 큰 차이 없어요.
1: 에? 색깔도 예쁘고.
2: 네. 차이 있는데? 차이 있는데?
0: 기본적으로는 예원 씨께 네. 더 이제 잘 익고 좋은 수박인 건 맞는데 네. 이것도 맛있습니다.
1: 아, 누가 뭐라 해도 예원 씨가 더 맛있는 수박을 네. 고르는 사실이에요.
0: 여기 있는 수박들은 이제 그럼 어디로 이동합니까?
1: 그 뭐 이제 우리 실는 거랑 볼까요?
0: 네네네. 네. 네. 네.

0: 아, 생각들을. 어휴, 무거운데. 저 아까운 수박 잘못하다 깨지면 어떡하려고.
1: 이분들이 다 아래 오지고 오래된 숙련된 선수라서 절대 깨질 일이 없어요.
0: 야, 워낙에 오래 이걸 하셔가지고.
2: 아, 이게 무게가 꽤 있거든요.
1: 예, 근데 걱정. 8kg도 9kg, 10kg씩 나가요.
0: 걱정되네. 이거 보는데 깨질까봐.
2: 근데 너무 잘 쥐고 받으신다.
1: 절대 깰 일 없어요.
2: 그래요?
0: 꽤 많았는데, 수박이.
2: 어떻게 다 하나 했는데 금방 하시네요.
1: 맞아, 장원 씨도 한번 던져보실래요?
0: 아니, 뭐, 던지는 건 좋은데.
1: 그냥 그거, 그렇게.
0: 아니, 저기. 못 받으, 혹시라도 깨질까봐.
1: 아유, 한번 해봐요.
0: 아니, 뭐 던지는 거야, 제가 전문인데.
2: 어휴!

0: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아니, 아니, 이게 생각보다.
1: 던져야 된다.
0: 아니, 나 너무 세게 던지면 못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무거워서.
1: 아유, 그림도 안 돼.
0: 아니, 아니, 혹시 너무 세게 던지면 저거 할까봐.
1: 자연스러운데요?
0: 아니, 뭐 이거야. 네.

0: 제 직업이었는데. 네.
1: 되게 호흡 좋다. 잘한다.
0: 아, 여러분 뭐 요정구만.
1: 네.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0: 아니 뭐 이거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
1: 이제 이 수박들이 어디로 가요?
2: 수박 공장으로 가죠.
1: 공장으로.
0: 수박 공장.
3: 예.
0: 예, 갑시다.
1: 수박 공장으로
0: 가시죠. 아,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수박 공장인 건가요?
3: 예, 맞아요. 이거 수박 공장이에요. 수박 공장. 아.
0: 야, 저 앞에 뭐.
1: 와, 이렇게 많은 수박 처음 봐요.
2: 처음 보죠?
1: 네.
0: 예.
1: 아까 우리가 본 수박이 다 이쪽으로 오는 거네요.
2: 이 회사에 지금 있는 수박이 한 6, 7만 통 정도 돼요.
0: 6, 7만 통이요?
2: 예, 와. 6, 7만 통.
3: 어저께 밤부터 네. 작업해가지고 밤중에 계속 새벽까지 계속 돌아왔어요.

0: 아, 여기가 이제 선별장이군요.
1: 예, 여 당도 중량 네. 선별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사고가.
2: 이게 기계가 자동으로 선별을 하는 거예요?
1: 예, 예 그렇죠.
0: 그 저희 어릴 때는 네. 리어카에 수박 파는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보면 가위 저 칼로
1: 세모지게
0: 세모지게해서 먹어보고 당도 선별을 했는데 안 자르고도 이 기계로 선별이 다 되는 거네.
1: 옛날에는 안 익은 수박도 많이 땄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농가들이 많이 발전해서 이렇게 이제 완숙이 되지 않고 맛이 없는 수박을 따지도 않고 아. 저희들 자체가 또 이제 유통을 하지 않아요.
0: 네. 그러니까 이 기계가 그냥 수박이 지나가기만 해도 당도를 알 수 있는.
1: 네, 그렇죠, 그렇죠.
2: 그냥 수박을 올리기만 하면은 되는구나.
1: 네.
2: 와, 신기해요.
1: 이거 저 보이시죠?
2: 네.
1: 불 광파.
2: 네.
1: 제가 광파기를 수박에다가 쓰여가지고 네. 그 빛을 합산해서 당도를 읽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나갈 때마다 당도가 11.7. 아.
2: 다 뜨네요.
1: 네.
0: 전부 다 당도가 네. 11은 무조건 넘네요.
1: 예,
0: 네,
1: 그렇죠. 11 브릭스가 넘으면은 네. 수박이 맛있는 거예요.
2: 아.
0: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 중에 네. 11이 안 넘고 뭐 9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안 파는 거예요?
1: 이거는 가공 공장이라 주스 공장이라.
2: 아.
0: 12도 나오고.
1: 네.
2: 되게 높네요.
1: 이걸 지켜야지 그 많은 유통업체에서 경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죠.
0: 아니 그럼 이 합격한 수박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제?
1: 예, 전부 다 이제 마트하고 지금 30년을 넘게 거래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0: 여기서 포장을 또 하시는구나.
1: 이런 거 처음 봐요. 음악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네. 배송한다는 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0: 떡국이를 다 넣어서 보내시니까 예, 안전하겠네요.
2: 이렇게 저 그 수박을 보호하는 풍선을 불어서 구석에 네. 넣어가지고 네. 예, 이렇게 가기 때문에.
1: 가다가 깨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2: 우리 책임이에요?
0: 근데
2: 여기 지금 우리 회사 부사장 우리 아들이에요.
1: 네. 안녕하세요. 아드님이세요?
3: 네. 아, 저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온라인 스토어마켓을 담당하고 있는 임재근이라고 합니다.
1: 아 근데 나는 소개하시길래 아드님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면 좀 안 닮았는데.
2: 잘생겼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아,
2: 나는 못생겼거든.
1: 아니. 얼굴 스타일이 좀 다른데. 약간 느낌이.
2: 근데 어디 보면 다 비슷해요.
0: 닮으신 것 같아요.
1: 이거 궁금한데. 여기다 넣고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우리가 실험 한번 해볼까요?
3: 한번 던져볼까요?
1: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0: 얼마나 세게 던지려고.
2: 아니, 이 큰 육종아 체육에 힘을
0: 얼마나 던지려고.
1: 그렇게까지 안 던지죠. 누가 그렇게 던져요. 던질만 하게 던질게요.
0: 아니, 귀엽다, 박스.
1: 아, 요겁니까?
3: 네, 한번 제가... 던져보시죠.
1: 어우, 네. 근데 이거.
0: 몇 키로예요?
1: 아니, 무거운데. 무거운데. 약간 깨질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러면은.
0: 무서운데?
1: 배달 왔는데, 바빠가지고. 던졌다.
3: 에이,
1: 던졌다.
3: 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 네?
0: 진짜요?
3: 페어리 슛으로 던져도 돼요.
1: 아, 더 세게 던져도 돼요? 네,
3: 페어리 슛으로.
1: 진짜?
0: 아, 무서운데? 네.
3: 괜찮습니다.
1: 아, 이거 깨질 것 같은데. 아,
3: 괜찮습니다.

0: 과연 한번 볼게요.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1: 진짜 세게 던졌거든요.
2: 수박은? 수박은? 멀쩡하네.
0: 우리가 왜 이래 잖아.
1: 금간 거 아니야?
0: 금간 거 아니야, 이거.
1: 금간 거 같은데? 여기 금간 거 같아.
0: 안 갔어요. 괜찮습니다. 자, 하루 4만 통의 수박이 회장님 손을 거쳐서 나간다고 하는데, 회장님은 원래 농사를 짓던 집안에서 태어나신 건가요?
3: 아니요. 전혀 농사하고 상관없는데. 네. 네. 옛날에 저 아버지가 운수업하고.
0: 아, 운수업을 하죠.
3: 운수업 하셔가지고. 근데 형편이 괜찮으니까 학교도 서울로도 가고. 아.
1: 서울로 유학 가실 정도였으면 회장님께서 공부를 좀 잘하셨나 봐요.
3: 공부는 무슨 공부요. 용케도 어떻게 합격을 했죠. 시험 며칠 안 되고 그냥 벼락 공부했더니 용케 합격해가지고 가게 되었죠.
0: 이제 서울로 올라갔을 때는 뭐 아직 어린 나이니까 굉장히 뭐 좀 다른 세상이었을 것 같은데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아니면
3: 공부는 무슨 공부예요? 말도 말아요. 촌 놈이 뭐 서울 올라가니까 뭐 눈이 뒤집혀가지고 네. 맨 놀러나 다니고 그래도 놀러... 그때. 네. 교우관계는 좋았어요. 교우관계는. 여학생들이 그냥 줄줄이 서고. 참으로 그때 참 그 시절. 그랬죠. 그렇게.
1: 그러면 고향인 부안으로는 언제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79년도.
3: 뭐
0: 79년도.
3: 25살 때.
0: 25살.

0: 고향에 이제 다시 내려오셔가지고는 뭘 하신 거예요?
1: 아, 그때 이제 내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집에 가대가 기울러가지고 형편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2: 내가 이렇게 그 집안의 장남이요. 무슨 생각이었어요?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 화려했던 생활을 다 좀 잊어버리고 그때 이제 그 하나의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때 당시에.

0: 뭐 그 젤로 배우신 게 뭐 과일 장사 뭐 야채 장사네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과일도 팔고 수박도 팔고 채소도 팔고
1: 부안의 시장에서
0: 네, 시장에서
1: 장사에 좀 소질이 있으셨나요?
0: 말도 말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채소 장사 야채 장사 하는데 남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저 다시 서울 학교 다니지만 기껏 노래가 채소 장사 한다고 이렇게 흉이나 보는 것 같고 지금 말하자면은 그 작업복 입고 일할 때 창피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때 그 나이에서는 쪽팔려 쪽팔렸어요. 쪽팔려 정말로
2: 20대니까 또
0: 아휴 그때 그때 말로 이제 창피한 것이 아니라 쪽팔린다. 아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야 내가 어차피 한번 발 들었으니까 뭐 해야 할 일인데 하고 그때 안 해본 것 없이 이제 다 해보는 거지 이제. 그날 그 저희 가게에 그 배추를 팔아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갑작스럽게 내가 발령이 나서 이 배추를 급히 처분을 하고 네. 그 내가 발령 받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배추를 팔아달라는 거예요. 네. 배추를 싸게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배추 한 포기 뭐 그 이렇게 200원씩 이렇게 가는데 한 20원 정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팔지 뭘지도 아무 생각도 없이 이제 그 배추를 사게 됐네.
1: 너 얼마 사, 그때, 얼마나 사신 거야?
0: 그때 한 2만 포기 됐지, 2만 포기.
1: 2만 포기.
2: 오, 2만 포기?
0: 그래서 이제 배추를 사놓고 이제 어디다 팔려야지, 뭐 돼야지 아무 생각도 없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그. 아니, 그때 그 몇 년 만에 그 딴데없는 한파가 와가지고. 아. 전라도 위쪽에 배추를 그냥 싹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장철에 이제 난리가 났네.
1: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네요. 갑자기 한파가 와가지고 배추가 다 얼어버려서 다른 데서 배추 구하기가 힘드니까 네. 비싸게 좀 돈을 주고 회장님한테 좀 사겠다라고.
0: 네. 어. 아, 그 20원짜리 배추를 500원에 팔으라고 하니 뭐 20원짜리 500원 준다고 얼마나 좋아요. 네. 이거 어쩔 줄을 모르겠네. 야, 우선, 그, 좋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해서 이제 실은 이제 과정을 해봤어야지. 삼촌도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가 배추 따고 배추 지게에다 싣고 해서 사이다 실었는데 사이다 배추를 이렇게 잘 예쁘게 이렇게 반듯하게 싸야 되는데 해봤어야지.
2: 안 해봤잖아요.
0: 아이고, 싸다가 어그지고 무너지고 또 쏟아지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배추가 비싸니까 그렇게 싸서 갔어도 또 손을 다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가서 보니까 막 배추 막 저기도 1,000원도 팔고 얼마도 팔고 하네. 아 나도 500원에 못 팔겠다 더.
2: 훨씬 높네요.
0: 더 달라. 금방 장사꾼이 돼버렸네. 그래서 600원도 이제 받고 700원도 받고. 그런데 그걸 다 이제 손으로 작업을 했어요. 야 겨울에 그. 그때는 이제 고무장갑 벗고 이렇게 면장갑 이렇게 장갑을 끼는데 얼마나 손이 싫어요. 단답 제가 보면 이게 손이 화끈화끈해서 추천지도 몰라. 돈 버는 재미 이렇게 추천지도 모르고. 야, 내가 시집구하면 얼마 받는데, 얼마 받는데. 참 이렇게 흥질 하는구나. 야, 참 재밌다.
2: 너무 좋으셨겠어요.
0: 그래서 저게.
1: 그 얼마를 버신 거예요?
0: 이제 뭐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1,000만 원 다 안 되지만 그때 또 뭐 700이든 800만 원이든 간에 네. 엄청 큰 돈이죠. 네. 엄청 큰 돈이죠 그때.
1: 그때 몇 년도? 80년대. 80년도.
0: 네. 엄청 큰 돈이죠 이게. 네.
2: 그 돈으로 뭐 하셨어요?
0: 차도 사고.
2: 차
0: 미천도 하고. 백장도 좀 두둑해지고. 장사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지. 네. 다 팔고 나니까 돈이 상당하더라고요. 뭐 한 20, 30대 남았을까? 가장 먼저 뭐라 했냐면 차를 다 차를 3톤짜리 그 차를 샀어요.
2: 트럭.
0: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야 진짜 참 남은 돈에 이제 그때부터 장사 미천을 하는 거예요.
1: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수박으로 전향을 하신 건가요? 부안.
0: 아니죠 이제 선배가 야 그래도 이제 너 경매 시장에서 그 경매 사람 해볼래? 네. 그래 이제 그때 이제 경매를 하게 된 거야. 그게.
1: 아니 근데 장사가 뭐 해가지고 돈도 크게 벌고 그런데 갑자기 또 경매사를.

0: 그렇게 이제 그 만남이 예. 이렇게 꼬이더라고 이렇게.
1: TV에 뭐 이렇게 손가락 막 이렇게
2: 하고. 생각보다 재능 있네요, 그쵸?
0: 다르시네.
2: 생각보다 재능 있죠.
0: 뭐 해본 것 같아.
1: TV에서 본 거예요. 경매 하시는 분들,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0: 내가 한번 해볼까요?
2: 네. 잘하셨을 것 같아요, 회장님.
0: 옛날에는 이제 그 배심으로 이제 배에서 이제 손을 내서 육성으로 이제 경매를 하는 거예요. 헤이! 헤이! 딱 하면서. 헤이! 양마, 5천, 6천, 7천, 8천, 9천, 3마! 50번.
2: 판소리
0: 같아. 3만에 50번을 딱 쥐가 탁 올려대고. 헤이, 양만, 2만, 3만, 5만, 2만, 3만, 5만, 2만, 3만, 5만.
1: 근데 오늘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쭉 있어봤는데 왠지 경매사 잘하셨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0: 경매사. 그 참 힘든 직업이에요. 정말 힘든 직업이에요. 경자가 싸울 경자, 싸울 경자. 경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싸우면서 파는 거예요. 야, 돈 많이 더 달라. 나는 싸게 살란다. 야, 돈 많이 줘. 그러다면 이게 경매라 그렇잖아요. 이제 정말로 그냥 왼수를 삼는 거예요. 왼수를 삼아. 그 오래 가요, 그게. 말도 못해서 아주 어려운 직업이에요.
2: 왜냐면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0: 좀 재주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계속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 그때 내가 이제 그 맺은 인연이 논산, 그 강경, 그 익산, 용안 쪽으로 해가지고 부여까지 저기 공주까지 전부 다 이렇게 그 맺음을 많이 잘 가졌지.
1: 경매사를 하시다가 그럼 이제 경매사 그만두고 내가 유통회사를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0: 예, 그래도 이제 부안유통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이제 그때가 이제 96년도예요, 96년도. 네. 수박철만 되면은 네. 전국에 있는 수박상인이 저한테 다 오는 거예요. 네. 전국의 수박상인이. 그때 당시 수박을 사려면은 거의 인장금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그 상인들이 많았죠. 오, 수박 많이 취급해. 라는 사람으로 이제 됐죠, 그때부터.
2: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큰 공장으로 시작은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0: 제가 이제 98년도에 이제 스마트 수박 협력업체한테 제가 저한테 수박을 좀 달라고 해서 수박을 좀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바이오들이 좋은 수박이 어디서 나오고 수박에서 이제 알게 됐죠 이제.
1: 거기 다른 데 협력업체가 수박 좀 달라고 그래서 드렸더니 네. 그래서 야 이거 수박 어디 거야 해가지고
0: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마트에서 저한테 야 수박도 한번 해보시지 않으려냐고 해가지고 마트 협력업체가 된 거죠. 아하. 그때도 우리는 끝까지 그 고집을 해서 당도 있는 수박으로 납품을 했던 거예요.
1: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때는 아까 그 봤던 기계 없었을 거 아니에요?
0: 없었죠.
1: 당도. 그럼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이거 쪼개볼 수도 없고 도대체.
0: 이게 이제 그것이 이제 전문가지. 이 품질을 유지하기에는 뭐 하루도라도 안 따요.
2: 엄격하시네요.
0: 그렇죠. 안 따, 절대 안 따요. 네.
3: 착과 시기로부터 40일에도 50일이 걸려서 적산 온도를 먹고 해야 수박으로서의 그 수박이 마치 나오지 30일에 익어버렸다거나 35일에 익어버렸다고 하면은 수박이 무슨 맛이 나오겠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오래 지켰기 때문에 그 품질 불량에 많이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니 그러다가 물량이 부족해지면 거래 저기 마트에 납품 못하면 어떻게 해요?
0: 절대 내가 가는 마트에는 수박이 쇼트가 나서는 안 돼요.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전남북 막 호남 쪽 막 수박을 납품하다가 화면 갈수록 이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수박을 이제 납품해야 된 거죠.
1: 저 제일 궁금한 게 이

0: 회사가 규모가 굉장히 큰데 수박은 이제 여름에만 보통 팔리고 나머지 시즌에는 그러면 쉬나요?
1: 수박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네. 양파 농사를 지어요. 아. 돌아가면서 바다를 바꿔가면서 네. 연작폐를 네. 막으면서 농사를 지어요.
2: 두 종목 하시네요?
1: 저희가 이제 토마토래요, 토마토.
0: 아~ 토마토.

0: 제일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는 건 아무래도 수박.
1: 하느님이 보호하사.
2: 네. 수박 보호하사.
0: 그러니까 수박. 수박, 토마토, 양파 중에 1등은 수박.
1: 저는 네.
2: 알려주세요.
0: 저는 아니 뭐 얼마 1등. 얼마라고 안 물어봤잖아요.
2: 1등.
3: 저는 이제 어저께 밤에도 이제 좀 약간 잠을 좀 설쳤어요. 네. 설쳤냐면은 7월 달 우기철만 되면은 잠 안 깨나 이제 하느님 나 좀 살려주시오.
0: 하여튼 수박이 1등이란 말씀이시죠?
2: 제일 예쁜 수박. 네.
1: 항상.
2: 절대 말 안 하시는.
0: 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2: 토마토 근데. 마음 아플까 봐.
0: 토마토가 슬퍼할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2: 내가 1등이 뭐예요?
1: 근데 이제
2: 아니 말해주세요.
1: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는 수박이 대박이 날 수 있고 네. 양파가 대박이 날 수 있고
0: 일반적으로.
1: 네, 일반적으로는
2: 1등?
1: 예, 네, 그래 1등이 수박.
2: 2등은?
1: 예, 네, 2등이
0: 토마토겠지.
1: 토마토.
2: 겨우 들었다. 아,
1: 저한테 이제 그 좀 시간이 많이 이렇게 대화할 시간 있으면 배울 게 많아요.
3: 맛있어 보이네. 당신이 이렇게 매일 건강식단 챙겨주니까 내가 힘이 나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가 봐. 그럼 좋구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스럽게 잡으시오? 살찌기 살.
4: 좀 쉬어야지. 나도 해봤는데 괜찮네.
3: 왜 너 이제 양파를 많이 먹었더니 힘이 좀 버뜩버뜩 나는 것 같아.
5: 왜? 양파 먹었더니 되게 아주 좋아.
6: 대표 운동 매일 하세요?
3: 매일 하지.
6: 요거는 무슨 운동이에요?
3: 이게 골프 근육을 푸는 운동이에요.
6: 어디가 풀리는 거예요?
3: 골프 근육.

0: 벌써 끝인가요?
1: 뭐 금방.
2: 바로 앞에가 저희 회사예요.
0: 아, 저희가 어디예요?
2: 바로 보이는 곳이 저 앞에 회사예요.
3: 매일 살면서 이렇게 기쁨을 갖고 있는 것이 하루에 3만 개씩, 4만 개씩 수박에 나가면은 100만 명이 돼 수박을 먹는구나. 90년간을 그렇게 이제 품질을 지키고 농가들한테 신용을 지키고, 야, 나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안전 먹거리를 이렇게 해결하는 일익을 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이 저한테는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거죠.
4: 저희가 그 백지 수표를 아직 못 봤는데, 백지 수표 좀 하나 좀 보여주세요. 네. 자, 과연 우리 회장님 뭐라고 쓰셨는지. 900 농가. 900 농가. 이게 어떤 뜻이죠?
3: 우리가

0: 생산 농가하고 저판업 농가가 900 농가예요. 아, 900 농가.
1: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회장님을 오늘날 이 자리까지 끌고 온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0: 그렇죠. 네.
1: 다 이쪽 주변에 계신가요?
0: 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네. 전국에 이제
1: 전국에.
0: 전국에. 네. 나한테는 진짜 재산인 생산 농가를 적은 거예요. 보통 1년에 만나는 농가 수가 900농가요. 몇십 년 동안에 그 농가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900명의 농가. 1000명, 수만 명의 농가가 없었다면은 지금은 내가 있을 수도 없고 우리 회사도 있을 수도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나한테는 엄청난 그 무형의 재산이다 그거요. 재산. 아이고, 철수 씨, 반갑네. 농사 잘 지었어?
2: 예, 덕분에 빌려 지나고.
0: 예. 아이고, 잘 지었구만. 너무 커서 팔겠나요? 한번 상담 해볼까? 아이고, 칼 한번 줘봐. 우와.

0: 아유, 식사 보러서 나온다.
1: 가족이야, 잘
0: 나. 아유, 올해도 고생이 많았네. 아이고, 수박 맛있네.
2: 농민이 없으면 생산농가가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민과의 가장 약속,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3: 그래서 회장님이 선도금을 많이 주신다고?
2: 예, 그렇죠. 예, 지금은 돈 없으면 절대 농업을 할 수가 없어요. 비료도 사야지, 뭐 종자도 사야지, 뭐 인건비도 줘야지, 농기계도 사야지, 먹고 살아야지.
3: 힘들 일이 많아요. 네.
2: 어느 날 갑자기 또 서울대학교 합격했다고 또 학비도 줘야지, 또 딸, 자식, 딸 아들 또 취직장가 간다고 또 뭣도 줘야지.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선도금도 많이 주기도 하고. 이게 농가하고 저하고는 아주 끈끈한 이제 이렇게 신뢰성을 갖고 가는 거예요. 많게는 몇 억, 적어야 몇 천. 그렇게 돈을 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예.
0: 네. 아이고, 회장님, 8천만 원이야. 왜 이러는 거야. 예.
2: 아, 금방도 전화 오잖아요. 선도금 받아서, 아유, 올해 정말 잘 쓰고 잘했다고 고맙다고. 그런 이제 서로의 사정을 저기 안 해준다면 안 되잖아요.
4: 지금 900여 곳에 농가와 거래를 하고 계신데, 회장님만의 어떤 철칙이 있으신가요?
2: 농가들은 이게 있어요. 농사를 지어서 보람을 느껴야 되잖아요. 농사도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농가들과의 저와의 관계는 신뢰성이 대단합니다. 약속이. 농가가 한번 농사를 지어서 이제 제가 가져가겠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가져가고, 대신 농가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으려면은 저한테 상품화된 농사를 지어서 저한테 줘야 되고.
4: 품질의 약속을 지키고.
2: 저는 또 농가가 이렇게 이제 정말 제 값을 받을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전에도 노력을 해야 되고.
3: 근데 매번 이제 수박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으니까 회장님에게도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2: 저한테도 손해가 많이 나죠. 손해 많이 날 때는 1억이 아니고 2억이 아니고 10억도 20억도 손해 나는 데 많아요. 수박은 비가 오면 안 먹어. 또 많이 상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줬어요.
4: 수박의 최대 적은 사실 비죠, 비.
2: 그렇죠. 예. 네. 계약해 놓고 안 가지고 가버리고, 빚쟁이처럼 전화도 안 받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농가들이 믿지 않는 사람.

하고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걸 잘하는 거지. 누군가가 이렇게 어떤 그 피해가 왔을 때도 우리가 저 유효적절하게 처리도 잘 해주고 마무리를 잘 하니까 아, 거기는 믿을 수 있는 곳이야.

0: 그 봉사도 또 많이 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신다고 네. 그러는데 주로 어디에 기부를 좀 하세요?
1: 이제 그 지인들하고 이제 농가들을 좀 자주 만나서 모자가 뭐 갖고 갈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재미예요.

0: 최대 연매출 1천억 원의 수박 유통 회사를 일구셨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도 이루고 싶은 게 좀 있으세요?
1: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네. 나는 지금 그 항상 그 부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뭐 돈을 뭐 더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없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그 수천 명의 그 농과 함께 한다는 자부심. 우리 수박을 하루 많게는 100만 명이 먹는다는 자부심. 그것보다 더한 그 부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야, 나는 부자다. 뭐가 부자요? 돈은 아니지만 그런 무형 재산. 그 무형 재산이, 야, 나는 정말로 그 많다.
2: 으쌰, 으쌰, 으쌰!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3: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0: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산이?
4: 앞에 산 이렇게 가니까 있죠, 이렇게. 8,90만 평 정도.
0: 8,90만 평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4: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원이거든요.
5: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6: 신났다!
4: 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제가 나눔이거든요.
7: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4: 그냥 좋은 일 하면 하루 더 산다 그래가지고요.
8: 방문 상담을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9: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0: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1: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0: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1: 네?
10: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1: 와.
10: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1: 어떻게?
10: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9: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12: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3: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2: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1: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4: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8: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9: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0: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5: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6: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11: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9: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1: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6: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9: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4: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7: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간이 방송됩니다.
18: To the Korean film, Old Boy! Parasite of Bong Joon-ho.

0: 야, 너 당신 미쳤느냐? 오기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 땅에 헤딩 하듯이.
1: 서울에서 왔어요?
2: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맺은 데서.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5: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6: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5: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우와, 이거 진짜야?
7: 에이, 설마. AI겠지?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실리카겔에 포함된 나라는 존재와 진짜 나라는 사람의 뭔가는 또 다르게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제든지 더 큰 단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생각해보니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놀이도감이라는 책이 그냥 떠올라.
1: 시간이라는 거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른다고 하더라. 동시에 제가 노래를 쓸 때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자꾸 쓰다 보니까 나는 그럼 어떤 특정 시간대에 잡혀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1월 연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진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게 내 이름 같다는 직감적인 게 와서 그래서 데이머스 연이를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거의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좀 가끔 음악 활동할 때 어떤 앨범을 내도 누군가가 언급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좀 투명인간 취급을 좀 받고 있다라는 기분을 느끼기도 하는데 뭔가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제가 그냥 갑자기 뭐 사람들 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는 그런 눈에도 들어올 수 없는 완전 지하에 있었어요. 서울에 어디 변두리에 있는 술집 같은 데서 노래하고 아무리 노래를 만들어도 누군가가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거나 들어주거나 그랬던 적이 없다 보니까 재능이 없나? 음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누가 등떠민 것도 아니고 내가 처음으로 하고 싶어서 뭔가를 시작했는데 어디다 대고 좀 힘들다는 말을 못하다가 스스로를 좀 위로하려고 노래를 쓴 게 이제 제 첫 노래였어요.

0: 거의 제오나 부산 같은 경우는 공연 때 진짜로 안 불러서 마치 처음 부르는 것처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때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음원이 나오면 친구들한테 맨날 연락해서 댓글 좀 달아달라고.
1: 안녕하세요. 김현우 씨, 여러분입니다. 반갑습니다.
2: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단독 공연을 했을 때, 아, 이제 됐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내 이름만 온전히 존재하는데, 그 공연을 보러 사람들이 티켓팅을 하고 온 상황이 좀안 믿겼다고 해야 되나? 노래를 다 같이 따라 불러준다거나 할 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에너지가 진짜 이렇게 와닿는 느낌이 들어서. 어디서 이렇게 듣고 다들 와주셨는지.

0: 감사합니다.
1: 사실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도 제 마음이 제 말보다 더 예쁩니다. 문더그린 들려드릴게요.

그냥 저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했었어야 했는데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했을 때의 제 마음 같은 것들을 거부를 하나씩 하나씩 잠이 잡히길 기다리다 쓰러졌던 밤 제가 1년 중에 잠을 잘 못 자는 시즌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있는데 뭔가 잠이 유기체 같은 거라면 작살 같은 걸로 잠을 찔러버리면 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코르포스 제로는 그러니까 신체를 뜻하는 라틴어인데 제로가 붙어서 신체 없음 뭐 슈가프리나 슈가 제로처럼 좋은 꿈을 꾸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깼을 때 그냥 내가 바랬던 거지 현실이 아니니까 좀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하루를 보내요. 너무 기분 좋은 꿈을 꾸면 만약에 내가 그 꿈을 꾸고 있는 상태로 내가 깨어날 몸이 없어지면 나는 그 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누군가를 만나려고 긴 시간 비행기 타고 만나러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는 여름이 되게 추워서 처음 느꼈던 여름의 차가운 밤이라는 그 기억으로 쓴 가사입니다. 인생에서 두 번 다시는 없을 추억? 그게 이제 저한테는 지금 꿈처럼 느껴지는 거죠.

0: 저는 멜로디를 먼저 만들고 가사를 쓰는 편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끔씩 사고 같은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걸 빨리 잊고 싶어가지고 외면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돌아볼 수 있을 때 노래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대는 나를 말고 사랑해나 되어주지
0: 죽지 않은 연인에게 가사 저 진짜 좋아요. 다 좋아요. 그냥 통으로 다 좋아요. 누군가와 이별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 이별이라는 게 사람의 그림자도 쳐다볼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겨버리면, 그냥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닐까? 그리고 가끔 어떤 사랑은 그 사람이 없어도 그냥 마음 안에서 느낄 수가 있어서 더 망가지지 않게 하고, 망가져도 어떤 그 하한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힘들어도 하고 싶어야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잠겨있지 말라고. 좋은 음악이면 누군가는 분명히 들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

0: 감사합니다.
1: 올해 초 트루스머스터라는 2집 앨범으로 아시아 투어를 스르륵 돌고 공감으로 안착한 놀이도 갑니다. 놀이도 가는 것 같습니다.
2: 오늘이 이제 정말 저희가 이 땅에서 공연을 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1: 저희가 이제 군대 가야 된다라는 그 시점에서 내 일처럼 해왔던 실리카겔 일들이 좀 없어지니까 솔로 프로젝트란 걸 뭔가 해야겠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유근호라는 싱어송라이터 형의 기타 세션으로 연주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작업은 포크하고 쿠스틱한 곡들이었거든요. 그런 음악들이 되게 좋다라고 그때 쾅 느꼈어서 뭐 실리카겔은 좀 더 록이나 사이키델릭의 지향성을 갖고 있었다면 그거를 떠나서 그냥 나라는 인간의 뭔가 취향은 또 이쪽인 것 같네? 이게 실리카겔에 포함된 나라는 존재와 그냥 진짜 나라는 사람의 어떤 뭔가는 또 다르게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꽤 저한테는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부러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을.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쯤이었어요. 처음으로 기타를 갖고 친구들 앞에서 이등병의 편지를 썼어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문득 그냥 기타라는 게좀 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딱히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문득 들어서 부모님한테 기타 사달라고 해요. 그때 처음 샀던 게 클래식 기타였어요. 그냥 뭐 두들기니까 소리는 나는데 이걸 난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 모르겠어라는 감정으로 그 기타를 이제 만지작거렸던 그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어요.

실물을 연주하는 어떤 기분이 좀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얘를 나한테 맞추는 과정들, 교감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오랫동안 계속 가까이 있으면은 뭔가 서로가 어떤 이해되는. 리도감에게 이곳은 공장이죠. 프루스머스터가 좀 오래 걸렸던 곡인 것 같아요. 그 곡은 원래는 인트로에 따다두두두두 구, 딱 구, 구. 이 드럼 파트만 그냥 프로젝트에 어디 있었거든요. 그걸 녹음한 것도 마이크를 샀는데 이걸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니까 소리 어떤가 해서 쳐놨던 드럼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오, 이 마이크 이렇네 하면서 그냥 쟁여놨던 이제 드럼 그루브였는데 여기다가 뭘 얹어서 뭘 해볼까 하면서 그렇게 좀 쓰기 시작했던.

이번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은 그전보다 조금 더 여러 동료들이랑 좀 같이 만든 경향이 있어요. 그전에는 진짜 그냥 거의 저 혼자 했거든요, 모든 걸. 근데 이번에는 지원이나 구민이 형, 일준이 형, 그리고 이번에 투어를 하면서 희준이도 같이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연주를 할 수 있는 한 좀 많이 담아보자라고 생각했던 음반이기도 해서, 이 친구들이 이 순간이랑 이 곡에 지금 되게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요. 놀이도감이란 어떤 집단적인 느낌을 고려한 이름이었던 게 되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이지 않나.

감사합니다. 제 시야 안에 있는 관객분들은 이렇게 쭉 보면서 쭉 연주를 했거든요. 굉장히 신명나게 듣고 계신 분들도 있고, 엄청 진지하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엄청 진지한 표정으로 막 입은 따라 부르고 계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생활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곡을 하겠습니다.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5: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6: 다들 한잔하나?
5: 네.
4: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7: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6: 야, 너 뭐하는 거야?
4: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7: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6: 너 이거 몇 개야?
7: 4개?
4: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7: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6: 뭐라고?
4: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6: 선배님! 너 어제 잘 들어왔어?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해도 용령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2: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1: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3: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4: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네, 오늘의 강연자는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밝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을 처음 봤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긍정이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픔을 지나오면서 선택하고 또 훈련해온 태도라는 걸 느꼈는데요.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웃는 법을 배운 사람, 그리고 웃음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일으키는 사람. 희망을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제 남편이자 오늘의 강연자이신 박이님을 모시겠습니다.
1: 귀연자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어머, 제가 초대드렸나요? 네.
1: 그러니까 좋네요.
0: 잘 오셨어요.
1: 네.
0: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강연 자리에 같이 서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오늘은 뭐 제가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0: 맛있다.
1: 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우량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보통 또래아이보다 키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까지 실제로 축구선수 생활도 했었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 중학교 때 사진입니다. 노란색 옷 입은 사람이 저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친구예요. 많이 사갔죠? 제가 취업할 때쯤 지금처럼 굉장히 취업난이 심했습니다. 대학교 때 제가 학점도 정말 안 좋아서 이 취업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어요. 그나마 제가 옷을 좋아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패션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중에 제가 우연히 한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6개월 정도 후에는요, 심지어 정직원 제안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운 좋게 덜컥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이 마치 톱니바퀴와 맞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정직원 전환이 된 시점에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제가 직감적으로 왔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요. 전 이 사진처럼 병원의 온갖 전체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몸이요, 제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손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손톱에 한번 힘줘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엔요, 머리카락에 한번 힘줘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내 몸의 일부인데 내가 아무리 힘을 주려고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은 거야.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제 목을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다가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저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을 해서요,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이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마도 이 전신마비라는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신앙이 있었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야, 난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믿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그 이야기 듣고 울지 않았어요. 저의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저의 소망과는 다르게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 사실은 제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실감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전신마비가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침대에 누워서 지내했죠.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2시간 한 번씩 24시간 동안 제 몸을 누군가가 뒤집어 좋아했습니다. 밥도 다 떠먹여줘야 했고요. 이렇게 이도 누군가가 직접 다 닦아줘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씻으려면 침대에 누운 채로 병원 샤워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요, 가족들이 직접 다 씻겨줘야 했어요. 전신마비 되면요, 이 장기의 기능에도 마비가 옵니다. 대변과 소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전 당시에 이 요도안을 이용해서 소변줄을 차고 있었고 이 소변백에 소변이 가득 차면 가족들이 그 소변을 직접 다 비워줘야 했습니다.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요, 좌약을 넣고 침대 위에서 가족들이 매일매일 그 뒤처리를 손으로 해야만 했어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처음에 제가 입원했을 때는 저희 가족은 저를 위해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낯선 타인에게 이렇게 성인이 된 저의 이런 모든 민낯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3살 차이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제 동생이 당시에 대학교 4학년이어서 이렇게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제발 내가 형을 직접 간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 동생은 저를 위해서 한 학기 통째로 휴학을 하고 24시간, 6개월 동안 제 옆에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아,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먼저 흔쾌히 그런 결정을 내려서 정말 감사했죠.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동생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우야, 너에게 장애란 무엇이야? 그러니 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라고요. 왜냐면 가족 모두가 협력해서 저 한 명을 돌봐야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시에 그 서울에 있는 한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전쟁 같았던 하루의 재활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항상 그 조그만한 기도실에 갔습니다. 예전에 건강하게 걷고 뛰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기도했어요. 물론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 제발 일으켜주세요. 저 일으켜주시면 저 진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희 병원에 이렇게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가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결코 남을 위해 기도할 만큼 마음밭이 넓거나 좋은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있었던 그 재활병원에서는요 저보다도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뇌가 손상되신 분들이 많았죠. 하루는 다른 병실에 한 고등학생 남자의 어머니며 이렇게 전신이 마비가 돼서 병실에 누워있는 제게 오시더니 우리 아들이 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아니 어떻게 전신이 마비가 된 나한테 와서 이런 말 하실 수가 있지? 그 어머님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이 돼서 대화가 불가능하고 밥도 먹을 수 없어서 콧줄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고 회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입원 했던 곳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까 그 기도실에서 제가 막 한 시간 정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이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내가 재활을 해서 내 몸을 회복해서 앞으로 나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과 또 세상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서 반드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혼자 휠체어를 이 정도 또 밀 수조차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6개월 정도 병원 생활하고 퇴원을 했어요. 퇴원했지만 저의 모든 생활은 가족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변과 소변도 여전히 가족들이 다 받아내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우면 저희 아버지나 남동생이 집에 올 때까지 꼼짝없이 이 휠체어에 앉아서 밤까지 기다려 했습니다. 전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해야겠다. 저는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재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한강이 있는데요. 제가 휠체어를 혼자 밀기 위해서 한강에 나가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제가 혼자 한강에 나가는 것을 너무나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한강에 나가기 위해서 부모님과 싸웠어요. 그것부터 재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휠체어를 한 10m도 잘 밀지 못했었는데요.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매일 한강에 나가서 3시간 이상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50m, 100m, 500m, 1km. 휠체어를 혼자 밀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서서히 늘려나갔어요. 제가 한 재활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쯤 하루는 제가 휠체어로 혼자 3시간을 밀어서 저희 집에서 11km 떨어져 있는 난지도

한강공원까지 혼자서 휠체어를 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내가 우리 집에서 11km 떨어진 곳에 나 혼자 놓여지더라도 나 혼자서 집은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원래 차고 있었던 소변줄을 빼고 혼자서 일회용 소변줄을 이용해서 스스로 소변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이제 혼자 10초면 좌약도 넣습니다. 저 이제 진짜 독립적으로 살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엄청난 재활량 끝에 드디어 혼자 침대에 옮겨 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렇게 스스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피나는 운동과 연습으로 제가 상체 힘을 키워서 혼자 차에 휠체어를 싣고 운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직접 제 아내를 제 차에 모시고 직접 운전해서 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잘 살아가던 어느 날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전신이 마비가 돼서 이 휠체어를 타고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거나 정말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였어요.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신께 따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약 3일 정도가 지나고 제가 화장실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위야,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면 되잖아. 저는 여태껏 제가 살면서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들, 그리고 제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이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이 돈이 없어도 줄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다리를 쓸수 없고 손가락도 완전하지 않은 저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정해졌어요.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지, 사랑을 할수 있을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제 마음 속에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박위입니다. 영어로 위는 우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 플러스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란 뜻을 가진 개인 채널을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일깨우면서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던지는 것이죠. 어느 날 울산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저처럼 이 척수신경이 손상이 돼서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어하셨냐면 혼자 샤워를 못 하셨대요. 폐쇄공포증이 생기셔서. 그 목사님이 저랑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좀 위안을 삼으셨던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씩 매일매일 한 2주 정도 전화하다 보니까요. 제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제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그 목사님이 그저 전신에 마비가 된한 아들의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혼자 휠체어 타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울산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예요. 표정이 별로 안 좋죠? 예,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동일 인물입니다. 지금 이렇게 호전이 돼서 저희 개인 채널에 편집자로 무려 4년간 활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친구는 아직도 손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아요. 손이 이렇게 주먹이 쥔 상태로 돌돌 말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편집하는 줄 아세요? 이손 밑부분을 이용해서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직접 다 편집을 했습니다. 대박이죠? 저는 제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울산으로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오히려 사랑 이상의 큰 힘을 주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다치기 전에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변, 소변 보는 것에 대해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어요.

0: 근데 제가 전신이 마비가 돼서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스스로 대변 소변 볼수 없게 돼 보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정말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앞을 볼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거나 저처럼 다리를 쓸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는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기적은요, 지금 이렇게 휠체어 타고 살아가는 저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남과 비교해서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 행복을 느끼는 중이죠. 여러분, 우리 용기를 잃지 말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기적의 삶을 마음껏 누리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제가 집에서 외출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사실 그거를 요즘에 히키코모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송지은 너 이거밖에 못해?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애야? 너무 그 매서운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고 있었는데 그냥 무작정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걷기 시작했는데 저 색깔들 좀 봐. 이 공기 좀 봐. 너무 아름답잖아. 그냥 저렇게 존재만 해도 아름답잖아. 나도 그런 존재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 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머리가 짧게 잘리고 더 이상 학업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존경하는 정지용 시인이 있고 또 송문규가 있는 이 교도로 학교를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뒤에 보이는 건물이 심어가모 경찰서인데요. 윤동주가 학교 다닐 때 매일 봤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1943년 치안유지법 혐의로 윤동주가 저 건물에 투옥이 되게 되거든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992년 2월 16일에 첫 번째 윷노즈 주무회를 했습니다. 그때 한 100명 좀 모였는데 처음에 그 반지는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쿄, 후쿠오카 그 중심으로 물론 교토도 그렇습니다만 네 윷노즈 신흥 있는 모임인지 그런 것이 그 각지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격화되면서 동주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학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동주의 결정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는데요.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친구들과 이 우주강변에서 마지막으로 소풍을 오게 됩니다. 친구들하고 이 강변가에서 밥도 해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동주는 아마 그 즐거운 시간이 친구들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사람들이 사실 고전 문학이라고 하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정말 재밌을걸요? 기이한 생명체가 등장하는 소설들만 모아갖고 왔습니다. 저는 기이한 게 너무 좋아요. 약간 취향이 조금 마이너한 취향인가 봐. 기이한 게 그렇게 좋아요. 기이한 생명체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1: 그냥 기이한 생명체라고 하면 이제 외계인이나 요새 뭐 그런 괴수 영화 같은 거 많잖아요. 엄청 크고 뭐 힘도 세고 아니면 인간보다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생명체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0: 저는 심해어 같은 것도 조금 좋아하는 편이고 예상 가능치를 넘어선 어떤 존재에 대한 흥미가 좀 있어요. 그 흥미는 두려움과 흥미가 섞여 있는 모호한 그런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최고를 고르라면 저는 단연코 프랑켄슈타인을 뽑아요. 나는 이게 철학소설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SF 같기도 하고, 진짜 과학소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공포소설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총천연색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프랑켄슈타인을 안 읽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프랑켄슈타인은 근데 다들 알고 있어요. 프랑켄슈타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1: 여기
0: 뭔가,
1: 이렇게
0: 푸르땡땡하고 못 박혀갖고서는 뭔가 얼굴이 이렇게,
1: 상처가 많고
0: 상처 있고 뭔가 이렇게 꿰맨 자국이 좀 있어야 되고 덩치 크고 막 이렇죠. 제목은 프랑켄슈타인이지만 항상 책을 읽을 때는 앞뒷면을 좀 핥아먹어야 되거든요. 앞에 있는 클루, 흔적 그런 걸다 이렇게 채집을 해야 돼요. 부제가 있어요. 혹은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제목 너무 멋있지 않아요?
1: 오늘 그런 부제가 있는 줄
0: 부제
1: 몰랐어요.
0: 너무 멋있는 거예요. 혹은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메리 셸리가 고대 그리스의 신화를 가져다가 현대의 신화를 새로 썼다. 저는 이게 일종의 현대적인 신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프로메테우스는 뭘 훔쳤는지 아시나요?
1: 불로 알고 있어요.
0: 그렇죠. 불을 훔쳤어요. 신의 영역이었는데 손을 댔죠. 인간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셸리의 작품 안을 보면 생명의 불꽃을 훔치려는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쳤듯 이 과학자는 생명의 불꽃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인 거죠.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 괴물 이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 여기 이렇게 못 박히고 흉터나 그 이미지 그 친구는 이름이 없어요.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을 만든 창조주, 미친 과학자의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모티브가 지금 현대 대중문화에 이어진 모티브가 생기는데 매드 사이언티스트 들어보셨죠?
1: 들어보죠.
0: 어디에나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에도 있고 SF에도 있고 과학에 미쳐갖고 가정 뭐 자식 다 잊어버리고 막 매진하는 그런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여기서 기원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체는요, 악마, 그것, 괴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얘를 만든 사람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괴물에 대한 오해입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은 그 괴물을 되게 나쁘고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쁘게 되기 전에는 아니었어요. 얘가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나쁘게 태어난 애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생각을 했고, 배가 고프다. 이런 생각도 했고, 아,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다. 저 사람들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가난한 가정에 가서 그 괴물이 장작도 패주고 밤에 몰래몰래 선행을 해주거든요. 근데 얼굴을 보자마자 그 사람들이 놀라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욕을 하고, 막 공격하고,

0: 한 시인이 도망쳐서 이렇게 조금 나좀 숨겨주세요 하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자기 동지니까 사상적 동지니까 숨겨주거든요. 근데 퍼시 셸리라는 사람은 사실 그 당시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이었는데 여기 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이 메리라고 하는 이첫 번째 딸하고 사랑에 빠진 겁니다. 아버지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1: 그렇죠.
0: 둘이 어떻게 했느냐? 야반 도주를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바이런의 별장이 있었어요. 그 바이런의 별장에 우리 좀 거기서 좀 머물게 해줘서 의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816년도 어느 날밤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여름밤 우리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는데 무서운 이야기 되긴 할까 하게 된 거죠. 그때 모였던 사람이 당대의 미남자이자 대문호였던 시인 바이런, 바이런을 추종하고 있던 의사 폴리도리, 그 다음에 퍼시 셸리, 메리 셸리, 아직은 결혼하기 전 단계예요. 이렇게 네 명이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 내기를 하게 된 겁니다. 1816년 그날 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두 괴물이 탄생해요. 프랑켄슈타인하고 뱀파이어하고. 바이런이 피 빨아먹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폴리도리가 받아서 뱀파이어를 씁니다. 바이런이 모델이었어요. 이 뱀파이어에게 뭐가 나오냐면 늙지 않고 이상하게 창백한 어떤 미남 귀족이 한 여자랑 결혼을 하고 이제 사람들 흡혈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짧고 그냥 뭐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던 얘기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날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갈바니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갈바니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있는데 죽은 개구리한테 이렇게 전기 자극을 했더니 개구리가 움찔움직인 거야. 죽었는데 이게 근육이 자극이 돼서 움찔움직인 거예요. 한 30년 정도 지났을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점점 하기 시작했대요. 전기 자극을 줘서 개구리를 움직이게 했다면, 죽은 개구리도 움직이게 했다면, 전기 자극을 아주 많이 주면 산 사람을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그런 시기가 1800년대 초반이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그날 밤에 들었어요, 메리 셸리가. 그리고 영감을 받아서 쓰기 시작한 게 프랑켄슈타인. 2년 후에 나왔습니다. 1818년도에. 옛날 이 시기 때는 어떤 소설들이 유행이었냐면 편지 형식, 그리고 일기 형식이라든지 서간식이 되게 서간체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서간문이에요. 어떤 한 선장이 누나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선장은 북극을 항해하려고 해요. 왜 북극일까?
1: 그러게요.
0: 이거는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어떤 근대적 인간의 욕망이에요. 모르는 곳을 알고 싶다. 내가 가서 거기를 정복하고 싶다. 그 미지의 세계로 향해 나아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인간을 하나 죽게 돼요. 다 죽어가는 인간을 하나 썰매에서 건져낸다고. 그게 바로 프랑켄슈타인 박사였어요. 그래서 괜찮아? 다 죽어가는데 괜찮아? 이렇게 했더니 그 박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여,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나는 지금 한 악마를 쫓아가고 있다. 악마를 보았니? 그래, 어떤 커다란 형체가 개썸매를 타고 저 북극으로 가는 걸 봤어. 그게 바로 내가 쫓으려는 나의 생명체이자, 내가 창조한 생명체이자 악마다라고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털어놓는 이야기를 선장이 누나한테 편지로 써서 계속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기묘한 밤이 스위스 제네바의 1816년도의 밤이라고 했잖아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태어난 곳이 바로 스위스 제네바예요. 유명한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를 하러 가는데 자연 철학에 경도되는 거예요. 이 당시 한창 근대 과학이 막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근대 과학이 내가 이제 할수 있어. 막 넘어설 수 있어. 막 이런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북극도 갈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생명체도 만들 수가 있어. 신의 영역이지만 내가 할래. 이런 열망이 가득하던 시기여갖고 조각조각 예쁜 걸 모아서 나는 예쁜 생명체를 만들이라 하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그렇게 시체 안치소, 공시소 뒷골목을 다니면서 시체를 이렇게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모아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태어난 애가 안 예쁜 거야. 우선 작은 건 만들기가 힘드니까 큰걸 만들었어요. 혈관이라든지 근육을 조그만 걸 만들기 너무 정교하게 만들기 힘드니까 큰걸 만들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커도 예쁠 줄 아는데 너무 흉측한 것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0: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무서워서 너무 흉측한 게 나왔다 싶어갖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놓고 가버렸어요.
1: 바로 도망을.
0: 도망갔는데 얘는 이제 눈을 뜬 거야. 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날 만든 사람은 지금 도망가고 있어. 혼자 배고프니까 혼자 뭐 잡아먹고 혼자 막 추우니까 혼자 막 도둑질해서 입고 이렇게 불쌍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의 창조주를 찾아옵니다. 창조주를 찾아와서 너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니? 나한테 이렇게 왜 고통과 외로움을 주니? 왜 날 낳아놓고 책임져 주지 않니? 왜 도망갔니? 라고 얘기를 원망을 막 쏟아내요. 이때 우리 그 책에서는요,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책의 그 앞에 보면 에피그래프라고 하거든요. 이 책에 뭔가 등대가 될 만한 문구를 다른 곳에서 따와서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이걸 제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사가 기가 막혀요. 읽어줄게요. 네. 제가 청했습니까, 창조주여? 흙으로 나를 인간으로 빚어달라고? 제가 애원했습니까? 어둠에서 끌어올려달라고? 신낙원 중에서 이렇게 써있어요. 신낙원이 그 잃어버린 낙원이잖아요. 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그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이게 신낙원 10권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쫓겨나는 아담이 절규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달라고 안 했는데 당신이 나를 빚어놓고 나에게 당신 멋대로 고통과 죽음을 주는구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들어보면 아담 혼자만의 대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 거죠.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신의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1: 그렇죠.
0: 그리고 괴물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괴물이 자기 창조주 프랑켄슈타인 박사한테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현대 인간은 안 할까요?
1: 하죠.
0: 하죠.
1: 할 수도 있죠.
0: 할 수도 있죠. 네. 저는 이게 왜 철학소설 같으냐면 이게 많은 예술가들이 고민하던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던 문제예요. 간단히 줄여 말한다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는 거죠. 그냥 던져진 다음에 난 여기 왜 왔을까?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철학의 어떤 질문의 출발점이고 사람들이 약간 불행을 느끼거나 조금 힘들어할 때 느끼는 문제점이기도 하고 많은 예술가들이 궁금해했기도 했던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사실은 읽기 전에는 프랑켄슈타인은 나쁜 존재, 부정적 존재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막판에 그게 깨져요. 왜 깨지냐면 이 선장이 구한 그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미친 과학자가 몸이 쇠약해서 죽거든요. 그 배 안에서 죽어요. 얘가 죽자마자 도망치던 그 괴물이 나타나요. 슬픈 표정으로 나타나. 아마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거는 왜 다스베이더가 그 뭐지?
1: I am your father.
0: 약간 그런 거 하잖아.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와서 되게 슬픈 표정으로 자기 창조주를 바라봐요. 그리고 선장한테 약속을 합니다. 나는 이제 정말 먼 곳으로 떠날 거야. 저 북극으로 갈 거야. 나를 쫓지 마. 가서 나는 나를 화형시킬 거야. 나한테 불 질러서 이 지구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는 존재를 내가 스스로 지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제일 짠한 건 괴물이다.
1: 그러게요. 불쌍해요.
0: 드라큘라는 제2의 상업적으로 핫한 캐릭터예요. 드라큘라 영화 본 적 있어요?
1: 아니요,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이미지는 약간 망토 같은 거 하고 다니고
0: 어둠의 황제.
1: 네, 맞아요.
0: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의 드라큘라는 브램 스토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 원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연극 배우의 매니저 였다는 얘기도 있고 극장 관리자였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기괴하고 좀 이상한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그중에 성공한 게 드라큘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폴리도리가 맨 처음에 더 뱀파이어를 썼을 때는 거기는 되게 섹시한 이미지에 젊고 매력적인 뱀파이어가 나오는데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는 좀 무서워요. 이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의 원형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1: 네.
0: 우선 트랜실바니아에 한 성에 드라큘라 백작이 살아요. 네. 이 사람이 영국에 있는 한 그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내가 영국에 저택을 사고 싶어. 변호사를 불러줘. 그래서 조너선이라는 변호사가 트랜실바니아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갔는데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2: I am Dracula.
0: 무시무시한 어떤 느낌이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자, 우선 키가 커. 네. 얼굴이 하얘요. 창백해. 그리고 뭔가 먹질 않아. 집안에 거울은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밤에 나갔더니 이상하게 무서운 여자 세 명이 나타나서 나를 막 이렇게 쫓아다녀. 이게 뱀파이어의 새 와이프거든요. 네. 역시 뱀파이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조너선이 겨우겨우 탈출을 해요. 탈출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조너선 사라지고 뱀파이어는 50개의 관에 자기 트랜실바니아 조상의 흙을 다 채워놓고 그 관에 하나 이렇게 누워갖고 범선에 실려서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에 도착해서 조너선의 약혼녀인 미나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을 노리고 흡혈을 하기 시작해요. 흡혈을 당하다가 피가 없어서 비뇨로 죽으면 드라큘라로 재탄생하는 거거든요. 네. 약간 감염 같은 거죠. 전염이에요. 네. 요렇게 하는데 누가 막냐면 반헬싱. 많이 들어봤죠. 네. 반헬싱 교수 네덜란드에서 파견 왔어요. 문제가 심각해져서 왔어요. 네. 그다음에 조너선의 친구인 의사. 조너선 이렇게 셋이서 미나를 지켜내고 결국 드라큘라 심장에 말뚝을 박아버리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악마는 퇴치가 됩니다. 이거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트랜실바니아는 유럽의 중심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외부에서 이교도가 흘러들어온다라든지 이민족이 조금 우리를 침입한다라든지 이렇게 불순한 것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어떤 경계심을 읽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저는 이거를 중세와 근대의 격돌이라고 보거든요. 네. 자, 트랜실베니아에 살고 있는 드라큘라는 백작입니다. 네. 중세의 귀족이죠. 네. 그리고 혼자 높은 고성에서 살아요. 그것도 잘 먹고 잘 살아요. 키도 크고 힘도 아주 세요. 옛날 중세 때는 고기를 먹고 키가 크고 힘이 세다라는 것은 이건 귀족들의 특권이에요. 네. 하층민들은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못 그쵸. 먹지. 네. 그런데 그리고 이 사람이 얼굴이 하얘. 노동을 안 해.
1: 그렇죠.
0: 하얘. 중세 귀족의 특징이 드라큘라 백작한테 반영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백작을 이겨내는 세 명의 사람을 계층적으로 풀이하다면 첫 번째 조너선은 법률가예요. 네. 변호사. 친구가 의사예요. 네. 막 미나가 아파하고 그러면 주사 놔줍니다. 생체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헬싱은 교수이자 과학자예요. 사이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 법학과 의학 가장 근대적인 학문이 뭉쳐서 이 중세 귀족을 퇴치하는 이야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계급하고 계급이 바뀌는 얘기구나.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라큘라는 처치당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나쁜 존재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의 고혈을 빨아먹었어. 약간 이런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흡혈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시대의 의미로 보니까 피 빨아먹었다 아예 아파 약간 이게 아니라
1: 그러네요.
0: 조금 거대한 흐름을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미있었어요. 그 뱀파이어가 해를 받으면 이제 사라지고 네. 아니면 목을 잘라서 그걸 태우고 네. 아니면 심장에다 말뚝을 박아서 처치를 해야 된다 이런 공식이 여기서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뭘로 공격을 하냐면 십자가.
1: 그리고
0: 십자가로 공격한 모든 막대가 있으면 이렇게 두 개 겹치면 십자가 되는 거예요.
1: 네.
0: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조너선을 지켜준 거는 어떤 여관집 주인이 줬던 십자가 목걸이가 지켜주고요. 그다음에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냄새
1: 마늘 냄새 아니에요?
0: 그렇죠. 네. 여기 마늘을 그래서 막 마늘 피자를 먹으면서 드라큘라를 이겨보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마늘을 먹는 건 안 나와요. 마늘꽃이 나와요. 반헬싱이 마늘꽃을 어마어마하게 공수해갖고 마늘꽃으로 다 문질러요. 사방을 다 문질러. 약간 코로나 있을 때 소독하는 느낌으로 막 문질르고 그다음에 마늘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성체. 성수에 적신 빵을 맞아라.
1: 빵이요?
0: 성체에 적신 빵으로
1: 빵.
0: 빵으로 공격을 해요.

0: 여기에 뭐 좀 어설픈 걸 싸와요. 성수를 적시 빵 하고 마늘꽃이요? 두 가지 들고 있어요.
1: 마늘 목걸이 이렇게 하고.
0: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결국 말뚝은 나옵니다. 마지막에 말뚝을 탁탁탁 해갖고서는 처치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늘은 강력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네싱이 막 영화 보면 되게 멋있는 그런 무기들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것을 원작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큘라를 우리한테 살려준 건 사실 소설이 아니라 영화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딱 한 편만 영화를 추천하라고 하면 정말 키아누 리브스가 등장하는 그 드라큘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건 정말 안 본 눈 없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싶을 정도로. 키아누 리브스의 꽃미모를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 힘들게 총 쏘는
1: 킬러로
0: 그, 킬러로 활약하고 계신데
1: 힘들어하시죠?
0: 아, 나 너무 짜네요. 샤방한 키아누 리브스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원작을 가장 충실하게 따랐던 거예요. 보시면 원형을 아실 수 있고요. 이 드라큘라가 변형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거의 아이돌급으로 가요. 아이돌로 가서 매력이 어마어마하게 강조가 된 그런 캐릭터가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에 나오는 그 작품입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드라큘라하고 늑대 인간하고 삼각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변형이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도 계보가 있기 때문에 변형이 가능한 거여서 고전의 현대화에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그 당시에 많은 소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어요. No. 동양에서 기이한 생명체를 몽땅 모아놓은 고전 사전 같은 게 있어요. 산해경이라고. 들어봤어요? 산과 바다에 대한 경전이에요. 근데 열어보면 순전히 뻥들로 가득 차요. 심지어 이런 거야. 서역으로 몇 마리 걸어가면 관용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가슴이 뻥 뚫린 사람들이 살고 있어. 태어날 때부터 가슴이 뚫려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 가마를 태울 때 여기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넣어서 이렇게 태워드리지. 약간 이렇게 나와요. 어디로 가면 나무에서 아기가 열리는 나라가 있는데 아기가 열려서 응애하고 울다가 뚝 떨어지면 죽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디로 가면 저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인어 아저씨들이 살아.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거짓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상상력이죠. 거기에 어떤 생명체들이 살 거야 라고 하는 상상력.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그런 몬스터들, 괴물들이 살고요. 실제로 게임 만든 사람들이 거기서 좀 참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서산경, 그러니까 남산경, 서산경, 북산경 이렇게 산경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 서산경 중에 재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강. 근데 이 재강이 혼돈의 신이래요. 근데 이 재강이 다리가 여섯 개고 날개가 네 개고 얼굴이 없고 붉은 자루같이 생겼는데 이게 나타나면 이제 혼돈이 오고 그리고 얘가 가물을 자란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재강이 게임을 만드는 제작자들은 몬스터가 참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저기 몬스콘이 있는데 몬스터를 다 끌어와야 배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몬스터 중에서 쓰이는 애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몬스터가 막 드글드글한데 제가 소개할 건 산해경은 중국 거고요. 제가 소개할 가파는 일본의 수생생물 괴물입니다. 이 가파라고 하는 존재는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가파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1: 네, 가파라는 단어는 들어봤어요.
0: 어디서 들었어요?
1: 이게 맞는 그 가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남자 아이들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머리를 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다 미는 머리니까 이제 가파컷이라고 해서 머리를 위를 밀고 여기만 이렇게 남겨요.
0: 그 가파요. 가파는요, 제가 이제 소개를 하자면 우선 카멜레온 같이 좀 얼룩덜룩해요. 그리고 주변에 따라서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갈색, 초록색 뭐 다 가능해요. 그리고 물 근처에서 살아요. 그 증거로 여기에 갈퀴가 있습니다. 갈퀴가 있어요. 여기 머리에 이렇게 털이 이렇게 주변 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접시예요.
1: 접시요?
0: 거기가 항상 촉촉해야 돼요. 왜 개구리가 피부가 말리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가 항상 촉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빨이 조금 날카로운데 물고기를 생으로 먹고 오이를 좋아해요. 일본에서는 가파가 되게 되게 옛날부터 기록이 있는 오래된 도깨비 같은 애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일본의 도깨비? 오니? 이렇게 생각하면 무서운 애라고 생각하지만 가파는 무서운 애는 아니거든요. 이 가파를 근대에서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킨 작가가 있어요. 아쿠타카와 류노스케. 라고 하는 작가가 있거든요. 네. 아쿠타카와 류노스케가 일본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 상이 있어요. 아쿠타카와 문학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무슨 급이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상문학상 같은 급이에요. 유수한 문학상 있지만 이상문학상 탔어 라고 하면 이상은 천재 소설가였기 때문에 네. 와 소설계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하고 큰 상이지 그러니까 이상문학상 수상자입니다 라고 하면 약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아쿠타카와 문학상을 이번에 어느 소설가가 수상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권위가 있는 뭔가 실력이 인정되는 그런 되게 유명한 소설가예요. 네. 이 사람이 말년에 썼던 중편 중에 갓파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아쿠타카와 류노스케는 재밌는 소설이 많거든요. 지옥변도 재밌고, 뭐, 코도 재밌고, 되게 뭐랄까, 풍자적이면서 생각할 만한 그런 단편 소설이 많은데, 사망하기 4개월 전에 발표됐던 작품이 이 가파라는 중편 소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가의 또 말년의 정신세계, 사유의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죠. 네. 근데 이게, 이걸 읽다 보면 누구나 떠올리게 되는 게 걸리버 여행기를 떠올리게 돼요. 걸리버 여행기가 소인국 한 편만 있지 않다는 거 아시죠? 네. 걸리버 여행기 사실 네 편이에요.
2: 맞아요.
0: 소인국도 가고, 거인국도 가고, 그 다음에 라퓨타도 가고, 그 다음에 야후의 나라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어떤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있을 법한, 어떤 풍자적인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 나라를 방문하는 그런 방문기처럼 돼 있어요. 23호 환자가 정신병원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갇혔느냐? 자기는 가파의 세상이 더 멋있다, 훌륭하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갇힌 거예요.
2: 네.
0: 또 의사들이 보기에 가파가 어딨냐? 근데 본인은 나는 가파의 세계를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2: 네.
0: 걸리버가 영국에 가서 자기 본지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시 여행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죠.
2: 네.
0: 이 사람은 여행을 다시 간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시냇물가에서 있다가 가파 어부를 하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파 어부를 쫓아가다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에 뚝 떨어지니까 가파 나라가 나온 거죠. 거기에는 가파 언어도 있어요. 그래서 가파 어를 배워요. 가파 마을, 가파 의사, 가파 직업군이 쫙 있고요. 모든 사회 계층, 가파 공장도 있습니다. 유리 공장 사장도 있고 별게 별게 다 있어요. 근데 다 가파 버전이야.
2: 네.
0: 그곳에 있는데 거기서 살면서 이 인간 세상에 대한 혐오를 느끼기도 하고 가파 세상에 대한 혐오를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이 좋았던 게 가파 그곳은 이상향이고 거긴 좋은 일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 너무 좋았어요.
2: 네.
0: 거기도 좋을 건 좋고 나쁠 건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가파의 출산이에요. 엄마 가파가 이제 뱃속에 아기 가파를 이제 임신을 했어요.
2: 네.
0: 배가 점차 불러옵니다. 출산 날이 돼서 이제 출산을 할 때 아빠 가파가 배에다가 얘기를 해요. 아기야, 너 나올래?
2: 네.
0: 나오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선택권을 아기한테 주는 거예요. 이러이런 세상에 너는 나오고 싶니?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가파는 응 나올래 하면 출산을 진행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가파가 아기 가파가 태아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 안 나갈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람 빠지듯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 배가 그냥 꺼져요. 이거는 선택권을 주는 거거든요. 태아한테. 이게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걸리버 여행기가 서양판이라면 이 가파는 동양판이어서 둘 다 사실은 현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아주 강하거든요.
2: 네.
0: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작품을 보고 수행평가로 또 몰아서 어떻게 조금 만들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파는 중편이어서 그리고 되게 재미난 이야기여서 애들이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어떤 책 읽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곳에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사실 저는 프랑켄슈타인 말씀하실 때 되게 머릿속에 스쳐갔던 작품 하나가 피노키오거든요.
0: 네.
1: 이제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든 피조물인 이제 괴물이 있죠. 제페토와 피노키오의 관계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있는데 결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피노키오랑은 피노키오는 결국

0: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본인이 착한 어린이가 되는 결말이고, 반면 프랑켄슈타인은 말씀해주신 대로 비극적인 결말로 가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요새 해볼 수 있는 생각은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로봇권이 부여되어야 하는가? 인공지능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작품을 연결시킨다면 정말 무궁무진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갑파 같은 경우는 뭔가 생명윤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인간 세상과 그다음에 갑파 세상, 그다음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간 세상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비교하는 그런 수행평가가 나온다면 되게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나는 비교가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0: 네.
1: 비교를 해야 의미가 잘 보이고,
0: 네.
1: 그다음에 항상 의미는 뭔가 상대적일 수 있거든요. 선도 악이 있기 때문에 선한 거고, 악도 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건데, 이 비교할 만한 텍스트를 쿵짝을 잘 맞추는 거는 정말 좋은, 현명한
0: 네.
1: 생각인 것 같아요. 비교 좋네요.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사실은 피노키오는 인간 아이가 됐잖아요. 인간 아이가 됐으니까 사실은 해피엔딩이 된
0: 그렇죠.
1: 거예요. 프랑켄슈타인에서의 그 괴물은 만약에 예쁜 외형을 가지고 있었으면 더 만들어 달라고 하고 막 그러겠지. 근데 이제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 험한 세상, 이런 게 여기에 깔려 있어서 그
0: 그렇죠.
1: 외모 지상주의가 사실은 뿌리가 굉장히 오래된 거구나. 영화 디스트릭트 9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간인데 뭔가 잘못 주입이 돼서 흉측한 외계인으로 점점 변해가거든요. 외모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친하던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아요. 달라진 건 겨우 외모일 뿐인데. 그래서 겉모양을 보고 저건 정상이다, 이건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사실은 현대사회에 깔려있는
0: 그렇죠.
1: 문법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텍스트예요. 이것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괴물은 항상 인간도 못 되고, 뭔가 죽은 자도 아니고, 드라큘라는 죽은 자도 아니고 산 자도 아니죠. 프랑켄슈타인에서의 괴물도 사실은 인간인 것 같지만 인간이 아닌 것 같기도 하죠. 항상 중간에 낀 자예요.
0: 네.
1: 인간을 닮아 있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도 곳곳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이러면 영혼이 한뼘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네. 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걸 가지고 올게요. 네.
0: 감사합니다.
2: TV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캠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3: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조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캥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충전 전략 100.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포기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내 친구는 인터넷 탐정이라고 해서 파트 1 한 적 있죠.
1: 아, 그 가디건인 줄 알았는데 카디건이었던 그거요?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을 보고 뭔가 여자랑 갔나? 뭐 남자랑 갔나? 막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1: 탐정님이었어요.
0: That's right. So 그것의 파트 2를 오늘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니,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그쵸, 남자들이 여름에 보통 카디건 안 입거든요. 이
1: 그쵸,
0: 겨울에 뭐
1: 그쵸.
0: 입을까 말까인데.
1: 겨울에도 정말 댄디보이 아니면은
0: 아, 잘안 입어요. 솔직히
1: 정말
0: 말해서.
1: 카디건은 쉽지 않은,
0: Exactly.
1: 맞습니다.
0: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아, 솔직히 말하네요. 왜냐면
1: 그러네요.
0: 친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오버하고 그래? 뭐,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냐? 이럴 수
1: 네네.
0: 있으니까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그 카디건이 여자 건지 남자 건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0: 응? What cardigan again?
1: 카디건은
0: No cardigan.
1: 카디건
0: No.
1: 아니 아니 아니
0: No.
1: 카디건 is only for men 아니 woman
0: Woman.
1: 특히 in summer cardigan only for woman yeah you know that
0: I know what you mean. But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1: chilly
0: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1: inside the theater
0: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1: why do
0: Why do you
1: you
0: care so much?
1: 아 신경
0: He
1: 쓰냐고
0: could go with a girl, it's okay.
1: 사실은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0: What are you saying?
1: 알아들었지?
0: What?
1: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아,
0: What
1: okay.
0: did you say?
1: 아, okay. English?
0: Yeah.
1: okay. Actually, I love him.
0: You love him.
1: Yes.
0: You love him.
1: Yeah.
0: Already?
1: Secret.
0: Secret
1: Yes, secret.
0: love?
1: Yeah.
0: Oh.
1: 혼자 짝사랑.
0: 아, 이런, 사실 이런 내용을 좀 영어로 알아야
1: 아, 그쵸,
0: 되거든요.
1: 그쵸.
0: 친구들끼리 뭔가 가십거리라든가, 이런데 정말 생활 영어가 진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0: Alright.
1: 한번 배워보죠.
0: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1: 네.
0: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3: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2: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0: 말도 안 되지
1: 그쵸,
0: 이러면서
1: 그쵸.
0: 뭔가 확신하는 느낌 아니에요?
1: 네.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여름? 여름이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summer. 아이고. 예, 이렇게입니다.
0: 저 혹시 스펠링 모르는 거 애매하게 하시는 거 아니죠?
1: 아닙니다. M을 제가 이어서 두 개를 하나처럼 쓰려다가
0: 그렇군요.
1: 꼼수인 것 같아서
0: 뭔가
1: 정정.
0: 의심스러운 스멜이
1: 의심하지
0: 나오는데. 아,
1: 마세요.
0: 알겠습니다.
1: 마음을 곱게 쓰세요.
0: Okay.
1: 예.
0: So, what kind of man he wears a cardigan in summ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볼게요. That's right.
1: Yes.
0: Summer가 아니라 여름 뭐예요?
1: Summer.
0: Summer. Alright. M이 두개 있지만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발음하진 않아요. Summer.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Summer.
1: 이게 우리나라 말과 좀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그 파닉스를 연결하다 보니까
0: 네.
1: D도 두개 있으면 우리는 D 왠지 이렇게 갈것 같고,
0: 맞아요.
1: 예.
0: 된소리를 꼭 내야 되거나 두번 해야 될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 그렇지 않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summer 아니라 summer가
1: Summer.
0: 맞겠죠.
1: 네.
0: 자, 그리고요. 지금 계절 앞에 전치사 못 썼나요?
1: In.
0: 계절 안에서도요. 여러 달이 있고 날이 있잖아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이건 on이나 at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in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So in 계절. 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1: 네.
0: 자,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in summer이라고 했지, in the summer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렇죠?
1: 그러게요.
0: 일반적으로 여름에라고 얘기를 해서요. 꼭 이번 여름에라는 말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여름에 누가 이러니? 라는 느낌
1: 네.
0: 살렸는데,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케이? 계절 앞에 in인데, 헷갈리는 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in summer 이러면은 그냥 여름에예요.
1: 네.
0: Right? 그래서 이런 걸 언제 보통 쓰게 되냐면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 이거는 특정 여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늘 여름이
0: 그냥
1: 그렇죠.
0: 그 여름엔 그래. 뭐,
1: 네.
0: 여름엔 덥다. 이런 거할 때는 보통 더안 쓰고 그냥 in summer.
1: 예.
0: Right? But in the summer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여름을 얘기를 하면서
1: 아.
0: 특히나 대부분은 우리가 제일 그죠? 지금 당장이거나 올해거나
1: 네.
0: 아니면 한달 남았으니까 이번에 다가오는 여름이거나 이렇게 특정 여름을 얘기할 때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여름에 제가 뭐 미국에 무슨 회의를 하러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럴 때는 특정 여름이죠?
1: In the summer가
0: In the
1: 되겠네요.
0: summer가 더 어울립니다.
1: 네.
0: 그런데 일단 그렇게 구분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요.
1: 네.
0: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 상관없이 돌려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1: 아,
0: 네.
1: 그래요?
0: 그래서 이거는 던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나누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1: 네.
0: 헷갈리시면 차라리 덜을 넣는 게더 낫기는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앞부분. 이 부분 중요합니다. What kind of man이에요? 사실 무슨 종류의 남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그렇게 직역을 하면 조금 말이 어색하죠?
1: 네.
0: 그래서 그냥 이 what kind of는 what이나 큰 차이가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남자, what kind of man? 도대체 어떤 남자가 그러니? 아무도 안 그래 라는 느낌을 줄때 특히 많이 쓰는 질문형입니다. 그래서
1: 네.
0: what kind of man he wears? 이 자체가 3인칭 단수라고 생각을 해서 wears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what kind of 명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1: 네.
0: 어떤 음악이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무슨 종류의 음악인데, 어떤 음악?
1: What kind of music?
0: What kind of music? 자, 그리고 어떤 사람?
1: What kind of human? A
0: Person, right?
1: person.
0: 인간이 이런 느낌인데요. 자, 그렇다면 방금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데
1: 네.
0: 이거를 문장 앞에 붙여서 질문을 완성해 볼게요. 어떤 음악을
1: 네.
0: 뭐였죠?
1: What kind of music?
0: 넌 좋아하니?
1: What kind of music
0: Music?
1: do you like?
0: 그렇죠. What
1: 오.
0: kind of music do you like? 그러면 I like 무슨 무슨 music이 되겠죠.
1: Yes.
0: 자, 이번에는요. 앞에 what kind of person을
1: 예.
0: 주어처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1: 네.
0: 동사를 이어가 주세요. 어떤 사람이 반바지를 입니 겨울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시 한번
1: What kind of person
0: 반바지를 입니? 아하, wears?
1: wears half pants?
0: 오케이, 일단 넘어갈게요.
1: 예.
0: 겨울에 그러면은
1: In winter.
0: in winter. 자, half pants라는 말이 정말
1: 반바지잖아요.
0: 뭔가 걸쭉한 느낌인데요.
1: 네.
0: 그게 아니라
1: 아 shorts.
0: shorts.
1: 아 이 간단한 게 있는데.
0: short pants.
1: short pants.
0: short pants를 줄임말이 shorts예요.
1: 아.
0: So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1: Yeah.
0: 아, 물론 이제 당연히 패션에 또 민감한 사람은 반바지도 당연히 입죠.
1: 원래 어. 이 겨울 멋쟁이는요. 네. 굉장히 춥다. 그런 얘기 있어요. 여름 멋쟁이는 더워서 날리고 겨울 멋쟁이는 네. 추워서 날리다. 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0: 겨울에 반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을 보면 와 어떻게 저걸 견디지 할 때
1: 있거든요.
0: 대단해요. 네. 네. Alright, so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음악, 어떤 사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음악을 당신 좋아하나요? 이건 어떤 사람이 입나요? 쇼츠를. Okay?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집어 넣을게요.
1: 네.
0: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0: Mm-hmm.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1: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0: All right. 본문도 가볼게요.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1: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0: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가 아닐 것이다.
1: 네.
0: 추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저나 처음 보시는 분들 cardigan이 아니라 cardigan입니다. Cardigan. 자, 그랬을 때 아니 뭐 극장안이 쌀쌀했을 수도 있지. 친구는 계속 극정적으로 생각을 하네요.
1: 그렇죠. Maybe it was inside the theater. 극장 안쪽은 콜드하는 거예요. 추운 거죠. 쌀쌀하다.
0: 네.
1: It was cold.
0: So maybe 이러니까 완전 확신이 강한 게 아니라 약간 네. 그랬을 수도 있지, 그럴지도 모르지라는 느낌을 조금 더 넣었네요.
1: 예.
0: So maybe it was cold inside the theater. 자, 만약에 추웠다라고 했다면 아, 무슨 뭐 thick jacket or a parka 이런 식으로 입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정답은 그래서 cold보다는 cold는 너무 추운 거니까
1: 네네.
0: 아, 쌀쌀한이라고 해서 chilly. 들어봤나요?
1: chilly 들어봤죠.
0: Okay, chilly라고 하는 것은 cold와 cool 사이라고 보면 되겠죠.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극장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극장은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1: theater.
0: theater, right? 자, 이거 극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랑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심지어 스펠링 다 똑같고 스펠링이 약간 마지막에 살짝 바뀝니다.
1: 어, 아!
0: 한번 해보세요.
1: 바뀌어요? 아니면은
0: 본 적 있으실 거예요.
1: 뭔가 좀 추가되죠?
0: 어, 추가는 아니에요. 그냥 스펠링의 아, 순서가 아. 뭐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you know this.
1: Yeah.
0: Okay. 자,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본 적 있으실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1: Yeah.
0: 맞아요. So, 어, 뭐야? 이렇게 ter 아니야? Yeah. T-R-E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음도 심지어 트레가 아니라 ter 맞아요.
1: 그래요?
0: 네. 근데 영국식 스타일입니다.
1: 아.
0: So, 이거는 theater이라고 발음을 한다면 얘도 네. theater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스펠링을 한 사람은 조금 영국식으로 가겠다는
1: 네.
0: 느낌이겠죠. So R 발음을 빼서 얘는 theater 뭐 이 정도로 발음이 될 텐데
1: 아.
0: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theater 충분히 좋고요. 둘 다 옵션이다 알아두시고요.
1: 네.
0: 자 지금 근데 theater 밖에 추워요?
1: 안쪽이요.
0: 아, 안쪽이죠.
1: 그쵸.
0: 그거 강조하려고 뭐 썼어요?
1: inside.
0: inside를 썼습니다.
1: 네.
0: So inside 명사라고 하면 명사 안에인데 in이라고 써도 충분히 안에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side 어떤 면을 표현함으로써 그 안쪽이라는 걸 더 강조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1: 네.
0: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 트렁크 안에
1: in the trunk. 인사이드 트렁크.
0: 어, 인더 트렁크도 돼요.
1: 네.
0: 그 스튜디오 안에.
1: inside the studio.
0: Alright. 문장 만들어 보면 그 상자는 그 트렁크 안에 있어.
1: The box is inside the trunk.
0: That's it. The box is inside the trunk.
1: Yes.
0: 자, 덥다라고 얘기할 때 is로 주어로 가야겠죠?
1: 예. Yeah.
0: 날씨 얘기하니까. 어, 그 스튜디오 안은 더웠어.
1: It was hot.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0: There you go.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1: Yes.
0: 밖에는 괜찮았다. 안에는 그랬다. 강조하려고 in보다 inside를 조금 써봤습니다.
1: 네.
0: Okay.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The box is inside the trunk.
1: The box is inside the trunk.
0: Oh,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1: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0: 본문도 가볼게요.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1: Maybe it was chilly inside a theater.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도어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0: inside the theater.
1: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2: 네.
1: 아니, 아무튼 왜 그렇게 신경 써?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커리건이네, 무슨 뭐 남자 거네, 뭐 여자 거네.
2: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2: 그쵸? 저도 궁금했는데 anyway, why do you so much? 신경 쓰다. 신경 쓰다.
1: 자, 일단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2: 그 anyway, 어쨌든. 네, anyway.
1: 그럼 여기서
2: 끊어요.
1: 끊어주고요. 네.
2: Why do you 신경을 쓰냐?
1: Why가 뭐죠?
2: 왜?
1: 왜? 이유 네. 물어보는 건데요.
2: 그렇죠. 근데 신경 쓰다가 난 신경 안 써는 제가 알아요. I don't care. 예, 네, 신경 안 쓰는 거거든요.
1: 쓰다는 뭐겠어요?
2: 그러면은 돈이 아니라 두니까 여기 그냥 care만 쓰면 되겠네요.
1: Okay.
2: Why do you care so much?
1: Why?
2: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1: 아,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진짜 I don't care. 이거를 먼저 알아도 예. 도움이 되네요. 그죠?
2: 이렇게 연계가 되니까.
1: Okay. Alright. 자, 보겠습니다. Why do you care
2: 우와.
1: so much?
2: 신기해요.
1: 상관하다, 신경 쓰다. 우리가 진짜 말한 건, oh, I don't care. 나 상관 안 해. 나 신경 안 써.
2: 오.
1: 그건 이제 부정문인 거고.
2: 그거는 제가 딱 외우고 있었네요.
1: Right, right. Okay. 자, 그래서 왜 그러냐. 근데 방금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카디건이 어땠느니, 뭐,
2: 네.
1: 무슨 뭐 겨울에, 여름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2: 예.
1: 와, 이대로 가면 한 3시간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2: 그쵸.
1: 그래서 빨리 화제를 바꾸거나 분위기를 이렇게 refresh 시키고 싶으니까
2: 네.
1: 어떻게 출발했죠?
2: Anyway.
1: Anyway. 자, 그렇게 해서 anyway를 문장 앞에 넣고 comma 찍던가 말할 때는 anyway 하고 살짝 쳐줘야 돼요.
2: 네.
1: 이러면은 아무튼이라고 해서 화제를 전환시킬 때 자주 쓰는 도구죠.
2: 네.
1: 예를 들어서 아무튼 나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둘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가 아, 아무튼 나 가야 돼. 어떻게 할까요?
2: Anyway, I have to go.
1: Okay. Anyway. I have to go. So how about this?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자. 이미 전화 통화 한 3시간 반 한 다음에
2: 제가 잘하는 말이에요.
1: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자.
2: Anyway, let's talk later.
1: Later. 그렇죠. Anyway, let's talk later. Do you really do this?
2: Yes.
1: 아, 친구들이랑 이제
2: 정말 하세요. 많이 하는 말이에요.
1: 자세한 건 이제 만나서
2: 그쵸,
1: 또.
2: 그렇죠, 그렇죠.
1: 오케이, you guys. 일 읽을 때 살짝 pause 주는 거, 살짝 쉬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Anyway, I have to go.
2: Anyway, I have to go.
1: Anyway, let's talk later.
2: Anyway, let's talk later.
1: Alright. 자, 그리고 참고 하나 할 게 있습니다.
2: 네.
1: 이 anyway를 아무튼 하면서 화제 바꾸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90%일 거예요.
2: 예.
1: 하지만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는 그거 말고도 다른 anyway를 한 적이 있습니다.
2: 응?
1: 그건 뭐냐면 문장 맨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앞이 아니라 맨 뒤로.
2: 아.
1: 밀었을 때는 아무튼 뭐뭐 해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야 어차피 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2: 네.
1: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2: 네네네.
1: 그래서 예를 들어, 아, 나 어차피 거기 가야 돼. 아, 나 어차피 점심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2: 네.
1: 오케이? So, 커마 없이 얘는 쉬면 어색해요. 뭐뭐뭐뭐뭐뭐 anyway. 자연스럽게. So, I have to go home anyway. 그럼 나 어차피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이 얘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뭐 나랑 같이 차 타고 갈래? 내가 데려다 줄게.
2: Yes.
1: Because I have to go home anyway.
2: 음흠.
1: 이렇게 쓸 때는 come 안 써요.
2: Yes.
1: Okay, you guys.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2: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1: 자, 이랬을 때 드디어 진심이 나옵니다.
2: Oh.
1: Okay.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2: 아유, 이게 문제였군요.
1: 아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얘기를 하지,
2: 그러게요.
1: 그쵸?
2: Well, I have a on him. 짝사랑하다니까 그냥 러브는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죠.
1: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이거 했었어.
2: 그래요?
1: 저 이거 기억나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2: I have a on him. 뭐가 그에게 on.
1: 짝사랑.
2: 짝사랑이요?
1: 짝사랑.
2: 하여튼간 사랑은 사랑인데.
1: 사랑이죠.
2: 예. 짝사랑이니까 나 혼자만 네. 사랑.
1: 오케이.
2: 근데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그냥 러브 할게요. 예. Yeah. I have a love on him. 근데 러브가, 잠깐만, 동사죠? 동사 아니에요?
1: 동사도 love. 되고요.
2: 아, 명사도 되나요?
1: 되고요.
2: 그럼 됐어요.
1: Love. 잠깐만요.
2: Love on him.
1: 지금, 예. 아, 품사 때문에 고민하신 겁니까?
2: 그렇죠. 예.
1: 아, 알겠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네요. 예. 아, I have a love on him. 정답 그거 아니라,

0: 아는 단어입니다.
1: 뭐죠?
0: 여러분.
1: 아, 맞다,
0: 크러쉬.
1: 맞다, 맞다. 아!
0: 걸크러쉬 이런 말 들어봤죠?
1: 예.
0: 거기서 나온 크러쉬가 이
1: 아,
0: 크러쉬예요.
1: 맞아요.
0: 이게 원래 러브도요. 가능은 하지만 원래 러브도 실제로 어를 쓰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레어하고요. 일반적으로 그쵸. 한 번의 러브를 얘기할 때뭐 all love라고 잘 하진
1: 네,
0: 않는데
1: 그쵸. 그렇긴
0: 자,
1: 하네요.
0: 아무튼 그걸 떠나서도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드릴 덩어리 표현입니다. 일단
1: 네네.
0: crush 자체가 짝사랑, 짝사랑의 대상을 얘기할 때 crush가 있다고 얘기를
1: 아,
0: 해요.
1: 너무 기억나요.
0: 아하, so 나는 짝사랑을 가지고 있다. 혹은 그가 나의 짝사랑이다. 그녀가 나의 짝사랑 대상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oh, she's 뭐뭐 my crush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I have a
1: 예.
0: crush on him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자, 이거 요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네.
0: Have a crush라는 덩어리를 제가 가져가긴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참고 하나 하시라고요. 꼭 have a 이런 덩어리를 안 써도 돼요. 이 crush 자체라는 거가 아, 짝사랑의 대상이구나라는 거 알아두면, She was my first crush. 이게 뭐겠어요?
1: 나의 첫사랑이래요.
0: 그쵸? 첫 짝사랑인 거예요.
1: 예,
0: 내가 처음
1: 첫사랑.
0: 짝사랑했던 게그 연예인이었어. 혹은 뭐그 친구였어. 이렇게 그냥 crush 명사만 알아둬도 정말 좋게 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근데 그거 외에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괴롭힐 겁니다. 이 표현으로. Have a crush.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러면은 못 썼어요?
1: on.
0: Right. 제가 계속 괴롭혀요. 여러분들 on이 머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So
1: 네.
0: I have a crush on 누구 이렇게 쓰면 누구를 짝사랑하다. 그만큼 엄청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1: 네.
0: 이거는 사실 짝사랑하다. 진짜 뭐 클래스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자, 해볼게요. 나. 누구 짝사랑하고 있어. 그냥 현지형으로 쓰면 돼요. I.
1: I have a crush on someone.
0: 그쵸. I have a crush on someone. 막 나중에. I have a crush on someone you know. 너가 아는 누구를 나
1: 야,
0: 좋아한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1: 네네네.
0: 자, 이번에는 시제를, 오케이. 주어를 바꿔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친구를 짝사랑한대요.
1: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0: There you go. She
1: Wow.
0: has a crush on her friend. 뭔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성별이 다른데 뭔가 베프인데 약간 둘이 약간 something이 있었던
1: Yeah,
0: 거예요, right?
1: 그죠.
0: Something like that. Okay, so 이런 식으로 내가 짝사랑 가질 수 있을 수 있고 그녀가 가질 수도 있고요.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crush on someone.
1: I have a crush on someone.
0: Oh,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1: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0: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교재에 필기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바로 have a thing.
1: 오?
0: Alright? 얘는 근데 후어가 들어가요.
1: 아,
0: I have a thing for him. 이거 뭘까요?
1: 나 걔랑 뭐 있어?
0: 아, 내가 마음이 있는
1: 아,
0: 거예요.
1: 마음이 있는
0: I have a
1: 거예요?
0: thing for him. 이것도 둘이 꼭 사귀고 둘다 좋아한다는 뜻이 아닐 수 있어요. I
1: 네.
0: have a thing for him은요, 사실은 I have feelings for him. 이라는 거에 조금 더 슬랭형입니다. 오케이, 좀
1: 네네.
0: 마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rush는 진짜 너무 좋아하는 느낌. 걔가 더 강력하죠, 사실.
1: 네.
0: Right. So 이 정도는 돼야 그또그 보면서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Right. 읽어볼게요. Well, I have a crush on him.
1: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Alright, 또두 문장이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Well, I have a crush on him.'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1: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0: Alright. 두 번째는요.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1: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Alright,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2: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0: Well, I have a crush on him. Well,

0: have a crush on him. Ne,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 입영적 패턴은 what kind of 명사? 아니, 어떤 명사가 뭐뭐 해? 자, 가볼게요.
1: 네.
0: 너 어떤 음악 좋아해? 자, 어떤 음악을?
1: What kind of music?
0: 넌 좋아하니?
1: Do you like?
0: Do you like? 자, 이번에는요. 아니,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나눠드릴게요. 어떤 남자?
1: What kind of man?
0: 카디건 입어.
1: Where is a cardigan?
0: 여름에.
1: In summer.
0: There you go. 끊어서 하셔도 괜찮아요. 트레이닝이 네.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겨울에 반바지를 입니? 자, person 쓸게요. 어떤 사람이?
1: What kind of person?
0: 반바지를 입어.
1: Wears shorts?
0: Shorts. 여름에. 아, 겨울에.
1: In winter.
0: In winter.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Ne, 다음 해볼게요. Have a crush on someone.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나 걔를, 그를 짝사랑하거든.
1: I have a crush on him.
0: Him. 나 누구 짝사랑해. 나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1: I have a crush on someone.
0: 그렇죠. I have a crush on someone. 걔는, 그녀는 자기 친구를 짝사랑해.
1: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0: 완벽합니다. 읽어볼게요. I have a crush on him. I have a crush on someone.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Alright,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대화 들을게요. 전체대화
1: 주세요.
2: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3: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2: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해결.
4: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5: Well,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4: Well, I have a crush on him.
5: On him?
4: Yeah.
5: Really?
0: Yes. 수고하셨습니다.
1: Wow.
0: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내가 그 케이크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messed up the cake.
0: All right. I messed up the cake.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 결과 나왔지만
1: 네?
0: 좀 굉장히 좀 안 좋았다, 상태가. 오히려 달지 않고 짠 케이크가 됐다든가.
1: 그렇죠.
0: Alright,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What kind of 명사?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어떤 영화 좋아해? 너 어떤 영화 좋아하니? 만들어주시면 돼요.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이 아픈데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한테 챙겨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네,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외모도 이유였지만 저를 더 사로잡은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눈을 맞추며 끝까지 경청하는 사람. 자신의 삶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삶도 귀하고 소중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제 아내이자 오늘의 강연자 송지은님을 소개합니다. 와.
1: 아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
0: 아, 오셨어요?
1: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0: 제가 아까 그 느낌이었어요.
1: 아, 예. 아, 감사합니다.
0: 네, 제 아내예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송지은입니다. 강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거창한 것 같아요. 소소한 저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0: 화이팅!
3: 화이팅! 반갑습니다. 와, 제가 어느덧 활동을 시작한 지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또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이렇게 예능 촬영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 익숙한 일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제 얘기를 들려드리는 자리는 아직도 조금 낯설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봤는데요. 저 역시도 청년 시절에 누군가의 강연을 듣고 또 책을 읽으면서 이 막막했던 시간의 실마리를 찾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살아오면서 지나온 몇 가지 장면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교회 찬양단에서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오래 남을 수 있는지를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노래는 이렇게 노래를 듣고 나면 갑자기 기분이 막 환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이 울적했던 마음의 위로를 얻으면서 또 이렇게 좀 차분해지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히 생각을 해본 게 나도 이렇게 평생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에게 음악은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꿈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라떼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라떼는요, 테이프 시절이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죠? 네. 네, 저는 정말 부모님한테 조르고 졸라서 좋아하는 가수들의 테이프를 하나 두 개 사 모으기도 했고요. 그걸 매일 집에서 또 부모님이 운전해 주시는 차 안에서 듣기도 했어요. 저는 그걸로 되게 큰 위로를 받고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노래방을 그렇게 막 가고 혼자 막 감성에 젖는 막 그런 발라드도 부르고. 와, 이렇게 노래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날 이후로 저의 꿈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고등학생 때 드라마의 OST를 부르게 되면서 연예계의 첫 발을 이렇게 내딛게 되었는데요. 스무 살의 나이에는

0: 시크릿이라는 그룹으로 데뷔까지 하게 되었죠.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실컷 할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는데요. 더 감사했던 건그 노래를 들어주시고 또 무대를 기다려주시고 항상 이 무대 아래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팬분들이 생긴다는 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스스로를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이 저에게 엄청난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다시 무대에 설 이유가 되어주기도 했고, 또 지칠 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더 보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더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한테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이 분들에게 내가 노래에서 받았던 이 위로와 기쁨처럼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었고,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조금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제 직업은 대중 앞에 서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대와 방송 뒤에는 늘 반응이라는 게 항상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무대가 끝나고 또 방송이 끝나고 기사가 올라오면 사람들의 다양한 평가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 따뜻한 응원도 많았어요. 뭐, 지은 언니 예뻐요부터 시작해서 노래 너무 감동받았어요, 위로받았어요 하는 말도 있었지만, 때로는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날카로운 말들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처음에는 그냥 애써 웃으면서 그 상황들을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사람들의 시선, 그 반응을 너무 많이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내 모습이 이렇게 보이진 않았을까? 오늘 내 무대를 보고, 아, 이 부분 실수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하진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노래가 어느 순간부터 무대가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무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 사람들이 나또 실수했다고 타박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상하게 몸이랑 마음이 더 굳어져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크고 작은 실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그 실수들이 반복되고 질타를 받고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노래하는 일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그 당시에 나를 돌봤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인지 먼저 확인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점점 길을 잃은 사람처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노래하는 기쁨보다 평가받는 두려움에 저는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길을 잃어가던 시기에 제 삶에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활동을 이어가던 중에 회사랑 계약 문제로 잠시 그 활동을 멈춰서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었어요. 사실 저는 시크릿으로서도 매일매일 바쁘게만 스케줄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스케줄이 줄어드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니까 오히려 제 마음의 소리가 더 크고 이 불안의 소리가 더 가깝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불안함과 초조함, 이제 더 이상 나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발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괴롭게 느껴졌어요. 인정받고 또 증명해내는 그런 일들에 익숙했던 삶이 이렇게 멈춰지니까 스스로가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순간에 백수가 되어서 집에서 드라마밖에 볼 것이 없는 나의 이 삶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남에게 있었구나. 내가 아닌 바깥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돌아보니까 늘 사랑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계속해서 증명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과 마음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보자. 그래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질문들을 저에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너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니? 너는 어떤 모습일 때 가장 편안하니?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너의 모습 말고 있는 그대로의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 라고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답변을 해주고 넘어가야지 라고 느끼고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는데 이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질문들에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내가 나를 모른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정말 작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도 보고 그 운동화를 고쳐 신고 이제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나를 가둬놓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 봐야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산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운동화도 가지고 나오게 된 게 저에게 이 운동화는 저를 이 방 안에서 나가게 해준 되게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산책을 하기도 하고 또 그날그날 든 생각들, 스쳐 지나갔던 생각들을 노트에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일들은 사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도 아니었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한 일들도 아니었고 나를 증명하기 위한 일들도 아니었어요. 그 작고 평범하게 보였던 그 시간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 순간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제가 어느 순간 산책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사실 제가 활동을 쉬게 되면서 좀 극심한 무대 공포증에 시달리기도 했었고 또 음악을 하는 그 순간을 제가 너무 그러니까 남들에게 계속 평가받는 이 자리가 너무 버거워서 어느 순간부터는 노래하는 것도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노래를 흥얼거리는 저를 발견했을 때 아, 나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누군가가 평가해 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이 평가와 두려움 속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다시 이렇게 확대되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공백 기간, 정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그 시간들이 나를 사라지게 한 시간이 아니라 저를 다시 보게 한 시간이 되었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비로소 저를 조금씩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깨달았던 건 사랑이 받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나를 잃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죠. 나답게 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나답게 산다는 건 인생의 화자를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는 일인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기 이전에 내 마음의 소리를 내가 가장 먼저 들어주는 것. 그래서 사실 인생은 파도타기라고들 하잖아요.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이 있고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을 텐데 이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내가 이 모든 순간들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사랑하는 태도. 저는 그렇게 지금도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을 연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알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함께 배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내가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요, 결국 타인도 나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가는 일과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우리의 인생은 영화야 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인생이라는 영화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스토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모두 다르고요. 스토리도 다르고, 지나온 시간도 다르고, 매일매일 마주하는 씬들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삶이라는 영화 속에서 아주 찬란한 밝은 장면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또 힘겨운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영화 전체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아주 짧은 한 장면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마디 말, 한 번의 표정, 그리고 한 번의 선택, 그 사람의 그 짧은 장면들만 보고 누군가의 삶 전체를 쉽게 판단해 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타인의 시선에 너무나도 많이 흔들려 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타인의 삶에 너무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에는 내가 모르는 배경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한 눈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짐작할 수 없는 싸움이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장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는 음악을 좋아하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어떤 누군가는 막 뭔가 뭐 컴퓨터 다루는 이런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삶의 장르들이 너무나 다양한 상태로 각자의 재능들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이 어떤 소망으로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뭐 할 때 행복하지? 내가 뭐 할 때 기쁘지? 재밌지? 라는 걸 떠올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들,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 원더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원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라. 네, 저는 이 말을요,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인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년들에게 저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여러분의 가치를 너무 쉽게 내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고요.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타인의 삶도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답게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의 그 삶이라는 멋진 작품을 아주 아름답게 완성하시기를 제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요, 식민국가에서 일어난 가장 큰 민중 저항이었어요. 이 떠나는 아들이 지금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즐길 준비가 됐습니다. 폭탄 주십시오. 시신을 어디다가 매장하냐? 공동묘지 쓰레기장 가는 길 밑에 묻어버려요. 이분들은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
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4: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5: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맛을 대물림하며 긴 세월을 이어온 평양냉면집이 있습니다.
1: 제가 어릴 때 아버지 따라 여기 왔거든요.
2: 정말 120년 넘었습니다.
3: 아무도 안 넣고 딱 마셔보고.
0: 번거롭더라도 주방에서 밥을 비벼내는 비빔밥은 또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4: 1930년도에 할머니가 시작을 하셨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속 비벼서 나가고 있어요.
5: 이 맛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이 맛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나한테 궁금해요.
0: 100년이 되도록 변함없이 지켜온 맛,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전국에서 가장 무덥기로 소문난 도시죠. 대구의 뜨거운 열기에 지친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불볕 더위 시원하게 식혀줄 평양냉면 한 그릇 맛보러 왔답니다.
1: 자극적이지도 않고 이제 슴슴한 맛이 최고인 것 같아요.
0: 4대째 그 맛을 지켜오고 있다는 박문진 씨. 잠시도 손을 쉴 수가 없습니다.
6: 메밀반 조합.
7: 뭐 먹는 거야?
6: 메밀하고 전분하고. 메밀이 80, 전분이 20. 20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0: 사람들이 찾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터.
6: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무한말 평양에서부터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의 외할아버지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전쟁으로 피난 내려와서 부산에서 아버지의 외삼촌께서 이어받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셨어요.
0: 외가의 비법은 그의 아버지에게 이어졌고 1969년 대구에 터를 잡았답니다. 그렇게 수많은 변화를 견디며 이어온 120년. 그 세월이 곧 믿음이 되었죠.
6: 아니요, 옛날에 손 봐주겠지. 그때는 이렇게 큰 둥그런 이렇게 볼, 큰 볼이 이만한 거기다가 이제 메밀가루 넣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그 우리 주방에 일하던 형님들이 하루 종일 그냥 그래가지고 천 개씩 팔았으니까 옛날에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세상이 바뀌면 그에 맞춰 자연스레 변화해가는 것들도 있기 마련. 냉면 맛의 깊이를 더해주는 국물 맛도 그러했답니다.
6: 초창기 진짜 옛날에 구한말 때 평양에서는 그 소고기 육수를 안 쓰고 동치미 국물로 했습니다. 동치미 만들려면 독을 갖다 땅에 묻어야 되거든요. 땅이 많이 필요해. 그 땅값도 비싸지고 하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동치미 할 장소가 잘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차선책으로 생각해내는 게 영양가도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양지육수.
0: 흙날 때마다 아버지가 들려준 평양의 냉면집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다는 박문진 씨. 물려받은 냉면 맛이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욱더 정성을 쏟게 됐다죠. 구수한 메밀면에 양지육수의 은은한 감칠맛이 더해진 평양냉면. 그 맛이 이어진 지도 70년이 넘었지요.

0: 아무것도 안 넣고 딱 마셔보고.
1: 큰 것도 넣고 맛을 보시는 거예요?
0: 네.
1: 아, 왜 그러신 거예요?
0: 아무것도 안 넣고 원년의 맛 그대로 맛보고 그 다음에 계자를 좀 넣어가
2: 이렇게 또 가미가 되면 맛이 또
0: 맛이 달라지거든요.
3: 슴슴한데 돌아서면 또 은근히 생각나는 중독성 강한 맛이죠.
4: 국물이 되게 담백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밀 향이 이렇게 느껴져서 그 재료의 본연의 맛만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서 매일 찾고 있습니다.
2: 해마다 몇 번씩 이제 생각이 나요. 여름이 되면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오죠.
5: 그게 몇 년 되신 거예요?
2: 한 30년 됐죠.
3: 때를 놓치면 먹을 수 없다죠.
6: 저희는 1년 중에 4월 달부터 9월 말까지 6개월만 장사하거든요. 비 조금 오고 바람 좀 불고 이러면 손님이 좀 적어요 또. 예. 올 해나고 기온 높고 이러면 손님들 막 줄 서시고 그렇게 한 지 45년 넘었습니다.
3: 철 맞춰 먹어야 할 냉면 맛이 또 있답니다.
6: 아, 요거는 함흥식 고구마 전분으로 만듭니다. 요거는.
3: 쫄깃한 면발에 새콤 달콤 매콤 양념이 어우러진 함흥냉면. 부산으로 비난 오면서 보다 대중적인 입맛을 고려해 추가하게 됐답니다. 돼지고기와 숙주, 두부를 넣어 담백하게 빚는 평양만두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 모양도 남다르답니다.
7: 양쪽 끝 붙이고요. 양쪽을 이렇게 양손으로 쥐고 이렇게 감싸면서 잡아 당깁니다. 당기면서 이렇게 싸면은 안쪽에 공기가 다 빠져야 공기가 빠져야지 그 삶을 때 터지는 게 적어져요.
3: 가게를 물려받고 17년간 변함없이 지키고자 노력해온 맛입니다.
8: 안녕하십니까. 식사 나왔습니다. 물냉면 알아보십니까? 오늘 수육 괜찮게 나왔습니까?
9: 아까 적더라.
8: 예, 예. 얼마나
1: 사장님 오신 지 한 30년 됐습니까?
9: 사장님 여기 오기 전에. 아,
8: 그렇습니다. 예, 예.
9: 아, 그, 나는 그 어릴 때 아버지 따라 오고
8: 예, 예. 예.
9: 그 어른이 젊으셨을 때
8: 예.
9: 글쎄 뭐 한 50년 됐나요? 4, 50년 됐나 뭐 세월이 워낙 오래돼가지고 내가 어릴 때 맛이 그대로거든요.
3: 50년 전 맛 그대로라니 이만한 찬사가 또 있을까요?
9: 여름에 이거 한 두세 차례, 서너 차례 먹어야 여름이 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2: 선대 이런 거를 갖다가 그 망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손님들이 보시면 손님들도 뭐 대를 이어가지고 오시거든요. 4대째 오시는 분들인데 손님들은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아버지하고 왔던 추억도 있고 어머니하고 같이 왔던 추억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망치면 안 되겠다. 그런 좀 책임감이 큽니다.
3: 그 맛의 무게를 오늘도 묵묵히 지켜냅니다. 이번에는 전북 익산시 황등면으로 갑니다. 채석장 인근에 오래된 밥집이 있답니다. 익산의 향토 별미로 자리 잡은 음식이 이곳에서 탄생했다는데요.
9: 한 지가 한 50년 될 거예요. 군대 제대하고 댕겼습니다.
3: 언뜻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비빔밥 하나, 비밀이 있답니다.
10: 여기는 안 그러는데 비비지 않아.
11: 저 불에서 비비고 그 직원님들이 비비는 거 보면은 아, 저 정도 하면은 이 맛이 나오겠지.
3: 이름부터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주방에서 밥이 다 비벼져서 나온다고 해서 비빔밥이라지요. 할머니와 어머니의 손을 거쳐 3대째 만들어오고 있는 음식.

0: 등 비빔밥 맛을 지켜온 이종식 씨는 소뼈와 돼지뼈를 넣어 육수를 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1: 들어가는 양념인데 할머니, 어머니 때부터 이렇게 넣었던 그런 양념들이에요. 소고기하고 생강, 재료 양념들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저희 비빔밥이 토렴 비빔밥이거든요. 그래 토렴하는 국을 지금 끓이고 있는 중이에요.
2: 비빔밥을 토렴을 해서 하세요?
1: 예, 토렴에서 나가는 저희 황등비빔밥 제일 끝등 중에 하나 첫 번째가 토렴을 해서 그 다음 두 번째가 밥을 비비는 거 하나씩 한 그릇씩
0: 사골 국물이 진하게 우려지면 꼬들꼬들하게 갓 지은 밥을 준비합니다.
3: 아, 식혀야 돼요. 너무 뜨거운 밥을 쓰면은 뜨거운 그 밥알에 사골 국물이 바로 흡수해버려서 퍼져버려요. 그래서 맛이 없어요.
0: 30분 정도 밥을 식힌 후 본격적인 비빔밥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뜨끈뜨끈한 사골 국물로 콩나물과 함께 여러 번 토렴해주는데요. 밥알 표면에 국물이 코팅되면서 밥맛이 더 고소해진답니다.
1: 시장에서 할머니가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따뜻한 밥이 귀하니까 그때 토렴을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비빔밥을 훨씬 더 맛있게 풍성하게 만들었죠.
0: 밥이 식기 전에 양념이 들어갑니다. 비빔 전용 비법 고추장도 한 스푼.
3: 과일 간 것도 들어가고요. 육수도 들어가고 야채 육수 위주로.
4: 이것도 어머니 때부터 하신 거예요?
3: 그죠, 어머니한테 배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안 그럼 맛이 바뀌니까.
0: 아무리 주문이 많아도 한 그릇 한 그릇 따로 양념해 비비는 것이 철칙이랍니다.
4: 하루에 많으면 얼마나 많이 비비세요?
3: 안 세어봤어요, 사실. 그래도 뭐 많이 파면은 300개? 300개 정도.
4: 와, 근데 맨날 비비기 힘들지 않으세요?
3: 어깨 아파요.
0: 여기에 나물과 함께 올라가는 고명이 있죠.
4: 안녕하세요.
0: 바로 당일 공수한 한우 육회입니다. 과거 황등시장에는 우시장이 크게 섰답니다. 생고기를 먹는 것이 흔치 않던 시절, 석공들을 위해 밥을 비벼내주던 할머니가 당시 비교적 값싼 부위였던 우둔살을 육회로 비빔밥에 푸짐하게 올리기 시작한 것이 익산의 대표 별미가 됐답니다.
1: 석산일이라는 게 지금처럼 뭐 기계화가 돼 있지 않고 그 당시에는 다 손으로 돌도 들고 돌도 날르고 했던 시대라 엄청 힘든 일이었어요. 오셔서 식사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안쓰러우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을까.
0: 석공들의 기력을 도두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내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은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대째 그 방식 그대로 지켜지고 있죠. 고기와 육수에서 나오는 깊은 맛이 담백하니 별미랍니다.
5: 할머니 때부터 한다는 거 알았는데 어머니 때 맛이나 지금 아들이 하는 맛이나 똑같아요.
6: 우리가 여기 언제부터 왔지 아빠?
7: 14년?
6: 아, 14년 정도.
7: 네, 14년 정도.
6: 가끔 아빠랑 같이 이제 저희 있는 집이 정읍인데 이거 먹으러 가끔 와요. 아빠가 힘이 여름을 타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먹으러 가자고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8: 기운이 좀 나시는 것 같아요?
7: 밥 먹은 것 같아요. 뭐. 밥 먹은 것 같아요.
0: 반찬 하나까지 정성을 쏟는답니다. 사실 처음에는 원해서 시작한 일은 아니었답니다. 타협하지 않고 우직하게 하다 보니 자부심이 생기더랍니다.
3: 어머니가 음식을 다 하셨어요. 주인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 맛을 똑같이 그래서 유지하고 손님들도 더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0: 단순히 오래돼서가 아닙니다.
8: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0: 저희 맛의 비결은 인내하고 정직이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새벽부터 가마솥에 아궁에 불 때면서 그 밥을 하면서 정성스럽게 밥했던 그 시간, 그리고 어머니가 새벽부터 또 연탄불을, 예전에 연탄불을 했거든요. 연탄불을 갈아가면서 했던 그런 인내의 시간,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새벽에 나오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그 인내의 시간들이 쌓여가지고 그런 비법이 된 것 같고, 거기에 딱 더 이제 정직함이 이제 들어가면은 그게 비결인 것 같아요.
1: 효율보다는 원칙을 지키며 오늘도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0: 여기서 60년 했어요. 요거는 한 30년 됐어요. 10년, 20년 이렇게 담글 수는.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라면, 찌개, 찜은 기본. 구이 요리도 쉽게 가능하며 식탁 위에서 전골 요리도 뜨끈하고 맛있게. 캠핑 등 야외에선 어묵 요리도 불 없이 간편하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냄비도 편하게 사용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2: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3: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라면, 찌개, 찜은 기본. 구이 요리도 쉽게 가능하며 식탁 위에서 전골 요리도 뜨끈하고 맛있게. 캠핑 등 야외에선 어묵 요리도 불 없이 간편하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냄비도 편하게 사용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만 5천 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1: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4: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프고.
5: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6: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미안해.
5: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8: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양식.
7: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야, 코카소스 산에서 낚시라니. 오, 이야, 맞아, 야. 엄청 무겁네, 엄청 무거워.
3: 제 인생에서 이처럼 다채로운 여행은 처음입니다. 세계 3대 진미 캐비아도 영접하고요. 흥겨운 축제 현장도 찾아갑니다.
2: 가오, 가오, 오, 가오?
3: 화려하고 화끈한 열기와 전통의 멋과 맛이 가득한 바쿠의 숨은 맛집까지.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중국의 격언에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리를 여행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으로 지식을 쌓고 여행으로 세상을 배우란 뜻이죠. 그 인생여행 바쿠에서 네프찰라로 이어가 봅니다. 카스피 연안에 자리한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입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고 실크로드와 카스피의 해상길이 교차하는 바람의 도시입니다. 그 심장배는 천년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데요. 구시가지 한가운데 우뚝 솟은 메이든타워는 바쿠의 가장 오래된 상징이자 도시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온 산증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탑의 기원이 수수께끼처럼 베일에 쌓여있다는 점인데요. 언제, 왜 지어졌는지, 심지어 이름의 유래조차 아직 정설이 없어요.
2: 지어진 것도 7세기에서 12세기경에 지어졌을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이고요. 또 건물의 용도도 어떤 것인지 불명확하더라고요. 뭐 감시탑의 목적이 있었다. 또 하나는 그 앞에 보이는 카스피해를 바라다보면서 등대 역할을 했다. 또 하나는 조로아스트교의 사원이었을 거다라는 추측만 할 뿐이라고 합니다.
3: 메이든 타워 곁에서 바쿠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바로 시르반샤 왕조의 수도 이전이죠. 15세기 시르반샤 궁전이 건설되며 왕국의 수도로 번성하게 됩니다. 아제르바이잔 중세 건축물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궁전에는 본궁, 회의실, 목욕탕 등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본궁에 들어서니 팔각형의 홀 중앙에 우물 같은 구멍이 있습니다.
2: 홀이 하나 있는데 이걸 갖다 커뮤니케이션 홀이라고 하더라고요. 왕이 저 아래를 보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여기서 말을 하면 저 밑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저기 방 청소 좀 하고 차 한 잔 가져와요. 그러면 저기서 이제 바로 알아듣고 차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홀이라고 합니다.
3: 그런데 모든 벽면이 좀 허전하죠? 과거에는 아름다운 페르시아풍 타일이 벽면에 붙어 있었는데요. 구소련 시대에 모두 떼어가서 이렇게 됐답니다. 동서를 잇는 교역의 길목에서 찬란하게 꽃피운 왕국의 영광이 훼손되어 아쉽네요. 궁전을 나와 구시가지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중세의 골목을 걷다 보면 시간은 어느새 근대로 이어집니다. 거리엔 유럽풍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19세기 이후 도시의 유럽의 건축과 문화가 더해졌는데요. 그렇게 천년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2: 여기 보면은 영화가 촬영됐던 곳인데요. 이 거리가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거리를 상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련 시절에 많은 영화들을 이곳에서 촬영했다는데 그 유럽이 아니고 아제르바이잔에서 찍은 겁니다.
3: 해외 촬영이 자유롭지 않았던 소련 시절 이곳은 유럽과 중동의 수많은 도시를 대신하는 세트장이었대요. 여기에 또 재미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세레나데를 부르는 청년과 어여쁜 처녀의 사랑 이야기가 새겨져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언뜻 로미오와 줄리엣을 떠올리게 하는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모두의 마음을 읽는 언어가 아닐까요? 그래서 시대와 국적을 초월해 다 통했나 봅니다.
2: 여기 한글이 있어요. 모든 마음에 사랑이 피어나고 세상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3: 골목에 숨겨진 이야기를 따라가는 길. 여기서 잠깐 쉬어갈까요?
4: 네. 지금 우리 여기에서 왔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녹는 물이 내려오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딱 물이 나옵니다. 네. 어떤 사람 손을 이렇게 하면 물이 안 나와요.
2: 그래요?
4: 네.
2: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먼저 해봐요.
4: 물 안 나와요.
2: 안 나오네? 아무것도 안 나와요.
4: 제가 해볼까요?
2: 네.
3: 어디 물이 나오나 볼까요?
2: 어? 이야, 신기하다. 뭐야? 가만히 있어봐.
3: 순간 로마의 진실의 입이 떠오릅니다.
2: 아무것도 없는데?
3: 거짓말을 하면 물이 안 나오는 걸까요? 하지만 전 거짓말을 안 했거든요.
4: 바로 선생님도 하세요.
2: 오? 또 끊어졌어. 이야.
4: 사람이 네. 마음이 깨끗하면 물이 나온다.
2: 그럼 다시 나와.
4: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가르쳐드릴까요?
2: 네.
4: 이쪽으로 오세요. 네, 발밑에 보세요.
2: 아, 여기에 저게 있구나. 요걸 밟으면 밟고 아유,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데. 자, 물이 섭니다.
3: 바닥의 페달을 누르면 물이 나오는 간단하면서도 참 편리한 방식입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예로부터 물을 나누는 것을 가장 큰 선행이라고 여겼다죠. 그래서 부유한 상인이나 귀족들이 식수대를 기부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오가는 사람들이 고마운 쉼터가 됩니다. 중세 시대의 성벽 너머에는 어떤 일상이 펼쳐질까요? 녹색 시장이란 뜻의 이곳은 아제르바이잔 전역의 농산물이 한자리에 모이는 바쿠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시장 구경만한 것이 없죠. 가판대마다 지역의 특산물들이 가득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2: 와, 이게 뭐야? 드디어 여기 캐비어가 있네, 캐비어. 와.
3: 철갑상어알입니다. 캐비어? 귀하고 비싸, 검은 황금이라고도 불리죠.
2: How much? How much this?
5: 이거 출사에 350만 원.
2: 이거 하나에 25만 원이야. 25만 원. 100g에. 와.
3: 철갑상어의 알을 소금만 넣어 숙성시킨 것인데 와, 정말 비싸네요.
2: 이 비싼 걸 제가 먹어봐도 돼요? I have no money.
5: No problem.
2: No problem?
5: No problem.
2: 아이고, 이게 비싼 걸요?
3: 괜히 긴장됩니다.
2: 못 먹어봤어. 내 연어 한 점 먹어봤는데 이건 못 먹어봤어요.
3: 드디어 세계 3대 진미를 맛봅니다.
2: 우리나라의 그 젓갈 같은 그 맛이 느껴지면서요. 짭조름하고 그 알이 좀 이렇게 탁 터진 느낌이 들어요.

0: 어떤 감칠맛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맛이 나네. 평생 처음 먹어보는 속사월, 속사월. 속사월.
1: 드레즌.
0: 에?
1: 드레즌.
2: 시식만 했는데 미안하게도 선물까지 챙겨주십니다.
0: 성미 애교시네요. 이걸 주신다고요?
2: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귀한 캐비아도 선물이라니.
0: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요, 이건 마음만 받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비싸서 이건 제가 받.
1: 아파라스 아자르바이잔 나 비즈덴 하디야 파라스.
0: 안 돼, 이건 너무 고가요.
1: 비즈 아자르바이잔 халкы қонақпервери. Biz sizi hemşe gözlüyoruz burada. Gelin. Hemşe de sizi gözleyeceğiz.
0: 아니, 이럴 때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이쯤에 하나 더 kardeşlere verersen. Arasına bir tane.
0: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1: 카레에단, 오라 görsedersiz bizi.
0: 아, 속사월, 속사월. 야, make money a lot. 야, thank you, thank you.
2: 캐비에보다 더 값진 따뜻한 환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바코의 밤이 펼쳐집니다. 이 밤을 장식하기 위해 안찬을 즐기려고 하는데요. 바코의 구시가지에 있는 독특한 지하식당을 찾아갑니다. 옛 공중목욕탕인 하마무의 건축 양식을 살린 곳으로 중세 바코의 정치가 물씬 풍기는 곳이죠. 과거 실크로드 상인들이 먼 길을 달려와 여독을 희선했던 곳에서 저도 여행의 피로를 달래보려고요. 특히 이곳 식당은 음식과 함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꾸며져 있습니다. 실크로드 대상들의 밥상을 떠올리며 아제르바이잔의 전통 만찬을 맛봅니다. 예로부터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귀한 손님에게 가장 좋은 양고기 부위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0: 대상들이 이용하던 식당이어서 그런지
2: 푹 삶아서 살이 쉽게 떨어지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함께 자리한 현지 가이드도 양다리 하나를 가져가는데 현지인들이 이 오이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0: 이게 짠데 소금을 또 타요. 아니, 우리는 지금도 이게 굉장히 짭짤해요. 좀 짜다 싶었는데 여기 분들이 여기다 소금을 또 타네.
2: 양고기의 풍미를 살리는 현지식이랍니다. 선물로 받아온 캐비아를 꺼냈습니다. 아까는 시식만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0: 근데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먹어요?
2: 원래 캐비아는 메인 요리 전에 전체 요리로 먹는데요. 빵에 버터를 바르고 캐비아를 얹어 먹는 것이 정석이랍니다.
3: 그래서 이런 거는 자주 못 먹지만 일반 그 캐비아는 자주 먹으셨어요.
2: 아, 이렇게 먹는 거군요. 버터의 고소함이 캐비아의 짭조름한 풍미를 한층 살려줍니다. 이렇게 먹는 현지식은 딱 내 스타일입니다.
0: 야, 그 바다 향이 나면서 깊은 그 풍미가 입에 쫙 퍼지네. 입맛이 맞아요.
2: 사실 아까 시장에서 먹을 때는 생각보다 짰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말 맛있네요.
0: 마들어드.
2: 꼭 왕이 된 것 같습니다. 한때 유로 방식 식탁에 오르던 캐비아를 지금은 우리도 함께 즐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네 밥상에 김치가 있듯 이곳에도 절임 요리가 있죠. 피클 정도라고 생각하고 먹었더니 엄청 씁니다. 아, 저렇게 조금씩 덜어먹는군요. 미리 좀 알려주지 그랬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재미있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0: 김이 모락나 모락나면서

0: 케이크 같아요.
1: 왕의 밥상이라고 불리는 요리입니다.
0: 껍질은 아주 바삭바삭하고 안에 들으면 볶음밥 같은 게 들어있어요. 오.
1: 마치 케이크를 자르듯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잔치 음식이랍니다. 잔칫날의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 그 기쁨이 우리 식탁에도 전해졌는데요.
0: 오, 우리한테 한 테이블 주셨어. Thank you, thank you so much. Happy birthday to your husband. Okay?
2: Thank you, thank you.
0: Enjoy meal. Thank you.
1: 샤프란, 쌀, 양고기 등으로 요리한 풍요와 환대의 음식이죠. 그런데 빵은 고소하지만 밥은 좀 버터 맛이 많이 나네요.
0: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몸에는 아주 좋은 거야. 예. 네. 근데 맛은 한국 사람들이 먹기에는 조금 느끼해요. 한국 볶음밥이 더 나아. Thank you.
2: Thank you.
0: Oh, delicious, delicious. Oh, I'm full, I'm full.
1: 이 식당의 특별한 매력은 지금부터입니다. 매일 저녁 전통 춤 공연을 선보이는데요. 음악 소리에 맞춰 추는 우아한 손동작과 부드러운 발걸음이 인상적이죠. 전통 맛과 흥을 한껏 누린 시간이었습니다. 바쿠에서 맛본 캐비아, 그 맛의 비밀을 찾아 네프찰라로 왔습니다. 쿠라강은 예로부터 철갑상어의 대표적인 산란지였는데요. 강을 하고 카스피해와 만나는 곳에 네프찰라의 철갑상어 양시장이 있습니다.
3: Hi, nice to meet you.
4: Hello.
3: Thank you for inviting me.
1: 포획과 서식지 파괴로 멸종 위기에 처한 카스피해 철갑상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인공 부화와 양식을 시작했는데요.
0: 여기가 가장 작은 치어인가 보네요. 처음에 이제 여기서
4: 내가 디스라 발라가는 철갑상어 아트.
1: 아래서 갓 깨어난 철갑상어는 수온과 산소량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수조에서 자란답니다. 치어가 자라면 성장 단계에 따라 더 큰 수조로 옮기고요. 쿠라강의 민물과 카스피해의 염소를 섞어서 자연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 기릅니다.
0: 오! 와, 여기 다 컸네요. 이야, 여기 다 컸어. 엄청 크네. 야.
1: 특히 번식에 사용할 철갑상어는 따로 더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보통 암컷이 알을 품기까지 7년에서 15년 이상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0: 우와, 여기 제일 크구나. 우와, 엄청 크구나.
4: 그건 햄튼이. 저기는 봐요. 햄튼의 바구라던데. 근데 size daha büyük. 지미트리 바구라 gösterecek.
0: 예.
1: 채취한 알은 인공 수정을 거쳐 수많은 치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0: 와, 이건 진짜 이건. 이건 마치 상어야, 상어. 어마무시하게 크네. 오, 왔어. 와. 내가 이렇게 양팔을 펼친 것만큼 커, 이렇게. 이야.
1: 철갑상어는 수컷보다 암컷이 더 크답니다. 수백만 개의 알을 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벨루가 철갑상어는 암컷이 최대 6m까지 자란답니다.
4: 줄이 베르면 가비아테 배단 해줍니다. 나라지스 방어는 줄이 베르면서 10-15% 아래서는 대신. 메시한 센 토치 방어 20kg사 20kg은 10-15% 그들 이끌어내리.
0: 뭐야? 오, 추워, 추워, 추워.
4: 템퍼라투르
0: 4도랍니다. 4도. 어, 이거 추워.
1: 이곳은 철갑상어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랍니다. 철갑상어는 본래 차가운 물에서 살아가는 냉수성 어종인데요. 자연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건강한 알이 성숙하도록 관리합니다.
0: 맨 마지막 과정이 이 차가운 수조통에다 넣어가지고 캐비어 생산하나 봐요. 그러지만 그 캐비어 알도 좀 단단하지도
2: 맛도 좀 높아지고. 그래서 여기 그 추운 방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거 엄청 추워. 추워.
4: 주리 müşterilerimizin siparişine uygun buradan götürüp emal kesimini çürüne damlaştıracağım.
1: 먼저 초음파 검사로 알의 크기나 성숙도를 확인한 후 채취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원래 철갑장어는 아주 오래된 물고기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립니다. 고대 로마 황제로부터 중국 황실에까지 사랑받았던 황제의 물고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고기라죠. 그래서 알을 가공한 캐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최고급 식재료로 꼽힙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1kg에 2-300만 원이나 한다니 와 정말 검은 황금이 따로 없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철갑상어를 양식해 캐비아를 생산하고 카스피해에 치어를 방류하여 철갑상어를 되살리는 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의 여정은 다시 코카소스의 품으로 향하는데요. 목적지는 북서부의 도시 샤마키입니다. 저는 먼저 샤마키에서 1시간 거리의 가발라로 왔습니다. 가발라는 대코카소스 산맥의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죠. 고산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산악도시입니다. 이 청정 자연 속에서 꽃을 든 남자가 되었습니다.
2: 아카시아가 아주 지천을 피워가지고 향기도 너무 좋아요. 여기 전통 방식으로다가 그 요리를 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말씀했죠?
1: 어떤 만남이 기다릴지 기대가 되는데요.
5: 아마가사르 여부수사 부대르만드
2: 스멜이스 그
5: Varalımız, hoş geldiniz. Ve yakşı, Kore'den bura.
2: 아니, 아주 유명하신 요리사분이 계신다고 해서요. 아, 유튜브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구독자가 혹시?
5: 7 milyon izleyicim var. Bütün dünyanın her yerinden tanıyanlar var.
2: 7 milyon? 700만? 아이고, 난 얘기도 못하겠네. 야, 700만 유튜버가 있어요?
5: 야, 그래서 öyle başlamıştım. Yavaş yavaş bir şeyler yani ki kalkmalıydı inşallah.
1: 자연의 재료를 활용해 요리를 만든다는데 오늘의 재료는 뭘까요?
2: 송어예요, 송어. 이 송어는 맑은 물, 또 온도가 차가운 곳에서만 자랄 수 있는 건데 여기 송어가 있네요. 한국에서 있어요. 아. 예, 아 이걸로다가 송어에 바로 떠가지고 그냥 여기서도 회를 먹어요?
5: 요, 아니, 이제 해야지 이들에. 아니요. 이제 오자마자 쇼스에 빌라로. 어디 알아도 그래. 아.
1: 그런데 회로 먹든 구이로 먹든 송어가 실에서 다 맛있겠네요. 코카소스 산맥에서 내려온 차갑고 깨끗한 물이 길러낸 송어 직접 한번 낚아보렵니다.
5: 좋지. 어? 예미 계시림.
2: 아, 미끼를 빵으로 쓰는구나.
5: 뿐은 계시죠. 그거가 쇠락해 지금.
1: 미끼가 빵인데도
2: 오케이, 오케이.
1: 낚시줄을 툭 던지니 송어가 엄청 몰려듭니다.
2: 오! 오! 이야!
1: 금세 한 마리가 잡힙니다.
2: 아, 월척이다, 월척, 월척. 우와.
1: 어찌나 무거운지 낚싯대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2: 엄청 무겁네요, 엄청 무거워. 야, 야, 야. 가만있어 봐.
1: 힘이 아주 장사입니다, 장사.
2: 힘이 엄청나네.
1: 아이쿠, 고놈 참 기운이 넘치는데요?
2: 이 송어가요. 수온이 12도에서 18도에서 가장 잘 크거든. 근데 여기 지금 수온이 딱 그 온도야. 그러니까 아주 육질이 단단하고요. 야, 코카소스 산에서 낚시라니. 자, 때려봤어. 아이고, 아이 진짜.
1: 아깝게 놓쳤습니다.
2: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1: 하지만 금방 다시 또 한 마리가 낚싯바늘에 걸려 나옵니다. 송어가 힘이 세니까 짜릿한 손맛도 두 배입니다.

0: 이제 갓 잡은 송어를 요리해볼까요? 그런데 집이 넓어서 부엌까지 한참을 갑니다. 바베큐 전용 야외 조리 공간인데요. 먼저 양고기를 대접한답니다.
1: 아, 소피, 비즈니 야니키 아제르바이잔다 kuzu çok sevilen bir eti, kuzu eti. Onun için de ben size de kuzu etinden bir yemek teklif ediyordum. Ben vururum yani ki. Bizden özür dilerim.
0: Huço, bu huço ya? Huço? Tepo?
1: Onda şimdi bunu pişirecek. Sosu tendirimiz olur tendirde.
0: Barbekü 전문가답게 화덕도 직접 만들었는데 진흙으로 빚은 전통 화덕입니다.
2: 어이, 뜨거워.
0: 우리 항아리 삼겹살 같이 이렇게 구우면 기름기가 쫙 빠집니다.
3: 여기다 고기를 구우면은 열이 골고루 배어 들어가지고요. 고기가 타지도 않고 또 터지지도 않고 아주 맛있는 고기가 나온대요.
0: 이제부터 기다리면 되는데요. 화덕아, 맛있는 바베큐 부탁한다. 맑은 물과 깨끗한 초원에 키운 가발라의 양은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됩니다. 산모하는 사이 고기가 다 익었습니다.
3: 와, 정말 잘 익었다.
0: 이대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아직 끝이 아니랍니다. 김밥에 참기름을 바른 느낌으로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것이 바로 가발라의 전통 바베큐랍니다. 식탁에 앉으니 더 배가 고파지는데요. 양고기가 어찌나 잘 익었는지 손만 대도 살이 툭툭 분리되는데요. 바삭한 껍질과 촉촉한 살코기, 눈으로 봐도 식감이 느껴집니다.
3: 갈비, 갈비, 이야.
0: 냄새는 당연히 합격. 이제 입으로 지켜야 합니다.
2: 슈퍼, 슈퍼.
1: 브라보, 브라보.
0: 오늘의 요리사도 한 입 맛봐야겠죠? 매일 먹어도 그 맛이 끝내준답니다.
1: 나슬 어드?
2: 슈퍼. 슈퍼.
1: Müş olsun. Ben kabakta festival gözlüğü diye biraz hazırlık görmeli. Üzülü sayız, siz müş ediyiz.
0: 축제 현장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뒤 바로 양갈비 맛으로 빠져봅니다.
3: 이 겉은 바삭바삭하고 이 안은 육즙이 잘랄잘랄 흐른다. 그 양 냄새,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그런 냄새가 없어요.
0: 왜 전통 화덕을 고집하는지 알겠네요. 아까 잡은 송어도 맛을 봐야겠죠? 여기선 석류 소스를 곁들입니다.
3: 우리가 고추장 뿌렸듯이 여긴 또 석류 소스를 뿌린답니다.
0: 노릇하게 잘 구워진 송어 구이 위에 시큼한 석류 소스를 골고루 뿌려주고
3: 맑은 물 먹자라고 그러는데 육질 정말 쌍쌍하다.
0: 씹을수록 고소하지만
3: 아 근데 고추장이었으면 더 좋겠다. 고추장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0: 제가 5년 동안 여행을 하며 터득한 것이 있는데요.
3: 제가 여행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저도 해외에 나가서 음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고추장을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더 이상 안 가지고 다니는 것이 고추장을 뿌리게 되면 그 원래의 음식의 맛을 변형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고춧가루를 가지고 다녀요. 고춧가루는 원래의 그 맛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그 느끼함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고춧가루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해외 다닐 때.
0: 하필 고춧가루를 숙소에 두고 왔네요. 그래도 자연의 소리를 양념 삼아 즐겨봅니다. 바베큐 요리사와 만나기로 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0: 코카소스 산자락의 드넓은 목초지를 따라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 샤마키에 도착했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토양이 좋아 옛부터 포도 재배가 활발했던 곳이죠. 제가 이곳을 찾아온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길을 덮은 파라솔 행렬과 그 사이사이 오락모락 올라오는 연기까지 바베큐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셰프와 바베큐 전문가가 참가해 나라별 바베큐와 숯불 요리의 진수를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축제는 언제나 즐겁죠? 눈길을 끄는 진 풍경도 있습니다.
1: 향초 한 마리를 잡아 오셨어. 와, 있어. 가오, 가오, 오, 가오?
2: 네, 예스, 예.
0: 머리부터 꼬리까지 소 한 마리를 통째로 굽는 대형 바베큐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들었나 봤더니
1: 슈퍼! 슈퍼! 와! 이거 예. 야! 오호, 와우. 빅!
3: 우리가 슈퍼 디아이러비스.
1: 야! 아, 이쪽 양이구나. 예.
0: 와. 여기서 다시 봐서 반갑긴 한데 인기가 많아서 말 걸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연인인 줄 알았더니 유명 인사이네요.
1: 아, 우리 슈퍼 아저씨 인심도 좋아서 아주 예, 인기도 많고 인심도 좋고 손님들한테 무료로 그냥 다 시식하라고 주시네.
0: 저도 한참 기다려 시식용 고기 한 점 먹었습니다.
1: 야, 정말 맛있다. 그 숯불 향이 나면서 육즙이 가득 도네. 최고 최고. 슈퍼!
3: 슈퍼!
1: 슈퍼!
0: 곳곳에서 양고기를 통째로 구워내고 갓 구운 고기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연기와 숯향으로 눈길을 끌고 맛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읍니다.
1: 아하, I think you are.
4: Yes, it's very delicious. I like all of them.
1: 아하.
0: 소다리 요리를 종류별로 먹고 있다고 하네요.
4: It's very, very, very delicious. Try it, okay?
1: Yeah.
4: Try.
1: 끝났는데요,
0: 그런데 소다리 요리가 정말 맛있는지 테이블 위에 곳곳에 커다란 소뼈가 있습니다. 먹어보라는 손길에 바로 다가갑니다.
1: 염치 불구하고
0: 딱 먹기 좋은 한입거리로 콕 찍었습니다.
1: 아제르바잔에서.
0: 입안 가득 부드러운 살코기와 육즙이 퍼지는데요. 그런데 이분 부침성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기념사진까지 찍고 있는데 누군가 술잔을 건넵니다.
5: 아제르바이잔 사케.
1: 아제르바이잔 사케. 지어, 지어, 지어.
0: 담내로 저는 우리나라 러브샷을 알려줬습니다. 생각보다 술이 셉니다. 저와 달리 아주 멀쩡한데요. 때마침 건네준 안주로 화끈해진 입안을 달래봅니다. 소다리에 술에 안주에 정말 잘 먹었습니다.
6: 아양 부산. 그래.
1: 아, you have been 부산.
6: 부산.
1: 오, 부산. 야. 왜 거기 갔어요?
6: 브루이스. 브루이스 단계는 샹자미나.
1: Do you like 부산? Good.
0: 이거 다 마시면 우리 이제 친구 하는 거예요?
5: 파이어 카레.
1: 아, 여기는 우즈베키스탄.

0: 이네. 와, 크다. 이거 봐. 이게 플롭이라는 거야. 플롭.
1: 플롭?
2: 흔히 필라프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중앙아시아를 대표하는 전통 쌀 요리입니다.
0: How many person eat? 500명분. 이야. 와.
2: 바베큐 축제장은 요리의 열기와 흥겨운 분위기로 물을 익어갑니다. 아제르바이잔 축제에서 또 하나 놀라운 건 자유롭고 개방적인 모습입니다. 신앙을 존중하면서도 삶을 자유롭게 즐기는 이슬람 국가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와 다채로운 문화가 살아있는 샤마키에서 축제의 뜨거운 열기를 품고 열정을 이어갑니다. 다음은 향긋한 차 한 잔이 기다리는 곳, 아제르바이잔 남부의 도시 란카란으로 향합니다. 아열대성 기후로 보이는 아제르바이잔의 남부, 이란과 국경을 맞댄 덕분에 이란계 탈리시족의 문화와 페르시아의 영향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곳이죠.
0: 지금 바로 저쪽에 보이는 곳이 이란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3, 4km만 가면 국경이 있고요. 이란하고 아제르바이잔은 640km를 이렇게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웃이 또 이란이네.
2: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이란 라디오 방송이 수신되기도 합니다. 눈앞에 그야말로 지척의 이란이 있네요. 랑카란의 첫인상은 도시가 상당히 반듯하고 잘 정돈돼 있다는 건데요. 카스피해 연안에 자리한 항구 도시로 오래전부터 페르시아와 코카소스를 잇는 교역의 거점이었습니다. 카스피해는 이름에 바다해가 들어있을 만큼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5개국에 걸쳐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은 약 800km에 이르는 해안선을 품고 있죠. 그런데 정말 바다 같습니다. 카스피해 연안의 풍경은 여느 해안 어촌과 다르지 않은데요. 워낙 넓다 보니 수평선이 보이고 파도도 치고 연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카스피해를 바다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0: 개가 해수욕을 즐기고 있어요. 야, 바다. 아, 이 바다가 아니에요. 이게 바다인 줄 알았더니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호입니다. 무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3.7배는 되더라고요.
2: 더위를 피해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니 와, 영락없는 바다네요. 오히려 호수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깊은 곳은 수심이 1000m가 넘어요, 글쎄. 카스피해에선 해조류 채취도 가능한데요. 우리네 김처럼 먹는 건 아니고요. 의약품 원료나 사료등으로 사용한답니다. 랑카란이 차의 도시가 된 것도 카스피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차나무는 연중 풍부한 비와 높은 습도가 유지돼야 합니다.
0: 이 앞에 보면은 카스피해에서 불어온 그 습기 많은 습한 바람이 불어오고 뒤에 또 탈리시라는 산맥이 있어가지고요. 차를 재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합니다.
2: 랑카란은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지역으로 풍부한 강수량 덕에 벼농사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는 게 다 논입니다. 신기하지요? 논에 이어 드넓게 펼쳐져 있는 차밭. 건조한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풍경입니다. 이 초록빛 차밭에서는 어떤 향과 맛의 차가 탄생할까요?

0: 수확이 한창인 한차밭을 찾아갑니다.
1: Hello, nice to meet you. I come from Korea. My name is Su Gil.
2: Gördüğünüz çay bağımızın bir hissesidir. Burada 9 hektardı ama Mümliş'te bizim 55 hektar çay bağımız.
1: 55 hektar. Wow, big.
0: 이곳에서는 5월부터 9월까지 세네 차례 새순을 수확합니다. 그런데 찻잎을 탈 때면 자연스레 노래가 흘러나오는데요. 노래가락에 맞춰 손놀림도 한결 경쾌해집니다.
1: 어, 이거 찻상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찻상이 아니고요. 거의 만찬 수준의 만찬. 과일, 잼, 뭐 온갖 견과류, 과자류. 이야, 아,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찻잔을 준비해 주셨어.
0: 카스피에가 키운 찻잎은 랑카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가장 따뜻한 한 잔의 차가 됩니다.
1: 아, 최고 맛이에요. 최고. 네.
0: 주로 홍차를 마시는데 다양한 과일잼들과 함께 먹습니다.
1: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오디야요.
0: 달콤한 잼 한 숟갈 먹고 나서 따뜻한 홍차 한 입 먹습니다.
1: 오디하고 홍차하고 궁합이 정말 잘 맞는다. 이건 드셔보지 않는 분들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최고! 드디어 프리미엄 골드가 왔습니다. 골드티.
2: 10kg 70만 원.
1: 18만 원. 아니. 180만 원.
0: 차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잔에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됩니다.
1: 한 잔에 1kg에 180만 원이나 하는 차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좀 가다듬고 먹어야 되겠어요.
0: 춥지도 않은데 떨립니다.
2: 프리미엄 골. 시즈부르다 택시 아자바이잔 차이는 다드는 요, 헨 아자바이잔은 루흐네 히스테리아제이시스.
1: 와, 역시 베스트야. 이건 진한 향이 난다. 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차를 마시면서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차입니다. 골드티.
2: 프리미엄 골드 içmeye bütçem çatmıyor çok daha.
3: Ne bilirsiniz ya sahibi size
2: daha çok. Evet.
1: 이게 1년에 이 넓은 차밭에서 단 20kg밖에는 생산이 안 된대요.
2: 랜처란티.
1: 랜처란티 최고.
2: 랜처란티 최고.
1: 아!
0: 좋은 향기는 오래 머물고 좋은 차는 사람의 영혼에 남는다고 했는데요. 전통과 정성이 빚어낸 귀한 향이 제 마음에도 깊이 스며듭니다. 차밭에서 들었던 민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1: 들어가도 될까?
0: 그 전통을 이어가는 여성들을 만나봅니다. 집 안쪽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요. 네넬레르, 즉 할머니들이란 이름의 여성 민속 공연단입니다. 탈리시족 민요와 아제르바이잔 민요를 부르는데요. 한 가족으로 구성된 노래패라고 합니다.
4: 심볼이다 아이로로.
1: 아,
4: 아이로로 나라는 심볼. 안 아벌 오코두글라르 마니 베자르다 바이람라르다 오코두글 마니들.
0: 아직도 100곡이 넘는 민요 가사를 다 외우고 있답니다.

아니, 90세 연세에 어떻게 저렇게 이윤감 있게? 이야. 노래를 부르며 노동의 고단함을 덜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던 사람들. 어머니에게서 딸로 다시 손녀 세대로 이어지는 노랫가락은 오늘날에도 랑카란 사람들이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불의 땅 아제르바이잔에서 제 인생도 다시 뜨겁게 타오릅니다.

0: 일명 황새 가위라고 해서 부리가 가위 역할을 하는데요. 우와. 아, 온 동네 소들이 지금 다 나오고. I swear I.
1: 우리가 가는 데는 1920m를 갑니다. 오, 시원하다.
2: So, 여기 you feel the difference in the temperature?
1: Yeah, yeah. Yes. 잘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 오, 오, 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 눈 감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 봐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여.
3: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왜 된다고요?
4: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0: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3: 이어서 변신, 타이어와 중장비 레인저스가 방송됩니다.
4: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팀바.
5: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새로운 영웅의 탄생.
1: 빌리,
2: 더 일찍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0: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제가 레인저스를 지키겠어요.
3: 하요?
4: 당장 해 추억.
0: 하요, 어쩌려고 그래? 위험하니까 당장 내려와. 네, 그럴 순 없어. 나한텐 레인저스처럼 특별한 힘은 없지만 난 숨지 않아. 레인저스와 함께 싸울 거야.
1: 태우도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2: 네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3: 그런데 빌리는 어디로 갔지?
0: 맛이 어떠냐? 무슨 일이지?
1: 태우가 위험해.
0: 어떡해!
4: 잘한다! 어서 부숴버려!

0: 주인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1: 주인? 내가?
0: 당신에게서 슬픈 마음이 느껴지는군요.
1: 친구들을 돕고 싶은데 나한텐 아무런 힘이 없거든.
0: 악당들이 무섭지는 않나요?
1: 악당은 무섭지 않아. 정말 무서운 건 친구들을 잃는 거지.
0: 자신보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 역시 당신은 제 주인이 될 자격이 있어요.
1: 근데 왜 자꾸 날 네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0: 주인님께 제 힘을 빌려드릴게요.
2: 좋았어! 바로 그거야!
3: 좋았어! 설마 타워를 통째로 날려버릴 줄이야? 역시 레인저스의 대장은 뭔가 다르네요.
2: 그게 무슨 뜻이지?
3: 아이, 우리 대장 닉스님에겐 상태가 안 된다고요.
4: 타요! 타요!
5: 어? 저게 뭐지?

0: 안 돼! 안 돼!
1: 당신의 마음에는 욕심과 이기심만이 가득하군요.
0: 아니, 그렇지 않아. 자,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고.
1: 그런 마음을 가진 이는 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0: 안 돼! 어디 가는 거야? 당장 돌아와!
2: 하긴 닉스님이 좀 이기적이긴 하지.
3: 욕심은 또 얼마나 많으신데.
0: 이것들이 힘들을 못해.
1: 주인님, 깨어나실 시간이에요.
4: 넌 꿈인 줄 알았는데.
1: 전 다섯 번째 에너지 잼인 마음의 잼이에요.
4: 뭐? 다섯 번째 에너지 잼?
1: 순수하고 용기 있는 타연인에게 제 힘을 빌려드릴게요. 저와 하나가 되어 레인저스가 되어주세요.
4: 한번 해볼게. 안신 전설의 레인저스. 정의로운 마음이야. 어둠을 밝힐 빛나는
5: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6: 빌리!
7: 돌아와, 돌아!
6: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5: 뭐야? 너희 왜 그래?

0: 저것들이 총공격을 준비해라! 레이저 에너지 최대 전력!
1: 미스민! 이러다 우리까지 동굴이가 되겠어요!
0: 시끄러! 내 손에 구워지고 싶나보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다 부숴주마!
2: 이 에너지는... 닉스가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모두 조심하세요!
3: 이런...
4: 이대로는 도시 전체가 위험해져!
5: 어떡하지?
6: 모두 침착해! 이제 타요까지 합류했으니 분명 우리의 힘은 더욱 강해졌을 거야! 모두 준비됐지?
7: 물론이지!
0: 이제 다 끝이다! 셋! 둘! 하나! 발사!
8: 어디에?
9: 힘을 모아
6: 하나로
2: 용사님들 힘주세요.
0: 내가 질 줄 알고.
2: 우린 반드시 이길 거야.
0: 이럴 수가.
6: 당장 우리 지구에서
7: 사라져!
0: 가! 레이저 녀석들 죽어보자!
2: 용사님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10: 타요, 어? 처음부터 활약이 대단하던걸?
2: 응? 모두가 함께해주신 덕분이죠.
4: 타요가 레인저스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5: 무슨 소리야. 어? 타요라면 충분히 자격이 있지.
6: 저, 얘들아. 어? 그동안 너희 마음을 몰라준 거 사과하고 싶어. 멋대로 떠났던 나를 다시 받아줄래? 만약 싫다면.
11: 빌리는 은근히 걱정이 많다니까.
5: 그래서 우리랑 잘 어울리지만.
10: 아까 말 잊었어?
7: 함께 헤쳐나가기로 했잖아.
6: 얘들아.
2: 이제 타요도 합류했으니 앞으로는 걱정 없겠어요.
12: 아하, 타요라니 용사님이라고 해야지.
11: 뭐?
12: 따라해봐. 타요 용사님. 자, 어서.
2: 전설이나 어린 꼬마를 용사님이라 불러야 한다니. 아이고, 내 신세야.
0: 이 지역은 반드시 대갚아주마. 베레보스님.
13: 결국 실패한 거냐.
0: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에너지잼을 모아서.
13: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서겠다.

0: 이어서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이 방송됩니다.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0: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과연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던 준비 완료!

0: 스포츠 매장 주인.
1: 너희 왔구나. 어서 와. 오늘은 매장을 열 거야. 온갖 스포츠 용품을 파는 매장. 야구 용품, 테니스 용품, 또 농구 용품도.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건 매장 종인데 물건을 팔면 울릴 거야. 띵띵.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스포츠 매장 주인이거든. 너희도 같이 스포츠 매장 주인 놀이 할래? 우와 진짜? 매장 물건을 전부 다 팔아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띵띵. 어때? 이 공 사볼래? 간다, 너희가 받아봐. 우와, 잘 받았어. 이제 너희가 던져볼래? 아차차. 이건 밖에서 해야겠다. 가자! 나가서 해볼까? 스포츠 매장 주인 놀이! 이제 팔러 가자! 농구공, 야구공!

0: 저건 용처럼 보이는데?
1: 딜런 스포츠 매장에 오세요.
0: 어? 딜런 목소리 아니야? 어, 안녕 딜런.
2: 얘들아 안녕. 우리 스포츠 매장 주인 놀이 하는데 같이 할래?
3: 좋아. 난 손님 할래. 그것도 아주아주 특별한 손님.
0: 나도 손님 할래. 그냥 아주 평범한 손님.
2: 좋아. 그럼 우리 매장에서 물건을 사면 이 종을 울려줄게.
0: 종소리면 이런가? 띵띵띵. 아님 띵동.
2: 그건 물건을 사봐야 알지.
3: 기대.
0: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 여기 돈 있어. 또 여기도. 우와 여기도 있네.
2: 쟤는 이쪽에 놔두고 야구방망이는 저쪽으로, 축구 고깔은 여기 짠.
3: 딜런 스포츠 매장.

어서 오세요. 어떤 스포츠 용품을 찾으시나요? 아, 골프요? 난 피클공일 줄 알았는데. 매장에서 제일 멋진 골프채예요. 밖에서 직접 쳐보실래요? 이쪽으로 오세요.

0: 그럼 이제 내 차례. 난 물에서 이렇게 첨벙첨벙 하고 싶어요.
1: 어, 돈이야.
2: 어, 난 몰라.
0: 지갑이 필요하겠네.
1: 근데 지갑이 없으면 어떡해?
0: 아무거나 써도 돼.
1: 지갑, 지갑.
2: 우와, 찾았다.
0: 됐어, 딱 좋아.
1: 어참,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죠?
0: 어프, 어프, 어프, 어프.
3: 아, 수영이요?
0: 자, 여기 물안경, 그리고 수건, 또 오리발도요. 내장 수영장에서 써보세요.
1: 우와, 간다, 첨벙.
0: 어프, 어프, 어프.
1: 이거 다 살게요.
0: 띵띵, 띵띵. 네, 좋아요. 예. 그래도 아직 팔 게 잔뜩 남았어. 새 손님이 와야 할 텐데.
4: 나 같은 손님 말이에요?
2: 우와!
4: 팔이 다섯 개나 되는 손님은 뭐가 필요하죠?
0: 팔이 다섯 개? 장비가 엄청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4: 맞아요. 이렇게 팔 다섯 개를 막 흔들면서 달리는 그런 스포츠가 뭔가요?
0: 술래잡기! 그럼 보호대가 필요하겠네요. 팔꿈치 보호대 다섯 개.
4: 그렇구나.
2: 그럼 내가 줄래.
0: 도망쳐.
4: 잡았다. 너희가 줄래.
1: 우와, 너 진짜 빠르다.
4: 그치, 나 잘하지? 근데 말이야, 좀 더 오래 재밌게 할 수 있는 스포츠 뭐 없을까?
0: 아, 그렇지. 그럼 다섯 팔로 다른 스포츠를 하나씩 해보자.
4: 오, 그거 좋지.

0: 혹시 찾고 있는 게 이 팔이야?
1: 그 긴 팔에 어울리는 건 바로 야구지! 어, 근데 야구 방망이가 안 보여. 스포츠 매장 주인 친구들, 손상 안경 준비됐지? 같이 찾아보자. 야구 방망이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2: 자, 이걸로 등 긁으면 진짜 시원해.
0: 어때? 나 진짜 멋지지, 그치?
1: 더 넓은 데로 가보자.
0: 좋았어. 그럼 어디 한번 장비가 어떤지 볼까? 자, 공 발사!
2: 차차
0: 실수했네. 나랑 맞는 운동이 하나도 없나 봐.
2: 근데 네가 아무것도 안 사면 딜런이 종을 못 치는데.
0: 그럼 여기 청소하는 걸 경기처럼 해보면 어때?
1: 우와, 좋은 생각이야. 그 경기에 필요한 장비도 여기 다 있다고. 그게 뭐냐면 청소놀이 스포츠.
2: 청소놀이?
1: 응, 바로 그거야. 팀을 나누자. 데이지 대 오지하고 비씨.
2: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응, 또.

0: 그럼 두 팀 중에 더 많이 치운 쪽이 승리야!
1: 예! 여기 우리 골대!
2: 그럼 우린 여기
0: 제자리에 준비!

0: 가서도 청소놀이 할래.
1: 그럼
0: 전부 다 살게. 예! 자, 여기.
2: 고마워.
3: 우와, 딜런, 너 내장에 있는 거 다 팔았네.

0: 이어서 기가 빌더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니요.
2: 얜 집 없어?

0: 시선을 꽂혀라. 안녕, 화성TV의 제이예요. 오늘은 얼마 전에 테라시티에 처음 온 우주보급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잠시 후 여기서 출발해요.
1: 여기는 우주보급선 PF. 엔진, 연료, 궤도 모두 이상무. 시장님, 테라시티 첫 탐사 임무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륙허가 부탁드립니다. 뭐가?
2: 테라시티 K시장입니다. 이륙을 허락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카운트다운 3,
3: 2, 1, 발사! 이륙! 우와!
4: 안 돼! 긴급 상황! 여긴 PF 우주선! 예상치 못한 드라이아이스 바람을 만났습니다!
5: 안 돼! 우주선이 추락하고 있어!
6: 여러분! 모두 피해요! 기다리죠! 출동 준비!
7: 기다본 준비 완료!
6: 우주선은 이쯤에서 떨어질 거야!
8: 나만 믿어!
7: 좋아! 우주선 긴급 착륙 준비 끝!
9: 그럼 내가 우주선을 받아줄게!
10: 뭐? 스키 잠깐!

0: 괜찮아요?
1: 전 괜찮은데 우주선은요?
2: 가까스로 착륙하긴 했는데
3: 내가 해냈어! 진짜 영웅처럼 우주선을 멈춰서 왔지!
2: 무사히 착륙시킨 건가?
1: 아, 안 돼! 내 우주선이!
3: 피해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99.9%는 수리할 수 있어요!
0: 아, 근데 여긴 우주선을 고칠 만한 사람도 고칠 장소도 없어요.
1: 네? 그럼 전 지구에 못 돌아가나요?
3: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우리 기가빌더가 있잖아요.
0: 그럼 되겠군요. 기가빌더가 우주선을 고칠 동안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하는 건 어떨까요?
1: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4: 하지만 아빈, 우린 우주선을 고칠 줄 몰라.
3: 걱정 마. 내가 엄청난 전문가를 아니까.
5: 누구?
3: 한리 할머니!
6: 오랜만이구나, 아빈.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훌쩍 컸는걸?
3: 네, 여긴 기가빌더. 건설 팀원들이에요. 기가빌더, 이분은 핸디 할머니셔. 지구 우주센터에서 내 스승님이셨어.
7: 안녕하세요.
4: 반가워요.
6: 나야말로 반갑구나, 기가빌더. 그래서 무슨 일이지?
3: 좀 도와주세요, 핸디 할머니. 우주선을 고쳐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6: 어디 보자. 우주선 상태를 보니 수리할 게 많겠는데? 그러려면 장비가 잘 갖춰진 우주수리센터가 필요해.
3: 걱정 마세요. 우리가 우주수리센터를 지을게요. 준비됐지? 기가빌더 출동!

0: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쌓기 챔피언 마이티.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기다리다 출동. 자, 이번엔 우주 수리센터를 만들어야 해. 건물은 양쪽으로 갈라지며 열려서 우주선이 수리를 끝내고 바로 이륙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핸디 할머니가 직접 우주선을 고치실 수 있을까?
1: 핸디 할머니랑 연락하면 고칠 수 있게 커다란 모니터를 달면 어때?
2: 아, 할머니가 직접 조종하실 수 있게 로봇 팔을 설치하면 어떨까?
0: 좋았어. 자, 건설 시작!

0: 메인 엔진이 너무 망가져서 수리할 수가 없어. 아빈, 혹시 메인 엔진 남는 거 있니? 엔진을 교체해야겠어.
1: 아, 어떡하죠? 메인 엔진은 남는 게 없는데.
2: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3: 미안할 거 없어, 스키. 다음 보급선이 올 때 받으면 되잖아. 루루, 내 말 맞지? 다음 보급선이 곧 오는 거지?
4: 정확히 말하면 24일 8시간 21분 남았어.
5: 우와! 안 돼!
2: 아주 강력한 메인 엔진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
6: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차량이 고장나서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 에? 뭐야? 너희가 왜 날 찾지, 기가빌더?
1: 포부, 우리 좀 도와줘. 메인 엔진 좀 빌려줄 수 있어?
6: 에? 뭐? 내 차량도 망가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 내 메인 엔진까지 빌려달라는 거야?
7: 차량이 고장났다고? 그럼 차량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 센터로 가져오는 건 어때?
4: 그래, 하지만 대신 남는 엔진을 우리한테 줘야 해.
6: 차량을 고쳐주겠다고? 좋아! 하지만 약속 꼭 지켜! 아니면 중력 광선으로 너희를 다시 둥둥 떠다니게 해주마. 지난번처럼 말이야. 알겠어?
7: 당연하지. 우린 약속은 꼭 지켜. 이따가 봐.
6: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 강력한 메인 엔진만 떼어내서 두더지 차량에 달면 고장난 차량을 순식간에 끌고 정비소까지 도착할 수 있겠지. 그럼 새롭게 개발한 엔진도 시험해보겠군. 그럼 출발! 바로 이거야! 우후! 조용히 안 되잖아! 포부 살려!
4: 대체 포부는 어디 있는 거야?
2: 저기 온다!
8: 포부랑 두더지들 맞지? 안 올 줄 알았는데.
6: 제발 나 좀 세워줘!
1: 모두 조심해! 포부를 구해! 자, 기가빌더 출동!
5: 그래, 알았어, 아빈!
7: 포켓몬 변신 완료!
3: 마이티봇 변신 완료!
7: 레이브 변신 완료!

나를 멈춰 세울 수 있어? 나한테 맡겨! 호부 앞에 흙을 쌓아서 차량을 세워볼게!

너는 내가 꼭 멈춰 세울

0: 호구와 두더지를 무술작전 성공!
1: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수리했어요. 이젠 지구로 돌아가는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2: 게다가 메인 엔진은 자칭 화성 최고의 과학자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가장 빠르게 도착하실 거예요.
3: 고맙구나, 기가빌더. 덕분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화성에서 가져가는 물건들은 잘 전해주마. 기가빌더의 화려한 이야기도 잘 전해줄게.
4: 감사합니다. 테라시티에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1: 이 덕분에 우주 보급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갔어. 고마워.
5: 그건 그냥 거래한 거야.
6: 또 도와줄 거라곤 꿈도 꾸지 말라고. 빨리 내 스릴러 드릴러나 고쳐내.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2: 로로 코딩 컴퓨터 마우스로 한글을
3: 클릭, 같은 글자 찾기
2: 마우스로 코딩을
3: 클릭, 코딩으로 분수를 만든다.
2: 로로가
3: 컴퓨터
2: 선생님, 로로 코딩 컴퓨터
3: 미니월드.
4: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페리오,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3: 와? 뒷바이트를 빼앗겼다고?
0: 솔레이유한테?
3: 준, 너 그 아이한테 반해서 멍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5: 그럴 리가 없잖아.
3: 과연 그럴까?
6: 전에도 봉인 직전에 팬텀월렛을 뺏겼다며.
7: 단스란 에이스도 쫓아가서 단서를 찾아줬더니 뭐하는 거냐, 준?
5: 방심했던 건 사실인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 로크러시랑 글로버한텐 뭐라고 말하지?
8: 딥바이트를 뺏겨? 그게 무슨 소리야, 준?
0: 납치당한 거야? 어떡해?
7: 로크러고도 친구야?
6: 그 녀석, 다음에 만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9: 자, 얘들아, 다들 자리에 앉으렴.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오늘은 전 학생을 소개할게.
0: 오늘이었던 거?
3: 전학 오기엔 뜬금없는 시기 아니야?
10: 솔레유라고 해. 잘 부탁해. 좋아하는 음식은 도넛이야.
9: 자, 박수.
5: 딥바이트를 돌려줘!
10: 사양할게.
6: 저기 전학을 와.
3: 굉장하다. 거의 프로 선수급이야.
5: 솔레이유, 저 녀석 어째서 굳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온 거지?
6: 공일이네. 내가 쟤한테 있는 있고 공을 던질 테니까 네가 그 틈에 메탈 브레스를 빼앗는 거야.
7: 좋았어. 네 친구랑 팬텀 호넷을 되찾자고.
5: 갑자기 무슨 소리야?
6: 으라차차차.
11: 말도 안 돼.
10: 너희 얘기 다 들렸거든. 그렇게 원한다면 주워가는 건 어때?
5: 소용없어.
3: 메탈 브레스는 선택된 자만 들 수 있거든.
7: 뭐?
6: 그런 거 빨리 말해.
3: 솔레이유는 딥바이트를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0: 어떡할 거야, 준?
3: 곤란한 일이라도 해봐.
12: 베라? 전 학생이 어디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알아냈어.
6: 진짜?
5: 역시 베라! 이럴 때만 든든하다니까.
12: 말 예쁘게 해라.
5: 여기
3: 크레스트가 살던 아파트잖아.
0: 솔레이유도 같은 아파트에 사나 봐.
7: 부잣집 아가씨 같아 보이더라니.
12: 주소뿐만 아니고 호수도 같아. 맨 꼭대기층 말이야.
6: 뭐? 뭐하냐? 빨리 불러.
5: 갑작스레 찾아오면 안 만나주지 않을까?
3: 뭘 또 이제 와서.
13: 기다리고 있었어. 들어오렴. 어서들 와.
5: 저 누구세요?
13: 누구긴. 반가워. 난 솔레이유의 엄마야.
5: 엄마?
13: 왜들 그러고 있어? 다들 들어와.
5: 실례하겠습니다.
13: 너희 얘기는 아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들었어.
3: 아들이요? 설마 크레스트 말씀이세요?
13: 그래, 맞아.
3: 그럼 솔레이유는?
13: 어머, 솔레이유 얘도 참. 얘기 안 했니? 크레스트의 쌍둥이 여동생이야.
7: 쌍둥이? 듣고 보니 닮은 것 같기도.
0: 혹시 로봇공학의 권위자 레이아 카이웬 박사님이세요?
13: 날 아니? 고마운데?
0: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13: 나도 영광이야. 특히 준, 널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단다.
5: 저요?
13: 너의 그 아름다운 메탈 카드봇과의 활약상 쭉 지켜봐왔지.
5: 제가 좀 하죠.
13: 그래,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야. 먼저 너의 파트너에 대해서 말인데. 블루캅이요? 여기에.
14: 안녕하세요.
5: 어머! 이렇게 보니 진짜 좋다.
13: 반가워 블루캅.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10: 여긴 왜 온 거야?
5: 너!
13: 모처럼 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좀 더 기쁜 얼굴로 맞아주는 게 어떠니?
10: 네, 어머니.
3: 저 혹시 어머니는 솔레이웨일은 어디까지?
14: 전부 알고 있어. 와일드카드 보셨다는 것도?
10: 당연하지.
14: 내가 이 행성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만난 게 이 둘이었다. 상처 입은 날 상냥하게 맞아주었지.
15: 와일드카드 봇이 응속도 부릴 줄 아는구나?
14: 함부로 말하지 마. 난 이 행성의 인간과 와일드카드 봇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솔레이와 함께하고 있는 거다.
15: 다리를 잇는다면서 준을 공격해?
16: 진정하고.

0: 공간과 와일드 카드 못을 잇는 다리다.
1: 로봇 생명체 동료들이 내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2: 어머니.
1: 아, 어머, 내 정신 좀 봐. 미안하다. 자, 얘기 계속해.
3: 솔레이유, 우리랑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2: 무슨 뜻이야?
3: 메탈 카드 보시니, 와일드 카드 보시니 그런 건 상관없이 마키나 행성에서 온 친구들을 돕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거야.
0: 크레스트는 지금 뷰스트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1: 크레스트가?
0: 백신만 완성되면 와일드 카드 봇은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될 거예요.
1: 그래, 기특하네.
4: 쉽게 말하는군.
3: 그게 무슨...
4: 마키나 행성에서 탈출한 와일드 카드 봇은 무수히 많아. 그 중에 몇이나 이곳에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당할 수 있겠나?
0: 준과 우린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왔어.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거야.
3: 이럴 때... 네네, 시장님!
2: 아빠?
3: 무슨 일로... 네? 와일드 카드 봇이요?
5: 그 탱크가 도시 외곽에서 발견됐어. 더 난동을 피우기 전에 어서 막아주게.
3: 가자, 블루캅.
2: 우리도 가자, 플레이어.
6: 알겠어. 좋았어, 우리도.
7: 대중을 괜찮아. 세바스찬.
8: 저는 게리슨입니다. 머핀이만 완성됐는데 드셔보시죠.
1: 맛있단다.
9: 뭐야, 여긴 이런 거밖에 없어? 걸쭉한 기름 없어, 기름? 아유, 또 너이냐? 헤헤, 이러다 정들겠다, 야.
10: 다이건, 소라는 그만 피우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11: 말로 설득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나?
10: 알고 있어.
9: 어디가 니들 날 막고 싶은가 보면 나도 싸움을 언제나 환영해.
3: 힘을 합치자, 솔레이유.
2: 아니, 누가 먼저 동의하는지 겨뤄보자.
3: 뭐라고?
2: 팬텀 호네, 세다. 교란 작전이야, 팬텀 리저.
12: 깔끔하게 감싸봐.
9: 뭐야, 성가시기시.
3: 솔레이유, 난 너랑 경쟁할 생각은 없어.
2: 그럼 내가 이겼네.
10: 준, 냉정해져야 돼.
13: 나도 힘을 보탤게, 준.
3: 피닉스 파이어, 제동. 저번처럼 타이건을 땅에 박는 작전으로 가자.
13: 알겠어.
2: 뒷발트 막아.
3: 어? 조심해. 딥파이트, 너!
2: 딥파이트, 세다.
13: 너도 역시 와일드 카드 봇 쪽이었군!
10: 멈춰! 지금은 동료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13: 동료? 지금은 딱 봐도 적이잖아!
3: 그만둬, 딥파이트! 우리에게로 돌아와!
9: 용서해라, 준! 난 솔레이유를 따라야 해!
10: 준, 기억나? 메탈버레스에 봉인된 자는 그 주인을 거스를 수 없어. 내가 말해준 적이 있을 거야.
3: 그건 날 안심시키려고 했던 말 아니었어? 그럼 지금까지 내 말을 들은 건 모두
2: 빙트라이던트, 개틀리.
10: 질서를 위해 메탈 카드봇의 전투 능력을 등재하는 데우스 마키나의 절대적인 팀.
2: 블레이온, 타이건을 부탁해.
14: 알았다.
10: 모두가 메탈버레스를 달가워하지 않은 이유였지.
3: 하지만 난...
10: 준, 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 문제의 시작과 끝이 비록 싸움뿐인 우리였을지라도 친구라고 진심으로 불러줬으니까.
3: 딥파이트!
9: 준, 지금의 난 이 말을 들을 수 없어.
3: 널 한번 친구라고 부른 이상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0: 먹고 이기만 한 게 아닌가 보네.
1: 왜 이리 꿈을 거냐, 딥바이트. 빨리 그 녀석들을 해줘.
2: 조용히.
3: 괜찮아, 딥바이트. 마음껏 싸워. 피닉스 파이어, 다이건을 향해 돌진.
1: 뭐? 준, 나중에 얘기 좀 해.
0: 놓치지 마, 딥바이트.
3: 그래, 빔 트라이던트로 날려버려.
2: 알겠어, 빔 트라이던트.
3: 그 봤지? 남에게 봉인당했어도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는 사이라니까.
2: 뭐라고? 그렇긴 하지. 뭐라? 난 누구 말을 들은다.
4: 안 차가. 뜨겁게 잘 싸우고 있었는데.
0: 플레이온 셋업.

0: 블루편 개동!
1: 골프 하와이!
0: 샷!
1: 이런! 브이저십! 최강인 나에겐 어림없다!

0: 이번에야말로 와일드카드몬 체인지업! 타이건 봉인! 이제야 봉인했네.
1: 딥바이트, 솔레유가 승부해서 패배했다. 네 녀석의 그 알 수 없는 행동 때문에.
2: 이제 됐어, 플레이온.
1: 뭐, 하지만
2: 돌려줄게.
0: 어째서?
2: 오늘은 네가 이겼어. 그렇지만 다음엔 지지 않아.
0: 솔레유, 어째서 우리가 싸워야 하냐고. 우리 잘 지낼 수도 있잖아.
2: 그건 네 멋대로의 착각 아닐까?
0: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3: 학교에서 만나면 어색하겠군.
0: 그런 건 안 알려줘도 돼.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구를 반드시 지켜야 해. 제발 무사해라. 제발.
2: 번개 보석검과 암호 보석검의 대결.
1: 받아라. 번개.
2: 기다려.
1: 안돼. 번개 보석검이. 아버지?
3: 불이 났어요.
4: 그랬대.
5: 무슨 소리지?
3: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5: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3: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5: 어디로 가야 하지?
3: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5: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6: 안 돼.
3: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5: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3: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5: 도와주세요!
3: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2: 엄마 폰 말고 내 폰.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을 주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요정들, 오늘은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불렀네.
1: 아니, 뭔가요, 박사님?
3: 나 어제 줄넘기 500번 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500번 했다. 잘했지, 잘했지.
1: 그러니까 박사님, 줄넘기 500개 한 거 자랑하시려고 저희를 부른 거군요.
0: 그럼 저도 자랑 하나 할게요. 저 오늘 아침에 알람시계 울리기도 전에 저 혼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멋지죠? 와!
2: 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헛둘! 헛둘! 맨손 체조를 10분이나 했어요. 저 잘했죠? 와!
1: 전 오늘 아침에 이를 닦았습니다. 저 잘했죠?
0: 그건 원래 하는 건데. 그래도 아무튼. 와!
3: 이렇게 서로 자랑을 하고 또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
4: 맞습니다, 박사님.
3: 그런데 친구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자랑 만들어 놓는 어린이가 있어.
4: 네?
2: 그런 어린이가 있다니.
3: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0: 자자, 오늘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 얘기해 볼 거예요. 나영이. 나영이는 어제 저녁밥으로 뭐 먹었어요?
1: 저 어제 미역국이랑 계란말이 먹었어요. 저는 어제 장조림, 콩나물, 김치 먹었어요.
0: 이야, 나영이랑 효진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음식 먹었구나.
2: 에이, 그게 뭐가 맛있어요. 난 어제 치킨, 피자, 파스타 먹었는데.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3: 오늘의 주인공, 자랑을 엄청 하는 나 자랑어린이다.
2: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선생님도 저 부럽죠?
0: 와, 부럽다.
2: 근데 선생님, 제가 어제 왜 치킨, 피자, 파스타 먹었는지 궁금하죠?
0: 글쎄. 아, 자랑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사주신 거 아닐까?
2: 짠! 한글학 수치 100점 맞아서 엄마가 치킨, 피자, 파스타 사주셨거든요. 잘했지? 나 잘했지?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3: 그런데 자랑이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은

0: 유치원 밖에서도 마찬가지였지.
1: 어, 너도 흰티네?
2: 응, 빨리 노란 티 따고 싶다. 그치?
3: 응. 너희 흰티냐? 나 주황띠인데. 부럽지? 부럽지?
2: 우와, 부럽다.
3: 나 주황띠 땄다고 우리 삼촌이 이 운동화 사주셨다.
2: 좋겠다. 삼촌이 운동화도 사주시고.
3: 우리 삼촌 뭐 잘 사줘. 우리 삼촌 돈 잘 벌거든. 근데 우리 할아버지도 뭐 잘 사주신다. 예전에 할아버지가 나한테 뭐 사주셨냐면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고 사탕도 주셨고, 키 3cm 컸다고 초콜릿도 사주셨고.
0: 자랑이의 자랑은 정말 끝이 없었어.
4: 나 자랑, 자기 자랑 언제까지 할 거야? 더는 못 참아!
3: 뭐 하고 놀았는지 다음에 말해줄게.

0: 이 악당 크크 저렇게 자기 자랑만 신나게 하는 어린이 너무 좋아해요. 기다려라 자랑이 나랑 같이 놀자.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1: 근데 엄마, 친구들 진짜 이상해요. 내가 해외여행 가서 뭐하고 놀았는지 말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하나도 안 궁금하대요.
2: 자랑아, 너 또 친구들한테 잔뜩 자랑만 하다 온 건 아니지?
1: 자랑요? 난 그냥 사실을 말했는데. 나 태권도 주황 뛰고, 삼촌이 운동화 사줬고, 우리 삼촌 돈 잘 벌고.
2: 거봐. 친구들한테 자랑만 한 거 맞네. 아유, 참.
1: 근데 다 사실이잖아요.
2: 다 사실이어도 그렇게 네 자랑만 계속하면 친구들은 재미가 없을 거야. 아휴. 생각해봐. 친구들은 아직 흰띠인데 자랑이가 주황띠라고 계속 자랑을 하면은 친구들은 속상해할 거야. 그리고 자랑이가 할아버지한테 용돈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면은 할아버지가 안 계신 친구들은 속상해하고 부러워할 거라고. 아휴. 그러니까 자랑하기 전에 항상 친구들 마음은 어떨까 생각할 줄 아는 자랑이가 되자. 알았지?
1: 그래도 난 자랑하고 싶어.

0: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어. 난 부럽지가 않어. 한 개도 부럽지가 않어.
1: 에? 누구세요?
0: 안녕. 나 악당 크크라고 해.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아이 자랑아. 자랑할 게 많아서 자랑 좀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지? 안 그래?
1: 맞아요. 근데 친구들은 나 자랑하는 거 듣기 싫어하던데요.
0: 에이 그런 애들이랑 친구하지 마. 악당 크크랑 친구하자.
1: 에? 아저씨랑요?
0: 그래. 내가 네 자랑 다 들어줄게. 대신 너도 내 자랑 들어줘야 돼. 어때 친구야?

0: 친구야, 나 태권도 주황띠다. 멋지지?
1: 우와, 멋지다.
0: 나 송판 격파도 할 수 있다. 부럽지?
1: 우와, 부럽다.
2: 자랑이는 자신의 자랑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어서 기뻤지. 앞으로 닥칠 일은 예상하지 못하고 말이야.
3: 근데 있잖아. 난 너보다 송판 격파 훨씬 더 잘하거든.
0: 어?
3: 난 한 번에 송판 100장도 깰 수 있거든.
0: 어?
3: 오죽하면 송판들이 내 이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간다더라. 야.
0: 어? 나 근데 태권도 발차기도 잘해. 발차기로 풍선도 막 터뜨려.
3: 아, 넌 풍선밖에 못 터뜨려?
0: 어?
3: 난 공중 360도 회전 발차기로 수박도 터뜨려. 지난번에 내가 발차기로 터뜨린 수박이 저 멀리 달나라까지 날아가서 그 달나라에 살고 있는 토끼들이 나한테 수박 잘 먹겠다고 문자 왔더라. 야.
0: 어? 나 수박 한 통 한 번에 다 먹는다. 대단하지?
3: 아, 너 수박 한 번에 한 통밖에 못 먹어? 나 한 번에 수박 10통도 먹어. 참외는 한 100개씩 먹고 포도는 내가 몇 다발을 먹는지 모르겠다. 야, 내가 얼마 전에 딸기를 먹었는데 우리 동네 마트에 있는 딸기가 죄다 동이 났거든. 도대체 그 크가 누구길래 이렇게 잘 먹냐며 사람들이 내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우리 집 앞에 줄을 섰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사인해주고 사진 찍어주느라 정말 혼났다.
4: 뭐야, 크크. 자기 자랑을 왜 저렇게 많이 해.
3: 근데 내가 태권도만 잘하고 먹기만 잘하는 게 아니야. 달리기도 짱 잘하거든. 예전에 내가 요정들이랑 달리기 시합했을 때
0: 나도 달리기 잘하거든. 나 예전에 나영이랑 효진이랑 달리기 했을 때
3: 자랑아, 내 자랑 아직 안 끝났거든. 예전에 내가 요정들이랑 달리듯이 시합했을 때 내가 1등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어릴 적부터 다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농구선수 하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모델 하라고 하고.
4: 크크 자랑, 저는 못 참겠어.
3: 자랑아, 어디 가? 같이 가자, 친구야!
0: 제발 그만 따라와.
3: 자랑아, 왜 도망가? 우리 서로 자랑 들어주기로 했잖아.
0: 그치만 너 내게 듣지도 않고 자꾸 네 자랑만 계속하잖아. 그거 계속 듣는 거 얼마나 힘든데.
3: 헐, 네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자랑아, 너도 친구들한테 네 자랑만 계속하잖아.
0: 내가?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4: 그러고 보니 내가 친구들한테 내 자랑만 계속했을 때 친구들도 정말 힘들었을 거야.
0: 미안해, 친구들아!
3: 아니, 미안해할 필요 없고. 아하, 내 자랑을 좀 더 하자면 난 너보다 키도 크고 배도 크고 머리도 크다!
0: 그만! 그만! 제발 그만!
3: 지긋지긋한 딩동댕 삼총사!
5: 너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어린이를 붙들고 네 자랑을 해?
3: 하! 잘난 악당이 잘났다고 자랑 좀 하는 게 뭐 그리 잘못된 건가? 니들한테도 똑같이 해주지. 자랑 공격!
6: 난 정말 잘생겼다. 이렇게 멋진 악당은 세상에 없으려. 내 말도 멋있지. 고시험은 세계 최고도 있는데 너희는 없어. 난 정말 잘생겼다. 이렇게 멋진 세상에 없을 거야.
7: 더 이상은 못 듣겠다.
3: 뭐야?
8: 지금이야! 딩딩!
0: 공동!
8: 마지막으로 자랑 하나 하지. 나 순간이도 제법 잘해. 둘, 셋, 뿅!
9: 우리가 또 해냈다!
10: 예!
0: 고마워, 딩동댕 삼총사!
9: 자랑아! 자랑할 게 있을 때 자랑하는 건 아주 멋진 거야!
5: 맞아! 하지만 친구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자랑만 계속하다간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
0: 꼭 기억할게! 고마워, 딩동댕 삼총사!
11: 천만에!
12: 딩동댕 삼총사!
2: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9: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5: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할 겁니다!
11: 우리가 누구?
12: 딩동댕 삼총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2: 얜 집 없어?

0: 용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2: 하리와 식중독.
3: 와, 수박 진짜 맛있다.
2: 진짜 꿀맛이다. 어우, 배불러.
3: 어, 나도. 누나, 우리 수박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나가 놀자. 가자 가자. 아, 더워 더워 더워.
2: 꽃다가 나갔다 왔으니까 손부터 씻어야지.
3: 손? 이따 씻을래. 난 지금 목마른단 말이야. 아 맞다, 수박이 있었지. 수박엔 물이 많으니까 물 대신 먹어야겠다.
2: 호떡아, 손부터 씻으라니까.
4: 식중독 식중독 식중독 식중독.
2: 호떡아, 수박 먹지 마.
3: 아, 목말라서 수박을 먹으려고 하는데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목말라서 수박 먹으려고 하는데 왜 못 먹게 하는 거냐고.
2: 먹으려고 하는데 식중독 딱지가 깜빡인다는 건 수박에 식중독균이 있다는 거야.
3: 뭐? 이 수박에 식중독균이 있다고? 안 되겠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이야!
2: 호떡이가 수박 속으로 사라졌어.
5: 어, 나도 잡았어. 어, 아, 나는 지파리.
2: 나는 금파리.
6: 나는 똥파리 타고 왔어.
3: 아, 어? 수박 속으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아닌가? 똑똑. 어? 여기가 어디야?
7: 어디긴 수박공항이지.
3: 응? 수박공항? 공항이라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 아니야?
6: 맞아. 너도 나도 얘들도 다 파리비행사님의 파리비행기를 타고 여기 수박공항에 내렸잖아. 기억 안 나?
3: 아, 여기는 수박을 수박공항이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파리비행사님이 누구야?
5: 어? 파리비행사님 기억 안 나?
2: 아, 너 파리비행기 처음 탔구나. 나도 처음 파리비행기를 탔으니 오, 멀미가 너무 심해서 정신을 차리지.
3: 그러니까 파리 비행기라 하면 응? 파리를 말하는 거야?
8: 당연하지.
7: 아유, 너 자꾸 왜 그래? 정신 차려 대장균.
3: 왜 나한테 대장균이라고 하는 거야?
8: 네가 대장균이니까 대장균이라고 부르지.
3: 허, 내가 대장균이라고? 대장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잖아. 근데 대장균이 왜 수박에 있는 거지?
7: 식중독균은 너만 있는 게 아니지. 나도 있잖아. 황색 포도상구균. 아!
6: 나도 식중독균이잖아. 뚜루뚜루루 뚜루뚜루뚜 뚜루뚜루뚜 살모넬라균.
3: 나도
2: 식중독균이야. 내 이름은 비브리오균.
3: 어? 식중독균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5: 야! 난 왜 빼?
3: 응? 너도 식중독균이야?
5: 난 세균은 아니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은 노로바이러스야.
3: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수박에 있는 거냐고.
8: 아, 왜긴 여행 중이니까.
5: 하, 난 말이야. 아, 오염된 물에만 살았더니 심심하다. 떠나고 싶다. 아, 그런데 나 혼자선 떠날 수도 없고. 아, 누가 나 좀 태워줬으면 좋겠어. 어, 파리비행사님이다. 파리비행사님, 여기요, 여기. 저도 좀 비행기에 태워주세요.
6: 태워달라는 건가? 찾기. 아, 아. 타세요.
5: 야호! 고맙습니다, 파리비에서.
9: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5: 그렇게 난 지파리 비행사님과 여행을 떠나게 됐지.
6: 손님, 수박 공항에 잠시 착지하겠습니다. 착지.
5: 와, 맛있는 냄새.
6: 수박 공항엔 달콤한 물이 넘쳐나지요.
5: 파리기 비행사님, 그럼 저 여기서 내릴게요.
6: 그러시지요.
5: 안녕.

0: 오, 노로바이러스, 넌 지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기로 왔구나. 난 똥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기로 왔는데.
1: 어? 똥파리 비행사님?
2: 아, 여행 가고 싶다.

0: 똥파리 비행사님, 저 여행 가고 싶어요. 저 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1: 후, 얼마든지요. 가시지요.
0: 야호! 뚜루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1: 자, 그럼 출발하지요.
0: 출발!
2: 그렇게 난 닭동공항에 온 똥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행을 시작했지.
0: 유후!
1: 손님, 수박공항에서 잠시 쉬었다 가지요.
2: 우와, 여기 너무 좋은데요? 똥파리 비행사님, 저 여기서 그냥 내릴래요.
1: 응, 그러시지요. 그럼 전 이만.
2: 똥파리 비행사님, 멋진 비행이었어요.
3: 나는 저기 마트에서 왔어. 바나나 공항에 비행 온 초파리 비행사님을 만나 수박 공항에.
4: 나는 말이지 상한 생선에 살고 있었지. 그러다 문득 나의 균생을 상한 생선에서 끝낼 순 없다 라고 생각하던겨.
5: 잠깐! 짧게 빨리 말해주면 안 될까?
4: 알았죠. 금파리 비행사님을 만나 너랑 나랑 여기 같이 온 거잖아. 내가 금파리 비행사님이랑 여행을 하다가 최소 공항에 들렀을 때 대장균 너도 금파리 비행기에 올라탔잖아.
5: 대장균은 채소에서 왔구나.
6: 파리 비행사님 출발.
5: 어? 넌 누구야?
6: 카루.
3: 어? 나도 처음 보는데. 너도 세균이야?
7: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은데.
6: 카루, 카루, 꽃가루 입니다만.
3: 어? 아이, 꽃가루가 수박공항엔 웬일?
6: 아, 똥파리 비행사님이 태워주셨어요.
1: 지, 왜 이렇게 출출하지? 백꽃공항이다. 손님, 잠시 백꽃공항에 내려 꿀 좀 먹고 가지요.
2: 물론이지요.
1: 꽃가루 손님을 태워도 될지요?
2: 물론이지요.
6: 고맙습니다, 똥파리님.
8: 똥파리 비행사님 출발. 불이 난다게 배낭을 메고.
5: 그러니까 모두 파리 비행기를 타고 수박공항에 왔다는 거야?
8: 그렇다니까.
5: 그런 줄도 모르고 수박을 먹으려고 했다니.
3: 어? 그거?
2: 누가?
7: 호떡이가?
4: 와, 호떡이 뱃속으로 여행 가자.
5: 잠깐. 너희들이 호떡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4: 어떻게 되긴 이렇게 되지.
9: 세균에 바이러스까지? 위산이다.
3: 나 왜 이래? 오, 녹는다, 녹아.
4: 우와, 대단한 걸 가지셨네. 우리 같이 여행 갑시다.
7: 같이 갑시다.
9: 자, 아이, 나한테 왜 이래? 나는 위산탕을 지키는 위라고. 나 건드지 마. 나 건드면 배 아프단 말이야. 아이고,
4: 어머나, 쓰러졌네. 얘들아, 다른 것으로 얘기해. 우리 위산탕에 들어가 신나게 놀면서 위에게 고통을 선물할 거야.
8: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10: 아니, 너희들은 비상 식중독균이다.
11: 소장에 식중독균이 침입했다.
7: 나는 왜 빼?
11: 노로바이러스도 들어왔다. 물대포를 발사하라.
5: 헛! 그럼 설사할 텐데.
8: 야호! 물대포다!
4: 그러다 소장으로 가면 우리를 위해 물대포를 쏠 거야. 그럼 호떡이는 설사를 하겠지. 이게 바로 식중독이라는 거야.
5: 헛! 내가 수박을 밖에 두고 간 사이에 파리가 식중독균을 옮겨놨을 줄이야.
7: 야! 아, 노로바이러스는 왜 자꾸 빼?
5: 아, 맞다. 노로바이러스까지 옮겨놨을 줄이야. 그런 줄도 모르고 밖에 오래된 수박을 먹으려고 했다니. 너희들 때문에 식중독 걸릴 뻔했잖아.
8: 우리 때문이 아니지. 파리 비행사님 때문이지.
12: 우린 먹을 것을 찾아 계속 비행했을 뿐이지.
1: 세균과 바이러스가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줬을 뿐이지.
12: 식중독에 걸리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든지.
1: 먹다 남은 수박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든지.
8: 그럼 될 거 아닌지.
1: 지파리
12: 똥파리
8: 우린 계속 비행이나 하시지.
5: 그래, 파리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겠어. 아니, 들어오더라도 바로 잡을 거야.
4: 하지만 우린 이미 수박공항에 와 있다는 거야. 이제 호떡이 뱃속으로 들어가.
5: 아니, 난 밖에 오래된 수박은 절대 먹지 않을 거야.
8: 삐로리.
6: 식중독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여름엔 수박이 최고.
2: 커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나 통통통.
3: 우와, 수박 엄청 잘 익었다. 빨리 수박 먹고 싶은데 왜 아빠가 안 오시는 거지?
1: 어, 그러게. 아빠 빨리 수박 잘라주세요.
4: 오빠 오다가. 아빠 손만 씻고 바로 올게. 조금만 기다려.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1: 수박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나 수박 딱지 보니까 수박에 관한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3: 옛날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데? 빨리 해줘.

0: 옛날 옛날에 말이야 수박으로 목숨을 구한 홍보가 살았어.
1: 응? 수박으로 목숨을 구했다고?
0: 응. 마음씨 착한 동생 홍보와 마음씨 거의 악한 형 놀보가 살았어. 이글이글 쨍쨍. 아주 무덥고 가뭄이 계속되는 어느 여름날이었어.
2: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당장 나가.
3: 아이고 형님, 이 무더위에 어디로 나가란 말입니까?
2: 더운데 어딜 잡아? 이거 놓고, 어? 당장 나가!
4: 여보!
5: 아버지, 괜찮으세요?
3: 괜찮아. 괜찮다. 여보, 걱정 말아요. 난 괜찮아요. 형님, 나가겠습니다. 나갈 테니까, 밥 좀 주실 수 있을까요?
4: 밥이요? 우리 먹을 밥도 없어요.
3: 그럼 그 주걱에 묻은 밥알이라도 조금.
4: 엄냠냠.
2: 잘 봐, 없지? 응? 그러니까 당장 나가.
5: 아버지, 목 말라요.
3: 형님, 그럼 물이라도 좀 주십시오.
4: 아이들이 이 더위에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있습니다.
2: 물? 없다!
4: 없어요! 정 물을 마시고 싶으면 냇가 가서 마시면 되겠네.
2: 그래. 맨물 가서 마시면 되겠네. 당장 나가!
3: 형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2: 너무하긴? 다 갑시다!
4: 갑시다! 아우, 정말!
3: 홍보가 기가 막혀.
4: 여보! 그만 불러요. 노래 부르면 배고파요. 얼른 냇물이라도 마시러 갑시다.
3: 그럽시다. 가자 얘들아.
0: 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 홍보네 가족은 물을 마시기 위해 냇가로 향했어.
4: 아유 덥다.
3: 냇물이 바짝 말라버렸잖아.
4: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요. 저쪽에는 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가볼게요.
3: 부인, 조심하세요.
6: 으아, 제비 살려!
4: 아버지!
5: 구렁이가 제비를 괴롭히고 있어요!
3: 구렁이 녀석! 다시는 제비 괴롭히지 말거라!
7: 우리 아버지가 구렁이를 쫓아냈다!
5: 제비를 구했어!
4: 우리 아버지!
5: 만세! 만세!
3: 아니, 뭘 이 정도쯤이야. 제비야! 괜찮은 것이냐?
6: 네. 덕분에 살아, 제비. 구해주셔서 감사, 제비.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 제비?
3: 은혜라니. 사람이든 동물이든 위험에 처했으면 돕는 것이 그게 응당 사람의 도리란다.
6: 세상에 이렇게 착한 인간이 이 제비?
8: 아버지 응원했더니 목이 더 마르다.
5: 아버지 목 말라요. 물 마시고 싶어요.
3: 물을 주고 싶어도 물이 없으면 어쩐단 말이냐. 얘들아,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5: 아버지! 야, 울지 마! 울면 더 목 말라!
6: 목이 마르다고? 그럼 나도 은혜를 갚아야 할 집이. 저기요!
3: 제비야, 왜 그러느냐?
6: 내 목숨을 구해준 담례로 드리는 선물이 제비.
3: 아니. 선물을 바라고 구해준 것이 아니다만, 이건 씨앗이 아니냐?
6: 이 씨앗을 심고 물을 부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제비. 그럼 이만 총총!
4: 여보! 물을 조금 구해왔어요. 어머, 그게 웬 씨앗이에요?
8: 아버지가 제비를...

0: 제비가 선물로 씨앗을 줬어요.
1: 아이, 얼른 심어요.
2: 아유, 근데 물이...
3: 이 물을 씨앗에다 주면 되잖아요. 너희들 목마른데 괜찮겠어?
4: 물론이죠.
2: 좋아, 그럼 심어볼까?

0: 그렇게 홍보는 제비를 구해주고 선물로 받은 씨앗을 정성껏 심었어. 딱 한 모금 남은 물도 기꺼이 씨앗에게 양보하고.
1: 오, 홍보도 홍보 부인도 아이들도 모두 착하다. 근데 누나,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그 씨앗이 자라서 밭이 열렸지?
0: 아니, 이게 열렸어.
2: 우와, 밭이다. 이렇게 빨리 열리는 밭은 처음 봐.
3: 우와. 어? 저건 박이 아니 제비.
4: 얘들아, 이건 박이 아니라 수박이야.
2: 아, 수박.
5: 아, 얘들아, 너희 목마르다고 했지. 목마를 땐 이 수박이 최고란다. 우리 함께 이걸 잘라서 먹자꾸나.
2: 예, 아버지.
4: 자.

0: 좋아.
1: 그렇게 홍보네 가족은 수박을 잘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자
2: 사랑이 사라졌어요.
3: 물도 음식도 안 들어오고 이번엔 가뭄이 꽤 길구만. 아 이러다 홍보 쓰러지는 거 아니야?

0: 더블도
1: 리코펜도
2: 비타민C 함께 가세
3: 들어가세 들어가세
1: 아, 이게 누구신가?
4: 수박이 왔지다 따츠 따츠
1: 아이, 어서 오시게
0: 물방울도 왔으다 몸에 물도 채우고 위산도 받을 수 있으다
1: 알쏘 이제 가뭄이 끝이로구나
5: 최강용사 리코 펜 나도 나쁜 산소 괴물을 물리치러 왔지다
2: 으라차차차 힘이 나는 비타민C도 왔수다
1: 아이 어서 오시게 이 수박이 영양분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이제 홍보는 살았네 살았어 하, 수박에게 박수
3: 박수
6: 박수
3: 박수
6: 박수
4: 그렇게 홍보네 가족은 수박을 먹고 목마름도 해결하고 배고픔도 해결하고 덕분에 건강도 되찾을 수 있었어.
7: 우와! 홍보가 제비를 도와줘서 복 받은 거네.
4: 그렇지. 근데 홍보네 수박은 먹어도 먹어도 계속 자라났어. 그러자 홍보는
8: 아유, 목말라. 아유.
9: 우물도 다 말라버리고
8: 냇물도 다 말라버리고
10: 누가 물 좀 주세요
11: 목마른 분들은 모이세요 홍보네 집으로 오세요
8: 홍보네 집 갑시다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10: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9: 어서 수박 드세요 아우 이제야 살 것 같구만
8: 아우 홍보 복 받을 거야.
10: 아이고, 아이고 목말라.
12: 내가 더 목말라요.
0: 나 물방울 놀부 몸에서 더는 못 살아 떠날 거야. 땀방울이 되어 나갈 거라고.
10: 물 한 방울도 아까운데 땀으로 흘려보낼 순 없지 어, 이거라도 먹어야 아싫어
11: 아이고 형님 아이고 탈수로 쓰러지신 겁니다
12: 탈수? 아니요
11: 물도 못 마시고 땀도 많이 흘려서 몸에 수분이 탈탈 털린 상태를 탈수라고 하는데요
9: 이럴 땐 어서 수박을 먹어야 해요
12: 돈 없는데?
11: 형제끼리인 수박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죠. 공짜로 드려.
10: 공짜! 공짜!
12: 어머, 형아, 공짜!
10: 진작 말을 하지!
9: 아이고.
10: 아이고, 기운 없어.
0: 버블도
1: 믿고 팬도
2: 비타민C 함께 가세
3: 들어가세 들어가세
1: 아이고 이 수박이 들어왔으니 이 놀부도 살았네 살았어
10: 수박을 먹으니 놀부도 힘이 나는구나 동생아 고맙다
12: 고마워요
11: 일이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형님.
9: 동생 홍보가 형 놀부를 살렸구나.
5: 역시 탈수엔 수박이 최고지.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3: 먹어보세, 먹어보세, 한여름에 먹어보세. 수박 먹어보세, 수박 먹어보세, 기운 내세. 먹어보세, 먹어보세.
7: 와, 그러니까 수박에는 수분. 물도 많고
4: 알쏘 리코펜도 많아서 건강해지고
7: 알쏘 비타민C도 많아서 기운나고
4: 알쏘 박수받아 마땅한 수박이야
7: 알쏘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4: 우와 수박 최고 딱지라
7: 우와 나도 생겼어
5: 얘들아 오래 기다렸지? 자, 수박 먹자!
3: 네, 아빠!
5: 근데 이거 어떻게 자르나?
13: 좋았어.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이어서 꼬마 마법사 주니포니가 방송됩니다.
3: 얜치 밥상?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이 된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구름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0: 숲속 정원을 만들자.
1: 신기하다.
2: 물이 엄청 커.
3: 자, 커다랗고 멋진 뿔을 가진 장수풍뎅이랍니다.
2: 와, 멋지다. 에이.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
3: 숲속에는 신기하고 멋진 곤충 친구들이 많다는 사실. 지금부터 다 같이 찾아볼까요?
1: 네! 무서운 벌레는 없겠죠?
3: 이 숲은 나쁜 벌레들이 없는 아주 안전한 숲이랍니다. 마음껏 뛰어다녀도 괜찮아요.
4: 그래도 절대 안전하게 길 잃지 않게 조심조심.
3: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원.
5: 여기 좀 봐봐.
6: 내가 엄청난 걸 찾았어.
7: 두근두근두근두근
6: 기대하시라. 절대 본 적 없을걸. 짠짠. 엄청난 애벌레야. 슈퍼빅 애벌레.
2: 징그럽긴
8: 얼마나 귀여운데.
2: 알았으니까 좀.
8: 이게 뭐야?
2: 토니! 토니 괜찮아?
8: 몰라.
9: 이런데 왜 덩굴이 있는 거야?
8: 뽑아버리자.
2: 어허! 힘쓰는 일이라면 내게 맡기라고.
6: 으이구, 그 덩굴 하나 뽑는다고 여기가 달라지겠냐?
8: 뭐?
6: 주위 좀 봐봐.
10: 따이!
6: 여기야!
8: 누군가 꽃과 나무를 망쳐놓은 것 같아.
9: 안 되겠어. 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서야 할 시간!
10: 따이!

0: 다 뭐야?
1: 아, 큰일 났네. 정원처럼 꾸미려는 거지.
0: 꾸밀 거다, 페인트!
2: 일이 너무 커지는 건가?
0: 예쁘게 예쁘게 꾸며야지.
3: 낮잠 잘 것도 필요하겠지?
4: 땡!
0: 기대된다.
1: 야! 아니, 뭐야!
0: 뭐냐, 핑! 무슨 일이야?
2: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정원이.
0: 아, 망했어! 망했다고!
2: 잠깐! 저기 좀 봐! 통나무가 움직여! 어?
0: 얘들아! 그냥 바람에 쓰러져서 굴러왔나봐! 금방 지우겠어!
5: 정말?

0: 다시 이렇게 된 거지? 저기 뭔가 있었는데?
1: 조니, 무섭대 왜 그래?
0: 진짜야, 저기!
2: 에이, 뭐야? 깜짝 놀랐잖아. 별거 아니었네.
1: 녀석한테 숲속 동물들이 조종당하는 것 같아.
0: 동물들이 불쌍해. 아이.
3: 이대로 굴러설 수 없어. 동물들을 구하자.
4: 반드시 찾아내고 말 테야. 동물들 괴롭히면 악당이.
0: 근데 어? 어떻게 찾아?
1: 우리가 있잖아.

0: 숲을 다시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역시 악당이 조종하는 게 틀림없어.
1: 아까 캉 하던 녀석, 그 녀석이 악당이야.
2: 맞아. 불쌍한 동물 친구들을 조종하는 그 녀석만 혼내주면 돼.
3: 동물 친구들이 다치면 안 돼.
4: 가자! 빨리빨리 끝내!
2: 그앙하는 소리! 저 녀석이다!
1: 군파님이 나설 차례지!
2: 나설 차례다, 빈! 지금이야! 어서!

0: 안 보이는데.
1: 핀핀이 있다면 있는 거야.
2: 있는 거다 핀.
3: 어떡하지? 응?
0: 작게 만드는 마법은 없나?
2: 아?
0: 바로 이거야.
2: 됐네.
0: 쭈피 쭈피 쭈피 쭈. 마법의 힘으로 작아져라.
4: 핀핀. 어? 멈춰.
0: 이 녀석이 비누빵.